2026년 5월 10일 일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Let's Hear It For The Boy, 데니스 윌리엄스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노스텔지언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 FM 팝스에는 정말 그 신청곡 강자들이 몇 분이 계신데요. 몇 분이 아니죠. 한 20, 30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노스텔지아 신흥 강자입니다. 신흥 강자. Let's hear it for the boy로 한동준의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죠. 말은 줄이고 음악을 계속해서 두 곡, 세 곡, 어떤 때는 네다섯 곡씩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일주일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분들 음악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캡틴 앤테니의 Love Will Keep Us Together, 카펜터즈의 There's a Kind of Hush, 그리고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Paloma Blanca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Love Will Keep Us Together, 이 노래는 3575번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There's a Kind of Hush, 이진원 씨의 신청곡입니다. Paloma Blanca, 고양시 30대 왕자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조윤진 씨가 지난 목요일에 선배님께서 진행하는 귀한 LP 듣기 모임에 다녀왔는데요. 김민기님 노래 속에 동준님과 장필순님 목소리가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 노래 들으셨구나. 철망 앞에서라는 노래인데요. 김민기 씨가 음악 인생을 정리한다고 할까요? 네 장의 앨범을 한꺼번에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1, 2, 3, 4 해서 그 중에 철망 앞에서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죠. 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김민기 형님하고 저하고 장필순 씨하고 같이 불렀어요. 나중에 윤도현 씨도 부르고 안치환 씨도 불렀습니다. 저는 굉장한 영광이었고요. 그 당시 뭐 제가 대단한 가수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전설이신 김민기님의 그 노래 앨범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영광이었고 가슴 설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말씀. 지금은 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만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많이 나고요.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알리아스의 More Than Words Can Say. 와, 이 노래 얼마만입니까? 바리우스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테 Never Surrender 2242번으로 군 훈련소 시절 큰 누이께서 보낸 편지에 Never Surrender 가사를 보면서 큰 울림이 아직도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되었어도 그 편지를 보며 추억합니다. 야, 전혀 다른 분위기의 18일째 근무 중입니다. 하셨어요. 분홍 아카시아 보세요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자, 노래 두 곡입니다. 먼저 알리아스의 More Than Words Can Say.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New Kids on the Block의 Tonight, NSYNC의 Pop, 그리고 Backstreet Boys의 Everybody 이렇게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Tonight 이 노래는 송해 손잡고 뽀송뽀송해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Pop, NSYNC의 노래는 하나미코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빌리 조엘의 Honesty 이 노래 7940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샌더슨의 She's a Lady, 머라이어 박님의 신청곡입니다.

신발끈님이 몇천 년 만에 아들의 팝을 신청.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아들이 숙소 데려다주는 길에 내 차로 뭐 블루투스로 멋진 팝송을 들려준다고. 야, 아드님이 이렇게 엄마가 엄마죠? 아빠, 아빠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아빠라고 써 있어요. 아빠 중고등 시절 아, 무지하게 좋아했던 밴드의 노래를 들려주다니. 야, 그리고 제 아들이 이런 나이가 되다니 격세지감입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럼요. 그 아이들이 나이 먹어가는 거에 이제 감동하는데 사실은 저도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아바리의 슈퍼 트루퍼, 놀란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 그리고 엘튼 존과 키키 디가 함께 노래한 Don't go breaking my hear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9522번으로 저희 애들이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아기 준비 중인데 예, 내년에는 꼭 할머니가 되고 싶네요 하시면서 아바의 슈퍼 트루퍼 신청하셨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많은 시름에서 벗어나셨으리라 믿어봅니다. 오늘 끝곡은 이글스의 노래입니다. I can't tell you why 보내드리면서 오늘 FM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화사한 5월의 주말로 향하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은 반환점을 돌아서 여름의 느낌을 우리에 드러낸 살갗에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초까지 뉴욕의 날씨는 오늘 최고 기온 화씨 67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화요일이면 화씨 87도? 그러니까 섭씨 20도에서 30도까지를 며칠 사이에 달려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해서 세계 두 슈퍼파워의 정상들의 회담 결과를 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오는 에어포스 원에 무슨 생각을 할까? 한 번씩 궁금해지는데 호르무즈 해협봉쇄로 대변되는 이란과의 전쟁 소식은 지구의 정반대쪽에 미국의 대통령이 가 있는 동안 비공식적인 이란의 주변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의 이란에 대한 소규모의 반격이 있었다는 소식을 또 낳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미국에 크게 의지해 온 이 나라들이 동맹으로서의 굳은 의지를 미국에 보여주고자 했을까? 때늦은 이란에 대한 이 공격이 살짝 손등을 치고 간 정도로 보이지만 뉴욕의 우리들은 이제 산으로 바다로 마음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뉴욕과 그 일대는 맑은 날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온도도 오늘은 어제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이제 정말 5월이 드디어 이 엑셀러레이터를 밟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비공식적인 미국에서의 여름이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날씨가 돼야 되겠죠. 올해 참 차가운 5월이다. 그래서 이 춥다고 느껴지는 바람 속에서 초록색의 나뭇잎들이 펄렁거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 유럽에서는 지금 유럽비전 국가들 간의 송 컨테스트 노래 자랑이 또 한창입니다. 그런데 핀란드의 듀오가 지금 핀란드 대표로 나와서 엄청나게 이 시선을 끌고 있는데 불꽃 말 그대로 이 플레임인데 파이어 플레임 불꽃을 무대에 올리면서 또 바이올린 연주가 있고 닌자 팀이 나와서 듀오가 펼치는 이 굉장합니다. 단 3분 안에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이제 내일 그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결승 무대. 25개 팀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시각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 관객 그리고 또 TV로 보고 있는 이런 관중들의 마음을 같이 사로잡아야 하니까 상당한 관심으로 올해도 유로 비전 송 콘테스트가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팀이 갖고 나온 바이올린이 1781년산 가글리아노 바이올린인데 인케이스 무슨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바이올린 두 대라고 해야 하나요? 네, 두 자루라고 해야 하나요? 바이올린을 가지고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투표 방식은 50%가 전문 심사단 그리고 50%는 일반 시청자들의 투표로 승자가 결정이 되는데 25개 나라 지금 엄청나게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뭐든지 돈을 걸잖아요. 돈을 걸어서 내기를 하라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어느 나라가 승리를 할까 이렇게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낙태 문제는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고 루이지아나 같은 주에서는 낙태 전면 금지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있는데 바로 이 루이지아나에서 시작돼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케이스 낙태 약인 미페 프리스톤 이걸 그러니까 직접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고 또 처방을 받아서 전화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처방 받아서 약국에 가서 낙태 약을 살 수가 있나 이런 이제 대략적인 지금까지 해온 그런데 이 루이지애나에서는 이게 허용이 될 경우에는 루이지애나 법 자체 낙태법과 이게 상충된다 해서 여기에 대한 이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그 케이스가 연방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처음에는 5월 11일까지 이거 유지한다 했다가 어제 이 임신 중절에 사용되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방식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여성들의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이 접근 액세스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뉴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임신이라는 것과 아이를 낳을 수 있나 그리고 미국의 또 이 보수 진영에서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이건 모든 가정, 보수,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할 만한 지금 미국의 출산율인데요. 어쨌든 여성에 대해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이 약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때 낙태를 해온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국이나 메일, 우편을 통해서 의사 직접 가서 진료 없이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판결에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클라런스 토머스와 사뮤얼 알리토 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제약사들에게 돈을 더 벌려주기 위해서 이 파머스토리컬 컴퍼니 이런 우리의 법정의 이 판결을 그쪽으로 가게 유리하게 내릴 수는 없다. 범죄적인 사업으로 인한 이걸 손실이 올까봐 우리 대법관들이 나서서 이걸 막아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했지만, 냈지만 어쨌든 이 루이지애나주의 소송에서 비롯된 FDA 미페프리스톤 한 단어죠. 이 처방 규정을 되돌리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이렇게 연방 대법원에서 여성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뭐 또 항소가 들어올 경우 한 1년 정도는 이 상태가 유지되는데 앞으로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이제 5월이 되면 낚시 또 뭐 조개잡이 여러 가지 바다와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액티비티들이 좀 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 그동안 물론 낚시를 이미 다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롱아일랜드 바닷가에 사는 우리 한인 한 분과 함께 5월의 바다 이야기 또 조개잡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배를 한 척 갖고 있으면 참 부러운데 우리 요즘 듣는 이 선박이라고 표현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상황으로 인해서 선박 말고요. 그냥 작은 배, 통통배라도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9시 30분 이후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회담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며칠간의 중국 방문에 앞서서 많은 기대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란에 대한 전쟁 상황을 좀 끝내고 갔으면 좋겠을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더욱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물론 미군이 들어가서 이란이 석유 수출하는 그 길을 또 막는 그런 봉쇄와 봉쇄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갑한 마음으로 이 절대 누구에게 어려운 소리를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쉽지 않은 시진핑과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악수를 하는데도 시진핑 중국 주석은요 이렇게 한 손을 내밀었고요 뒤에서 약간 버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처음 도착했을 때는 당겨서 이렇게 자신에게 항상 그렇잖아요 딱 잡아당겨서 상대를 약간 위협하는 그런 특유의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하는 방식이 손등을 한 시진핑 주석의 손등을 다른 한 손으로 덮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시진핑을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떠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금요일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미국과 중국 관계 안정화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옛날에 중공을 방문했던 닉슨, 그때 당시의 대통령, 흑백 사진 속에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때 중공이 얼마나 낙후됐던 그런 나라였던 걸 볼 수 있는 차가 그냥 몇 대 이렇게 흩어져 있고요. 돌로 쌓아놓은 그 계단 양쪽에 뭐 시멘트를 발라놨는지 그런 좀 투박하기도 하고 지금의 중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중국의 사진을 보면서 1970년대 초반에 또 그때 중공을 생각을 했습니다. 닉슨이라는 당시의 대통령이 그때 힘을 뻗치고 있는 소련과 중공이 당시에 가까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결정한 네, 이 엄청난 중공 당시의 방문 그 이후로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중국을 이렇게 찾아서 회담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제 2기에 다시 중국을 찾아서 회담한 이번 위가 길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또 이란에 대한 뭔가 기대를 하고 갔었던 트럼프 대통령 그 대신에 이란에 대한 확답은 받지 못하고 대만을 잘못 처리하면 이 지금 떠오르는 파워, 슈퍼파워인 중국이란 나라, 그리고 기존의 슈퍼파워인 미국이 자칫 잘못하면 그 결과 전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역사 속에, 그리고 또, 이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또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그런 화담이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1차 판매 어마어마한 액수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를 미국이 이미 승인한 상태지만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근데 그것을 지금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아무튼 이번 회담 전까지는 이거 승인해서도 그렇게 해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정을 하진 않았던 그런 상태로 중국 방문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귀국길에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에 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대만에 대한 이 대규모 무기 판매 연방의회에서도 승인이 됐지만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I will make a determination. 결정 낼 거다라고 말하지만
아무래도 시진핑 중국 주석의 대만에 대해 강경하게 미국에 경고하는 발언을 한 것이 상징적인 표현이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만 문제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관계 안정을 위해서 레드라인이다라고 말을 한 시진핑 주석 관계의 핵심에 들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 뭐 나는 듣기만 했고 별다른 의견은 말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국은 뭐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독립을 반대한다라는 말을 듣고자 했는데 예, 중국 주석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냥 듣기만 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뉴저지 최대의 비즈니스 잔치 제3회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5월 16일 토요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50여 개 대표 업체와 3천 명의 소비자가 만나는 뉴저지 최대의 네트워킹 현장. 선물도 역대급입니다. 이번 행사는 메인 스폰서로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하며 하이트론 수원, 라플 상품, LG 스타일러부터 어린이 그림 대회와 전문가 부동산 세미나까지 가족 모두를 위한 풍성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K라디오 특별 공개 방송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소통하고 즐기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만드는 특별한 기회. 5월 16일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에서 꼭 만나요.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6: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5: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6: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7: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파크 시장 존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8: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한 탐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9: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0: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 중에 어떤 대화를 했으며 어떤 결과를 갖고 돌아오는가에 대한 보도를 종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산행을 여러 명이 함께 떠났는데 길을 잃어서 각자 한 봉우리씩 차지하고 야호 야호 외치면서 서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메아리 소리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야 되겠기에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갈 때 마음이 좀 무거웠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방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세계의 슈퍼파워, 이 상대국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슈퍼파워 중국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처음 방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에서 어떤 상징성과 또 중국이 갖고 있는 이 대미국에 대한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3자 핵을 통제하는 협정을 제안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논의가 됐다라고 하는 뭐 그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중국은 그동안의 이 핵무기에 관한 디스커션 참여에 소극적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에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 추산에서 중국이 지금 600개 이상의 실전 배치 가능한 핵탄두를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는 약 5,000개 이상이 있는데 2030년까지 중국이 1,000개 이상 이걸 보유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돼 있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간에 그동안 마지막 핵무기에 대한 조약이 있었던 New START는 올해 2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상황에서 이걸 연장하는 대신에 중국을 포함해서 이 3개국이, 이 3국이 같이 하는 핵무기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하자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아무튼 뭐 긍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이렇게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을 중난하이 이게 굉장히 프라이빗한 곳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좌진과 함께 약 3시간 동안의 회담을 또 했는데 아름다운 중국의 전통적인 중국 장미가 그렇게 아름다웠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정원을 산책하고 전통 회랑 지나면서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정말 멋진 며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방문이 마일스톤이었다라고 시진핑 주석은 말은 하고 건설적, 전략적,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그렇지만 양국 간의 가장 지금 민감한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은 충돌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협상이 나오지 않은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일단 이란의 문제, 이란 문제 해결을 돕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Fox News와의 인터뷰.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의 기업들이 이란의 인공위성 이미지를 제공을 해서 전쟁에 오히려 미국의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을 해왔고 중국의 정유사들이 이란산 원유 계속 구매해왔다. 중국 선박들이 이란산 원유 운송을 이렇게 해나왔다. 이런 사실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렇게 따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멕시코로 들어가는 이 펜타닐, 미국인들이 펜타닐로 인해서 1년에 10만 명 넘게 죽는데 이게 개인의 문제일까? 이런 정말 이 문제는 미국이 미국 정부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해야 하다는 어느 이슈보다도 중요한데 미국인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많이 죽었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아무튼 펜타닐 전구체라고 부르는 이걸 차단하는데 멕시코로 들어가는 중국에서 시작돼서 이걸 적극적으로 더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양국 모두 이게 재개방이 필요하다라는 건 강조를 했지만 뚜렷하게 이란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중국이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받아내지 못했다. 또 미국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산 이 소이빈스, 대두 우리 그 사건 들었죠. 이 관세 막 올리면서 미국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쇠고기가 작년에 5년 계속해서 연장되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걸 그걸 또 딱 멈춰버렸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 전에 3년 정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런 화해 제스처 같은 게 있기는 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 뭐 어떻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귀국길에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해서 그전 대통령들을 쭉 취재하고 보도해온 데이비 생어라는 40년 경력의 기자가 분석을 해놓은 이번 방문에 여러 가지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발표가 양국에 있어서 우리 이런 거 합의했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들이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좀 부드러운 유화적인 모습을 시중 일관 유지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단호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힘의 균형이 상당히 대조가 됐다. 베이징 방문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You are a great leader, 진짜 훌륭한 리더라고 그렇게 평을 하면서 올려줬죠. 띄워주면서 또 우리가 friend, 뭐, you know, friend, honor. 나는 이게 정말 이런 친구를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영광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아마 상당히 부러워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제 그냥 기분입니다. 네, 시진핑이 갖고 있는 강력한 파워풀 통치력을 공개적으로 칭찬을 그동안 해왔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어쨌든 21발의 예포, 뭐 의장대 사열 이거 하고 나서 이 양국 관계의 바운더리를 설정을 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바운더리는 대만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 그러니까 대만을 이렇게 통일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 건드릴 경우에 관계 개선 시도가 출발부터 이게 좌초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진핑의 태도였다. 이렇게 지금 뉴욕타임즈의 분석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연출된 하루, 이 템플 오브 헤븐 천단 방문까지 포함해서 중국의 시진핑은 일정을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했다. 이렇게 지금 또 평가가 되고 있는데 시진핑의 메시지가 새롭게 떠오르는 슈퍼파워를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 옛날의 개념을 인용을 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이라는 슈퍼파워를 미국이 자리를 조금 비켜서 같이 나누지 않으면 전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뭐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그 표현을 썼습니다. 최근에는 하버드대학교의 교수인 그레엄 앨리슨이 상당히 알리게한 이 개념, 신흥 강대국의 부상 떠오르는 것에 기존 강대국이 위협을 느끼게 되면 여기서 이 경쟁을 너무 심하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비켜준다기보다 나누지 않으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사적 패턴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시진핑은 보다 철학자, 그리고 군주식의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또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을 동행한 CEO들, 일론 머스크, 랜슨 황, 미국의 최고 경영진, 베이징의 정상회담에 모두 출동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는 이번에는 그렇게 어떤 뭐 MOU라든가 계약 체결 이런 걸로 숫자로 볼 수 있는 그런 뭐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이렇게 레드카펫 환대하고 셀피 촬영하고 뭐 멋진 음식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것에 비해서 CEO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미국의 특별한 테크놀로지를 중국에 개방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이 또 요구를 했겠지만 그런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 200대 구매를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대한 것에 못 미쳤다. 원래는 500대라고 했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그냥 합의를 한 것 정도지 진짜 보잉을 이 정도 200대 구매하겠다라는 약속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다라는 또 그런 얘기입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2: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3: K라디오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보석. 재테크용 골드바 그리고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research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에스더화 재단의 하프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에스더화 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화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플러싱 유니언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 식당의 한국관으로 새롭게 바뀌어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참소주 399. 뉴욕 업스테이 캣스길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신선한 명이나물, 각종 나물의 매콤한 낙지볶음, 깊은 맛의 아구찜 뉴욕 최고를 잡아옵니다. 또 바로 옆 발레파킹 1시간의 이불 917-445-1165로 한국관에 문의해주세요. 쿠코와 함께하는 삶 리빙웨드 쿠코,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코가 쿠코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코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코하세요. 쿠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 주 시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좋은 것들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을 위한 좋은 제품, 다양한 인기 상품,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세요. 제니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제니 뭉치,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이번 주말에 또 날씨가 맑다고 하니까 뉴욕에 물로 둘러싸인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특히 롱아일랜드 그 바다가에 사시는 분들이 부러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우리 한인 2세를 초대했습니다. 조셉 이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한국말이 더 쉬우세요? 아니면 English is more comfortable?
1: English is definitely more comfortable.
0: 근데 한국말로 알아는 들으시죠?
1: 알아듣는데 네? 잘은 못해요.
0: 아, 알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1: Freeport, Long Island.
0: Freeport, Long Island. 거기가 피싱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자주 가시는 곳이죠?
1: 네.
0: 네. 처음에 어떻게 해서 거길 가시게 됐어요?
1: I love the ocean, the water, sort of like the lifestyle with 네. being on the water.
0: 물 위에, 물 근처에 사는 것이 바다 좋아하고 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lifestyle로. 그런데 is that easy? 그래도 family가 있잖아요.
1: I actually had to wait until my kids moved out.
0: 오.
1: So we used to live in Jericho, but 네. Once the kids moved out, I 네. didn't have to worry about the schooling. And
0: 맞아요. 자식들이 다 커서 집에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전에는 제리코에서 학교나 이런 걸 생각해서 거기서 살다가 배가 있어요? Do you have a boat, actually?
1: I actually don't have a boat yet, only 오. because I got a new house, and we're sort of like working on it. Right now we're under construction
0: 네.
1: to fix my backyard. But I do have a dock, and we just put in a dock last year.
0: 네.
1: So I do have a dock, and I have a lot of friends that have boats currently, so 네. I usually go out with my friends.
0: Wow. So 친구 배로 지금은 다니는데, 일단 지금 당장 배가 없는데, 그 이유는 집을 새로 옮기면서 그 공사가 더 있어야 하는. 그래서 언제부터 바다에 이렇게 보트를 타고 나가서 피싱도 하고 뭐 조개도 잡고 이런 걸 하셨어요?
1: Actually, all my life, even though I didn't live on the water, I did enjoy it a lot. And I did have a boat for a good time of my life.
0: 네.
1: A good portion of my life.
0: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물이 좋았고 그리고 또 보트도 you actually had a boat, yes. 보트가 있긴 했는데 지금 당장 이사한 집에서는 없다. 그러면 보통 5월 이맘때가 되면 어떤 걸 하게 되나요? 보트, 배로 할 수 있는 뭐 피싱도 있고 뭐 조개도 잡으러 가고 그런가요?
1: So May is really good for people who are like hardcore fishermen.
0: 오, 고기잡이 하는 거 진짜 그거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May, 5월달이 좋아요? 왜요?
1: Because it's sort of all winter long, you've been sort of like waiting for the spark of life.
0: 네.
1: And this is like when it starts to happen. So the migration for like striped bass or 농어.
0: 네. 농어들이 이렇게 겨울 내내 있다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그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달이 겨울 참아서 기다렸던 진짜 hardcore fisherman. 그런 분들이 농어를 지금 잡으러 갈 수 있는 때가 5월이에요?
1: 네, 왜 그러냐면 날씨가 추울 때는 네. they go down south 좀 더 따뜻한데
0: 따뜻한 남쪽이니까
1: as you see spring and you get like the warm days the water temperature warms up
0: 네.
1: and they start to migrate
0: 올라가.
1: north
0: 아,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물 온도가 올라가서 네. 네. 농어가 어떻게 생겼죠? 슈퍼마켓 가서 농어 본 것 같은데
1: yes striped bass
0: 네
1: So it's in all the restaurants. You go to fish markets, supermarkets.
0: 네.
1: It's a very popular fish.
0: 네,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이 농어, striped bass. 근데 뭐 생선으로 음식으로 먹게 되면 사실 그 생긴 모양은 별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네. 5월, 이 5월이 날씨가 아직도 좀 춥기도 하고 그랬어요. 바람도 많이 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어떤가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 물고기들이 특히 농어가 북쪽으로 올라와서 기분이 좋은 그런 또 고기잡이가 되겠지만 올해 5월 괜찮아요?
1: 5월은 it's very tricky because you know on inland 네. it could be 70 or almost 80 degrees.
0: 그렇죠. 70도, 80도 하시로 이 안쪽 내륙에서는 그런데 바닷가로 나가면 온도가 떨어져죠.
1: So 바닷가 쪽으로 가면은 at least like 20 degrees colder.
0: 하시로 the wind is usually 떨어져. stronger. 그리고 바람도 세고 그런데 올해 5월에는 근데 그거하고 낚시하는데 고기 잡히는 거하고는 어떻게 영향이 있어요? 바람 많이 불고 춥고 농어들이 안 좋아하죠.
1: 농어들은 you know, sometimes it's better when 네. it's like a little rougher instead of really calm.
0: 그래요. 물이 좀 거칠거나 이런 걸 좋아해요. 바람이 부는 걸.
1: 네, because it makes the bait fish, 니끼들이 이렇게 좀 더 uneasy and they, it's easier for them to 미끼를 catch the bait fish.
0: 딱 이렇게 미끼로 던져준 물고기를 잡는 게 물이 조금 바람이 불어서 움직일 때 그게 더 잡기가 쉽기 때문에 농어들은 좋아한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농어 말고 또 어떤 고기들이 요즘에 특히 좀 잘 잡히나요? 5월에?
1: 5월달에 one species of fish that Korean people love is fluke.
0: Fluke, 광어. 맞아요. 광어. 광어는 항상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월에 특히 잘 잡히나요? 광어가?
1: 5월달이 시작인데 네. it's not the peak. But it's the starting and it's a very big target fish.
0: 언제가 그러면 5월에도 잘 잡히기 시작하는 광어 플루키 언제가 그 피크가 되나요? When?
1: 요런. 제일 잘 잡히고 큰 거 잡힐 때가 네. usually 네. like near the end of summer.
0: 그러면 한 8월, 9월 뭐 이렇게 가면 광어가 제일 잘 잡혀요?
1: Usually like 9월 말, 10월 달.
0: 9월 말 10월까지 가서도 광어가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잘 잡히는데 그때는 물의 온도가 얼마나 돼요? 물 온도하고 광어 잡히는 거하고는 얼마나 관계가 있어요?
1: 그러니까 물이 너무 따뜻할 때는 네. 좀 더 시원한 데 가고 싶고 물이 너무 차가울 때는 따뜻한 네. 데 가고 싶고
0: 네. 이 광어 마음이에요? 또, 광어?
1: 푸드. 네. But you know they sort of feed throughout 네. and then they get very fat. So that they're getting ready to move down south.
0: 아.
1: So they become very big and fat as the water temperature becomes lower and lower. 뭐, 이제 따뜻한 데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they got to travel long way. So they eat a lot and 네. they fatten up 네. for the long travel.
0: 네.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물이 온도가 떨어지니까 광어들이 그래 우리 지금 남쪽으로 먼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많이 먹고 살이 쪄서 이때 9월 말이나 네. 10월 초까지 오히려 그렇게 큰 광어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게 또 롱아일랜드 바다다. 조개는 네. 어때요? 클래밍 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는데.
1: 클래밍은 추울 때도 할 수 있고 따뜻할 때도 할 수 있는데 네. 거의 물에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0: 그래요.
1: 좀 더 날씨 좋을 때가 더 재밌죠.
0: 네. 추울 때면 언제부터 조개잡이는 할 수 있어요?
1: Almost any time of the year.
0: 진짜요? 겨울에도 해보셨어요? 겨울에.
1: 겨울에도 해봤는데 훨씬 더 힘들어요.
0: 그건 실제 물에 들어가나요? 발을 담궈요?
1: 네. 제가 제일 즐기는 거가 네. 물이 이렇게 완전 빠졌을 때보다 약간 네. 물이 있을 때 발을 젖히면서 네.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그냥 발로 이렇게 막 비벼요.
0: 예.
1: 모래를 비비면은 무슨 돌멩이 같은 게 딱 걸려요. 네. 발가락 사이에.
0: 네.
1: 그럼 그거를 파내면은 바다에서 이렇게 약간 보물 같은 거를 줍는 것 같아요.
0: 그 돌멩이가 조개예요? 아니면 돌멩이 밑에 조개들이 있어요?
1: 돌멩이가 조개죠.
0: 그러니까 내 발가락 사이에 딱 느껴지는 그 돌멩이가 아니라 that's clam, 조개라는 말이죠.
1: 네.
0: 수영하듯이 들어가서 발로 모래를 막 비비면 거기서 돌멩이 같은 조개를 발견해서 건져 올릴 때가 제일 재밌다. 그런데 네. 그렇게 조개 잡으면 많이는 못 잡겠네요. 발로 하나씩.
1: 그거를 믿어요. 낚시하던 조개를 잡던 네. 그날 안 먹을 거면 안 갖고 가요. 그러니까 많이는 필요 없어요.
0: 그런데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이 뭐 좀 갖다 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1: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잡으면은 네. 저희 장모님 챙기죠.
0: 장모님 조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1: 네.
0: 네. 어떤 조개들을 주로 롱아일랜드에서 잡나요?
1: 롱아일랜드는 베이식 그 클램인데요.
0: 네.
1: You know, size 바로 이름이 좀 틀려요.
0: 그래서
1: little man clam.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적을수록 맛있어요. 더 맛있고,
0: 그래요?
1: more tender.
0: 조개가 작을수록, 사이즈가 작을수록 더 그렇다. 가장 맛있는 조개 잡았을 때 내 발가락 사이에서 걸려서 올라온 조개, 어떤 조개예요?
1: 그게 little neck clam인데요.
0: 네.
1: It's the size, if you hold it sideways,
0: 옆으로.
1: 작은 쪽으로 이렇게 들으면은
0: 네.
1: quarter보다 약간 커요.
0: 이렇게 작은 쪽으로 옆에서 들으면은 quarter, 동전 quarter보다 약간 큰, 그럼 굉장히 작은 거네요?
1: 그게 제일 tender하고 맛있어요.
0: 아,
1: 부드럽고.
0: 그렇구나. 장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조개? 그 사이즈예요?
1: 네.
0: 진짜 부럽네요. 그러면은 배를 타고 나가서 조개잡이 하는 경우도 있나요?
1: 그렇죠.
0: 어디서?
1: 자주 그래요.
0: 아, 배 타고 어디까지 가요? 보통 롱아일랜드에서는?
1: 제가 사는 데서는 네. 좀 가까워서 배로 한 5분 거리?
0: 네. 그러니까 프리포트에서는 5분 거리 배로 나가서 배를 네. 어디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그런 다음에 모래사장에 발 좀 잠길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나요?
1: 되게 재밌는 게
0: 네.
1: 저희가 조개 잡으러 가는 데는 배로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항상 조개가 있어요.
0: 시크릿 플레이스?
1: 야.
0: 그럼 다음 시간에 알려주실래요? next time, right?
1: Maybe next time.
0: 프리포트에서 5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Secret place.
1: 네.
0: 배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가면 조개가 많고 그 말은 사람들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많이 못 오는 거죠. 보통 네. 우리가 지금 프리포트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롱아일랜드를 이렇게 지도를 보면 어떤 지역에 피싱이나 이 클래밍 조개 잡으러 많이들 가세요? What other place?
1: 제가 사는 동네에서
0: 네.
1: Maybe like 5 blocks or so away. There's actually pony boats where you pay a certain fee and
0: 네.
1: they take you out for half day or full day.
0: 맞아요. And 그것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You
1: yeah.
0: call it party boat?
1: Party boat.
0: Party boat, right. 그건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이렇게 search하면 party, 파티할 때 boat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 거예요?
1: 네.
0: 어느 지역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죠?
1: The Freeport에서도 그게 가장 유명하고
0: 네.
1: Also, 좀 더 이스트로 가면 Captree,
0: 네.
1: 그럼 there's a fleet of party boats.
0: 그러면,
1: they give you all the tackle. If you catch fish, they'll help you unhook it. They'll teach you how to fish. And they even clean it for you.
0: 가르쳐주고
1: 네.
0: 고기 잡으면 그거 클린까지 해주는 거예요?
1: 네.
0: 진짜 좋다. 그러면 배를 빌려서 가자가 아니라 그 배를 빌려주는 그곳에서 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따라 나오는 거죠. 옆에서 같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1: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타고 그
0: 네.
1: 배가 이제 데리고 나가는 거죠.
0: 네.
1: 혼자서 직접 렌트해가지고 배를 나가면은
0: 네.
1: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이 배들은 벌써
0: 네.
1: 매일마다 나가니까
0: 우리들이 네.
1: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0: 그렇죠.
1: So it's more of a guarantee.
0: 개런티가 되는. 그거는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돈이.
1: I think each boat is a little different. So for like half a day, maybe $40 to $50 per person. And for a full day, I believe about $80 per person.
0: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면 반나절 빌리면은 한 사람당 40불에서 50불. 또 하루 종일 빌리면 80불 뭐 이 정도. 네. 몇 명이 가는 게 가장 재밌어요?
1: 될 수 있으면은 네. 여름에 가면은 더 재밌죠.
0: 네.
1: 도시락도 싸가고.
0: 아, 그래요? 그러면
1: 네.
0: 거기서 뭐 광어나 이런 걸 잡으면 거기서 바로 해서 회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트 위에서? 거기서 먹을 수도 있어요.
1: 저는 약간 힘든 게 그
0: 네.
1: 사이즈가 이렇게 돼야 돼요.
0: 그렇죠.

0: 있겠네요. Very popular when you have a boat. 그렇지 않아요?
1: You know, there's an old saying
0: 네.
1: where it's the happiest day of your life is when you buy a boat.
0: 가장 행복한 날이 보트를 사는 날이다.
1: 네. The second happiest day of your life
0: 네.
1: is when you sell the boat.
0: 배가 있어도 골이 아프고 그래서 파니까 보트를 살 때가 가장 해피한 날이고 두 번째로 해피한 날은 그 보트를 팔아버리는 날이다. 상상을 할수 있는데 보트 갖고 있으면 또 어려움이 있죠?
1: Especially 바닷물에는 소금 때문에 많이 상하죠, 배가. 그래서 항상 문제가 많아요.
0: 네. 이걸 그러면 보트를 내가 하나 사야 될까? 아니면 그냥 말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our listeners, 계실 텐데요. 보트가, 경험에 의하면, 사이즈?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그, factors예요? 보트를 산다면.
1: That's a very good question because 저희도
0: 네.
1: 작년에 보트쇼를 갔었어요. Like at the Javits Center, there's like a really big boat show. 그래서 그런 걸 관심이
0: 보트쇼가 맨하탄의
1: 있으면은,
0: 재빗 컨벤션 센터에서 네.
1: 그러면은 그냥 입장료만 내고
0: 네.
1: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배들을 볼수 있어요.
0: 네.
1: But it's dangerous because you get so tempted.
0: 너무 사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 자체가 위험하구나. 나 저거 사고 싶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충동적으로 impulsive buying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1: 그러면서
0: 네.
1: 또 버젯이 한 얼만큼 정도 됐는데
0: 네.
1: 항상 이렇게 더 좋은 거를 보면은 hard to go back.
0: 밑으로 더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1: 그렇죠.
0: 여러 척의 보트가 같이 있을 때는. 근데,
1: 그렇죠.
0: from your experience, 경험에 의하면 어떤 사이즈 보트,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내가 settle 하는 거, 이거 사자 하는 게 좋았어요?
1: 저는 I'm into 낚시하는 것도 very light tackle.
0: 가볍게 하는 낚시.
1: More, yeah, more of a sport.
0: 스포츠 같이.
1: So I like to use very light line, and you know, if the chances of me catching the fish
0: 네.
1: is like 50-50, it's more exciting.
0: 고기를 많이 잡는 뭐 그런 게 아니라 50-50 내가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그걸 즐기는 거예요. Like a sports game 같이. 그러면 뭐 배가
1: Exactly.
0: 그렇게 뭐 굉장히 크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1: 그래서 저는
0: 네.
1: I like smaller boats,
0: 네.
1: maybe anywhere from like 20 to maybe about 25, 26 feet,
0: 20
1: so I can
0: to
1: move
0: 25,
1: faster.
0: 26. 그럼 빨리 달리면 얼마나 달릴 수 있어요, 바다에서?
1: So 빨리 달리면은 maybe about 40 miles per hour.
0: 우와, 빠르다, 진짜. 그죠? 그러면
1: 네.
0: 이 배로 달리면서 고기와 내가 잡힐까, 안 잡힐까, 이렇게 하면서 즐기다 오면 그게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큰 배도 필요 없다.
1: 그렇죠.
0: 네. 그러면 조개 잡는 배는 뭐 조개 잡을 그 장소에만 데려다 주는 배면 되겠네요. 그죠?
1: 딱 좋죠.
0: 네.
1: 왜냐면 you have to anchor
0: 네.
1: by like a sandbar.
0: sandbar.
1: And then
0: 그러네요. 거기다 묶어야 되니까. 모래 둔턱 같은데.
1: anchor 해가지고.
0: 네, 배를. 너무
1: 네네.
0: 커도 안 되겠네요.
1: 너무 크면은
0: 네.
1: 핸들링 하기가 좀더 힘들죠.
0: 그렇네요. 이번 주말에 나가실 거예요? 배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1: 네, 그래야죠. First fishing trip of the season.
0: 그래요. 그럼 겨울에 못 나가고, fishing을 처음 나가는 날, 이번 주말. 그 보트를 갖고 있는 친구가 고맙지만 그 친구도 do you think 그 보트 팔게 되면 the second happiest day가 될것 같아요? 팔아서 좋다?
1: 이 친구는 모르겠어요.
0: 네.
1: 왜 그러냐면 너무 저처럼 좋아하니까. 네. You cope with the problems.
0: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도 그걸 그냥 감당하고 너무 바다를 좋아하고 피싱과
1: 그렇죠.
0: 클라이밍 이런 걸 좋아하니까. 네. 그러면 우리 롱아일랜드 사시는 조셉 이에도 해피에스 데이 보트 사시게 되면 또 연락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Thank you.
0: 감사합니다.
1: 네.
0: 주말로 향하는데 마음이 먼저 저 앞에 달아나고 있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는 도시와 자연이 바로 옆에 붙

저희는 특별한 차 안에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어와 광어 그리고 조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고베 주얼그룹 뉴욕 보석쇼.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진주 목걸이,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컬러스톤 등 2000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최고 80% 특별 세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모 업그레이드 컨셉의 체험형 보석쇼로 한인 여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놓쳤다면 지금이 오히려 최고의 득템 찬스. 애프터 마더스데이 특별전. 이번 주 토요일까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노던길 K블링블링 G4 세매장에서 고베 주얼그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내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의 마음의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혹시 이 노래 생각나세요? 우리의 스승이라는 것이 꼭 학교 선생님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민 와서 막막할 때 나도 그랬어 하고 손을 내밀어준 그 선배, 아니면 열심히 살면서 묵묵히 그냥 옆에 있어주는 누군가. 여기 뉴욕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도시 같아요. 어쩌면 이 도시 자체가 우리한테 가장 혹독하고 또 가장 의미 있는 스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스승은 누구신가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이 될 수도 있겠죠. 주말을 앞둔 투데이,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0: 5월 15일 금요일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날씨 정말 좋더라고요. 기분 좋습니다. 게다가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힘이 나는 그런 금요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한국의 스승의 날이고 미국에서도 선생님의 그런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하는 그런 주간이 또 있지요. 궁금한데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 대한 기억들이 어떠세요? 좋은 기억만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선생님들이 한 분씩은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좋아했던 선생님일 수도 있지만 너무 무서웠던 선생님. 아니면 뭐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선생님. 아니면은 뭐 이유 없이 그냥 싫었던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요. 70년대, 80년대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시절의 선생님들은 지금이랑 달랐죠. 아무래도 그 제가 생각나는 것은 교탁이라고 선생님이 딱 서서 가르치는 그 교탁 위에 아주 좀 딱딱한 그 큰 길다란 출석부요. 출석부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출석부가 아니라 원래는 그 학생들의 출석을 체크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그 출석부인데 일종의 그 무기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툭툭 치는 소리만 들려도 반 전체가 조용해지던 그 출석부 혹은 그것으로 맞기도 했었죠. 학생 주임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체육 선생님들은 왜 다들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별명도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별명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운동장 뭐 다섯 바퀴는 기본이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뭐 얼차려 이런 것도 외치시고 그런데 또 그런 선생님들한테 칭찬 한마디 들으면 그날은 굉장히 하루가 또 즐거웠던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숫자보다는 문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은 항상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막 칠판을 막 세 개 치시는 분도 계시고 분필로요. 분필로 치면은 막 가루가 날리잖아요. 혹은 그 분필로 학생의 머리를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졸고 있는 학생들이요. 그런 선생님도 있고 이것도 모르냐고 면박을 주면서 우리 빨개졌던 학생들의 귀 그런 것도 좀 생각납니다. 그리고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나 영어 선생님들은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책 읽기를 시키시잖아요. 오늘 며칠이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15일, 자 15번. 뭐 25번 이런 식으로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내 차례가 올까봐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었던 그런 긴장감. 그런데 그때 그래도 억지로 외웠던 그런 시 한 편이 이 나이가 되도록 가물가물 기억나는 것도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선생님이랑 좀 다른 결을 가진 그런 분도 있었죠. 좀 인기 많은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수업 좀 하시다가 교과서 탁 덮어놓고 자, 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 혹은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첫사랑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던 그런 선생님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들이 다 삶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는 수업을 안 하고 조금 일찍 마치는 게 좋았긴 했지만요. 그분들이 해주신 말씀들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반면에 좀 편애하셨던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좀 예뻐하고 반장만 예뻐하고 뭐 이런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엄마가 좀 자주 오시는 아이들을 예뻐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살짝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지금 사회의 축소판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선생님 덕분에 일찍 세상을 배운 걸 수도 있어요. 좀 억울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신데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 그 방학 때 여름방학 때 그분께 편지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꽤 긴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 아마 제 기억에 글쓰기 숙제가 있었는데 그 숙제에 대한 평가가 담긴 그런 편지였는데 물론 칭찬도 있었지만 정말 날카로운 쓴소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이제 글쓰기에 좀 자신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예상 외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글짓기만큼은 자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던 제게 그분의 그 선생님의 그 솔직한 조언이 와 뭔가 그때는 너무 섭섭하고 한데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실지 얼굴, 성함 다 생각나는데 목소리까지요. 뵙고 싶네요. 우리가 사실은 다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지금 우리 나이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훨씬 젊은 나이셨어요.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자녀들 나이잖아요. 그 나이에 매일 교단에 서서 그 수십 명의 아이들 앞에서 뭔가를 가르쳐야 했던 분들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힘든 날이 많았을까 그 생각을 이제야 좀 해봅니다. 아, 그때 알 수는 없었겠죠. 우리도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었으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떠오르는 선생님들 있으세요? 있다면 참 행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해주셨던 말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말이 있다면 한번 좀 공유해 주십시오. 칭찬이든 꾸중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를 만든 말, 지금의 나를 만든 말, 이 한마디가 혹시 기억나신다면 카톡 보내주십시오. 함께 좀 나누고 싶네요. 자,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오겠습니다.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이 30% 할인, 아침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영업하고요.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과 문의 전화는 347-767-8181.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입니다.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신사 정장은 최초입니다. 50% 할인.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요,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거예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마는 맛있는 반찬이 무제한 무료고요.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28-308-6400, 917-543-8111.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으로 돼지갈비 2+1에 참소주 3불 99,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역건물 발레파킹하면 1시간에 2불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917-445-1165.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을 열리면 줄기세포가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도 모십니다.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입니다. 917-656-7717, 917-656-7717.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 곧 돌아올게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5: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4: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축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주말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놀러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말을 맞아서 그동안 못했던 집안일 또 챙기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아주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주중에는 사실 청소하거나 이러기 쉽지 않은데 주말이 되면은 그래도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우리 또 주부들은 아무래도 이 냉장고 청소에 대한 부담이 늘 있죠. 냉장고 정리가 노후 준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분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실까요? 아마 이런 거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언젠가 샀는지 잘 모르겠는 그 소스들. 여러 가지 소스가 있죠. 집에. 그리고 뭐 반쯤 남아있는 너무 익어버린 김치. 그리고 유통기간이, 이게 뭐 작년인가 언젠가 싶은 냉동된 고기들. 그리고 정체를 알수 없는 검은 봉지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검은 봉지.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열어봐야, 이게 여기 있었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버리면 아까운데 아예 먹을 거야 하면서 몇 달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으시죠. 재미있는 건이 냉장고 안이 단순히 음식을 보관하는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소비 습관, 그리고 또 불안감, 그리고 노후에 대한 태도까지 좀 확장하면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 중년 이후의 세대는 아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절약에 관한 그런 교육을 배우면서 컸죠. 그런 세대죠. 뭐, 아무래도 너무 가난했던 시절을 겪었고, 또 음식을 버린다는 거는 너무나 그 어떤 죄책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뭔가 그래도 먹질 않아도 무엇이 꽉 들어있으면 좀 이상하게 든든하잖아요. 좀 부자가 된것 같기도 하고, 비상식량 같기도 하고, 준비를 좀 잘해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냉장고가 꽉 찰수록 오히려 돈이 나도 모르게 좀 줄줄 새고 있다. 이런 연구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또 사고요. 그 냉장고 저 깊숙이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분명히 있는 건데 안 보이니까 또 사게 되고, 결국은 또못 먹고 버리게 되거든요. 콩나물을 몇번 버렸는지 몰라요. 그게 금방 또 상하잖아요. 어떤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냉장고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미래의 재무 상태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노후 준비라는 게뭐 너무나 거창한 그런 투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딱 필요한 만큼만 사고요. 그리고 산 거는 제때제때 쓰는 습관. 이게 결국에는 이돈 관리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냉장고 정리를 잘하는 분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집 냉장고 딱 열어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 잘 되어 있는지, 거기에 이제 이름까지 다 적어 놓는 분들도 계세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냉장고 안에 이제 뭐가 있는지 잘 알고 비슷한 재료 또 사지 않고 먹을 만큼만 준비한 이런 분들 아주 알뜰하죠. 이게 꼭 음식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사는 삶도 그렇잖아요. 물건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걱정도 그렇고,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에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말에는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뭐가 있는지 지금 기억을 좀 해보면서, 나도 이렇게 지금 필요한 것만 채우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필요 없는 것도 이렇게 괜히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의외로 이 냉장고 안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냉장고 한번 열어서 다 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없는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9: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오늘은 정말 설레는 소식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올 텐데요. 올해는 꼭 유럽 한번 가봐야지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귀를 쫑긋 세워주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고요. 남프랑스의 낭만과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함, 이탈리아의 깊은 역사와 미식, 그리고 북유럽 4개국의 청정자연까지 유럽의 정수만 골라 담은 여행 상품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부관광의 카일 여행 전문가와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이 시간 우리 여행 같이 떠나볼 텐데요. 제가 지금 소개한 것들 네. 맞나요?
1: 네, 맞죠.
0: 네.
1: 그 사실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봄, 가을이 네.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죠.
0: 그렇죠.
1: 이미 4월, 5월에는 많은 분들이 가시는 뭐 스페인, 동유럽, 서유럽 다들 다니시고 있고
0: 네.
1: 갔다 오셨고
0: 네.
1: 지금 동유럽의 뭐 발칸팀은 아직 네.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0: 아, 그래요?
1: 뭐 다음 주면 또 오늘 잠깐 소개할 돌로미티하고 스위스 가는 팀이 또 한 팀 나가는데
0: 네.
1: 여름철에는 또 갈 수 있는 곳들이 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여러 네. 가지 이유로.
0: 네.
1: 너무 덥기 때문에 우리 시녀분들은 좀 꺼리시는 경향이 있고.
0: 그렇죠.
1: 반대로 방학이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0: 맞아요.
1: 가족들은 또 이 시즌밖에 이용을 못하는.
0: 네.
1: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0: 네.
1: 방금 저기 우리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광고로 나갔던 북유럽이죠.
0: 그렇죠.
1: 북유럽은 6, 7, 8 정도밖에 못 갑니다.
0: 아, 그래요?
1: 물론 갈 수 있어요, 겨울에도.
0: 네네.
1: 크루즈를 타고. 근데 하지만 그 북유럽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렇게 네 개 나라로 도는 건데.
0: 네.
1: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르웨이가 이제 여행의 백미거든요.
0: 네.
1: 네, 노르웨이에서 우리가 꼭 봐야 하는 빙하나 저 피어로드 해안은
0: 네.
1: 굽이굽이 산길을 좀 가야 되기 때문에
0: 네.
1: 눈이 한 번이라도 오거나 그러면 길을 차단해 버려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빠르면 5월 말,
0: 네.
1: 그리고 늦어도 9월 첫 주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곳이죠.
0: 네.
1: 그래서 그 시즌만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가는 분들이 저 이제 7월, 8월 두 번 가는데
0: 네.
1: 7월은 이미 마감이 됐고요.
0: 벌써요?
1: 네, 그래서 이제 8월 19일
0: 네.
1: 지금 한참 모객 중인데
0: 네.
1: 어쨌든 이 시즌에 북유럽을 예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전쟁 전에는 러시아 북유럽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게
0: 같이 네,
1: 러시아를 이제 들어가지 못해서
0: 네.
1: 서운하지만
0: 네. 네,
1: 북유럽만 이렇게 다니는 코스가 8월 19일에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학 때 우리 아이들과 어디를 한번 가보자.
0: 그렇죠.
1: 그러면은 뭐 3대가 모여서 한번 가보자.
0: 네.
1: 라고 해가지고 많이 그 찾는 곳이 이제 이탈리아인데요.
0: 이탈리아.
1: 이탈리아는 작년에도 한번 해가지고 왜 안 하냐 그래서.
0: 그랬어요.
1: 사실은 6, 7, 8 세 번 가는데요.
0: 네.
1: 광고를 안 했는데 6월 거는 이미 마감이 끝났습니다.
0: 벌써요?
1: 네.
0: 네, 빠르네요.
1: 이제 광고를 이번 주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6월 네네. 거는 이미 마감이 끝났고요. 그래서.
0: 네.
1: 7월, 8월 두 번 남았는데요. 7월
0: 네.
1: 20일, 8월 17일 이렇게 가는데 이 상품이 이제 인기가 있는 이유는
0: 왜 그래요?
1: 동반자가 50% 할인을 받아요.
0: 동반자는 네. 50% 할인?
1: 그래서 1 플러스 1 하프 프라이스로 가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더 사실은 이 상품을 만들었던 취지는 뭐냐면
0: 네.
1: 부부가 젊은 부부가
0: 네.
1: 아이들 둘 데리고 가면 여행 경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 그래서
0: 네.
1: 아 이거를 원가 개념으로 해서 여행의 맛을 선사를 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그런
0: 네.
1: 투어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다 보니 워낙에 시작은 부모님은 정상가 아이들은 반가 이랬었는데
0: 네.
1: 우리는 3대가 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시고요.
0: 네.
1: 그럼 해주셔야죠 해가지고
0: 그쵸.
1: 어쩔 수 없이
0: 네.
1: 한 명. 동반이는 50%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상품이 6월은 마감이 됐고
0: 좋습니다.
1: 7월 20일과
0: 네.
1: 8월 17일에 이렇게 출발할 수 있으니까
0: 네네.
1: 우리 그 가족 단위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 선택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그 상품을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네, 그러네요.
1: 서유럽에 속해 있죠, 이탈리아가.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서유럽을 우리가 보통 한 10일 도는 구간에서
0: 네.
1: 절반 이상이 이탈리아 관광입니다.
0: 그래요.
1: 밀라노, 베네치아, 로마 여기가 워낙에 역사적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0: 네.
1: 조금 더울 수 있지만
0: 네.
1: 이 더위를 각오하고 그 더위를 느끼면서
0: 네.
1: 즐기면서 다닐 수 있는 투어일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마지막으로 이제
0: 네.
1: 사실 4, 5, 5월, 5월 투어까지는 이미 조금 투레이 거의 마감이 끝났고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0: 네.
1: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제 돌로미테
0: 네.
1: 이것도 이제 매년 저희가 여름에 진행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0: 네.
1: 남프랑스 니스에서 니스 모로코에서의 그 풍경 지중해 풍경 플러스 아. 이탈리아를 갔다 오신 분들도 돌로미테 네. 지역은 잘 못 가봤거든요.
0: 그렇죠.
1: 보통 이탈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밀라노, 베니스 그리고 로마 이쪽 네. 중심으로 그리고 조금 그 욕심을 내면 밑에 있는 그 해안가 지방 그리고 피사 네. 이 정도를 가는 거기 때문에
0: 네.
1: 아마 대부분들 안 가셔가지고 요즘 돌로미테를 또 많이들 찾으세요. 이 돌로미테가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0: 네.
1: 알프스 산을 끼고 있는 네. 작은 마을들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 상품은 8월 24일에 네. 이렇게 갈 수 있죠.
0: 8월 24일.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로미티 같은 경우도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관심 갖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1: 네,
0: 알프스
1: 맞습니다.
0: 최고의 경치라고 해서.
1: 그래서 이 모든 상품들이 지금 한참 접수를 네. 받고 있으니까
0: 네.
1: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동부관광 전화번호가
0: 네.
1: 718-939-1000번이니까
0: 네.
1: 전화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었던 메모리얼 우리
0: 그렇죠.
1: 그 버스 타고 가는 투어들.
0: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 네, 버스 타고 가는 투어들은 이미 그 당일 우리 펜실베니아 짐스호프 신입기차 타는 거랑 부시티
0: 네.
1: 폭포 가는 이거는 벌써 초과가 됐는데
0: 아.
1: 버스를 한 대 더 갈 계획이 돼서
0: 아, 그래요?
1: 아직도 접수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0: 네, 좋네요.
1: 물론 아직 그 2박 3일 퀘벡하고 몬트리올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0: 네.
1: 캐나다의 낭만 그리고 퀘벡 그 가까이 있는 프랑스의 맛을 조금
0: 네.
1: 느낄 수 있는 곳 2박 3일도 5월 23일에 아직은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0: 네.
1: 이거 좀 뭐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메모리얼 우리 베스트 상품 아직 가능합니다. 지금 당일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2박 3일도 있으니까
1: 네, 맞아요.
0: 마감은 임박했어요. 빨리 네. 전화하셔야 돼요. 와 지금 이 여름에 갈 수 있는 남프랑스 또 이탈리아 북유럽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진짜 워낙 유명한 나라여서
1: 그쵸.
0: 아마 한 번 가신 분들 또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1: 많이,
0: 같은데
1: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우리가
0: 그쵸?
1: 뭐 나야가라 이런 곳은
0: 네.
1: 사실은 예쁜 풍광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보면 다일지 모르겠지만
0: 네.
1: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역사적인 의미,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이
0: 네.
1: 워낙에 뎁스도 깊고
0: 맞아요.
1: 오랜 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0: 네.
1: 한 번으로는 나 갔다 왔어.
0: 그러니까.
1: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얘기해요. 저 갔다 왔어요.
0: 네.
1: 언제요? 20년 전에요.
0: 네.
1: 20년 전에 갔던 그 기억과 지금은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뭐 요즘 한국도 뭐 작년 한국과
0: 그럼요.
1: 올해 서울이
0: 맞습니다.
1: 다른 것처럼
0: 네, 맞아요.
1: 20년이라는 세월은 물론 갈 곳이 많으니까
0: 네.
1: 갔던 것보다는 새로운 곳을 찾는 경향들이 있으시고요.
0: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역사 체험이라는 그런 상품
1: 맞습니다.
0: 이름을 주셨어요.
1: 네. 뭐 그렇다고 예전하고 상품에 그게 좀 많이 다른 건 아니고
0: 네.
1: 그러니까 그 가는 루트가
0: 네.
1: 가는 루트는 거의 대중소위한데 현지 가이드가 어쨌든 포커싱 자체를 삶보다는
0: 네.
1: 의미, 역사, 기원
0: 맞아요.
1: 뭐 이런 것들에 조금 포커싱을 해가지고 가이딩을 하니까
0: 네.
1: 또 다른 맛으로 느낄 수 있는 이탈리아 투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0: 맞습니다.
1: 워낙에 시작이 젊은 부부, 아이들이
0: 네.
1: 함께하는
0: 그렇죠.
1: 이런 투어의 컨셉이었기 때문에
0: 네.
1: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이 세 가지 상품이 뭐 각각 추천할 대상이 좀 달라요? 아니면 누가 가도 상관없어요?
1: 그 누구도 가도 상관은 없죠.
0: 네.
1: 하지만 대부분들은
0: 네.
1: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젊은 가족 부부들이 많이 찾고요.
0: 네.
1: 조금 더 저렴하고
0: 네.
1: 왜냐하면 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네 명, 여섯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0: 네.
1: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사는 우리 한인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바쁩니다.
0: 바빠요.
1: 네.
0: 맞아요.
1: 여름방학에도 바빠요. 뭐
0: 네.
1: 두 달 하지만. 학원도
0: 많아요.
1: 가야 되고 평소에 못했던 액티비티도 좀 해야 되고 캠프도 가야 되고
0: 네.
1: 밀린 공부도 좀 해야
0: 그렇죠.
1: 되고 그래서 아마 우리 학부모들은 오히려 학기
0: 네.
1: 중보다도 더 바쁜 시즌이기 때문에
0: 네.
1: 10일, 15일 가는 투어보다는 짧고 굵게
0: 맞아요.
1: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투어이기 때문에 젊은
0: 네.
1: 분들한테 인기가 좋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돌로미테 남플 같은 경우는
0: 네.
1: 남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행의 경험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 플러스
0: 네.
1: 트레킹이나 자연을 좀 느끼고 싶다고 하는 분들
0: 네.
1: 이런 분들한테 좀 인기가 좋은 거고
0: 그렇군요. 그래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가고 싶은데 한 곳만 가야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나랑 어디가 더 맞을지
1: 그렇죠.
0: 그렇죠? 생각을
1: 네.
0: 해보시고
1: 제가 보통의 손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0: 네.
1: 물론 체력 되실 때 자주 가셔야 됩니다.
0: 네.
1: 여행 우리 이렇게 부동산 하신 분들 그러잖아요.
0: 네.
1: 뉴욕에서 미국에서 집은 내일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거라고.
0: 그렇죠, 맞습니다.
1: 여행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안 옵니다.
0: 네.
1: 늘 오래오래 계획되는 대로.
0: 네.
1: 그리고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하고 출발하기 전까지 네. 주는 설레임을 또 그렇죠. 느껴보시고 맞습니다. 그러기를 네, 바라죠.
0: 지금 그 설레이기 딱 좋은 날씨, 딱 좋은 시기입니다.
1: 주말에 뭐 일요일에는 조금 그쵸? 덥다라는 날씨인데 네. 80도 이상 올라가는 맞아요. 것 같아요.
0: 네. 네. 여러분 정말 가실 수 있을 때, 떠날 수 있을 때 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네. 요즘에 또 새롭게 축구에 관한 네네. 상품이
1: 축구
0: 있어요?
1: 축구 소식이기 전에 어쨌든 또 여름에 우리 그 가까이 버스 말고 네.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곳들이 여름에 알래스카, 엘로스톤, 캐나다 로키 네. 이때도 딱 여름에 딱 이용해서 갈 수 있는 투어니까 이것도 아. 있고요. 급작스럽게 네.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좀 준비한 상품이 방금 네. 하셨던 네. 그 한국 축구인데요.
0: 네.
1: 한국 축구가 미국에서 안 열리고 세 경기가 다 멕시코에서 열립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해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네. 결정을 해서 저희가 예선전 3차전 아. 한국하고 남아공 경기입니다.
0: 네.
1: 그래서 6월 24일에 있고요.
0: 네.
1: 멕시코 시리가 아니라 네. 거기서 북쪽으로 차로 한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 몬테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0: 그래요?
1: 열리는데
0: 네.
1: 저희가 몬테레이까지 왕복 항공으로 이용해 가지고 하는 상품을 지금 준비를 했고 아직 광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다음 주부터 이제 할 텐데
0: 네. 네,
1: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 좋네요.
1: 3차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경기일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뭐 최소한 우리가 1, 2차전에서 1승 1무 정도는 분명히 할 테니까.
0: 그럼요.
1: 네, 그래서 남아공 경기가 뭐 상대 전적을 좀 봐야 되겠지만 무승부 내지는 이겨야지
0: 네.
1: 32강 치러지는 미국으로 그렇죠.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건데요.
0: 네.
1: 네. 그래서 32강이 치러지면 아마 LA에서 경기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쭉쭉쭉 좋은 성과 있어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잘 만드셨습니다. 네. 월드컵 우리 함께 가자 하면서 네. 응원하러 가시죠.
1: 티켓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0: 그래요.
1: 지금 확보되어 있는 티켓이 26장밖에 없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빨리 문의하셔야 되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0: 네.
1: 저희가 이 티켓 자체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한 게 아니라 한국에 네. 있는 축구 응원단
0: 네.
1: 거기에 있는 티켓의 일부를 갖고 온 거라서
0: 아.
1: 저희 붉은 악마들과 함께 같은 존에 앉아가지고
0: 네.
1: 네, 응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야,
1: 어디 그래요? 앉아서 응원하느냐가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0: 당연하죠. 네. 그 재미도 있잖아요.
1: 그럼요.
0: 우리 다 같이 함성 지르면서.
1: 그래서 한국팀 한국 응원단과 같이 어울려서
0: 네.
1: 관람도 하고 응원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이제 봄이 워낙 금방 가니까 이 메모리얼 데이 때 잠깐 여행 다녀오시고 이제 바로 여름을 좀 준비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주신 상품들이 있는데요.
1: 네.
0: 좀 정리 좀 해주세요.
1: 네. 처음에 소개해드렸었던 게 여름에 해외로 나가는 남프랑스와 돌로미테 8월
0: 네.
1: 24일이고요.
0: 네.
1: 그리고 이탈리아는 동반자 50% 되는 상품은 6월은 마감이 됐고 7월 20일 그리고 8월 17일
0: 그렇죠.
1: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북유럽을 나는 꼭 가봐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미루고 하는 분들이
0: 네.
1: 제 생각에는 한 500분쯤 있는 것 같습니다.
0: 500분? 네.
1: 그 중에서 한 30분만.
0: 네.
1: 뭐 근데 이미 접수된 사람이 있으니까 맥시멈 아마 한 15분 정도
0: 네.
1: 필요할 것 같은데 8월 19일에 출발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먼 곳은 못 가겠어. 그래도 메모리얼 때 근데 어디라도 꽃바람 쐬고 와야지라고
0: 맞아요.
1: 하는 분들은 우리 짐스오프 신입기차 부식기 폭포 가는 게
0: 네.
1: 당일 투어 5월 23일이고요.
0: 네.
1: 퀘벡하고 몬트리올 가는 2박 3일은 같은 날 5월 23일에
0: 그렇죠.
1: 출발합니다.
0: 맞습니다. 이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 상품들 어떠셨어요? 이 낭만의 남프랑스, 열정의 이탈리아, 또 청정한 이 북유럽 뿐만 아니라 이제 멕시코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마감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품들이니까 고민하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빨리 동부관광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붕 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달려가 마음만
1: 이렇게 붕 뜨는 게 콜까지 가야 되는데 붕
0: 그쵸?
1: 뜨고 마시면 안 됩니다.
0: 맞습니다. 붕 뜬 것으로 전화를 거시는 걸로. 네, 다음 주도 또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봄을 좀 느껴봤습니다. 네, 우리 백 선생님 주신 카톡 소개해드려야죠.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투데이 응원합니다. 벌써 5월의 세 번째 주말입니다. 말 없는 시간은 빠르기만 하네요. 한 주 동안 수고가 많으셨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까 제가 말한 오늘 이제 주말 맞아서 냉장고 청소도 하셔야 되고 하실 일이 좀 많으실 텐데 그 음식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한테 또 알뜰 정보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나나 좋아하시죠? 저도 뭐 하루에 하나 정도는 먹게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놔두면은 아주 검게 변하잖아요. 너무 검게 변하면 또 드시기도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 바나나를 사셨다가 며칠 만에 새까맣게 변해서 그냥 버리신 적이 있는 분들 잠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보관 방법의 문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관만 잘하면 사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 바나나는 아주 대표적인 클라이맥트릭, 그러니까 수확을 한 후에 스스로 또 이렇게 계속 익어가는 후숙이라고 그러죠. 익어가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도 계속 익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바나나가 마트에서 집에 오는 순간부터 다시 이렇게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빨리빨리 돌리는 주범이 바로 밀폐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둔다? 그러면은 그 에틸렌이 막 그 봉지 안에 쌓이면서 숙성이 그냥 팍팍 되는 거죠. 통풍이 핵심입니다. 통풍. 그래서 일단은 좀 시원한 그 통풍이 되는 데다 놓으시고요. 그런데 그러면 냉장고에 넣으면 어때요? 라고 하시는데 덜 익은 바나나는 그 초록색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면은 갈변이 돼요. 색깔이 변하고 만약에 충분히 노랗게 익은 바나나는 냉장 보관으로 또 숙성을 좀 늦출 수는 있습니다. 껍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냉장고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껍질이 좀 검게 변했다고 이제 만약에 버리셨다면 앞으로는 한번 까보세요. 과육은 멀쩡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조금 물컹물컹 무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믹서기에 갈아서 드셔도 되니까. 그래서 요런 걸 좀 지켜주시고 또 하나는 그 바나나 옆에 두면 안 되는 과일이 있는데 사과래요. 사과. 바나나는 에틸렌을 많이 내뿜는 과일이고 사과, 복숭아, 토마토는 그 에틸렌에 아주 민감한 과일이어서 함께 두면 서로 숙성을 촉진해서 둘 다 빨리 물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덜 익은 과일을 빨리 익히고 싶다면 바나나와 함께 뭐 종이봉투 같은 데 넣으면 효과적이겠죠. 과일 그 냉장고에 막 과일을 뭉텅이로 넣어두는 분들 계시다면 바나나는 좀 따로 보관해야 다른 과일도 오래 간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딱딱한 아보카도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바나나랑 함께 두시면 금세 익을 수도 있다라고 바나나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생활에 꿀팁 하나 드리면서 오늘 투데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고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 라이온스 클럽에서 구로 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5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클리어뷰 팍 골프 컨트리 클럽에서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30분 BBQ 런치를 시작으로 대회 후 공연과 식사,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홀인원 캐시 5만 불과 B&B, X5, 항공권, 김치냉장고와 대형 TV, 비대기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점심, 저녁, 음료와 150불 상당의 구티백을 포함하여 200불입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골프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전화번호 646-771-6616, 646-771-6616번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하나하나 정보를 배워보는 시간 라디오 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별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 뭐 사랑이라는 걸 해도 이별이라는 게 갑자기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와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죠. 근데 막상 다치면 그런 순간이 오면 뭐부터 해야 될지, 특히 타국 생활 속에서 장례를 준비한다는 거는 행정 절차부터 비용, 문화 차이까지 뭐부터 해야 될지 그야말로 모르겠다가 딱 정답일 것 같아요. 자, 오늘은 26년간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의 마지막 길 묵묵히 함께 걸어온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상쾌한 싱그러운 여름이 왔잖아요.
1: 아침에 춥더라고요.
0: 좀 춥지만.
1: 예, 아침에 춥고 또 오후에는 또 갑자기 또 제가 반팔로 갈아입고, 예, 날씨가 네. 정말 예, 힘듭니다. 적응하기가.
0: 우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싱그러운 모습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은 보실 수 있고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의 모습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K-Radio 라이브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모습도 굉장히 깔끔하신데 일처리도 항상 깔끔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1: 성격이 좀, 좀 모났습니다.
0: 아, 네. 이렇게 되면 가족들에게는
1: 그러니까 저는 피곤한데 상대방은 좋은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제가 저를 이제 못 살게 구는 거죠.
0: 네, 보통은 그러신 분들이 주변 사람들도 못 살게 하거든요.
1: 아마 제 와이프는 그렇게 느낄 겁니다.
0: 네, 자 정말로 깔끔하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는 분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유가족 입장에서 세심한 마지막을 함께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은 소식 들리더라고요.
1: 예,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본원이 락글랜드 카운티에 이제 제 이제 건물 본원이 락글랜드 카운티에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웨체스터 카운티에 네. 답스펠인 곳에 이제 저희 친구 장례원에 이제 저희 라이센스를 걸어서 거기서 이제 또 리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2년 전에 포트리, 뉴저지 한인 포트리에 그것도 이제 뭐 제 건물은 아니지만 리스를 걸어서 열심히 또 거기서 하고 있는데, 뉴저지에 파크리치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네. 사실 퀸즈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뉴저지에서도 만약에 이제 한인타운 쪽에만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노스 뉴저지 쪽 아니면 락글랜드 카운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바로 뉴욕과 뉴저지 보더에 있는 파크리치라는 작은 타운이에요.
0: 네.
1: 그리고 거기를 이제 킹덤카멕 로드라고 메인 길을 많이 다니시는 게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장례원을, 뉴저지에 있는 장례원을, 되게 오래된 장례원이 한 90년 된 장례원인데 네. 2세까지도 이제 나이가 은퇴할 나이가 되고 해서 마켓에 나와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삼고초로 해서
0: 네.
1: 지난달 17일 날 클로징을 했습니다.
0: 아우, 축하합니다.
1: 예, 클로징해서 네. 이제 뉴저지 스테이트에 정식으로 이제 법적으로 인스펙션 이런 거 다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좀 이런 게 까다로워, 방송이나 퍼블릭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얘기하는 게 되게 까다로운데,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0: 네.
1: 정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제 이제 본 장례원을 락글랜드 카운티랑 이제 뉴저지 파크리치라는 곳에서 이제 이거는 또 제가 이제 건물까지 같이 구매를 다 한 거기 때문에 또 남의 네. 눈치 안 보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서 구매가 지난날에 됐고 인스펙션 끝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90년 된 장례원인데 엄청 네. 많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또 고치고 있는 중이라서, 바라는 거는 뭐 9월 초 아니면 늦어도 10월 초에는 이제 오픈이 돼서,
0: 네.
1: 오픈이 돼서 그쪽에서도 이제 장례식 할 수 있도록, 왜냐면 그 근처에 사실은 새롭게 한인분들이 계시는 널싱홈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 근처에 이제 한인 장례원이 없으니까,
0: 네.
1: 제가 계신 포트리까지 내려와서 아니면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외국 장례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0: 네.
1: 지금은 같은 이제 김민호 이름 장례원으로 이제 간판이 달리고 하면 분명히 지나다니다가 보실 거예요. 보시다 보면은 또 뭐 포트리 상담하는데, 위쪽에 계시는 분들은 굳이 포트리까지 내려올 필요 없고,
0: 네.
1: 그냥 이제 그 근처에 사시면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좀, 로케이션을 좀 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좀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이제 이 일에 계속 해야 되겠는데 좀 안정적으로 좀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도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0: 네, 노스 뉴저지 쪽에 파크리지 요코 지역에 정확하게 뭐 이 근처에라고 하면 그분들이 아실까요?
1: 그러니까 뭐 노스 뉴저지니까 사실은 그 근처 분들은 많이 알 수도,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분들은 파크리지보다는 웨스트우드라는 곳을 많이 아세요. 거기는 한인분도 많고 저희가 가는 웨스트우드 세메터리는 장기도 있는데
0: 네.
1: 거기서 뭐 바로 이제 5분 거리인 거고 그리고 그 옆에 뭐 몬베일이나 아니면 뭐 클로스터나 뭐 테판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노스 뉴저지 사시는 분들은 파크리지라는 동네 이름 워낙 타운이니까 못 들어봤 수도 있지만 거기였어? 이렇게 하고 맨날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이제 제 이름이 걸리고 간판이 걸리고 나면은 저기였구나 하고 이제 많이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퀸즈에 사시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퀸즈에 있어야 되는데.
0: 그럼 제일 좋은데.
1: 예, 퀸즈에 있어야 좀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좀 이렇게 할 텐데 뭐 퀸즈는 워낙 너무 이제 철옹성처럼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네. 뚫을 수는 없는 곳이고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저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 위주로 가족장으로 이렇게 하지만
0: 네.
1: 나머지 그 외 다른 지역들 제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곳들은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준비를 해서 좀 더 많은, 왜냐면 요즘에 한인분들이 사실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0: 맞아요.
1: 예, 안 네.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좀 그쪽이라도 예, 좀, 그리고 제가 또 사는 곳도 이제 락글랜드 카운티 그쪽이니까 제가 좀 그쪽 오히려 좀 집중을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이제 뭐 롱아일랜드나 위 퀸즈나 이런 쪽에서도 저를 계속 이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믿고 불러주신 분한테는 당연히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갈 수, 뉴욕 뉴저지 라이센스가 다 있으니까
0: 네.
1: 가는 건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뭐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0: 네, 화이팅입니다. 전 처음에 이제 그 파크리지 쪽에 클로징 끝냈어요. 그래서 일단 축하드린다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계신 한인분들도 좋은 일이네요.
1: 그렇게 만약에 생각해 주신다 그러면 사실 제가 너무 영광이죠.
0: 네.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26년 네, 경력의 김민호 장례원이고요. 유가족 중심의 장례 문화를 선도합니다. 저희 광고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갑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뽑은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비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가에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됩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기쁨 불맛, 변화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장수데이케어 국수집, 케이카페 테라스, 삼원각 제공으로 함께하고요. 라디오 생활백석, 오늘은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장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었다면 K-Radio US 카톡으로 지금 문의 올려주세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이디는 K-Radio US입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5: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4: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5: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파크 시장 존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7: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8: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7: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8: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7: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8: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7: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10: 한국 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1: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12: 한국 소독팀이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 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3: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4: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5: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빼는 동안 한 달여 됐나요? 이 사이에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있을까요? 죄송해요. 네.
2: 예, 뭐 따로 이렇게 많이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고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뭐 늘 장례식 하다 보면은 좀 새로 이렇게 배울 것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알려도 드려도 좀 이렇게 분명히 모든 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분이 만약에 한 분이라도 저거 내가 좀 이렇게 혜택이나 내가 좀 들어도 좋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주로 얘기를 하는데
1: 네.
2: 이번에는 사실은 그 한국 분들한테는 이렇게 낯설지만 또 막상 경험하면 낯설지 않은 내용을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게 네. 뭐냐면 동거인이에요.
1: 동거인?
2: 예, 네. 동거인.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도메스틱 파트너. 그러니까 그러니까 뉴욕과 뉴저지는 그러니까 뭐 다른 주는 저희는 뭐 제가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네. 뉴욕과 뉴저지 제가 라이센스 있으니까 뉴욕 뉴저지에 좀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뭐 법적 지식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네. 듣는 분들이 철저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장례 관련 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밖에 또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근데 동거인이 그러니까 이 장례식 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전화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전화 주시는 분이 지금 환자분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걸 좀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2: 그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1: 네.
2: 사망 그러니까 어느 분이 돌아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망 진단서거든요.
1: 네.
2: 근데 그 사망 진단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그 배우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부모님
1: 네.
2: 아니면 뭐 자제분들도 없다 그러면 뭐 형제자매도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조카 손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눠요. 근데 네. 실제로 예를 들어 뉴욕 시티 보면은 이 돌아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살았는데 돌아가신다 그럼 나머지는 뭐 남편이 써 있고 아니면 스파우스라고 저희 적는 게 있고
1: 네.
2: 아니면은 뭐 부모님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뭐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이렇게 적는 게 있고 만약에 자제분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뭐 아버지나 딸이나 그렇게 있고 정식으로 그러니까 동거인 도메스틱 파트너라는 게 존재가 해요 실제로
1: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요?
2: 예, 법적으로 사망 진단서에 그렇게 놓을 수가 있고 그 네.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1: 네.
2: 근데 뭐 정확히 뭐 제가 잘 이렇게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많이 겪는 거는 어르신들이 그런 네.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어르신들이 저희가 말하는 어르신 기준은 사실 다 70대 이상을 제가 어르신 좀 통칭을 할게요.
1: 네.
2: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남편이 뭐 죽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물어봐요. 그럼 이제 뭐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걸 좀 물어봐요.
1: 네.
2: 특히 이제 화장을 하고 그럴 때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법적으로는 여기서 뭐 결혼하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이 사람도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혼자고 나도 해서 우리가 뭐 10년 넘게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뭐 남들이 보기에는 다 이렇게 뭐 동거인이라 얘기하니까 뭐 남편이야 와이프인가 그런 식으로는 사실은 그런 경우 너무 허다없이 많아요.
1: 네.
2: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저희가 같은 집에 한 10년 이상 이제 동거를 했다 그러면 저희는 장례원 입장에서는 그냥 그럼 도메스틱 파트너라고 체크를 하고 왜냐면 실제로 뭐 스파우서는 아니니까 배우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냥 도메스틱 파트너가 분명히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경우는 당연히 뭐 화장장이나 뭐 매장할 때 넣을 때 뭐 펌이 받고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1: 네.
2: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희한테 상담을 와서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누가 죽었습니다. 뭐 우리 어머님이 죽었습니다. 뭐 우리 아버님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러면 저랑 상담하시는 분이 아드님인지
1: 네.
2: 아니면 뭐 배우자인지 도메스틱 파트너인지 뭐 증명할 서류 갖고 오세요. 물어보지 않아요.
1: 네.
2: 그런 서류 증명서를 저희는 요구하진 않아요. 저희 장례원 파트에서는 그 네.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그 대신 다만 우리를 저희 장례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무개가 나 아무개는 고 누구누구의 장례식을 이 장례원 그러니까 김민호 장례원 위임을 하겠다. 그러고 네. 거기 보면은 뭐 스파우스든지 뭐 칠드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손자 뭐 니스 네퓨라든지 아니면 뭐 그랜선이라든지 아니면 도메스틱 파트너 그런 체크 상황이 있어. 그래서 그 체크를 하고 그분한테 사인을 받아요.
1: 네.
2: 왜 이렇게 하냐면 말씀드린 첫 번째로 미국 뭐 타주는 모르지만 뉴욕 뉴저지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게 없어요 서류가.
1: 그럼 뭘로 증명하지?
2: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게 없어요.
1: 오, 신기하다.
2: 예, 예, 그러니까 예. 한국은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면 뭐 누구의 부모 쓰고 뭐 자제 이렇게 쭉 해서 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한국에 갖고 와서 뭐 패밀리 트리라고 해서 번역해서 이렇게 공증받고 그런 것들은 가끔 가는 거 있지만 네. 그냥 일반 저희가 타운에서 뭐 클락 오피스 가서 뭐 출생 증명서나 그런 걸 버스 티피켓을 이렇게 받고 그럴 때 네. 따로 뭐 패밀리 트리를 끊어줘서 이렇게 그런 건 제가 알기는 없어요. 물론 있다 그러면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벌스 티켓은 있죠. 근데 벌스 티켓 저도 여기서 이제 아이들 나와서 했지만 그 애들 이제 벌스 증명서 만들 때 보면 부모가 누구 있는지 그런 것들은 나와 있지만 다른 것들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네. 따로 하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많이 겪는 게 뭐냐면 장례를 잘 치렀어요. 어느 분이 와서 내 부모님 죽었어. 아니면 어느 예를 들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는 어떤 여자분들이 왔어. 한 두세 명분이 나이 드시면 와서 제 시스터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 장례 잘 치렀어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 얘기했을 땐 이미 남편도 죽고 뭐 자식도 없었다 그러고 그럼 당연히 저희가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뭘 증명하다는 서류를 하진 않아요. 그럼 똑같이 서류 받고 장례 잘 치르고 근데 한 3개월 뒤에 어느 분이 남자분과 좀 젊은 이제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의 돌아가신 분의 남편과 아들이래요.
1: 네.
2: 예. 정말 실제로 제가 겪었던 사건이에요. 네. 남편과 아들이래요. 그래서 그럼 너는 누구 허락받게 장례를 치르냐고 저희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사망진단서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장례식이 가장 중요한 사망진단서 서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그러니까 장례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하고 네. 장례원이 유가족한테 받은 정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뭐 생년월일, 뭐 소셜번호, 집주소, 학력, 직업 이런 것들 태어난 곳에 넣어서 돌아가신 곳이 속해 있는 그 타운홀에 네. 아니면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헬스 디파트먼트에 신청해서 저희가 첫 발급을 해드리고 첫 발급이 끝나고 나면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이 되면 더 이상 저희가 추가 발급이나 이게 신청할 자극조차도 안 돼요. 왜냐면 너무 개인적 인포메이션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막아놓고 그때부터는 직계가족이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뉴욕 뉴저지는. 근데 네. 일반 분들은 와서 뭐 사망이나 그렇게 달라고. 그러면 사실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쁘지 않는 한 저는 웬만하면 얼굴이라도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 기억을 웬만하면 하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물어봐요. 저희가 이제 상담 일지를 보면 어느 분이 사인했고 어느 분 허락받고 이렇게 장례하면 저는 장례에서 물어보죠. 그분한테 전화해서 계약서 있는 그분 전화해서 지금 이러이런 분이 찾아왔습니다.
1: 네.
2: 아니면 이러이런 분이 저희한테 전화와서 사망진단서를 추가로 아니면 저희는 카피는 늘 갖고 있거든요.
1: 네.
2: 법적으로 해서 카피본을 뭐 원합니다. 저희가 들어도 될까요? 항상 그러니까 저희의 중심은 저희랑 장례식을 할 때 저희한테 앉아서 사인한 그분이 1순위예요.
1: 네.
2: 그분한테 항상 여쭤봐요. 그러면 저희 가족 맞아요. 저희가 한데 뭐 카피본 이렇게 드려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카피본을 뭐 이메일로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프린트해서 준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때 하면은 사실은 가족들 간에 좀 숨기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튀어나와요.
1: 네.
2: 그때서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는 저희는 뭐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러고 오히려 그럼 저희가 이제 반문하죠. 아니 남편분이셨고 자제분이셨으면
1: 네.
2: 정말 3개월 전에 왜 몰랐을까? 그럼 그때 돼서 뭐 또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복잡한 네.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장례식에서는.
1: 네.
2: 설마 한국에서도 그럴까? 여기서도 한국 사람들 아니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있고 이런 게 실제 요즘 또 어느 분들 전화해서 이분이 국가유공자였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이분 베네핏을 받으려고 그러면 네. 사망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사망 당시 때 아무도 없어서 조카분이
1: 네.
2: 타주에 계신 조카분이 자기가 돈 다 드려서 해가지고 이분 장례를 치러서 당연히 조카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또 그때서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절대 줄 수 없다. 그럼 저희는 당연히 드릴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네.
2: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그 한국에 계신 그 분 배우자분께서 한국에 있는 국민신고까지 신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영사관을 통해서 네. 그 신고가 들어오면 또 확인을 해서 답변을 줘야 되는 시스템이래요. 영사관에서. 그래서
1: 네.
2: 그 영사관에서 저한테 연락까지 왔었어요.
1: 네.
2: 또 한국에 있는 국가 거기서 와서 사망진서 이러해서 사망진서가 필요해야지만 지금 계신 분이 그 돌아가신 분의 어떤 베네핏을 이어받아서 돈을 못 치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권이랑 이입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네. 말씀드리죠. 한국이랑은 달라서 저희 장례원들 사망진단서 원본을 저렇게 내줄 수도 없고 계약 당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한테 마음대로 이렇게 분출할 수,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 네.
2: 저희가 장례했던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절대 나가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할 수도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기지가 않지만 그러니 저는 정말 여기저기 연락을 많이 받아요.
1: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2: 예,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런 이권이나 그런 것 결국 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네. 어떤 막 돌아가시면 재산 문제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시작이 사망 진단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시작이 되고 왜냐면 예를 들어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1: 네.
2: 생명보험을 타려고 하더라도 사망진단서가 있어야지만 생명보험을 탈 수 있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사망진단서 되게 중요한 서류. 그래서 그럼 도메스틱 파트너, 그런 동거인 이런 것들조차도 저희한테는 되게 흔한 이슈고, 그래서 저희 되게 굉장히 좀 조심하고. 근데 이렇게 도메스틱 파트너분들, 어르신들은 사실 괜찮아요. 왜냐면 사실 뭐 가진 재산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다른 실제로 살아계신 뭐 가족들도 아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도메스틱 파트너 연락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네네. 되는 것도 있죠. 근데 간혹 젊으신 분들,
1: 네.
2: 이게 젊으신 분들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통상에 한다 그러면 한 30대부터 한 50대까지 젊은 분들 얘기할게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도메스틱 파트너가 있어요.
1: 네.
2: 도메스틱 파트너가 있고, 근데
1: 있죠.
2: 예,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어르신들의 도메스틱 파트너를 할 때는 보통 이 어르신들의 부모님 살아계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네. 나이가 이미 70대 이상이 났었으니까 네네. 부모님이나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 없고
1: 자녀는?
2: 그리고 자제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한 40대, 30대 일반적으로 부모님들 사실 경우가 많이 있어요.
1: 네, 그렇군요.
2: 그러면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 기준으로는 이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뭐 연락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하지만 이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도 계시고 살아있는 시블링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도 있어요.
1: 네.
2: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희가 여기서 결혼하면 메리지 라이센스라는 걸 받아요.
1: 네.
2: 근데 도메스틱 파트너도 정말로 오피셜하게 도메스틱 파트너가 되려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똑같이 코트에 가서 도메스틱 파트너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요.
1: 아, 네.
2: 그걸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법적으로 1순위예요.
1: 네.
2: 법적 1순위이기 때문에 장례를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재산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장례를 칠 땐 특히 화장이나 이런 것들을 뭐 장례 칠 때 그분이 1순위예요. 왜냐면 똑같아요. 제가 결혼하면 제가 제 부모님이 살아 있고 제 형제자매 있어도 제 배우자가 1순위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합법적으로 결혼했으니까
1: 네.
2: 똑같은 원리예요. 배우 그 동거인도 도메스틱 파트너도 만약에 우리가 코트에 가서 실제로 신청해서 그 메리지 서티피케이처럼 도메스틱 파트너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면 그분이 장례를 치르거나 어떤 뭐 장지를 허락 아니면은 뭐 화장할 때 허락받는 게 그분이 1순위예요.
1: 네.
2: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저의 기준은 그냥 보이프렌드예요. 보이프렌드 그냥 걸프렌드예요.
1: 네.
2: 어떤 그냥 직계급적 순위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왜냐면 당연히 부모님 살아계시고 일가 친지 그 형제자매가 살아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그 직계가족 그러니까 부모님.
1: 네.
2: 왜냐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자식이 없다 그러면 부모님 직계가족 1순위인 거예요. 왜냐면 돌아가신 분이 젊었을 때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 네.
2: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늘 조심하고 또 물어보고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서류 사인도 받고 전화를 했을 때 관계가 어떤 데인지 물어보는 것들이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일반 분들 봤을 때 아예 뭐 설마 한인 분들 이렇게 이렇게 뭐 복잡한 네. 그런 게 있겠는데 아니요 제가 한인사에서 저도 이제 20년 정도 있고 비즈니스하다 보면 정말로 꼬여 있는 관계 정말로 특히 한국에 이 뭐 있던 거를 다 이렇게 정리하거나 오신 분도 있지만 아니면 또 이렇게 연결된 거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근데 이게 장례를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이권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1: 예. 예, 상상도 못했네요.
2: 예,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항상 그래서 물어보는 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한테 상담을 하고 저희한테 오셨던 분들 그분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 예. 말씀드린 그런 서류 같은 것들을 법적인 작성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1: 네,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서류가 있는지도 몰랐어 하고 한 10년 같이 사신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2: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나중에 이권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어르신들은
1: 네.
2: 그냥 본인 분들께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오래 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커먼 센스라 그러죠.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저희가 도메스틱 파트너를 해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하지만
1: 네.
2: 특히 좀 젊으신 분들이면 사실은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액티비도 있고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살아 직계수 가족 1순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1: 네.
2: 그럴 때는 저희가 좀 더 조심하게 보지만 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어르신들이 막 70대 80대 노인분들 정말 두 분이 힘겹게 서로 의지하며 사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까지도 막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 있다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1: 네.
2: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그런 도메스틱 파트너 하려고 그런 뭐 서티픽 받아야 되는 이렇게 겁주려고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그런 분들은 제가 통상적으로 큰 문제 없이 왜냐면 두 분이 어떤 뭐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의지해서 살려고 네. 한인사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건 너무 좋잖아요.
1: 그럼요.
2: 예, 그렇게 네. 무용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막 무용고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장례식보다는 이렇게 해서 도와주셔가지고 왜냐면 그런 분들은 사실 장례비도 본인분들 다 지금 내시는 거거든요.
1: 네. 아, 진짜 이런 부분을 또 쉽게 생각하고 넘길 일도 아니다. 젊은 분들의 경우는 그런 생각이 또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계속.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뉴저지 최대의 비즈니스 잔치 제3회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5월 16일 토요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50여 개 대표 업체와 3천 명의 소비자가 만나는 뉴저지 최대 네트워킹 현장. 선물도 역대급입니다. 이번 행사는 메인 스폰서로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하며 하이트론스 후원, 라플 상품, LG 스타일러부터 어린이 그림 대회와 전문가 부동산 세미나까지 가족 모두를 위한 풍성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K라디오 특별 공개 방송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소통하고 즐기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만드는 특별한 기회. 5월 16일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에서 꼭 만나요.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549.
5: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5: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이런저런 장례를 치르면서 있었던 얘기들 한번 나눠봤고요. 김민호 장례원은 유가족 중심으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26년 경력의 김민호 장례원입니다. 본원은 뉴욕의 라클랜트 카운티에 있고요. 여기서 장례 가능하고요. 뉴저지에 있습니다. 1601 펠리세이스 에비뉴 포트리에 있고요. 웨체스터 장례원 주소입니다. 64 애쉬포드 에비뉴 답스페리 웨체스터 카운티입니다. 모든 곳에서 원하시는 곳에서 장례가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는 347-256

0: 그쪽에도 한국 분들이 사신 분들 꽤 계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근처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셔서 그쪽이 좀 조용히 하신 건데 이제 따님 분한테 연락이 왔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좀 이렇게 위독하시고 집에서 이제 하스피스를 이제 받고 계시고 그러는데 유언장이 있으셨대.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유언장을 잘 쓰시진 않은데 네. 유언장이 있는데 유언장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대요.
1: 김민호.
0: 예, 김민호 장례요. 네. 내가 무슨 일 생기면 김민호 원장한테 꼭 장례를 해달라 해서 그 따님분은 사실은 이제 젊죠. 뭐 저희 제 나이 또래 아니면 좀 저보다 없고 왜냐면 좀 이제 하스피스면 좀 아프시다가 돌아가신 거 그렇다고 네. 너무 젊진 않으시지만 70대 한 초중반 정도 되시고 뭐 따님은 이렇게 또 멀리 사시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멀리 사시지만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아버님이 계시는 그쪽에서 장례원은 이제 빌려 살 수 있냐라고 네. 물어보셨는데 제가 상담하는 과정에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장례원이 락글랜드 카운티에도 있고 그다음 뉴저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불편한 것보다 만약에 허락만 하신다 그러면 제가 저희 쪽으로 모시고 와서 뭐 락글랜드든 아니면 뉴저지는 장소 모시고 와서 여기서 이제 장례식 하는 게 제가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뉴욕 뉴저지는 라이센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저도 제가 잘 모르는 장소를 렌트를 해서 순간순간 렌트를 사는 게 많이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타주라 그러면 당연히 뭐 될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뭐 다행히 뭐 우드버리 정도 그 정도나 그 윗거리 정도면은 뭐 저희 집에서 한 뭐 70마일, 80마일 그렇게 사실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1: 네.
0: 저희 기준으로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모시고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포트리 장례원을 모셔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작게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아, 내가 뭐라고.
1: 네.
0: 그러니까 따님분도 그냥 놀란 거예요. 물어봤어요. 처음에 상담하고 그럴 때는 뭐 전화만 상담하는 거니까. 근데 네. 장례식 할 때 이제 오셔가지고 해서. 근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언장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그 유언장에 김민호 원장한테 장례해서 해달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 장소 불문 어디를 하든 그냥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분도 자제분들도 이제 만족을 하시고 저도 되게 감사하게 또 이렇게 잘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워낙 여기서 비즈니스 오래 하셨으니까 저희가 저도 이제 뭐 라디오 방송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이걸 들으셔서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건지 모르지 아니면은 실제로 제가 뭐 포트리나 아니면은 뭐 장례식 하면서도 되게 많이 들어요. 방송 잘 듣고 계신다.
1: 네.
0: 듣고 해서 너무 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유언장까지 하시고 물론 예전에는 유언장은 아니지만 종종 이제 그 아버지가 써놓은 글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기억 있을 때 부모님이 김민호 원장이랑 이렇게 장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네. 게 있어 그렇게 오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법적 대리인이나 이런 걸 세워서 특히 이제 상조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이름을 넣고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도 이렇게 유언장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1: 진짜 울컥한 거죠.
0: 너무 울컥해서 네. 너무 울컥. 네. 아 내가 정말 더 잘해야겠구나 해서. 정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그래서 한 분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뭐 네. 회계사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정말 우리가 뭐 수도꼭지 고장났을 때 고치는 뭐 정말 뭐 플라밍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뭐 전기하시는 그런 분들 이렇게 한 분씩 좀 알아두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장례 이런 부분도 분명히가 내 주위에 아니면 내 부모님이 좀 연로하시거나 아니면서 한번 알아두면. 알아두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좀 좋지 않을까.
1: 네.
0: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하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 유언장에 나는 김민호 장례원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 이런 글을 남겨 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로 장례원도 근데 여기에 진짜 한번 미리미리 문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미리 문의해서 나쁠 거는 절대 없습니다.
1: 네. 꼭 닥쳐서 연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김민호 장례원으로 상담 전화 하실 수 있습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장례를 지금 이제 저는 아까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김민호 장례원에 문의를 하면, 김민호 장례원에서만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었군요.
0: 사실은, 뭐, 그러니까, 뉴욕과 뉴저지 좀 법적으로 다르지만, 다른 이제 장례원 저희가 이제 렌트, 순간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좀 다른 게 뭐냐면, 리스하는 거랑 렌트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0: 않으면 지금 저희 포트리 장례원, 네. 그 다음에 웨체스 카운티에 있는 이제 답스펠에 있는 장례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제 이름이 걸려 있는 간판이 달려 있어요.
1: 네.
0: 그거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뉴욕주, 뉴저지주에 다 등록이 돼서 거기서는 이제 장례를 확실하게 치를 수 있는. 근데 뭐 제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는 리스가 된 건물인 거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 생각할 때 한국 사람이 광고하는 그 간판이 그대로 밖에 걸려 있다.
1: 네.
0: 그러면 그거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다 받고 리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렌트는 뭐냐면. 렌트는, 그러니까 누저지는 법적으로 1년에 뭐 3번, 뭐 누저지는 그 제한은 없지만, 예를 들어 뭐 제가 지금 본원이 락글랜드 카운티, 웨체스 카운티 있잖아요. 근데 한국분들이 많이 있는 여기를 뭐 퀸즈 쪽에서, 저는 죽어도 꼭 여기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김인호 원장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 근처에 있는 외국 장례원들을 렌트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간판이나 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그때 순간에 뭐 1000불이든 2000불이든 내면서 그 장례식을 잠깐 렌트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장소를 빌리는
0: 거예요. 장소를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제 비즈니스 초반에 10여 년에 오픈했을 때는 좀 했었어요. 퀸즈 쪽이 노던 산성에 있던 거 했었는데 이게 안 보이는 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갑자기 네. 저희는 큰 방을 원하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네 본인들이 장례식이 갑자기 생기니까
1: 네.
0: 큰 방을 마음대로 빼고 작은 방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신뢰도가 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1: 네.
0: 왜냐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썼을 때나 다른 사람들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반응들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장례를 치르는 분들 저희 소비자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그분들이 네. 아, 내가 원하는 기준에 이런 것들을 똑같이 저도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저도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데 큰 방을 원해서 저랑 했고 했는데 갑자기 작은 바뀐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제 건물이 아니고 제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1: 그래서 네.
0: 초반에 한두 번 그렇게 당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이 한국분들 제일 많이 있는 베이사이드 플러싱 이쪽에서는 아예 그냥 이쪽을 사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1: 네.
0: 그런 이유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제 좀 퀸즈 쪽에 계시는 분들은 뭐 가까운 이제 화장장에서 하는 화장장 서비스 아니면 바로 장지에서 하는 장지 서비스 아니면은 이제 특히 종교시설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 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위에 좀 이렇게 한인분들이 많이 몰려있지 않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은 외국 장례원을 이용하더라도 그분들은 한인분들이 뭐 경쟁 상대가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많이 렌트를 해주는 경우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가족분들이 허락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정식으로 리스라고 제 간판다고 하는 곳에서 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래서 속이 가장 편한 게 뭐냐면 교회.
1: 네.
0: 아니면은 종교시설. 그쪽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몸은 좀 힘들지 몰라도 마음은 제 장례원 빼고 그 다음으로 가장 편한 곳이에요.
1: 네.
0: 왜냐면 이런 것도 뭐 제가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을 그런 찬스가 없기 때문에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예.
1: 네. 한인 분들이 한인 장례원을 이용하는 거랑 그냥 이 현지 장례원을 이용하는 그 차이는 뭐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게 있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0: 한 가지 예를 들으면,
1: 네.
0: 어저께 어떤 분이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님,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퀸즈 쪽에 사시는 자기 아버님은 이제 커네티컷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터네도 계신데 좀 위독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뉴욕과 뉴저지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커네티컷 라이센스는 없어요.
1: 네.
0: 그러면은 그분이 예를 들어 커네티컷 돌아가신다 그러면 사망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하던 그런 펌에 받는 거는 커네티컷 라이센스 갖고 있는 장례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문의를 했을 때면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물어봐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물론 돌아가신 곳이 커네티컷이시지만 고인분을 뭐 뉴욕이나 뉴저지 옮겨서 장례를 치르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리고 뭐 장지가 왜냐면 부모님 거기 사시지만 가족들이 다 뉴저지 사시는 경우 또 뉴욕도 사시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고
1: 네.
0: 그렇게 원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 왜냐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할 때 하는 장소는 뉴욕 뉴저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1: 네.
0: 그럼 그럴 경우는 커네티컷에 있는 장례원과 협업을 해서 비용은 더 들겠지만 협업을 해서 사망진단서랑 매장 화장 퍼밋은 그쪽에서 받고 돈을 그만큼 집에 허서 모셔가서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만 만약에 요즘에 가족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뭐 장례식을 할 필요도 없고 정말 그냥 간단하게 화장만 해서 유공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요. 그럼 굳이 저를 이용하실 필요 없고 거기에 있는 장례원에 가셔서 네. 그냥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화장을 하고 유금만 받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비용이 두 배가 드는 게 아니라 그쪽 비용만 이렇게 드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 그래도 김 원장님 해주면 한국말이고 좀 편하니까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드릴 수 있지만 가족들 입장 왜냐면 유가족 중심이잖아요.
1: 네.
0: 가족들 입장에서는 거의 두 배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거의 왜냐면 그쪽 커네티컷에 있는 곳은 장례원 그대로 또 지불해야 되고 전 또 제가 공짜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도 네. 분명히 일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유가족 분들이 두 배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사실은 믿지 않겠지만 한국 분들은 오히려 피해서 외국 장례원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 왜 그런 거죠?
0: 조금 모르겠습니다. 좀 한국 분들이 싫으신가 보죠. 예, 그래서 그냥 외국 분들만 아니면 나는 뭐 더 이렇게 많이 좀 위치가 좀 더 높게 있다 해서 일부러 외국 장례원. 근데 네.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참 저 문화도 잘 모르는 하고 그리고 네. 정말 단순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외국 장례원들은 메이크업을 저희 말로 한다 그러면 떡칠을 해요. 예, 저희 말로 하면 네. 떡칠을 해요. 그게 네. 뭐냐면 상당히 실제로 많이 듣는 얘기예요. 왜냐면 외국 분들은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되게 진하게 메이크업을 해요.
1: 네.
0: 그게 뭐냐면 피부톤도 다르고 그리고 외국 장례원을 만약에 가보신 분들이 외국 장례식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빈소가, 그러니까 장례원 채플이 되게 어두워요. 왜냐면 그렇게 그때 메이크업 때문에 그런 걸 좀 가리기 위해서 네. 되게 많이 좀 어둡게 하고 정말 왜 이렇게 하지? 근데 외국 장례원들은 동양이나 이런 것들을 뭐 스킨이나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늘 똑같은 방식 기계적으로 메이크업을 해요.
1: 네.
0: 메이크업을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전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불러서 정말 너무 기계적으로 해요. 근데 그분들이 메이크업을 잘한다 못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문화랑 안 맞아요. 왜냐? 네. 한국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메이크업을 그렇게 진하게 하나요?
1: 안 하죠.
0: 안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 이상해 보이죠.
0: 예, 떡칠해놓은 다음에 조명 어둡게 놓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실제로 저희한테 오실 때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메이크업 진하게 해주지 마세요. 또 그렇게 먼저 물어보신 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분명히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1: 네,
0: 것들이.
1: 그러면 놀란 경험이 있어요.
0: 그럼 제가 말씀해 저희는 제가 고인분을 직접 다 모시고 제가 시켜드리고 약품 처리해서 해드리고 저는 제가 압니다. 한국 분들은 메이크업이 진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고인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냥 나이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은 깨끗하게만 약품 처리해도 깨끗하게 머리 감겨들을 시켜드리면 그 상태로 너무 깨끗하세요.
1: 네.
0: 너무 평온해 보이세요. 굳이 막 이상하게 메이크업을 할 필요 없고 장례원 조명을 어둡게 해서 그 이상한 메이크업을 이렇게 커버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네. 간혹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조종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르신들 경우는 그런 건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가끔 그냥 간단하게 볼터치 정도 아니면 뭐
1: 네.
0: 입술 정도 발라드는 거 그 정도만 해도 되게 평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네.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른 사람을 하여해서 어떤 분들은 자랑 좀 한국 장례원이 어떤 분들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우리는 스페셜 뭐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불러 삽니다.
1: 네.
0: 예, 근데 이게 저는 웨딩을 모르니까 웨딩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좀 진할 수도 있고 또 신부 화장한다면 좀 진할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0: 하지만 장례식의 고인분 메이크업은 그렇게 진하게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제 기준으로는.
1: 네. 다른 사람 좀 보니까.
0: 다른 사람 좀 보이고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외국 장례원을 가면 안 되고 또 그런 것들 신경 쓰신 분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하더라도 그렇게 좀 리퀘스트를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외국 장례원을 가더라도 물론 네. 어떤 분들은 장소가 예를 들어 포트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장소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200명, 300명 와야 돼. 그러면 넓은 장례원 가야 되거든요. 근데
1: 네.
0: 그럼 넓은 장례원은 외국 장례원밖에 예를 들어 없어요. 그럼 그렇게 가는 건 당연히 맞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건 맞아요. 안
1: 네.
0: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종교시설이면 종교시설 200명, 300명 들어가는 종교시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하신다 그러면
1: 네.
0: 확인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1: 네, 우리 한인분들이 왜 한인 장례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지 네. 일단 그 문화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또 다 그걸 하루만에 일일이 전달할 수도 없고
0: 좀 우스갯소리로 네.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이렇게 제가 본인 저의 이제 장례원이 많이 없을 때 외국 장례원 일도 많이 도와드려서 그게 이제 고인분 모시고 오고 뭐 약품 처리도 그런 일들을 이제 트레이드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1: 네.
0: 간혹 이게 이제 이 한인타운에 있는 외국 장례원들 있잖아요. 그런 일도 많이 제가 뒤에서 많이 도와드렸으니까 한인분들이 가면 저희는 한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분들.
1: 그렇죠. 예.
0: 한복을 어떻게 입히는지도 몰라요. 저한테 부탁을 해요.
1: 예.
0: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입혀드리고 어떤 분들 가끔 또 수의를 갖고 와요. 그럼 외국분들 정말 난리 나죠. 이게 바지인지 속옷인지 전혀 모르죠. 네. 왜냐면 저희가 한국에서부터 수의를 다 입혔으니까 딱 봐도 이게 바지인지 속바지인지 뭐 저고리인지 다 알 수 있는데.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분들은 아 우리는 넓은 외국 장례를 산다고 했지만 그 뒷면 사실은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엉망으로 입혀놓고. 네. 왜냐면 외국 분들이 한인분들 할머니들 입은 한국 저고리를 어떻게 매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아니 한국 저고리를 어떻게 매겠어요? 왜 이 왼쪽을 저고리가 왼쪽 아닌지 오른쪽 어떻게 알겠어요?
1: 일본으로 할 것 같네요.
0: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디테일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외국 장례는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야 이거 좀 해줘 하면 뒤에선 저기 하지만 또 그러니까 참 웃기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1: 이게 참 일일이 말로 하긴 좀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네요.
0: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고 좀 믿어주시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는 좀 행복한 게 특히 뉴저지 같은 경우는 한인타운에 있는 게 좀 감사하고 행복한 게 아 그래도 한인분들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이렇게 네. 이쪽에서 또 이렇게 충분히 서비스 받으면 도와드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에서 되게 감사하고 좀 행복한 것 같아요.
1: 네.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뭐 나는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결국은 유가족 중심의 장례를 이끌어오는 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0: 예, 맞는 것 같습니다.
1: 참 저는 이제 김민호 원장님 뵈면 뭐 물론 장례 관련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살면서 뭐랄까 인생의 팁 같은 걸 많이 갖고 계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모르겠어요. 제가 뭐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보다 어르신도 많고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근무할 때는 한국은 사실 장례식장이 24시간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네. 거의 저는 그때 막내였기 때문에 거의 문박이로 맨날 한 달에 막 한 번 두 번 퇴근하면서 일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저희 때는 24시간 계속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르신들 얘기하는 걸 저는 참 좋아해요. 듣는 걸.
1: 네.
0: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그때만 해도 막 6.25 얘기 많이 듣고, 에이. 뭐 넘어가는 낙동강 넘어 얘기하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들어갔고, 또 미국 한인사회 여기 와서 하는 게 옛날 한인사회가 어땠는지, 네. 예를 들면 뭐 예전엔 조다리 톨비가 1부밖에 안 했었대요.
1: 네, 그래요?
0: 네, 그런 네. 것들도 얘기해서 참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여기 보면서 되게 잘 마무리가 된 한인 어르신들도 많이 보고, 예전엔 잘 나갔지만 좀 이렇게 지금은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행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좀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많이 보고 왜냐면 장례식이라는 게 딱 장례가 준비가 되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네. 다행히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하는 거니까 모르겠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나이는 젊지만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진짜 아이고 나 때는 말이야. 아이고 그게 뭐 별 문제 이런 느낌을 좀 많이
0: 늙은이네요.
1: 자 따뜻한 마음입니다. 네, 우리 유가족 중심으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 얘기 나눴고요. 뉴저지 주소 알려드릴게요. 1601 팰리세이즈 에비뉴 포트리에 있습니다. 웨체스터 장례원의 주소는 64 애쉬포드 에비뉴 납스페리 웨체스터 카운티에 있고요. 상담 후 원하는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장례는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 347-256-6976번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김민호 원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고베 주얼그룹 뉴욕 보석쇼.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진주 목걸이,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나이트, 컬러스톤 등 2000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최고 80% 특별 세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모 업그레이드 컨셉의 체험형 보석쇼로 한인 여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놓쳤다면 지금이 오히려 최고의 득템 찬스. 애프터 마더스데이 특별전, 이번 주 토요일까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노던길 K블링블링 G4 세매장에서 고베 주얼그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점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공식 후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죠. 점차 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이번 주말 선거 일기도 함께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절차 다음 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 재보선해도 단일화 바람이 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경북 안동에서 초등학교 은사를 만난 데 이어서 대구 군위군 농촌을 찾아 모내기 체험을 했습니다. 잠시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정희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자, 5월 15일 자 스승의 날입니다. 아, 오늘 스승의 날에 맞아서 많은 분들이 또 선생님께 전화 드리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경북 안동을 가서 초등학교 때 은사를 만났다고요?
3: 네, 안규영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낮 안동의 한 식당에서 3개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시기 담임이었던 박병기 교사와 초등학교 동문들을 만나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1: 예.
3: 동문들은 식당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했고요. 이 대통령은 박 교사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포옹했습니다. 박 교사는 정말 감격스럽다면서 어떤 선생님이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싶다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1: 예.
3: 또 박 교사는 이 대통령에게 나라를 제자리로 잡아줘서 고맙다면서 가는 곳마다 이재명 잘한다 얘기가 많이 들려 기분이 참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안동을 방문한 다음에 또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1: 예.
3: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구시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재원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 예.
3: 또 이후에는 모내기 체험, 농민 새참 간담회 등을 가지면서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농업을 강조를 했고
1: 예.
3: 자율주행 이안기를 직접 써보기도 했습니다.
1: 예, 또 사진상으로는 오늘 이제 대구를 찾아서 모내기 체험도 하고 새참도 먹는 사진 자료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의 이제 스승의 날에 맞아서 고향 가서 이제 은사도 만나고 또 갔던 지역이 또 TK 지역이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일단 스승의 날에 맞은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 박 의원님부터.
4: 아니 스승의 날 목요일 찾아서 그 어릴 적에 뭐 은사님이나 친구들하고 식사한 건데 할 수 있죠. 그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선거 개입한다 이렇게 뭐 비판을 하던데
1: 예.
4: 선거 기간에 대통령은 청와대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아무것도 하지 말고.
4: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도
1: 예.
4: 선거 때 다 뭐 이런저런 민생 행보도 하고 하셨어요.
1: 예.
4: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검증이 안 됩니다. 그게 뭐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1: 예.
4: 다만 야당이 또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높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 자체가 메시지인데 하필이면 대구 경북 지역에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접전 지역 아닙니까?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뭐 편하게 가가지고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1: 예.
4: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죠. 그 지난주 울산도 갔었고 모란시장도 갔었는데 어쨌든 명분 있는 민생 행보들을 한 거기 때문에
1: 예.
4: 야당이 비판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뭐 선거 때까지 비슷한 일정이 몇 번 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청와대도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그렇게 노골적인 행보를 하지 않겠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 아예 가가지고 그냥 민생 간담회를
1: 맞아요.
4: 수뢰하면서 했잖아요.
1: 기억납니다.
4: 효과도 예. 효과도 없었지만.
1: 효과도 없었지만 효과가 미세하게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
4: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1: 예. 네. 이재명 의원님.
5: 담임 만나러 가는 거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 초등학교 선생님.
5: 네.
1: 예.
5: 뭐 스승의 날.
1: 예.
5: 뭐 대통령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1: 예.
5: 대구가 됐던 경북이 됐던 본인이 안동에서 자랐으니까 가는 거 갈 수 있죠.
1: 예.
5: 근데 이거를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전 별 영향이 없다고 봐요.
1: 아.
5: 네. 왜냐하면
1: 예.
5: 이게 만약 그 지금 현재 지방선거 판세가 한 두 달 전이었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도 높긴 하지만
1: 예.
5: 뭐 민주당의 지지율뿐만 아니고 뭐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시작 안 된 상태에서 했다면은 아마 선거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1: 예.
5: 근데 지금은 공소 취소 그 법안 때문에
1: 예.
5: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특히 보수 결집이 됐다.
1: 예.
5: 보수 결집이 보통 어디서 됐냐면 영남 지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나는 뭐 지금 결집하는 걸 멈춰야지 이럴 것 같진 않아요.
1: 이미 결집이 시작했다.
5: 이미 결집이 시작했고 이미 벌써 그 공소 취소라는 그 큰 틀에서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던져줬기 때문에
1: 예.
5: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간다 한들 이 지역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
1: 효과 없을 것이다.
5: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자, 우리 경북 출신인 김승인 평론가께서는 대통령의 네. 저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3: 영향을 안 끼치려고 안 끼친다고 생각하고 이런 행보를 했을 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대통령의 언행이라는 게 뭐 선거법에 걸릴 정도가 아니면
1: 그렇죠.
3: 네, 뭐 그리고 특히 매 정권마다 대통령이 선거 때 지역 행보를 하면은 야당은 비판을 하는데 그 야당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1: 예.
3: 앞으로도 아마 점점 대통령들이 선거 때 이곳저곳으로 가기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게 누적이 되어 왔기
1: 때문에. 보란 듯이.
3: 네. 근데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긍정적 영향,
1: 예.
3: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부정적 영향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좀 하나만한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관건은 오늘 이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얘기를 했거든요.
1: 맞아요.
3: 예, 그것이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김부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다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 예.
3: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지금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컸었는데 이거를 현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대통령도 재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재원 문제를 현 정부가 해결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좀 단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또 주말에 내부 시작되는 주말에 또 대구는 굉장히 뜨거울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대통령이 모내기 한 장면
4: 예.
1: 사실은 대통령이 모내기 하는 장면은 제 기억에 어렸을 때 대통령 관련 사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4: 그렇죠.
1: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분들이 많이 했던 이제 그 어린 잔상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 외 대통령은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 별로 기억이 안 남죠.
1: 그렇죠.
4: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자주 연출했어요.
1: 그렇죠.
4: 원외기하고 네. 그 논두렁에 앉아서 뭐 막걸리
1: 예, 마시고. 맞아요. 네.
4: 또 새마을운동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네. 그때는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어요.
1: 그래서
4: 대통령의 네. 민생 행보는 농업 현장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저런 모습 저도 근래 처음 좀 드물게 본 것 같아요.
1: 예, 예.
4: 근래 대통령들은 주로 시장을 갔죠.
1: 그러니까요.
4: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도 갔지만 지금도 모내기 철이기도 해요.
1: 예.
4: 모내기 현장에 가서 어쩌면은 저게 계산된 행보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에는 박정희 향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1: 예, 예.
4: 거기서 밀짚 모자 쓰고 그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이건 상당히 과거의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는 연출이잖아요.
1: 예. 예.
4: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얼핏 드네요.
1: 예. 자 일단 대통령의 TK 지역 방문 왜 이재명 님이 아니에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6: 아니. 재밌었겠다.
1: 재밌었겠다.
6: 왜 모내기 차 끌고 그 뭐라 그러죠?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1: 이양기
6: 그래. 예. 죄송해요. 제가 안 해봐가지고. 예. 꽃 타고 쭉 가는 거잖아요.
1: 예.
6: 재밌었겠다. 뭐 이상한 들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재영 의원님 좋아하실 만한 얘기일 것 같아서. 자, 서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주치 폭력 사건 관련 공방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 네, 국회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 후보가 직접 나서서 성매매 강요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1: 예. 그러니까
3: 앞서서 제기한 의혹, 1995년 폭행 사건 당시에 5.18 문제로 싸웠던 것이 아니라 정원호 후보가 카페 여성 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했다. 이 의혹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1995년 10월 11일 23시경 신정 5동 가해에서 성매매 요구가 있었나 거절하는 업주를 협박까지 했나라고 물으면서 떳떳하다면 왜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1: 예.
3: 또 정 후보가 판결문 내용대로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 정 후보가 그토록 강조하는 판결문에도 5.18의 5자조차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고요.
1: 예.
3: 또 기자회견에 앞서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요구로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정부 여당 불참으로 정회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측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면서 유흥업소가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예, 또 정원 후보 측 역시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3: 네, 정원 후보는 공약 발표 행사를 국회에서 가졌는데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에 대해 네거티브나 마타도 아니면 이번 선거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하고 있는 허위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고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또 판결문뿐만 아니라 다섯 개 언론사에 기사가 남아있다고 강조를 했고 외박 강요가 없었는지 질문이 이어지자 말씀드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편 사건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은 JTBC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1: 예.
3: 그 술자리에서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5.18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자신이 폭행을 했고 정 후보는 수습하다 휘말렸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정 후보만 기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은 구속이 풀리자마자 바로 사표를 제출했고 정 후보가 현직 실장으로서 책임지고 기소되었거나 혹은 자신이 민사 합의가 돼서였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1: 예, 짧은 31년 사건 1999년 10월로 자꾸 이제 기억이 소환되는 상황이고 당시 또 기사가 다섯 건이 있었다. 다섯 개 언론사가 썼다. 하는 것이고 이제 양측이 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 추가 증거를 내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당시 당사자 중에 한 분이 또 증언도 이어가고 있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그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파묘인 것 같아요.
1: 파묘, 과거.
4: 아. 지금 뭐 평택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31년 전 행적까지
1: 예.
4: 이렇게 샅샅이 확인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폭로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당시에 무슨 일이 실제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1: 예.
4: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1: 예.
4: 두 개의 기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 예.
4: 하나는 판결문이 있는 거고
1: 하나는 속기록.
4: 양천구 이외 구정질이 속기록이 있는 건데
1: 예.
4: 근데 각각의 기록의 성격상 판결문은 쌍방 주장을 다 감안해서
1: 예.
4: 경찰 그 조사 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그에 반해서 그 구의 속기록도 법적 그 문서긴 하지만 그건 주장이거든요. 상대방의 반박은 뭐 따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반박이
1: 예.
4: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1: 예.
4: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정원 후보 측이 주장하는 당시에 정치적 언쟁을 하다가 다툼이 있었고 폭력을 행사했다. 물론 정치적 언쟁 끝에 혹여 5.18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사람 때린 건 안 되죠. 그건 잘못한
1: 예,
4: 거죠.
1: 예.
4: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듯이 뭐 여정업원 외박 이제 그런 이제 선정적인 문제 제기가 과연 사실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원 후보 측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미지에는 영향을 줄 겁니다. 이미지 타격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1: 예.
4: 그게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 하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31년 전에 이런 폭행 사건이 있었고 출동한 경찰한테도 폭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았고
1: 맞아요.
4: 이런 건 환기가 되는 거잖아요.
1: 예.
4: 뭐 후보에게 좋을 일은 없겠죠.
1: 이재용 의원님?
6: 일단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하고 속기록이라는 텍스트가 남아있잖아요.
1: 예.
6: 뭐 그거는 팽팽히 맞선다 치더라도 일단 속기록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당시 그 구의원이 질의를 할 때 이 너무나도 구체적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그럼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 동네에서 뭐 이런 제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1: 예.
6: 그러니까 지금의 뭐 속기록에 대해서 한쪽에서 공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 하더라도
1: 예.
6: 저희가 모든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뭐 인터뷰를 할 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의혹 제기를 할 때는 꽤 뭐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1: 예.
6: 그 부분은 이것이 뭐 가짜다라고만 얘기하는 민주당 얘기는 들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 텍스트 이후에 두 개가 더 나왔죠. 당사자들의 인터뷰가 양측에서 나왔잖아요.
1: 예.
6: 근데 그거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거 저는 그 누구죠? 김석영 전 그
1: 양천구청 비서실장
6: 그분의 인터뷰를 봤어요.
1: 예.
6: 일단 오마이뉴스에서 나왔고 JTBC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봤는데 전 그걸 보면서 만에 하나 정원 측에서 이거를 세팅을 한 거다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되게 잘못된 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해자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나는 사과도 안 받았고 5.18 얘기로 싸운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가해자가 나는 때렸고 사과했다고 했고 그러다가 5.18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이미 위치가 맞지가 않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가해자가 자기가 다 책임졌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네. 했다.
1: 자기 주도했다.
6: 어. 그러면은 자기가 얘기하는 판결문도 좀 정원욱 측에서 얘기하는 판결문 봐라. 이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방원석 선배가 날 때렸어.
4: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6: 아니, 많이, 날 때렸어.
1: 이거 속기로 이거 아닙니다.
6: 어, 예. 날 때렸는데, 어? 여기, 김소희 평화가 말렸어.
1: 예.
6: 어? 그래가지고, 방원석 앵커께서 예. 당신 잘못됐어요. 나가.
1: 예.
6: 그래가지고 이제 앵커 이제 더 이상 한판승을 못 한단 말이죠. 예. 근데 갑자기 이분은 관뒀으니까 갑자기 말린 사람이 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 재판관이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그 경찰까지 때린 사람이 벌을 받은 게 맞지. 어떻게 자기는 일을 관뒀기 때문에
1: 수습하다 휘말렸다.
6: 휘말리면은 패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
4: 아니, 저도 그 해명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범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분은 구속이 됐다가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어요.
6: 맞아요.
4: 근데 또 판결문을 통해서 기소돼가지고 기록이 남은 거는 정원호 네, 네. 청장만 남았어요. 네. 좀 이상한데.
1: 네.
4: 근데 그분이 나서서 지금 사실 그때 그 폭행을 주도했던 건 나였고 정원호는 이따가 휘말렸다라고 얘기한 게 도움이 되나요? 그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피해자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주진우 의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 같진 않고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녹취. 얘기하는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1: 예.
4: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피해자 내세울 가능성이 있죠. 그럼 점점 수렁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예. 저는 정원호 의원 측에서 정원호 후보 측에서 그냥 심플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고
1: 예.
4: 사실이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뭐 이제 뭐 법적 대응하고 뭐 그 당시에 공범이라는 사람 내세우고 이럴 문제가 아니다. 자꾸 이제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당시 카페 사장 그분이 나서거나 해당 뭐 종업원이 등장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까요?
4: 쉽지 않을 거려고 생각하는 거는.
1: 예. 우리 김수인 평론가는 관련 네. 공방 어떻게 보시는지.
3: 방금 말씀하신 그 당시에 다른 관계자들.
1: 예.
3: 워낙 30년 전의 사건이어서
1: 30년 전, 1995년.
3: 네, 최근에 10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정치권 사건들도 당사자가 다 나타나고 이런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3: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피해자라고 하는 쪽하고 정원호 구청 정원호 후보라든지
1: 네.
3: 이번에 이제 김석영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1: 예.
3: 이쪽에 좀 공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1: 예.
3: 일단 이제 좀 걸러야 될 부분들은 그 속기록에 구체적인 저항이 나왔다라고
1: 예.
3: 하는데 근데 예. 그 속기록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1: 아.
3: 그때 당시에도 장내 소란한다거나
1: 맞아요.
3: 회의가 20분 정해야 된다거나
1: 맞아요.
3: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이게 확정된 사실은 아니었고 이제 당시 구청장이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근데
1: 예.
3: 구청장이 그때 얘기한 말이 답변대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할
1: 맞아요.
3: 말은 많지만 할 수 없다.
1: 예.
3: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1: 근데 예.
3: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또 한편 의문이 제기되는 게 그러면 정원호 후보가 말리다가 결국에 연루가 됐다는 건데
1: 예.
3: 왜 정원호 후보만 처벌받았는가 혹시나 무리하게 감싸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
1: 아.
3: 이런 의심들은 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재용 의원님 더 하실 말씀이 있다고.
6: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자꾸 끝에 가서는 5.18 걸고 넘어집니다. 3.15면 5.18이잖아요.
1: 월요일입니다.
6: 네, 근데 이 피해자가 당시에 이제 박범진 전 의원의 보좌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6: 박범진 의원이 누구세요? 14대 15대 했지만 YS의 비서실장 했죠. 대변인 했죠. 그리고 이 재정법에 참여했고 그거를 자신의 정치 역사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인데
1: 예.
6: 이분의 보좌진하고 5.18에 대해서 싸웠다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럼 5.18에 반대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1: 예.
6: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5.18을 활용해서 악용했다는 이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1: 발언 맥락은 정확히 모르니까 무슨 말이 오가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6: 아,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5.18을 활용했던 건 나는 5.18을 보호하기 위해서 5.18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권력을 활용하려고 했던 이 경찰들을 내가 때려눕힌 거야 라고 처음에 인식이 되게끔.
1: 경찰도 그런 말 했어요?
6: 아니 경찰이라는 게 아니고
1: 예.
6: 제 말은
1: 예.
6: 그때 와서 경찰들한테 자기가 폭행을 했던 이유가 5.18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 예.
6: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나오니까 지금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변명과 해명이 거짓의 거짓으로 될 수 있다는 요 느낌의 느낌, 느낌적 느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1: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일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단일화입니다. 파묘위에서 또 왔다는 키워드 단일화인데. 아, 울산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합의를 했네요?
3: 네,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관계자들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경선으로 단일화를 하기로 했고요.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대신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사퇴하고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북구청장, 중구청장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고 남구청장과 울주군수, 울산 4개 선거구 광역의원은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1: 예.
3: 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단일화를 울산 시민의 명령이라고 표현했고요. 변화하는 AI 시대에 노동 중심의 산업 대전환을 선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1: 예.
3: 진보당 김종훈 후보는 산업 대전환기를 사람 중심으로 맞이하기 위해 적극 준비하고 지방균형 발전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울산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일단 울산 지역에서 범여권 진보진영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일단 울산시장 후보들은 다음 주에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확정한다는 거죠? 네.
4: 오늘 후보 등록들은 다 마친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되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전에 후보 단일화를 완수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인 것 같고요.
1: 예.
4: 뭐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이나 문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 합의만 마치면 다음 주 초에 곧바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물밑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진통이 좀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울산은 진보당의 세가 만만치 않은 곳이고 후보도 많이 냈습니다.
1: 예.
4: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울산시장만이 아니라 구청장, 뭐 광역시의원 이 전체를 놓고서 일종의 패키지들이 진행이 된 건데 김상욱 후보가 중앙당에서 좀 조정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아마 막판에 중앙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1: 예.
4: 관건은 이제 이 지역의 단일화가 저는 뭐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흐름으로 보면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1: 울산시장은.
4: 예. 그리고 구청장도 이미 민주당 후보로 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진보당 후보로 된 데도 있고 일부는 또 이제 경선 남겨두고 있는데 관건은 다른 지역의 단일화에 영향을 줄 거냐. 요게 관건입니다.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
1: 예.
4: 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출마해 있고 김재현 대표는 계속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간의 당대당 연대를 요구를 해왔어요. 지금 이제 가능성이 좀 멀어졌는데 조금 울산에서 단일화로 변화가 생긴 것 같거든요. 요게 평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게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1: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울산에서 이 진보진영 단일화 되면 또 보수진영 통합도 중요할 텐데. 네. 이재영 의원님은?
6: 앞서 말하신 부분 다 동의하고요. 이 박맹우 후보가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6: 이 여론조사 꽤 나오더라고요.
1: 한 자릿수지만 네. 후반부로 나오기도 하고.
6: 꽤 예. 나오고요. 예. 그래서 김두겸 이제 후보가 있는데 이제 단일화가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뭐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우리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1: 예, 그러니까. 네,
6: 그러면 이제
1: 필요성.
6: 근데 지도부가 이제 박맹우 후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뭐 이 부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줄 게 뭐가 있을까 하면 별로 줄 게 없을 것 같기도 해서
1: 민주당 진보당 그래도 어느 한 구청장은 진보당이 바로 가져가고 또 민주당이 또 가지고 이렇게 교환이 있었어요.
6: 물물 교환할 네, 것들이 많은데 있었어요. 여기는 별로 없거든요.
1: 없어요.
6: 그래서 네. 그게 큰 이제 허들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박맹우 후보도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다.
6: 맞아요.
1: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6: 또 풀어줘야죠.
1: 이재용 의원님 내려가서 화해 전도사로 할 일이 많으시네.
6: 저 서울만 이기면 됩니다. 저는 우리 박원석 선배한테 반드시 밥을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1: 김세희 평론가 단일화 가능성.
3: 아, 김두겸. 야, 우리,
1: 예, 보수.
3: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 어떤 주고받을 만한 것이 없거든요.
1: 에.
3: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힘 측 관계자들이 호소할 것은 역사가 아닐까.
1: 역사?
3: 선배님 역사에 어떻게 남으실 겁니까?
1: 애국심. 지보진영은 통합해서 이겠는데 보수의 역사에. 네,
3: 그래서 존경받는 원로로 남아주십시오라는 호소 전략이 남아있잖아요.
4: 박명호 전 시장 입장에서 반문할 것 같아요. 니들은 애국심이 있냐. 반문하지 않을까.
3: 애국심보다 이제 애당심을 강조를 하는 거겠죠.
1: 선당우사. 네. 네. 자 일단 울산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김수인 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마음

0: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립니다.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이 30% 할인,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및 문의 전화는 347-767-818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씨없는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5: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6: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5: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6: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7: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팍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8: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여의도 외전.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면,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정옥임 전 의원님, 엘레강스 정, 어서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의상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3: 이거 되게 오래된 옷이에요. 아. 그리고 코리아, 국산 옷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아, 댓글에 네. 명품 같다고 그래가지고.
2: 정옥임은 아. 코리아를 입는다.
4: 아, 아니, 그랬죠. 사람이 명품이니까 멀리 보도 멀리 보도 보이잖아요.
1: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품격을 올려주셨고요. 자, 일단 우린 또 우리 선거 얘기로 넘어가 바로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아우, 벌써 덥네요. 후보자 공식 등록이네요. 조금 전 마감해야 되는데. 자, 일단 한동훈 후보는 하정원 박민식 후보보다 하루 늦은 오늘 등록을 했고. 자, 지금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땐, 투표용지 인쇄 전날까지 단언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동학 최고부터?
4: 아니, 일단은 뭐 후보 등록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뭐 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 어쨌거나 단일화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1: 지금
4: 2등 싸움.
1: 좋겠다,
4: 2등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다. 그냥 보수 패권을 두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박민식 후보가 과연 대가 있는가. 이 대라고, 대가 있는. 이게 버틸 힘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는 안 된다 하더라도. 막판에 가서 이거 한동훈 패권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장동혁의 공천 준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무시해버리고 후보를 사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1: 후보 사퇴?
4: 지금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제가 볼 때 그런 방향이 나올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 뭐 유권자 단일화 얘기를 국민의힘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해도 예, 그 승부는 하정우 수석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1: 예.
4: 아니 부산 국부주민들 역시도 대통령과 함께 또 부산 시장 전재수 후보와 함께 뭔가 결을 맞춰가지고 더 부산 발전을 더 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1: 계속 네. 말씀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정옥 의원이 계속 의미심장의 웃음이 아우 열심히 한다 이런 의미야 그치? 맞지?
3: 내 맘이야.
1: 맞어. 이동학도 계속 말하고 있는데
4: 제 평론이 너무 명품. 않습니까?
3: 열심히 한다 맞았는데
1: 열심히 한다
3: 열심히 한다에 한 글자 더 들어와 열심히도 한다
1: 열심히 애쓴다 자 우리 정옥 의원님 말씀 주세요
3: 까먹었어 내가
1: 저에게 허를 끼셨죠
4: 내 전략에 너무 오잖아요
3: 맞아요 네. 네. 자, 부산이 네. 지금 이제 경향성으로 봐야 되는데 네. 박민식 후보가 잘 떨어지진 않아요 20%대에서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1: 예.
3: 하정우 후보는 그 탄탄한 민주당의 구도 속에서
1: 예.
3: 마치도 길 잃은 양 한 마리처럼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맞지? 그래가지고 이 다음 주까지의
1: 예.
3: 여론 동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1: 예.
3: 현장에 가 있는 그 기자분들에 따르면
1: 예.
3: 현장 분위기는 아마 한동훈 후보가 제일 좋은가 봐. 저는 뭐 누구에 대한 선호 이런 거 없어요. 객관적으로 예. 하려고 애를 쓰는데
1: 네네.
3: 그 얘기를 기자분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뭐 할머니, 아주머니 또 남성들에게까지
1: 예.
3: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스킨십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잘 되고 있나 봐요. 이제 하정우 후보와 관련해서는
1: 예.
3: 분명히 이 지역 출신인데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로 왜, 아니, 지금 잘하지 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일화는 지금 현실적으로.
1: 불가능하다?
3: 아니요, 불가능한지 모든 일에는
1: 100%
3: 절대로
1: 없다.
3: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1: 예.
3: 그 왜 유권자 단일화 말씀하시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유권자 단일화가 탄력을 받도록 그 단일화를 원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그 좀 소구력 있는 호소, 설득 이러한 그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설득력 있는.
1: 박민식 후보가 우리나라 여론조사 허망하다, 돈값 못한다 또 이런 말씀하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좀 불만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5: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안 나오면 늘 저런 불만들을.
1: 허망하다, 돈값 네. 못한다.
5: 제기해요.
1: 예.
5: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개소식이 있었잖아요.
1: 네.
5: 그 개소식 이후로 여론조사 나온 흐름을 보면 아. 확실히 박민식 후보가 처지는 것 같아요.
1: 아, 하락세다?
5: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하고 차이가 조금씩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1: 예.
5: 그런데 그게 아직은 뭐 승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 여전히 하정우 후보가 우위에 있어요.
1: 예.
5: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3자 대결하고 가상 양자 대결을 물어보면 예. 그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물어보는 건데 두 후보의 산수를 한 만큼 안 나와요.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때.
1: 그러니까 한동훈 박민식 더한 숫자만큼 네,
5: 그리고
1: 안
5: 이제 투표 의향을 물어보면 예. 그 두 후보 지지층 중에 각 한 30%에서 40% 정도만 어. 그 흡수되는 걸로.
1: 아.
5: 즉 박민식 지지자의 한 30, 40%만 한동훈한테 흡수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1: 예.
5: 그러니까 단일화가 돼도 시너지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들이 벌써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교착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 변수는 국민의힘의 부산 지역 의원들은 단일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박형준 시장도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1: 맞아요.
5: 그리고 여론조사에 응하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단일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를 원하는데 문제는 누가 그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이게 없어요.
1: 예.
5: 박민식 후보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당 지도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1: 예.
5: 부산 지역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총궐기를 하든 아니면 지금 지도부와는 다른 결이 다른 당내

0: 아니 저는 박민식 제가 만약 박민식 후보라면 예. 현 지도부가 너무 미울 것 같아요 이제.
1: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 어,
0: 왜냐면 개소식 때 우르르 내려갔잖아요.
1: 그렇죠.
0: 어, 중진들도 많이 갔고 중진들 다 갔잖아요. 네.
1: 원희룡, 어. 나경원 의원.
0: 근데 선거에는 전 악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1: 아.
0: 네. 이 왜냐면 그때 지도부가 내려가서 개소식은 뭐 성황리에 치렀을지언정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최고위원을 그 현장에서 하려고 했더니 부산에서 나온 시구위원들하고 이제 지자체 장들이 안 된다 하지 말아라고 해서 반대를 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게 민심일 거 아니겠어요? 아하. 부산 민심.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반대되는 개소식을 했던 우리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 손해를 봤을 거다. 그리고 최근에 조강환 최고가 그 말을 했잖아요. 단일화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관두면 여기서 드랍을 시키면 네. 드랍을 해주면 네. 당에 다시 입당시키는 복당시킬 수도 있다.
1: 네.
0: 이게 그냥 박민식 후보한테 비수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이 진짜 지고 있나 보네 완전히 이거를 지금 확인시켜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박민식 후보라면 당장 전화해서 왜 그딴 소리 하느냐. 전 이렇게 컴플레인 되게 세게 걸었을 것 같아요. 난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1: 죽으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0: 하고 있는데 왜 딴 사람도 아닌 조강현 당신 최고가 지금 한동훈 관두면은 네. 복당시켜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딴 사람도 아닌 당신이 얘기하면 내가 지금 확연히 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1: 이제 박민식 후보 오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제가 목소리도 좀 똑같이 하고 싶은데.
2: 박민식 후보는 솔직히 말해서 네. 지금 매달릴 때가 당 지도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소식 컨셉이 안 나오잖아요. 당 그렇죠. 지도부도 안 가면.
1: 네.
2: 그래서 본인이 원했을 거예요.
1: 예.
2: 그리고 당에서 공천장 줄 공천장 줄 때 엊그저께 박민식 후보만 갔어요.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유일하게 대구의 이진숙 후보하고 선대위 출범식에.
1: 예.
2: 그거 안 갔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 바쁜데 부산에 서울까지 와가지고 당사에서 선대위 출범식에 나타난 거는 믿을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본인이 의지할 때가.
1: 예.
2: 그래서 지금 지도부 의견하고 박민식 후보 의견이 거의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3: 박민식 후보는 지금 사실 워딩도 그러니까 뉴스에서 사라졌어요.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동훈 얘기나 아니면 뭐 이 하정우 후보 얘기할 때 그냥 덤으로 얘기해 주는 거지.
1: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박민식 후보.
3: 그러니까 덤으로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게 지금 무슨 어떤 전략인지 뭔가 예. 뭐 노이즈를 만든다든가 뭔가 예. 없어요. 그런 게.
4: 아니, 저기야. 장동혁 대표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
3: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한동훈
4: 보수 안에서 아니 박원석 의원님이 그러셨나? 네. 박민식 장동혁 단일화가 완성됐다고.
1: 아
2: 네. 그런 얘기들이 파다하죠.
4: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조강
1: 한채고
4: 그 사람이 한동훈 후보에게 사퇴해서 사퇴를 하면 입당시켜서 뭐 복당을 단일화 양보하면.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거 굉장히 오만한 얘기거든요.
1: 거의 당대표가 해도 이상한 근데 얘기인데.
4: 근데 전직 당대표한테 네. 마치도 솔직히 진짜 당이 당신 거야? 하고 내가 진짜 반문하고 싶을 정도의 이런 아주 오만한 발언이에요. 근데 네. 이거는 저는 한동훈 후보에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오만 방자한 이런 그 당 지도부의 태도는
1: 예.
4: 지금 그 호롤 단신 혼자서 저렇게 뛰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성국 의원이나 진종 의원이 뭐 단일화를 위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1: 예.
4: 뭐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다, 결단이다, 당 지도부 나서라 이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그 소위 친한계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말 생각이 있으면 이 사람들도 같이 스킨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으면은요. 김대식, 곽규태, 김도읍 의원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1: 부산시
4: 지금
1: 의원들?
4: 예, 친한계, 친윤계 이게 지금 의미가 없이 지금 당이 이런 그 위기 누란의 와중인데 이러한 그 목표 때문에 우리가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선배들이 지금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호소해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단일화 안 될 거예요. 거의 안 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의원이나 지금 지방선거에 뛰는 후보나 또 유권자들이 야 그래도 한동훈이

0: 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1: 예.
0: 저 지금 한동훈 후보님, 잘, 제가 잘 돕고 있나요? 마치 이런 거 보여주듯이. 마이크에다, 마이크는 우리가 잡고 하는 거지.
1: 예.
0: 그래서 그런 전략 전술을 좀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그 박민 씨 후보에게, 박민 씨 후보가 굉장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난하잖아요. 저는 똑같이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2: 장동혁 대표가 또 SNS에 이제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단순히 표만 계산하는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만 계산하는 단일화. 요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합치면 명확하게 한정 후보 이기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것도 계속 압력이 높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동영 대표의 이러한 일관된 모습 굉장히 힘이 되시죠?
3: 스스로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예, 단일화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생각도 갔는데 제가 볼 땐 거대한 당의 후보잖아요 박민식 후보는
2: 그렇죠.
3: 그런데 지금 굉장히 쇠약해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홀혈단신인 한동훈 후보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이 2등 싸움은요. 한동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추후에 부산 현역 의원들도 제가 볼 때 한동훈계에서 적극적으로 영입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박민식 후보고 주저앉아라 이렇게 얘기할 이 그 작전을 좀 짜면 좋을 것 같은데
2: 예.
3: 장동혁계에서는 이걸 그대로 눈 뜨고 보고만 있을 거냐. 이거 자체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박민식 후보 자체 개인기는 없고 장동혁 대표 역시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니까 이분도 뭔가 일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소식 때 보여줬던 중앙 스타 군단들 있잖아요. 일부 예. 극우 보수들의 어떤 네. 스타 군단들. 예. 그런 분들이 계속 북구를 찾아가지고 박민식 후보 옆에서 계속 선거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방안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한동훈 대 장동혁의 싸움인데 그 예.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거고
2: 예.
3: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만약에 지게 될 경우에는 장동혁 역시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겁니다.
1: 그렇게 남 걱정을 많이 해. 민주당이나 잘하면 되지.
3: 국민의힘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1: 싸움이 좋은 거죠.
2: 큰틀에서 이게 한동훈 후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얘기하시는데
1: 저는 저게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정치잖아요.
2: 네.
1: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마 박민식 후보는 2년 뒤가 총선인데 네. 뭐 굳이?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안 되면 그 한동훈은 떠날 거고 그러면 지금 당권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내가 또 공천을 받을 수 있을 텐데
2: 예.
1: 뭐 이 계산을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 예.
1: 민심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이 뭐 부산을 포함해서 참패하면 그 상황에서 장동혁 리더십이 보존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 그 박민식 후보도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자기 정치가 없어요. 어떤 메시지도 없어요. 그냥 나 여기 출신이고 남들은 다
2: 외지입니다.
1: 외지에서 굴러 들어왔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 강경한 한동훈은 배신자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구도 밖으로 자꾸 밀려나는 거고 그럼 차이가 나요. 전 다음 주부터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다만 이게 3자 구도에서도 이 보수 정당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차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절묘하게. 이게 이제 답답한 거죠. 근데 한동훈 후보로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열어놓잖아요. 그거는 꼭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어서 열어놓는 게 아니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박민식 흔들어서 표 빼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열어놓는 거라고 보고 근데 진짜 제대로 선거를 하려면 박민식, 장동혁 이 커플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 내용도. 그러니까 저렇게 정치하는 거는 저는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저게 무슨 정치입니까?
2: 자, 이런 건데 이제 하정우 후보가 이제 공약을 냈는데 그 지역 내 총생산 GRDP 이 수치를 또 잘못 포기한 게 생겨서 이제 박민식 후보라든지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옥희 의원님부터.
0: 그 당당하게 1억 몇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2: 예, 1억 2천만 원.
0: 네. 아, 정말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2: 왜 이렇게 많이 먹나?
0: 근데 부산 평균이 한 몇천 3천 예. 뭐 얼마라고 하던데. 아, 그러니까 진짜 하정우 후보가 이 그 외모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평범한 외모잖아요.
2: 예, 예.
0: 그래서 이렇게 부담감이 없고 또 금세 친해질 수 예. 있는 그리고 또 본인이 실력자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실력이 지금 발휘되지 않는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실수를 하면서
2: 예.
0: 거기다 정치를 처음 하니까 아, 이게 진짜 이 판은 진짜 짬밥이 중요하구나.
2: 짬밥이라면?
0: 그러니까 경력?
2: 아, 짬밥.
0: 경력이 예, 필요한 예, 예. 짬밥이구나, 짬밥. 예.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다른 후보들로부터 맹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도대체 AI 전문가라 그러는데 그냥 하고 다니는 거 봐서는 전혀 AI 전문가 같지도 않고 그 구포하고 AI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지 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그 시장에도 로봇가 다닌다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거하고도 연결을 못 짓느냐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4: 그 주문받는 그 로봇 말하는 거.
0: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러면은 그 로봇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AI 전문가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든지 또 막 예. 짜장면 나르다가 야단도 맞고 막 정말 그냥 TV 화면을 보면서도 막 민망해 야단 맞는 게 한편으로는 참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진짜 서글프다는 마음도 들 것 같아요.
3: AI는 AI인데 홀루시네이션을 엄청 하는 거지.
0: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예. 여전히 지금 뭐 많든 적든 오차범위 내에서라도 예. 아직까지는 그 1등을 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경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일단 올라가는 트렌드, 후보가 추세. 그, 좀 더, 그, 결국은 이제 한동훈 후보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 지면 떠난다 그러는데, 이 정치인도 떠날 수 없어요. 거기 네. 있어야지.
2: 네, 거기 계속 있겠다 그랬어요.
0: 아니, 네, 거기 본인이. 있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데,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2: 아, 저도.
0: 그렇죠. 그리고 이기면, 예. 이기면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 180도 반전이에요.
2: 그렇죠.
0: 그 유권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의 정치인들도 네. 이제 그때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걸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생각을 한다면 지금도 뭐 굉장히 막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뛰어야 될 수밖에 없어.
2: 더 당연히. 열심히 해라.
0: 더 열심히 해야지 뭐.
2: 더 열심히 해라. 또.
0: 그냥 여기서 나 죽겠습니다.
2: 아, 더 해라.
0: 몇 번 쓰러져야 돼.
2: 그리고 하정 후보에게도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3: 죄송합니다.
2: 죄송합니다.
3: 실수했습니다. 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이러지 않겠습니다. 아. 동료들과 아, 더 진짜. 진절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0: 이동학 최고가 진짜 잘한다. 저렇게 응원을 해줘야 본인에게도 도움이 돼요. 네. 여기다가 뭘 잘못했어 하정우가 막 이렇게 나오면 아유 넌 좀 더 맞아야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진짜 잘하시네.
3: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실수했을 때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네. 모습 보여주는 게 오히려 네. 유권자들한테 맞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예, 예. 지금 상대방들이 예. 상대방 약점 잡고 물고 늘어지고 이거 대표 선수가 한동훈 후보잖아요. 아. 이게 완전히 약점을 이번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걸 딱 짚고 들어오는 건데 하정 후보가 이러한 빌미를 주지 않는 것도 제가 볼 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지금까지 요 몇 주간 보여줬던 것에서 실점을 좀 줄일 수 있는 길인 것 같다라는 아. 생각도 듭니다.
0: 아, 그 말씀 들으니까 짧게 아. 그 이제 GRDP 1억 예. 2천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는 네네. 그거는 상대 후보로서는 당연한 건데 그 스타일이 아. 꼭 약점 잡아갖고 이렇게 비트는 것 같은 느낌을 아. 주는데 예. 그거보다는 그냥 점잖게 그거 잘못이거든요. 많이 부족하십니다. 이렇게 좀 점잖게.
2: 그런 거는 이재영 의원이 잘하실 것 같아요.
0: 잘해보세요.
2: 자,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세요.
0: 해봐봐.
2: 자, 하정우 후보가 앞에 있다.
0: 1억 2천이라 그랬어. GRDP를.
3: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2: 그렇게 하면 안 돼.
3: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0: 아, 틀렸다는 다시... 얘기야. 틀렸, 너 잘못했어. 너
3: 저희 캠프로 들어올 생각 없으신가요?
1: 저거는 상대 후보의 메시지가 아니고, 같은 캠프 내에서 옆에 참모의 메시지. 후보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2: 레드팀. 하정 후보를 돕기 위해서 내려가.
1: 이재영 의원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2: 아, 그래 저렇게밖에 안 돼.
1: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요즘 훨씬 공격적으로 바뀌었는데 요 정도의 매너. 젠틀맨이에요.
1: 아니, 근데 하정 후보가.
3: 품격을 지킵시다.
1: 네, 하정 후보가 바로 사과했더라고요.
2: 네, 사과는
1: 잘못 시인하고 잘했고요. 신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얼떨떨한 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자기 지지하지 않는 후보한테 약간 막 거부당하고 이러면 당황해요.
2: 아, 유권자한테.
1: 저희처럼 뭐 선거 여러 번 나갔던 사람도 당황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2: 그렇겠죠.
1: 그리고 크면서 살면서 칭찬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지.
2: 그러니까.
1: 좋은 직장에 갔지.
2: 아, 좋은 직장.
1: 대통령이 뛰어가지고 청와대 수석도 했지. 공천도 받았지.
2: 네.
1: 근데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막 이제 그
2: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1: 당황스럽죠.
2: 네.
1: 이제 어쨌든 본인이 선거하려고 나왔으니까 극복해야 될 문제고.
2: 예.
1: 저는 하정우 후보는 뭘 특별히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실수를 줄이고 본인의 그 배경과 전문성과 장점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어필할까 여기에 집중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AI라는 건 거대한 산업적 비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북구에서 구포시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자꾸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몰아붙이던데 그건 예. 뭘 모르는 소리니까 아하.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어쨌든 부산 발전이라는 지금 전재수 후보하고 약간 파트너잖아요.
5: 그렇죠.
1: 그런 큰 맥락에서 본인이 전문가로서 갖고 있는 비전을 예. 어떻게 이제 부산을 위해서 쓸 거냐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쓸 거냐 이런 비전 내놓으면 돼요.
5: 전재수 후보랑도 좀 최근 통화해 보셨어요?
1: 최근에는 못했는데 예. 뭐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예요.
3: 아끼는 후배. 저는 예. 이분들이 말씀하신
5: 이분들?
3: 이 두 분이 말씀하신 하정우 후보에 대한 이 조언이
5: 이동아?
3: 너무나도 가혹하다 하정우한테.
5: 아, 왜요?
3: 왜냐하면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프로는 실수가 있으면 바로 태세 전환됩니다. 아마추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근데 예.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하라고 그러시는 거는.
5: 이게 더 무서운 말이네,
0: 이게. 가혹해요.
3: 아니, 제가 봤을 땐 그게 아주 가혹한 네. 진짜 조언이고.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하정훈 의원 후보는 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여론조사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5: 예, 예.
3: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한동훈하고 박민식입니다. 하정훈은 그냥 쭉
2: 일관된 흐름이 있다.
3: 일관되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티핑 포인트는 오히려 여기서 생길 거다. 야당 쪽에서.
5: 예.
3: 그렇기 때문에 하정훈 그냥 침대 축구한다, 그냥 가만히 있다. 저는 실패하는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5: 오히려 공세적으로 TV 토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정우 후보에게 도움될 그렇죠. 것이다?
3: 그럼요. 네.
0: 정원호 후보도 그렇게 네. 해야 되는데.
3: 맞아요.
6: 네. 이런 조언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5: 속지 말고. 안 돼요. 아, 속으면 안 됩니까?
1: 하정우 후보 속지 말고. 하정 페이스를 유지해라.
5: 하정 페이스 유지해라. 토론 같은 거 많이 하지 마라.
1: 유지해, 유지해라.
5: 유지해라.
1: 네. 지역구 후보가 무슨 토론이에요. 지역구 네. 누가 토론을 본다고.
6: 소규모 모임을
0: 아니요, 그러니까
6: 하면서.
0: 오히려. 네. 지역구 후보들이 토론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5: 네.
0: 그런데 토론을 피한다 그러면 그 자체는 인식을 하거든요.
5: 그렇지, 그렇지.
0: 차라리 맞아. 토론을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예. 보든 말든 하면 거의 안 봐요.
5: 아.
0: 그래서 아 열심히 저렇게 토론에 임하는 거 보면 자신이 예. 있나 보다.
5: 아.
0: 그런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아유 쟤 뭐 무서운 것도 많고 저 어떡하냐 저거. 저 오빠 하라 그러면 오빠 하고 짜장면 하라 그러면 짜장면 나르다가 야단이나 맞고 깨빡이나 치고 그렇게 아, 생각하잖아요.
1: 이 얘기는 정원 후보가 들어야 되고 예. 하정 후보는 하던 대로 해라.
5: 아,
1: 중요하지 않다.
5: 그러니까 서울시장 네. 도전자는 더
1: 강하게 해라고. 유권자 12만에 60% 투표 잡으면 7만 2천 명 투표하는 거고 예. 3만 5천 표 잡으면 이긴다.
5: 알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자 여의도 예정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0: 네.
5: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한판 승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또 이번 6월 재보선 핫플레이스 중 하나죠. 부산 북갑 현지 취재를 한번 다녀올 예정입니다. 현지 취재를 열심히 주말 동안 해서 월요일 날 취재물을 들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 라이온스 클럽에서 구로 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5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클리어뷰 팍 골프 컨트리 클럽에서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30분 BBQ 런치를 시작으로 대회 후 공연과 식사,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홀인원 캐시 5만불과 B&B, X5, 항공권, 김치냉장고와 대형 TV, 비대기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점심, 저녁, 음료와 150불 상당의 구티백을 포함하여 200불입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골프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전화번호 646-771-6616, 646-771-6616번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스승의 날 그리고 불금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여자 성령화입니다.
0: 뭐라고요? 아, 맹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군자의 세 번째 즐거움이다. 니샤오나 천하의 영재 오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곱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0: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 시절 선생님께 네. 이 맹자의 말씀처럼 네. 나는 과연 영재였을까? 아니면 야! 너 앞으로 튀어나와! 요거의 원인이었을까?
1: 아, 성훈 씨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100% 영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로웠어요. 아이들의 질투. 아, 정말. 그래서 제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사극에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멋이라! 아, 오늘 5월 15일, 네, 한국은 스승의 날이죠. 근데 오늘 저희는요, 조금 특별하게 선생님의 날을 추억해 보려고 그래요. 꽃 대신, 네. 카네이션 대신, 네. 그리고 요즘엔 뭐 안 합니다만 촌지 대신 그 시절 학생들만이 만들 수 있었던 최고의 창작물, 바로 선생님 별명으로요.
1: 이 별명은요, 가만 생각해 보면 학생들의 이 집단 지성이에요.
0: 그렇죠.
1: 네, 선생님을 가만히 관찰을 하고 또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하지 않고 풍자를 좀 넣어서 선생님에 대한 이 애정, 듬뿍 담아서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0: 그리고 그게 이제 반아이들 모두의 공감이 형성이 될 때 그렇죠, 그게 그렇죠. 별명이 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심지어 그 별명 때문에 네? 오늘 사연에도 있지만 네. 지금까지도 생각나시는 선생님들이 아우,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이제 졸업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아주 기억이 멋이라, 선명.
0: 멋이라.
1: 선명합니다. 이 학창 시절에 그때 그 교정 또 애들이 막 까르르 까르르 웃던 소리들 네, 막 저희 막 뛰어다니던 그 복도 콩콩콩콩 네. 하던 소리들 네. 그리고 또 아우 야 저기 담탱이 온다 막 이렇게 애들 또 외쳤던
0: 야,
1: 그
0: 미치게,
1: 소리들
0: 미치게. 띵동 댕동 막 이러면 이제 자리에 네, 앉던
1: 부산하게 네. 제자리를 찾아서 가던
0: 맞아요
1: 네.
0: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을 학창 시절로 네. 여러분의 그 교실로 한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실로 한번 떠나볼까요?
1: 오늘의 추억 여행.
0: 네, 김혜림, 이젠 떠나가 볼까?

0: 자, 이제 완전히 떠나갈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아마. 네, 오늘 주간 베스트 특집으로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꾸며보고 있죠.
1: 네, 여러분의 이 네트로 감성을 완전 풀로 충전시켜드릴 한시의 음악다방 김혜림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0: 이번 주 주간 베스트 특집으로 오늘 함께하는 날입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뭐였죠?
1: 이번 주 주제는 우리 여러분의 학창시절, 나의 학창시절의 우리 학교 선생님 별명이었습니다.
0: 네, 많은 네. 분들이 선생님 별명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다들 그동안 막 꼭꼭 눌러오셨던 그런 것들을 오늘 다 푸신 것 같더라고요.
1: 네, 맞아요. 네. 뭔가 여러분들이 그 학창시절을 추억하시면서 네. 약간 그 지금은 이제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렇죠. 네, 편안하게 해주셨지만 오늘 이 선생님 별명 모둠 세트로 준비한 오늘 주간 베스트 사연은 여러분들이 그 실시간 투표를 위해서 네. 저희가 이름을 다
0: 익명으로
1: 가렸기 때문에 네. 네, 익명이 보장이 됩니다.
0: 네,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십니다. 사연 듣다가요 이거다 싶으면요 번호를 저희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K Radio US. 네,
1: 재밌으시면은 엄지 손가락, 이거 엄지척 네. 혹은 뭐 하트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많은 네. 표를 한 표라도 더 받으신 분이 오늘 주간베스트에 선정이 되시겠습니다. 주간베스트에 선정이 되시면요
0: 야외 상품권 50불짜리 대구로 오송해 드리고요 자동으로 H마트 상품권 보내드리는 월장원의 후보가 되십니다.
1: 네, 되십니다. 그럼 백문이 불여 일청이죠? 네. 1번 사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제목이 약간 있는데 부모님의 선견 지명 하고 물음표를 띵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두 분 방송 즐거운 매일매일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껴들지 마.
0: 너무 감사하잖아요.
1: 자, 좋았어요. 학창시절 은사님이 많이 계셨지만 아마 부친께서 작명해주신 이름인 듯 한 별명을 나눕니다. 이어띄어쓰기를 왜 이렇게 읽었나요?
0: 별명이 이름인 듯한.
1: 부친께서 작명해주신 이름인 듯한 별명을 나눕니다. 백시 가문의 석구라는 선생님의 전공 과목은 주산이셨습니다. 오, 주산. 옛날 주산 과목이 있었죠.
0: 아, 그렇죠. 북이 주산인데. 주산.
1: 첫 주산 시간에 교실에 들어서시는 훤칠한 미남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와, 벌써 50여 년 전 일이에요. 선생님이 칠판에 성함을 쓰시는데 흰 백, 요즘에 옛날에 이제 한자를 많이 썼잖아요.
0: 네네네.
1: 흰 백에 돌, 석, 아홉, 구를 적으셨습니다. 흰, 돌, 아홉. 이렇게 적으신 거죠. 하얀 돌, 아홉. 백, 석, 구, 선생님. 조용하던 교실이 이름에 빵 터졌습니다. 고가의 주사는 당시 돌이 하얀 돌로 되어 있었는데,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하얀색이었어요.
0: 그렇군요.
1: 위에 하나를 다섯으로 사용하고, 맞죠?
0: 그렇죠?
1: 위쪽이 다섯 개, 네. 밑에는 네 개의 하얀 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즉, 9씩 셀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흰 돌 아홉 개. 석, 구.
0: 와.
1: 주산 선생님의 성함이라 지금도 잊지 못하는 선생님의 성함이 별명이 되어 시간이 많이 흘러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서 한번 보내봅니다. 두 분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길.
0: 그러니까 정말 아버님께서 아, 우리 아들이 나중에 주산 선생님이 될 것이야 하고 이런 네, 네. 선견
1: 지명 있으셨는지 네. 아니면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는데 이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산 선생님이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0: 네, 정말 50년이 지나도 이 이름은 잊혀지지 않으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1: 백석구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이 혹시 뉴욕 디저지에 살고 계시면 카톡 주세요.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0: 저도 이 선생님의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아요.
1: 네. 1번 사연 백석구 주산 선생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2번 만나볼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사는 미세스... 안 되죠? 네.
1: 2번입니다.
0: 2번입니다. 저희 중학교 미술 선생님 별명은 불타는 고구마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데 진짜... 고구마처럼 생기셨거든요. 키도 아담하시고 얼굴도 동글동글한데 평소에도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얼굴색이 점점 변했어요. 연분홍에서 주황, 주황에서 다시 빨강, 빨강에서 다시 자주색. 그때부터 애들이 속닥속닥 했죠. 야야야, 읽는다, 읽는다.
1: 야, 그래서.
0: 특히 그림 못 그린 애들한테 설명을 하시다가 흥분을 하시면은요, 완전히 군고구마 상태가 되셨어요.
1: 새까매지시는군요.
0: 아니, 고구마가 익으면 색깔 더 진해지잖아요.
1: 오, 와우.
0: 근데 또 웃긴 게요, 그 선생님 수업 시간이 제일 재밌었어요. 갑자기 붓을 들고 나오셔서, 색은 감정이야, 미술은 영혼이라고 하시는데 애들이 다 빵 터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열정적인 선생님도 드물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80쯤 되셨을 텐데.
1: 아우.
0: 선생님 아직도 얼굴 빨개지시나요?
1: 자, 스승의 날을 맞아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이번 주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하는 주간베스트 특집 금요일. 오늘 내 우리 학창시절에 우리 아까 선생님 별명
0: 나누고 있습니다.
1: 나누고 있습니다.
0: 예, 지금 불타는 고구마. 네. 성훈 씨는 학교에 불타는 고구마 선생님 안 계셨어요?
1: 우리 학교는 없었어요. 예,
0: 저는 근데 중학교 때도 있고 고등학교 때도 있고 이 불타는 고구마 선생님은 꼭 한 분씩 계셨어요.
1: 야, 얼굴색이, 얼굴이 생긴 게 고구마같이 생긴 거예요?
0: 아니요, 아니요. 얼굴이 빛이 아주 빨개가지고.
1: 아, 고구마. 네. 색깔이라.
0: 네. 정말 흥분을 하시면 그 빨간색이 점점 더 빨개지고 정말 와, 불이 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맞는.
1: 와.
0: 네, 그런 선생님. 불타는 고구마 선생님.
1: 와.
0: 아, 맞습니다.
1: 찔러볼 수 있나요?
0: 정말 터질 것 같아요.
1: 익었는지. 네. 한번 찔러봐야 되는데, 고구마는. 불타는 고구마까지 두 명의 선생님의 별명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재밌네요. 그 시절로 바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한번 수학여행으로 인도해드릴. 아, 제 학창시절에는 진짜 이 노래에 나오면 짱이었는데.
0: 아,
1: 수학여행만 가면 나왔던.
0: 그렇죠.
1: 네, 런던보이스의 할렘 디자이어입니다.
0: 손가락 펴시고 찔러주세요.

0: 자,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나의 학창시절 우리 학교 선생님 별명 함께하고 있고요. 수학여행의 아주 그냥 정말 최고의 음악이었던 런던 보이스의 음악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여행 한번 떠나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단골 손님들 만날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드립니다. 자연의 힘으로 여러분의 피부를 다시 깨우는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1: 이번 애프터 마더스 데이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을 증정해드립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문의 전화는 뉴욕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반값이고요.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쿡보로 오세요. 718-886-3344.
1: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한 숟갈 뜨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209-45 노던 블루바드. 진짜 국밥의 기준, 진상 국밥.
0: 자,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입장을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 그 사연이 몇 개 남았냐고 물어보시는데, 주간 베스트는 저희가 지금은 7분을 매주마다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후보를 만나봤고요. 이제 다섯 분의 후보를 차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베스트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1시의 음악다방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홉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홉 홈 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업 홉 홈 모기지.
5: 뱅크업 홉 홈 모기지.
6: 뱅크업 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7: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8: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 내가
8: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여러분은 한시의 음악다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지금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7분의 주간베스트 후보를 한 분 한 분 별명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도 그렇지만 네. 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1: 맞아요. 아니, 거기다 너무 재밌어요. 뭐니 뭐니 해도.
0: 자, 우리 청취자님들의 사연들도 얼마나 이렇게 잘들 보내시는지 모르겠고요.
1: 예, 매번 느낄 때만 네. 느끼는 거지만요. 정말 센스 있는 청취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0: 많으세요. 네. 네.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주간베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선물로 매주 더 많이 준비해서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1: 네.
0: 자, 우리 3번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나의 학창시절 우리 학교 선생님 별명. 3번 후보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저는 부산 출신인데 예. 오늘 주제가 선생님 별명이라 해서 혼자 빵 터졌어요. 제 고등학교 생활지도 선생님 별명이 바로 터미네이터였어요. 터미네이터. 학교마다 다 있어요. 우리 학교도 있었습니다.
1: 터미네이터.
0: 터미네이터. 왜 발음이 이상해요? 터미네이터. 진짜 영화 속 아놀드 그 슈와르제네그처럼 생긴 건 아니었는데 표정이 없으셨어요.
1: 그쵸, 무표정이죠.
0: 절대 웃지 않아요. 아놀드 절대 웃지 않습니다. 애들이 복도에서 뛰다가 걸려도 교실에서 자다가 걸려도 매점 몰래 갔다 와도 걸려도 항상 같은 목소리셨어요. 야, 따라온 나.
1: 무서워.
0: 근데 더 무서운 건 체력이었어요. 피지컬을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몸이. 네. 야간 자율 끝날 때까지 학교를 계속, 그 얘기구나.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애들이 그래서 늘 그랬죠. 어휴, 전생이 뭐, 야, 충전을 어디서 따로 하냐. 에너자이저.
1: 방전이 안 되시는
0: 방전이
1: 거죠?
0: 방전이 안 되네. 네. 한 번은 친구들끼리 몰래 오락실에 갔는데, 야, 여기까지 오겠냐, 터미네이터가 했는데요. 오락실 문이 열리면서 영화처럼 등장하셨어요. 와, 대박. 선글라스 끼고 들어왔으면 진짜 총 들고 들어왔으면 대박이겠네. 아, 검은 코트를 입고 들어오셨대요. 터미네이터 맞네요. 그날 친구가 너무 놀라갖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말했어. 아, 이렇게 말씀했대요. I'll be back.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선생님 덕분에 사고 안 치고 무사히 졸업한 애들이 억수로 많았다 아닙니까? 선생님요. 보고 싶어요.
1: 아, 지금 이거 듣다 보니까 네. 선생님도 부산에 계셨으니까 사투리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I'll be back의 사투리 버전은 어떤 걸까 궁금해요.
0: I'll be back. 응? I'll be back. 야, 아무튼 3번 후보 강력한 네. 사투리로 도전해 주신 우리 터미네이터.
1: 예, 터미네이터.
0: 난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터미네이터로 알고 있었는데.
1: 아니죠. 터미네이터.
0: 터미네이터였습니다. 자, 4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4번 후보 만나볼게요. 4번.
1: 네. 저희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별명은 비누 손이었어요.
0: 특이하다.
1: 네. 선생님이 늘 손을 비비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0: 우리는 보통 이름은 파리라 그러는데 파리.
1: 아, 비슷하네요. 칠판 설명하가 칠판에 설명하다가도 쓱, 복도 걸으시다가도 쓱, 시험지 나눠주실 때도 계속 손을 쓱쓱쓱 입으셨어요. 처음엔 애들이 되게 웃겨했어요. 야야야, 너 비누칠한다.
0: 야, 손 닳겠다.
1: 어우, 야, 손 닳겠다.
0: 지문이 없을 거야.
1: 그니까. 근데 고3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얼마나 긴장 속에서 사셨는지를요.
0: 아, 그래서.
1: 네, 입시 압박 때문에 애들 성적 하나하나 신경 쓰시고 야자 끝날 때까지 남아서 질문 받아주시고 퇴근도 제일 늦게 하셨거든요. 어느 날 교무실 지나가는데 혼자 성적표 보면서 또 손을 슥삭슥삭 비비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처음 느꼈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도 불안한 사람이구나. 그 뒤로 저는 비누손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0: 어쩌다 보니까 좀 따뜻한 사연이네요.
1: 그러네요.
0: 아,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든지 한 좋은 성적을 좀 내게 해주려고 이 안타까운 마음에 하시다 보니까 초조하셔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손을 그렇게 하셨던 거군요. 네.
1: 아, 저는 혹시 이렇게 들으면서 혹시 결벽증이 있는 선생님이 아니셨을까.
0: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1: 네. 그래서 비누손이라는 별명을 가지셨을까 했는데 아, 아니었네요. 제가 잘못 짚었어요. 너무 따뜻한 선생님이셨습니다.
0: 네, 깊은 밤을 내려서 박혜경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1: 4번
0: 후보. 네, 후보였습니다. 네. 우리 어제 또 오리온으로 많은 분에게 즐거움을 주셨던 마이클님도 오셨네요. 오리온님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당신 시간.
1: Yeah. 네, 한시 음악다방 주간 베스트 특집. 나의 학창 시절 우리 학교 선생님 별명 너무 재밌네요. 이거 외에도 뭐 별명이 많지만.
2: 그렇죠.
1: 뭐 어떡하겠어요. 사연이 일단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제일 네. 재밌으신 분 일곱 분만 저희가 추려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 네. 보내주셨는데 오늘 방송이 안 나가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1: 다음
2: 네.
1: 주가 또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또 매주 매주마다 주간 베스트가 발표되기 때문에 다음 주도 굉장히 또 재밌는 주제예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월요일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은 주간 베스트 특집 4번까지 들으셨고요. 이제 5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학교 전설의 별명 바로 내간자.
2: 내간자? 저는 내간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1: 90년대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D사에서 나온 자동차 내간자 광고.
2: 아, 대우. 지금 그 회사 더 이상 없습니다. 괜찮아요. 아,
1: 소리 없이 강하다. 뭐 이런 광고였어요.
2: 네.
1: 소리 없이 강하다. 저희 담탱이가 딱 그랬어요. 대충 알겠네. 이게 무슨 네. 말인지. 일단 발소리가 없으셨습니다. 진짜 귀신처럼 등장하셨어요. 야자 시간에도 야 이거 진짜 겁나 재밌잖아. 만화책을 막 보고 있는데 몰래 이어폰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재밌냐?
2: 정말.
1: 아, 내가 진짜 맞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요즘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2: 슥하고 얼굴이 옆에 쑥 들어오는
1: 맞아요.
2: 거죠.
1: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소리가 안 나서 보통 네. 키면 브란 탈탈탈탈탈탈탈 뭐 이러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난다는 그런 컨셉인데
2: 아,
1: 소리가 안 나서 내간자구나. 이제 알겠네. 아. 저희들은 그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2: 멎고 말고요. 멎고 말고요. 아, 너무 무서운데요.
1: 야, 재밌냐? 그래서 애들이 맨날 그랬어요. 야, 내간자 접근점. 내간자 접근점. 야, 2열로 간다. 2열로 간다.
2: 비상, 비상.
1: 2분단, 조심해. 근데 웃긴 건 등짝한 대 맞고 나면 정신이 번쩍되긴 했어요. 이게 바로 매의 힘이죠. 지금 생각하면요. 그 선생님들이 애들 진짜 많이 챙겨주셨어요. 맞아요. 집안 어려운 애들 도시락 챙겨주시고 어휴. 졸업 후에도 취직자리 알아봐주시고 근데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다들 그냥 내간자라고만 불렀죠. 선생님 늦었지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내간자.
2: 야 근데 도시락을 챙겨주고 취직자리까지 알아봐주시고
1: 이런 선생님들이 저 진짜? 아는 선생님 중에도 네. 옛날에 많이 계셨어요. 저희 때는.
2: 아니 진정한 스승이.
1: 정말 스승이죠.
2: 네, 참 스승이 이런 네. 모습이 아니실까 싶어요.
1: 절로 정말 존경이 되고
2: 네.
1: 졸업식 날 꼭 찾아가서 정말 눈물로 포옹하게 되는 감사하다고 네.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2: 네. 내간자 선생님. 아 정말 존경의 그 인사를 드리고 네. 싶네요.
1: 정말 네. 소리 없이 강하시네요.
2: 네, 정말 강하신 네.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1: 자, 이제 6번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저희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의 별명은 빨래였어요. 왜 빨래냐고요? 선생님은 정수리 쪽이 아주 매끈한 대머리셨거든요.
1: 네, 요거 한 사연쯤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2: 하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른쪽 귀 윗부분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머리카락들을 아주 길게 기르신 다음에 그걸 9대 1도 아닌 10대 0의 비율로 정성껏 빗어 올려서 왼쪽 귀까지 덮으셨거든요. 너무 상상이 되는데요. 그림으로 그려지네요.
1: 네.
2: 네, 오른쪽 귀 윗부분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머리카락들 쭉 기르셔가지고.
1: 야, 처음 들어봐요. 10대 0 가르마.
2: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샥. 야. 그 모습이 마치 빨래를 널어놓은 것 같다고 해서 우리끼리는 선생님을 오늘도 빨래 잘 널고 오셨다며 낄낄거렸답니다. 한 번은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어떻게 엄청나게 불었던 적이 있어요. 등교길에 선생님과 마주쳤는데 강풍에 그만 고정해 두었던 빨래가 펄럭이며 오른쪽으로 탈출해 버린 겁니다. 아유, 아이고
1: 이게 다 들리신 거예요.
2: 그렇죠? 네. 한쪽으로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은 마치 깃발 같기도 했죠. 선생님은 당황하시며 휘날리던 머리카락을 잡아 다시 정성스럽게 빨래를 널어 고정하셨습니다. 그땐 그게 왜 그렇게 웃겼는지 친구들이랑 배를 잡고 굴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거울을 보니 제 머리숱도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1: 준다로 받는 거죠.
2: 참고로 전 여자랍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왼쪽으로 넘기며 선생님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자존

0: 육봉 빨래. 예. 빨래, 빨래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구나. 아, 아. 이런, 그, 머리가 없어가지고. 네. 실제로 이렇게 하셨던 선생님들 저희 학교에도 꽤 계셨고. 그렇죠. 아마도 당시에도 많으셨을 거예요.
1: 아, 예전에 이런 헤어스타일 가지신 분들 정말 맞아요. 많으셨어요. 일대고, 대표적으로 또 이주일 선생님.
0: 맞아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네. 그, 저희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신 그 선생님들이 또 계셨고. 네. 그 당시 저희 그 방송에서 스머프가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만화가 네. 유행하던 시절인데 거기 머리가 없는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가가멜이라고.
1: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양쪽에 귀 위에만 이렇게 있고, 있죠.
0: 네네. 네. 그래서 웃을 때 이렇게 이빨이 크잖아요. 네.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네, 저희도 학교에 가가멜이 몇 분 계셨습니다.
1: 아, 맞습니다. 가가멜도 네. 또 굉장히 흔한 별명 중에 네, 하나였죠.
0: 가가멜이라는 별명이 또 있었어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0: 자,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을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닌데.
1: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0: 아까도 말씀, 이 사연에서도 했지만. 네. 아, 선생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과. 그럼요. 또 우리가 별명을 통해서 선생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또 뉴욕 호랭이님은 그 레간자 광고를 또 찾아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이게 혹시 무슨 내용이 있을지를 몰라서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 틀어드리지는 못하는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나중에 방송 끝나고 꼭 볼게요. 감사합니다.
0: 자, 노래를 한 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Go on, go on, leave me breathless. Course가 불러주는 Breathless 듣고 돌아올게요.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숨 쉬면 안 되나요?
0: 잠시는 안 돼요.

0: 자, 날씨도 너무 좋고 금요일이고요.
1: 사연도 재미있고요.
0: 주말 내내 또 날씨가 좋다는데.
1: 다음 주에는요. 막 90도까지 거의 넘어가더라고요. 예,
0: 여름을 이제 방불하게 네. 되는 날씨라서 드디어 여러분 옷장에 있던 것들 이제 꺼내셔도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요. 에어컨 혹시 고장 나셨는지 한번

0: 1000번씩 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집 에어컨 오랜만에 틀어두니 고장났더라고요.
1: 아우.
0: 다음 주가 너무 무서워요. 네, 이번 주 주말에 꼭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1: 새로 장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 하이트론스로 가십시오.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자, 저희 단골손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만나볼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플리세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급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는 201-947-5757번입니다.
1: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제니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을 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아주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합니다. 제니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1: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가보셨나요? 향긋한 커피, 다양한 음료, 매일 들어오는 가난 제거의 신선한 빵, 그리고 많은 종류의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 있으세요? 케이터링 주문도 대환영입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릴 거고요. 저녁 5시부터는 빵이, 모든 빵이 30% 할인된 가격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 카페테라스로 오세요. 거기 2시에서 3시 사이에 성훈이가 자주 출연합니다.
0: 저희 방송국 직원의 단골이죠.
1: 맞아요.
0: 네.
1: 단체 주문 및 문의 전화는 347-767-8181번입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3: 뉴저지 최대의 비즈니스 잔치 제3회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5월 16일 토요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50여 개 대표 업체와 3천 명의 소비자가 만나는 뉴저지 최대의 네트워킹 현장. 선물도 역대급입니다. 이번 행사는 메인 스폰서로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하며 하이트론 소원, 라플 상품, LG 스타일러부터 어린이 그림 대회와 전문가 부동산 세미나까지 가족 모두를 위한 풍성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K라디오 특별 공개 방송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소통하고 즐기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만드는 특별한 기회. 5월 16일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에서 꼭 만나요.
4: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5: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6: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5: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6: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5: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6: 866-566-9191, 866-566-9191.
7: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약품을 제공합니다.
7: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1: 자, 스승의 날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 또 학창시절 우리 또 교실 정말 그립네요. 네, 네, 그 시절을 이제 함께 추억해보고 있습니다.
0: 제가 막간 상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1: 막간에?
0: 네.
1: 진짜?
0: 네. 5월 15일이 왜 스승의 날이든지 아세요?
1: 그 레간자 선생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냐?
0: 바로 5월 15일이요. 세종대왕님의 생신이라고 합니다.
1: 5월?
0: 네. 5월 15일.
1: 5월 15일.
0: 네.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우리 민족의 스승이다 이런 네. 마음으로 원래는 다른 날이었는데 5월 15일로 바꿨다고 해요.
1: 아, 그렇죠.
0: 1965년도에.
1: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몇 인물 중에 네. 또 우리 세종대왕님이 계십니다.
0: 그렇죠.
1: 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친일파인가요? 친일파? 세종대왕님을 안 존경하면?
0: 아니, 안 존경할 수가 없는 분이죠. 없잖아요. 너무 많은 업적을 남기셨잖아요. 네. 네.
1: 이번에 그 영화도 나왔지만 그 세조가
0: 네.
1: 그 친할아버지죠. 세종대왕이 그 유명한 단종과
0: 네. 네,
1: 그 단종의 친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도 또 이제 멋진 또 그런 어떤 임금이 아닌가 또 싶어요. 아유,
0: 세종대왕님이 네. 단종이 그렇게 간 걸 알았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1: 할아버지 맴이 찌들겠죠.
0: 그렇죠.
1: 네. 자,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마지막 사연. 어우, 시간이 네. 없는데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었네요.
0: 아, 7번째 사연 빨리
1: 사연 만나봅니다.
0: 네.
1: 전 90년대 중반 고등학생이었어요. 나이가 밝혀지니 여기까지만. 저희 학교엔 껌이라 불리는 학주와 키메라라고 불리는 여학생 담당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두 분은 맡은 분야가 같으셔서였는지 아주 친하셨고 두 분 다 진짜 무서웠어요. 왜 별명이 껌이냐면요, 턱 옆에 시커멓고 털도 몇 가닥 있는 왕따시만한 점이 있었거든요. 왕따시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뒤에서 야 저거 봐 껌 씻다가 흘려서 붙었다. 아 그래서 또 여선생님은 매일 아침 그 옛날 파페라 가수 키메라 씨 아시죠?
0: 알죠 키메라 알죠.
1: 씨요. 화장
0: 네.
1: 대단하셨던 그 늘 그분과 같은 진한 화장을 하고 선생님이요 등장을 하셔서 여학생들의 복장 규제의 기강을 잡으셨어요. 그때도 우린 뒤에서 야 저 화장 봐 저건 교육청에서 단속 안 하냐? 야 신고하자. 그 두 선생님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기 위해 늘 피해 다녔답니다. 그때 그 시절은 선생님들의 그날 기분이 곧 태도가 되던 시절. 선생님들의 그날 기분이 태도가 되던 시절.
0: 너무 동의합니다.
1: 네. 저희 학생들은 교실이든 복도든 만나면 이유 없이 추석부에 머리를 기증해야 했던 그런 시대였죠. 사랑해 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제 머리를 선생님께 바쳐 배웠는지 몰라요. 가르쳐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억울하게 맞았어도 전 그때가 그리워요. 점심시간 등나무 밑에서 삼삼오오 떠들던 그 학창시절이요.
0: 아, 너무 그립네요.
1: 7번째 사연이었습니다.
0: 아, 근데 이 말 왜 이렇게 웃겨요? 출석부에 머리를 기증해야 했던 시대. 아니 옛날에 선생님들 왜 이렇게 출석부를 머리를 때리셨는지 몰라요.
1: 그 들고 다니시니까 그렇게 되고
0: 아,
1: 제일
0: 학생들 머리 세포 다 그냥
1: 그러니까
0: 죽이게
1: 큰 아유. 데미지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많이들 하셨지만
0: 세포를 한번 죽으면 또 다시 생기지도 않는데
1: 네. 저희는 저희 맞는 저희들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0: 아유, 갑자기 막 욱하네요.
1: 네 알았죠. 네, 이렇게 일곱 분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투표해 주시고요.
0: 네.
1: 저희가 오늘 다 정리가 안 되더라도 계속 보내주시는 거 다 집계해서
0: 월요일에 발표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상 주간베스트 나의 학창시절 우리 학교 선생님 별명 특집이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응답하라 1994 중에서 김혜림이 부르는 행복한 날에 우리 도라미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 아, 이 곡 보내드리면서 벌써 이번 한 주 또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0: 네, 오늘 참 많이 웃었는데 또 마음 한쪽이 또 따뜻해집니다.
1: 그래서 별명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놀리려고 만든 건데
0: 그렇죠.
1: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네. 친구들도 그렇죠.
0: 맞아요. 네,
1: 그게 아우 그 뭐 깍쟁이라든지 뭐 뭐 미친 뭐 이런 게
0: 성우 씨 별명은 뭐였나요?
1: 저요?
0: 네.
1: 저는 뭐 주운발? 재밌냐?
0: 아니 전 이해하죠. 저는 왕조연이었으니까.
1: 재밌냐? 자 이사도라 선생님, 뭐 오늘 독사, 뭐
0: 내간자 선생님,
1: 내간자 선생님, 네. 고구마,
0: 빨래 선생님
1: 많았는데.
0: 네.
1: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0: 오늘 떠오르는 선생님 한 분 계시다면 그때 그 시절 선생님 한번 마음속으로나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아, 멋진 마무리 감사합니다. 자, 주말도 저희 캐나다와 함께 행복한 한주 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날 그 저희 12시에 있는 저희 그 한 주 동안의 하이라이트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성훈이었습니다.
0: 성령화였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고베 주얼그룹 뉴욕 보석쇼.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진주 목걸이,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컬러스톤 등 2000여 점의 화려한 보석을 최고 80% 특별 세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모 업그레이드 컨셉의 최험령 보석쇼로 한인 여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놓쳤다면 지금이 오히려 최고의 득템 찬스. 애프터 마더스데이 특별전. 이번 주 토요일까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노던길 K블링블링 G4 세매장에서 고베 주얼그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자, 불편한 게 싫어서 더 빠르게, 더 쉽게, 더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낸 게 스마트폰이고 내비게이션이고 그리고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그런데 막상 너무 편해지다 보면은 또 괜히요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못 찾고 전화번호도 기억이 아리까리 안 나요. 이젠 생각까지 AI가 대신해주는 시대. 예전엔 머리 좀 써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는요 오늘 뇌 사용량 부족입니다 라는 빨간 알림이 뜰지도 모르겠습니다. 카이스트 뇌학자, 뇌과학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0년 뒤엔 두뇌 운동하려고 돈을 내고 엑셀을 배운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 아, 금요일입니다. 지아무리 AI라도요, 저녁의 설렘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죠. 자, 오늘 저녁에 뭐 먹지? 퇴근하고 약속? 이번 주말은 좀 쉬어볼까? 어디로 나들이 할까? 이러한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복은 우리들의 고민의 몫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주말의 시작 금요일. 기분 좋은 금요일, 비타민 충전하기 좋은 날. 오늘도 시동 한번 힘차게 걸어볼게요. 브룽!

여러분의 귀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네,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이에요.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세요. 자,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자, 그랬더니 하나 둘 세 번째쯤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 자, 커서가 껌뻑껌뻑 하고 있는 위에다가 K Radio US K R A D I O U S 검색. 자, 그랬더니 K Radio 하얀 카톡 창이 짠 하고 보이시죠?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AI가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림도 그려주지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똑같이 그리잖아요.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내 사진을 화보처럼 만들어줘 하면요, 얘네가 그냥 순식간에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똑똑한 AI도 아직 완벽하게 못 그리는 게 하나 있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손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 손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관절도 많죠. 또 방향도 계속 바뀌죠. 또 가려지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AI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무엇인고 하고 혼란이 오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실제로 우리 사람들도 보면요, 그 사진 찍을 때 요 손이 어색해가지고 이 손을 괜히 V를 했다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다가 커피잔을 들었다가 만지작 됐다가 우리 자체도 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의 한 마트에서 재고 관리 AI 로봇을 도입을 했는데 근무 시작 몇 시간 만에 어머, 얘네가 스스로 전원을 꺼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 드디어 AI가 파업을 선언했나 보다, 월요병 걸린 거 아니야? 이랬대요. 근데 진짜 이유는 작은 정전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매장 카펫에서 발생한 그 정전기를 계속 AI 로봇이 계속 이제 맞았던 거죠. 발바닥에서 따끔 따끔. 그랬더니 이건 비리비리비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스템 보호 모드로 스스로를 셧다운 시켰다고 합니다. 자,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본인들만의 자신만의 방법으로 풀기도 하는데 AI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이렇게 전원을 훅 하고 꺼버리는 거죠.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손가락 개수도 헷갈리고 또 카펫의 정전기도 무서워하는 걸 보면 완벽한 존재는 아직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은 기다리시는 금요일, 금요일에 비타민 퀴즈 나갑니다. 자, 귀 쫑긋하시고요. 자, 과거 한 국제 사격 대회에서 한국 조리사들이 번역기를 사용해서 이것을 영어로 직역을 하여 메뉴판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외국 선수들을 경악하게 만든 이 음식 메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 살짝 드려볼까요? 고아낸 국물이라는 뜻을 동물 이것으로 직역을 해서 졸지에 야생동물 보양식 메뉴판이 되어버린 유명한 일화를 만든 음식.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이 메뉴는 무엇일까요? 카톡창 정답 보내주세요. 에이지마트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0: 즐거운 교묘의 두 시의 비타민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윗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데이 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을 증정.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세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유니온에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가 2+1, 참소주가 3불 99,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옆 건물 발렛 파킹 시 1시간 2불. 문의 및 예약 917-445-1165.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 99, 시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이무진이 불러요. 신호등.

자, 퀴즈의 정답을 한 분씩 한 분씩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 나는 엄청 쉽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는 정답 발표를 해보지 않을게요.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들리는 말이 있어요. 바로 감다살. 들어보셨을까요? 감다살. 처음 들으면은 감 다이어트인가? 이 뭐 감자살? 감다살이 뭐야? 뭔가 음식 이름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 말이요, 감 다 살았다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감 다 살았다. 감다살. 뭐 굳이 이렇게까지 줄이나 싶은데 또 방송에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들리잖아요. 그럼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또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감은 감각, 센스, 분위기 파악 능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와, 감각 살아있다, 센스 미쳤다, 뭐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요, 친구가 옷을 너무 잘 입고 왔다. 오, 오늘 코디 감다살인데. 뭐 평소 조용하던 사람이 발표를 엄청 잘했다. 오늘 발표 완전 감다살. 뭐 오래된 브랜드가 요즘 스타일 제대로 반영한 신제품을 냈다 했을 때도 오, 이 브랜드 아직 감 안 죽었네, 감다살. 그러니까 누군가의 센스나 트렌드 감각을 칭찬할 때 쓰는 신조어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또 요 반대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감다뒤. 네, 담다뒤는 들어봤어도 감다뒤는 처음입니다. 쉽죠? 감다죽. 감다뒤, 감다죽. 이게 감다 죽었다. 에휴, 약간 속된 표현으로 감다뒤 하면은 감다뒤졌다, 뭐 이런 뜻이래요. 분위기 너무 밝고 엉뚱한 소리 했을 때, 트렌드 한참 지난 행동 했을 때 쓰는 말이죠. 예전에 우리 때는 그런 말 썼었잖아요. 오, 센스 짱, 뭐 이런 말. 뭐 필 받았다, 뭐 이런 말.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감다살로 진화를 한 거죠. 자, 여러분, 퀴즈가 뭐예요? 뒤늦게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퀴즈가 뭐냐면요, 아, 내장탕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아,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자, 여러분의 감다살을 기대해 볼게요. 영어로 직역을 해서 올렸다가 세계의 선수들을 경악해 만든 해프닝의 한국 메뉴, 한국인의 소울푸드 중 하나인 이 메뉴, 고아낸 국물이라는 뜻을 동물 이것으로 AI가 직역을 해서 졸지의 야생동물 보양식이 된 해프닝의 음식, 이 메뉴는 무엇일까요? 자, 아직 죽지 않은 여러분의 감다살을 보내주세요. 카톡 아이디 K-Radio US로 검색 후 친추맺고 정답 보내주세요. 자, 정답자에게는 H마트 상품권 배송해드립니다.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가 불러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돼지 족발, 순대, 돼지, 간, 사골까지 나왔습니다. 아,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다시 한번 문제를 들어보세요. 자, 영어로 직역하여 올렸다가 세계 선수들을 경악해 만든 해프닝의 한국 메뉴.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 국밥부터 시작해서 그런 또 유머도 있었는데 그 많은 메뉴 중에서 하나예요. 자, 힌트 나갑니다. 고안엔 국물이라는 뜻을 동물 이것으로 AI가 직역을 해서 졸지의 야생동물 보양식이 된 해프닝의 음식, 이 메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동물이 들어가는, 동물 이름이 하나쯤 들어가는 그런 메뉴를 말하는 거겠죠? 다 말했다. 다 가르쳐줬다. 자, 아직 죽지 않은 여러분의 감다살 보내주세요. 자,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다 땡이에요, 다 땡. 땡이신 분들 다시 도전해보세요.

어깨발이 나이스발이. 자, 금요일 텐션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비타민 클럽 게이트 오픈. 자, 선수 입장.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사이버틱 케이팝 진화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 한창 불나방인 시절에 그 사이버 가수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가수 있잖아요. 그 새끼손가락에 마이크 하면 딱 떠오르신 그 주인공. 맞아요. 바로 이정현 씨 있었죠. 바꿔! 바꿔! 싹 다 바꿔! 지금이야 뭐 AI, 뭐 버추얼 아이돌, 메타버스 콘서트까지 익숙하지만요. 사실 한국 가요계는 90년대 말부터 이미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정현 씨죠. 아, 정말 센세이션이었죠. 자, 1999년 발표된 바꿔는 진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손가락 마이크, 기계 보컬, 사이버 전사 같은 스타일링. 자, 그 시절에 거의 2080년에서 온 가수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죠. 특히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요 후렴은 단순한 댄스곡이 아니라 밀레니엄 시대의 불안과 기대, 또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던 당시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디리리리리리리 2026년. 이제 케이팝은 진짜 가상과 현실의 경계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연결할 두 번째 곡은요, 버추얼 엔젤이란 곡인데요. 몽환적인 센스 사운드, 비현실적인 세계관, 그리고 인간인지 AI인지 헷갈릴 정도의 차가운 아름다움의 보컬들. 딱 요즘 스타일의 사이버 감성이죠. 근데 재밌는 건요, 27년 차이가 나는 두 곡인데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은 외롭지 않을까? 물음표. 우린 왜 화면 속 존재에게도 설레는 걸까? 물음표. 자, 이정현의 바꿔가 미래를 향한 강렬한 선언이었다면 버추얼 엔젤은 디지털 시대 속 감정을 이야기하는 2026년 사이버 감정의 완전판, 완성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999년의 미래와 2026년의 미래를 한 번에 이어볼게요. 비타민 클럽 게이트 오픈. 먼저 이정현의 바꿔 들어보시죠.

두 곡 다 진짜 엄청 사이버틱하죠. 자, 지금 뒤에 들리는 이 음악 혹시 아실까요? 들어보세요, 잠깐.

추억 돋는다. 그쵸? 이 노래가 이제 최초의 사이버 가수 아담의 세상에 없는 사랑이란 노래였잖아요. 물론 실제 보컬은 따로 있었어요. 사람입니다. 근데 사이버로 등장한 이제 사이버 참 잘생겼어요. 이 사이버 가수 아담이. 이 노래가 정말 뭐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이 곡도. 1998년이었죠.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버 가수 아담의 세상에 없는 사랑이라는 곡이었어요. 조금 충격적이고 이게 될까 상업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었고 사람이 아닌데 가수로 데뷔를 한다? 그때는 굉장히 낯설었었죠.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SF 영화급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사랑, 뭔가 이제 사람을 사랑하게 된 AI 같은 그런 느낌. 닿을 수 없는 존재의 외로움. 그 시절 그 특유의 한국형 그 발라드 감성이 묘하게 섞여 있었던 그런 곡이에요. 근데 또 당시 기술이 솔직히 조금, 이, 오늘 감다살 얘기도 했지만, 감다죽이었잖아요. 좀 그래가지고 CG도 좀 많이 어색했고 또 입모양은 노래보다 반박자 늦기도 하고 뭔가 춤을 추는데 관절이 약간 프린터처럼 움직이면서 약간 뼈에서 소리가 나는 듯한 그래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감성에 그래도 빠졌어요. 왜냐하면 결국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만질 수 없는 존재가 전하는 어떤 애틋함 이런 것도 뭔가 닿았었나 봐요.

그건 그렇고 그 이 뭐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보신탕까지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뭐 그런 있잖아요. 할머니 뼈 해장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동물의 이름이 하나 들어간다고 그렇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보신탕이 나왔어요. 물론 정답을 올려주신 분도 계세요. 자, 정답 올려주신 분들께는요 이따가 카톡창 주소 남겨주시고요 H.M한테 상품권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필리스의 집합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진행된 22일까지의 4주년 기념 세일.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러스터에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신다면요. 이제부터는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 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도 모집 중입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er.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도전하시라고 정답 아닌 분들께 감다살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감다살이 뭐예요? 감다살은 감이 다 살아있다, 센스있다 이런 주인말이에요. 감다살. 감다살 보내주신,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이지마트 상품권 배송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자, 1999년 바꿔가 꿈꾸던 미래와 2026년 버추얼 엔젤이 보여주는 지금의 미래도 결국은요, 인류 외로움과 설렘, 그리고 연결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AI는 점점 사람을 닮아가고, 사람은 점점 기계와 가까워지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의 목소리에 위로를 받고, 노래 한 곡에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직 인간만이 특별한 감다살이죠. 자, 금요일만큼은 분위기 잘 타고, 센스도 살아있는 감다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평화로운 주말 보내세요. 도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국 라이온스 클럽에서 부루 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대회는 5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 클리어뷰 팍 골프 컨트리 클럽에서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30분 BBQ 런치를 시작으로 대회 후 공연과 식사,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홀인원 캐시 5만불과 B&B, X5, 항공권, 김치냉장고와 대형 TV, 비대기 등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점심, 저녁, 음료와 150불 상당의 구티백을 포함하여 200불입니다. 의미 있고 즐거운 골프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전화번호 646-771-6616, 646-771-6616번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늘도 가만히 있는 나를 뒤흔드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누구는 주식으로 몇 배를 벌었다더라. 또 누군 주사 맞고 몸무게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더라. 하루 10분 투자에 인생이 달라졌더라. 들을 때마다 두 귀가 팔랑팔랑 춤을 춥니다. 몸의 중심을 잡으려면 코어, 우리 몸의 중심인 배의 힘이 중요합니다. 흩어진 호흡을 모아서 다시 나를 반듯하게 세우는 힘. 요란한 세상 속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결국 그건 내 안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 당신 곁으로 김정수입니다.

0: 진짜 요새는 애들도 주식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이렇게 주식을 안 하는 나만 바보인가 싶기도 하고 배우고 싶죠. 그런데 이 나이에 주저하게 됩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안 하면 내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전혀 안 드는 건 아니죠. 독야 청청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가 어디 쉽나요? 누가 여기서 한마디 하면 어? 그런가? 또 누가 저기서 한마디 하면 어? 진짜? 이렇게 막 흔들리고 저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굳이 살 필요 없었는데 예예 이게 이렇게 좋댄다 하면 갑자기 괜찮아 보여서 덜컥 사신 적 없으십니까? 이런 건 주로 약이 그렇더라고요. 특히 예예 몸에 너무 좋대 하면 크게 비싸지 않으면 예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약 끝까지 먹은 거 별로 없으시죠? 다 먹지도 못하고 유통기한 지나서 결국 버리게 되는데 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팔랑귀 되셔도 손해볼 쓸 일 없으실 겁니다. 안 사면 손해. 오늘도 세일 품목 갖고 오실 방정일 부장님이 아니고 지금 한국 가셔갖고요. 오늘은 다른 분이 오실 텐데 어떤 물건을 갖고 오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우리 최현주의 아따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703-354-1950
1: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5: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5: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씨 이야기. 꽃 떨어진 자리마다 연둣빛 어린 잎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연한 녹색에 매일매일 초록을 더해 진한 녹색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어느새 세상이 다 녹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본격적으로 생장하고 번식하며 열매를 맺는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폭죽 터지듯 휘몰아치던 봄꽃과 바람에 흩날리는 꽃비도 좋지만 밖에서 지칠 줄 모르고 노는 아이들 웃음소리만큼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봄은 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꽃가루 알러지로 자꾸 긁어 피부는 엉망이고 코와 기관지 속으로 꽃가루가 들어가 콜록콜록거리게 되고 외출 자체를 삼가해야 하지만 이렇게 좋은 5월 봄날 집안에만 있을 수 없는 우리 아이들. 솔직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산화탄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기후 가열화가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되지만 식물에게는 양껏 번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합니다. 식물이 먹고 자라는 광합성 재료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요. 잎과 꽃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더 많은 꽃가루를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돼지풀, 자작나무, 오리나무처럼 수컷이 꽃가루를 바람으로 퍼뜨려 번식하는 풍매화의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식물이라고 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단순히 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꽃가루의 독성도 더불어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는 기후 위기 환경에서 자란 식물의 꽃가루에 사람 몸이 훨씬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알레르기가 점점 심해지고 재채기와 콧물 정도로 끝나던 문제가 천식, 기관지염증,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 변화는 꽃가루 양도 늘리고 독성도 강해지는 데다가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 자체를 길게 만들고 있는데 예전에는 잠깐 지나가던 봄철 꽃가루가 이제는 몇 달씩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겨울이 짧아지고 봄이 빨라지면서 식물의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고요. 봄이 오래가기 때문인데요. 결국 훨씬 더 오랜 기간 꽃가루에 노출되면서 우리 몸의 면역계는 끊임없이 자극받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경우는 그저 계절성 불편쯤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인간 면역 체계 전체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환경 재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 퉁퉁 부은 아이의 눈, 밤새 기침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기관지, 마스크를 써야만 외출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북극곰이 불쌍하다는 감성의 문제가 아니고 먼 미래의 후손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윤리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 자신의 폐와 심장, 면역체계와 생존을 직접 흔드는 현실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구야, 아프니? 나도 아프다. 결국 우리 인간도 아프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건조한 가운데 알러지가 피크인 요즘 차라리 비가 좀 자주 왔으면 하는데 어쩜 비가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죠? 왔다 하더라도 그냥 흉내만 내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날씨 정말 끝내줍니다. 끝내주다 못해 9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곧 시작이 될 텐데요. 다가올 더위에 비하면 뭐 오늘은 아주 선선한 날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햇볕은 다시 비추고 습도는 낮게 유지되면서 오늘 퇴근길마저 모두 쾌적한 날씨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북서풍으로 보는 25마일 이상의 강풍이 때때로 불겠습니다만은 밤이 되면서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DMV 지역은 맑거나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로 조용하고 선선한 불금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저녁 늦게 기온이 50대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토요일 새벽에는 50도 초중반까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에는 바람이 약해지고 거의 잔잔해지면서 습도도 낮아서 쾌적한 수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는 예상되지 않고 있고요. 토요일 이른 아침에는 순환도로 주변에서 햇살과 간간이 지나가는 구름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기온 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DMB 지역 대부분에서 최고 기온이 80도대까지 오르면서 햇살과 맑은 구름이 섞이겠고요. 습도는 5월 중순 기준으로 비교적 쾌적한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후 늦게 I-81 서쪽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는 않겠습니다. 토요일 밤은 온화한 날씨 이어지면서 최저 기온은 50도 후반에서 60도, 섭씨 13도에서 15도 가까이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최고 기온 기록 경신에는 근접할 수는 있겠지만 기록을 깰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가 9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9를 찍었네요. 지금부터 자외선 차단제 준비하시고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도요, 여름 같은 따뜻함이 중부 대서양 지역에 돌아옵니다. 오후 최고 기온이 91도, 섭씨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도심 지역과 순환도로 안쪽 일부 지역은 더 무더울 수 있겠습니다. 습도도 점차 높아지겠는데요. 특히 워싱턴 북쪽과 서쪽 지역에서는 늦은 오후에 소나기나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는 않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은 따뜻하고 다소 습하겠으며 이번 따뜻함은 다음 주 초에 더 더워질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말 뭐든 만끽하는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매우 덥거나 더운 날씨가 DMB 지역에 걸쳐 나타나면서 최고 기온은 80도 후반에서 90도 중반까지도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오후에는 체감 온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하루 대부분은 비가 오지는 않겠지만 늦은 오후 고지대에서 국지적으로 뇌우가 발생해서 저녁에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생하는 뇌우는 다소 강하겠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이건 내셔널 공항과 덜러스 공항에서는 최고 기온 기록 경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레이건 내셔널 공항의 5월 19일 최고 기온 기록은 93도이고요. 덜러스 공항의 최고 기온 기록은 92도입니다. 특히 오후에 맑은 날씨가 지속된다면은 예상 최고 기온이 이 기록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5월 15일이니까 4일 안으로 93도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 화요일도 무더운 날씨 예상되며 최고 기온은 96도, 와 벌써 찍었습니다. 섭씨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에서 찬 전선이 서서히 접근하면서 습도도 계속 높아지겠고요. 화요일은 늦은 오후와 저녁에는 산발적인 뇌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도 내릴 수 있습니다. 최고 기온 기록 경신 가능성 물론 있습니다. 레이건 내셔널 공항의 5월 20일 최고 기온은 95도였는데요. 벌써 뭐 다음 주 화요일이 96도니까 덜러스 공항의 기록도 93도니까 뭐 쉽게 기록 경신 하겠는데요. 현재 예보 기온은 이 기록에 약간 못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더 높은 기온이 예상대로 나타난다면 최고 기록이 경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해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5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기온으로 봐서는 확실히 봄이긴 합니다. 바람도 아이고 지금은 좀 잠잠해졌네요. 방송국 올 때만 해도 와 미친 듯이 바람이 불더니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요. 구창모입니다. 방황.

0: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매주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특히 이 주말을 맞아서 자칫 설레일 수도 있고 또 자칫 또 함부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꼭 잡아주는 것만 같은 때로는 언니같이 때로는 동생같이 때로는 철없는 아내같이 예, 영혼이 맑은 여성입니다. 최현주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너무 과찬의 말씀을 좀
0: 뭐 돈도 안 드는데 뭐 아니 진짜예요.
1: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예예.
1: 예쁘게 봐주셔서.
0: 저는 없는 말은 안 해요.
1: 맞아.
0: 저 진짜
1: 나 믿어.
0: 솔직해요.
1: 이런다.
0: 아니 진짜
1: 예. 이렇게 쓱 받는다.
0: 그 웃음 소리가 아주 인간적이네요. 안녕하세요 이러다. 그게 또. 반전 매력. 예, 좋습니다.
1: 반전에 반전에 반전입니다.
0: 참, 어떻게 저런 목소리에 설거지를 쌓아놓고 잠을 잘 수가 있는지. 진짜 연구대상.
1: 벌레 안 나옵니다.
0: 알아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대박의 유래를 아십니까?
0: 대박의 유래요? 오, 재밌겠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옛날 옛날에 노랭이 영감댁이라고 악명 높은 부잣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지독한 구두쇠 노릇을 하며 자수성가로 재산을 불린 노 시아버지는 어느 날 며느리를 곳간 앞으로 불렀습니다. 자, 이제 내가 곳간 열쇠를 맡게 되었으니 내가 부자가 된 비밀을 전수해 주겠다. 곡식을 내어줄 때는 이 작은 대박으로 세어서 주고 받을 때는 이 큰 대박으로 세어서 받거라. 영특한 며느리는 시아버지께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하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쌀을 끌어오는 사람들에게 큰 바가지로 내어주고 작은 바가지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이 집으로 곡식을 끌어오는 바람에 곳간에 깊숙이 묵은 곡식까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자 곳간에는 햇곡식들이 들어와 전보다 더 많은 독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안 되어 새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그 집은 노랭이 영감댁이라는 별호 대신 대박집이라는 별호를 얻게 되었답니다.
0: 그 집안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1: 아, 그 대박이 네. 이렇게 곡간 곡식 이렇게 받을 때
0: 그 대박.
1: 네, 네. 그 대박인데 작은 대박이냐? 큰 그, 대박이냐?
0: 맞아요.
1: 그래서 대박으로 와, 이 며느리 진짜
0: 지혜로운.
1: 아,
0: 어떡하면
1: 이런 며느리 또 얻어야 돼. 아니 그 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며느리 구합니다. 우리 집을 부자로 만들어줄 대박 며느리 구합니다.
0: 그 대박이 거기서 유래가 됐군요.
1: 그랬다네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0: 글쎄 말이에요.
1: 그래서 대박 대박 했군요.
0: 대박.
1: 이렇게 깊은 뜻이.
0: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집안뿐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를 가든 어느 모임을 가든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환해지고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또 분위기가 또 싸해지고 그 분위기 메이커들도
1: 있죠.
0: 있고 이렇게 항상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1: 사람.
0: 그래서 그 이효리 씨가 그랬다죠. 그 이상순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이효리 씨가 그랬대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딨어. 나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지.
2: 맞아 맞아. 네.
0: 근데 뭐 분위기를 싸게 하거나 에너지를 빼가는 사람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에너지를 주는 사람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2: 아,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친구는 만나고 오면은 막 신이 나요. 그리고 막 룰루랄라 룰루랄라 막 이러면서
0: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2: 설거지를 싹 다 해.
0: 아이고 그 진짜 좋은 친구인데.
2: 근데 어떤 친구는 만나고 오면은 기운이 지쳐져가지고 아유 올라가서 자자. 그렇게 되는 친구가 있어요.
0: 어떤 분은 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감정의 쓰레기통. 내가 저 친구의 감정의 쓰레기통인가? 그러니까 만나면 자기 하소연만
2: 자기 할 말만 다 해.
0: 예. 아우, 그 얘기만 진짜. 쫙 늘어놓고 빠 이러고 가면 아우. 자기는 별로 할 말도 안 했는데 지친대요.
2: 당연하죠.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대화라는 게 주고받아야지. 혼자 당하면 무슨 대화입니까? 그러려면은 방송국에 가서 마이크 잡고 하지. 왜 나를 만나?
0: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누가 듣습니까? 예. 그 김창옥 쇼에서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상과 인상이 있는데 그 엄마들도 아이가 잘 되는 집안은 엄마 인상이 좋고 아이가 좀 잘 안 되는 집안은 엄마가 진상이지.
2: 저도 들었어요.
0: 우리가 진상은 되지 말아야지. 인상까지 말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이 환하고 아이들이 반기면 그거는 좋은 인상을 가진 엄마고 내가 집에서 나가면 아이들이 화나고 좋아하면 그건 진상이다.
2: 천천히 오세요.
0: 그러게요. 오늘 뭐 친구분들이랑 늦게 오셔도 됩니다. 놀다가 뭐 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2: 맞아요. 바퀴벌레 아빠라는 말도 있어요.
0: 그래요?
2: 아빠가 퇴근하면 애들이 스스스스 들어가.
0: 이야.
2: 그래서
0: 바퀴벌레 아빠.
2: 그런 말도 있고.
0: 적어도 우리 그 소린 듣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2: 그럼요.
0: 나 마음은 그런데 이제 그게 되냔 말이죠.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2: 저는 좀 그래도 애들이 반겨주는 편이에요. 아이 또 자랑한다.
0: 아니에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2: 왜냐면 저는 애들 키울 때 잔소리를 안 했거든요.
0: 최고의 엄마죠. 최고의 엄마. 잔소리 안 하는 것은
2: 잔소리를 안 한 이유는 양심이 있어서 왜냐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맨날 못 빠뜨리고 다니고 맨날 어질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려다가 아 나도 그랬는데 이것들이 하늘에서 봤나 찔려서 잔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0: 예. 참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죠. 사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는 그러지 마 이러고 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닫는다는 건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 아 근데 저희 세언니가 네. 제 조카한테 엄마는 전교 1등만 했는데 막 이랬대요. 그래서 아 설마 그랬겠니?
0: 안 봤는데 뭐 조사할 것도 아니고.
2: 그런 엄마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양심적인 엄마도 있습니다.
0: 어느 것이 꼭 맞다 틀리다는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2: 맞아요.
0: 예, 뭐 다 자기 자식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요.
2: 아이 그럼요.
0: 자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의 최현주였습니다.
2: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답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멕시코의 한 서커스 공연가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75kg이 넘는 무게를 들어 올려 세계의 신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멕시코 포토시주 산루이스 출신의 서커스 다이애나라는 예술가는 르파즈 극장에서 열린 도전에서 75.35kg의 하중을 머리카락으로 견뎌내며 머리카락으로 가장 무거운 무게에 들어 올리기 여성 부문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26년 경력의 베테랑 공연가인 다이애나는 이번 도전을 위해 6개월간 혹독한 훈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녀는 두피와 목, 등 근육에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을 견디기 위해 체육관 원판과 또 쇠사슬을 이용한 특수장치를 고안한 뒤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왔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도전 당일 자신의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단단히 땋고 이를 고리 모양의 도구와 쇠사슬로 연결된 중량판에 고정을 했습니다. 긴장한 관중들 앞에서 그는 성인 한 명의 몸무게와 맞먹는 무게를 오직 머리카락의 힘만으로 들어 올렸는데 75.35kg의 무게를 공중에서 14초 동안 유지한 그녀는 무게를 버티는 와중에도 두 팔을 옆으로 우아하게 뻗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록 경신 직후 이어진 추가 공연에서는 갈고리에 머리카락을 고정한 채 자신의 체중 전체를 실어 공중에 매달리는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면서 다시 한번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고 하네요. 아이고, 서커스가 원제적 서커스요. 이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개구멍으로 들락달락 오던 때가 진짜 재밌었는데 요즘은 애지간여서는 감당도 안 할 겨. 아이고, 이니들도 힘들겄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으로 인한 글로벌 연료 위기 속에서 지난해 칸 국제 영화제를 찾은 유명 인사들의 전용기 행렬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 기간 운항한 전용기는 700대 이상으로 약 200만 리터의 연료를 소모했는데 이는 승용차가 지구를 약 750바퀴 돌 때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연료 부족이 전 세계적인 식량난과 기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한정된 연료 공급이 재난 구호와 인도적 지원 활동에도 차질을 빚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5월에만 전 세계 항공편 13,000편이 취소가 되는 등 항공 대란이 현실화됐음에도 부유층의 전용기 이용은 여전하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전직 조종사들과 백만장자 단체는 올해 영화제 참석자들에게 전용기 대신 일반석 이용이나 기차 이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직 전용기 조종사는 기후 위기와 연료난이 겹친 상황에서 전용기를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식량 생산과 구호 활동에 절실한 연료를 낭비할 명분이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유럽연합의 허술한 세제 혜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전용기의 3분의 2와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탄소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일반 시

주민들이 매일 지불하는 세금을 정작 부유층은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국의 진보단체에서도 전용기는 최상위 부유층만 누리는 사치제임에도 여전히 연료세나 탄소세 대상이 아니며 필수 의료와 서비스용 연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용기 운항을 제한하고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말이 달리 나왔겠냐고요. 아니 꼼은 돈벌이야지 뭐. 법도요 원래는 있는 놈들끼리 맹근 거 아니오. 아님 말로 당신네들도 있어봐요. 저런 말 나오나. 자고로 있는 놈들이 더 무섭다니까. 캐톨릭 국가로 성소수자 문제에 보수적인 폴란드에서 해외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이 법적 부부로 처음 인정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폴란드법에는 아직 동성 결혼 관련 규정이 없지만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 맺은 결혼이라면 국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폴란드 시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동성 커플의 혼인 증명서 등본을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별도의 법원 판결 없이도 시 차원에서 해외에서 등록된 동성 결혼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앞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폴란드법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법하게 성립이 된 결혼은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어 지난 3월 폴란드 최고행정법원 역시 독일에서 결혼한 두 명의 폴란드 남성에 대해 당국이 혼인관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총리 역시 우리 정부는 법원 판결을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그동안 차별받아온 성소수자 커플들을 향해 이번 변화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그는 이어 공직자들에게도 개인적인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각 개인의 존엄성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그들도 우리 곁에 사는 이웃이며 다른 이들과 똑같이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과 행정 조치가 폴란드 내 동성결혼의 전면적인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폴란드 헌법은 여전히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의를 허문 뭐요? 이미 허락했잖아. 아이 그렇게 한놈 두놈 하다 보면 뭐 당중에는 다 되는 것이지 뭐. 이런 걸 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니오? 이탈리아 법원이 아버지 2명과 어머니 1명 총 3명을 아이의 법적 부모로 공식 인정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캐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3인 부모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탈리아 바리 항소법원은 약 5년 전 독일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기록을 인정하며 생부와 그의 남성 배우자, 생모 3명을 공동 부모로 등록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해당 아동은 독일에 거주하는 남성 부부와 이들의 오랜 여성 친구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부부 중 한 명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이며 이탈리아, 독일 이중 국적자인 배우자와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생부의 배우자는 동성 부부의 의붓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독일법에 따라 아이를 정식 입양했고 이후 이들 부부는 독일에서의 입양 사실을 이탈리아에서도 공식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지 지자체는 대리모 출산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대리모 출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심 결정을 뒤집고 이들의 공동 양육 모델을 최종 인정한 것으로 세 사람 모두를 아이의 법적 부모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부부 측을 대리한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이번 판결의 진정한 의미는
법원이 세 사람 사이에 공동 양육 합의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라며 대리모 계약 등 제3자 개입 없이 함께 가족을 이루겠다는 공동의 자발적 선택이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통적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캐톨릭 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족법 체계를 흔들고 미성년자들을 이념적 실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고 하네요. 아니, 지들이 뭔디 나서고 난리요? 이? 부모를 안 허겄다는 것도 아니고 허겄다고 하는디, 이? 한번 잘 키워보라고요. 아이고, 애 키우는 거 녹록지 않죠? 이? 낭중에 안 한다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 필리핀의 12세 소녀가 보트 전복 사고 후 구조 요청을 위해 5시간 동안 약 6km를 헤엎친 놀라운 사연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필리핀 콜라시 지역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체리 앤 마테오라는 학생은 지난 6일 오전 11시경 일행과 함께 타고 있던 모로보트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시 승객 4명을 태운 보트는 콜라시 본섬에서 바트바탄섬으로 이동하던 중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만나 뒤집혔다고 합니다. 보트가 전복된 뒤 소녀는 바다에 고립된 일행을 구하기 위해 직접 육지까지 헤엄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한 뒤 거센 파도와 강한 조류를 건너며 약 5시간 동안 6km를 헤엄친 끝에 가까스로 섬에 도착을 했고 주민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수색, 구조 작업에 착수했는데 거친 해상 상황 속에서도 섬 주민들은 모터보트 8척을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으며 당국은 탑승객 4명 전원이 무사히 생존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소녀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공식적으로 치하했으며 현지 지방정부는 소녀에게 장학금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검토를 그렇게 오래야? 그냥 주면 되지. 아주 그냥 창한 학생이네. 아이고 지발. 낭중에 정치나 안 했으면 좋겠네. 일본이 곰피해 확산으로 고심 중인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곰이 목격된 건수는 307건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퇴치 스프레이 오작동 사고 등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먹을 것을 찾아 민가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버려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과 저녁에 시야가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 유의해야 하며 곰의 서식지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서식지 주변에 가게 될 때에는 라디오나 벨, 소리가 나는 물건, 퇴치 스프레이를 휴대하고 헬멧이나 배당을 착용할 것을 권장했으며 곰을 만나 공격을 당할 시에는 얼굴과 머리, 정강이 등을 팔로 가리고 엎드려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들어갈 곳이 없어서 곰 서식지에 들어가. 이? 죽을라면 뭔 짓을 못하겠냐마는 차라리 날 잡아 잡수쇼. 어찌 그려. 무한리필 식당에서 과식으로 토하는 손님이 늘자 스페인의 한 식당이 이른바 구토 요금을 도입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손님이 지나치게 많이 먹은 뒤 매장 안에서 토할 경우 추가 비용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스페인 세비야 지역 할베스에 있는 무한 리필 식당 스시 토로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이 식당은 최근 과식으로 인한 구토 사례가 늘자 매장에 안내문을 붙였다고 하는데 식당 안내문에는 손님이 너무 많이 먹은 결과로 구토할 경우 식당이 피해 보전을 위해 추가 요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식당 측은 구토 사례가 다른 손님과 서비스, 매장 관리 위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식당은 제때 주문을 내보내고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생기고 있어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로 구토한 손님에게 얼마를 부과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 식당의 뷔페 가격은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만 7천 원에서 3만 8천 원 안팎으로 그닥 비싼 편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음식을 남기는 손님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일부 뷔페 운영 방식과 비슷하지만 구토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무한 리필 식당은 정해진 금액을 내고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긴 하지만 일부 손님이 본인 식사량을 넘겨 음식을 과하게 먹거나 매장 안에서 토하는 상황이 번복이 되면 다른 손님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구토 요금은 손님을 처벌하려 라는 목적보다는 과식을 막고 매장 위생을 지키려는 경고에 가깝다고 하네요. 아이 꼴랑 20불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치 먹고 안 먹으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말이요. 아이고 아주 그냥 추접시던 내 추접시던. 아무리 배고라 죽는 사람 있어도 배 터져 죽는 사람 없다고 말이요. 배 터져 죽겠냐 하는 식으로 먹는단 말 아니야 시방. 거지가 달리 거지여. 그 거지 새끼들 같으니라고 이제. 진성입니다. 보릿고개.

잠시 후 안내 드리시고요.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세일 품목 오늘은 뭘 하나를 갖고 오실지 기대해보면서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고요. 라라랜드 1부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민방위 날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매달 15일 민방위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이죠.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다힐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씨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카톡 친구 맺으셨다고요? 맺으신 김에 노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준킴께서 신청해 주신 곡 조항조의 만약에, 오늘 2부 첫 곡입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들러주시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좋은 글 있으시면 같이 공유도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카톡 친구 맺으시면 저희가 또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영문 이름과 주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진님께서 또 글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벌써 또 돌아온 불금이네요, 은경씨. 일주일 중 가장 아름다운 이름, 금요일. 오늘 하루는 당신의 노력에 대한 선물입니다. 지친 일주일을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금요일 밤이 되길. 금요일은 설렘을, 주말은 휴식을,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즐기세요 하시면서 불금에 어울리는 짧은 시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나왔다. 지친 마음에도 불은 꺼지지 않았고, 우리는 또 주말이라는 작은

기분이 좀 업 되셨나요? 이 DJ덕의 노래는 좀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들썩해지거든요. 자,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진실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감사 기도하신다며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꿈은 이루어지나니 항상 쉬지 않고 노력하면 노력의 결과가 올 것입니다. 오늘도 청혼의 꿈을 향하여 미친 듯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달려요. 저는 너무 달려서 탈이에요. 감사하고요. 탐전수의 Keep on Running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이 곡도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열정 따라갈 가수 별로 없을걸요. 탐전수입니다. Keep on Running.

라라라 퀴즈.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노래 다섯 곡 잘 들어보시고요.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후 5시 전까지 생방송 스튜디오 703-218-1310으로 전화주시면 제가 받습니다. 그렇게 정답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요, 가수들에게 조금 집중해 주세요. 들으시는 곡은 김민종이죠. 하늘 아래에서라는 곡입니다.

드라마 올인 주제 음악입니다. 박영화의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그 연기의 구설이 가려진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이병헌의 눈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 탤런트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지창욱이 부르는 지켜줄게 듣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이 다섯 가수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다음 주 수요일 발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스타벅스에서도 입맛에 맞게 골라 드실 수 있는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사 세월의 다리를 건너고 건너오니 늙음이 머물고 뚜벅뚜벅 많은 세월을 걷다가 보니 좋은 인연도 만나고 기분 좋은 아침도 맞습니다. 우리네 인생사 어디서 멈출지 어느 정류장에서 내릴지 모르지만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하시면서 우리 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강문경이 부릅니다. 팽이.

강문경의 팽이 들으시면서요. 또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자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매주 우리 방정일 부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센터빌에 우리 양주호 부지점장님께서 세일 품목 하나를 맡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자, 오늘 특별히 센터빌 지점이죠. 우리 센터빌 H마트의 양주호 부지점장님께서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1: 센터빌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니, 내가 이렇게 확 뛰어나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예, 항상 이렇게 좀 조용하신 편이세요. 그렇죠?
1: 예, 맞습니다.
0: 예. 근데 이 시간은 좀 약간 시장터처럼 약간 좀 이렇게 방방 뛰어야 되는데, 이래갖고 이 물건 파실 수 있겠습니까?
1: 예,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 예. 내가 지쳐. 자, H마트 이번 주 세일 품목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품목은 어떤 건가요?
1: 이번 주에도 저희 H마트 고객님들을 위해서 네. 40주년 상품들이 또 준비가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이번 주 40주년 상품은요. 오리온 꼬북칩입니다. 이제 나들이 시즌이다 보니까 나들이 가실 때 챙겨가시라고 꼬북칩을 14개, 12개죠. 12개를 한 상자에 담아서 8불 99전에,
0: 와우.
1: 예, 8불 99전에 준비를 했고요. 또 지난번에 세일을 했던 조지 루시 텀블러를 이번에 다시 앵콜 세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오, 예, 저번에도 너무 감사하죠. 예,
1: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준비를 했는데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뭐 42불 99전 하던 텀블러가 11불 99전이에요.
0: 말이 됩니까?
1: 이번에도 아마 많은 물량이 소진이 될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아니, 색깔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사실은 이 텀블러도요. 이것도 소비성이거든요.
1: 예, 맞습니다.
0: 잘 잊어도 버리고 소중하게 갖고 다니다가도 이게 유통기한이 있더라고. 지가 알아서 없어져죠. 예, 그래서 특히 텀블러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닦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뭐 좀 오래 쓰셨다 하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싼 가격 나왔을 때 구입하시면 너무 좋죠.
1: 예, 맞습니다. 또 조지 루시 그 브랜드다 보니까
0: 그럼요.
1: 보온이 너무 잘 된다고 고객님들이 그 피드백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앵콜 세일을 준비를 한 겁니다.
0: 네네. 감사하죠, 저희는. 총 7종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 봐요?
1: 예, 종류가 두 종류인데 색깔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요.
0: 아, 네네네.
1: 예, 뭐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매장 방문하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또 저희 스마트카드 고객님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저렴한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카드 멤버들께 드리는 세일은 이번 주는 농협 한국쌀이에요. 농협 탕진강 찰진쌀 새청무쌀이라고요.
0: 네.
1: 예, 한국쌀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이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잘하시네요. 예. 연습하셨어요?
1: 예, 계속 팔고 있다 보니까 많이 찾으셔서
0: 네.
1: 예, 알고 있는데 이 새청무쌀은 강진쌀이에요. 전라남도 강진쌀이고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 품종이 청무벼라는 품종입니다. 이제 일반 벼보다 좀 식감이 더 찰지고 네? 쫀쫀한 맛이 강해서 고객님들이 좋아하시고 또 단백질 수치가 조금 더 낮다 그래요. 다른 벼보다.
0: 네.
1: 그래가지고 밥이 좀 더 푸석하지 않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1: 그리고 또 저희 줄기토마토 준비를 했습니다. 줄기토마토가 4파운드 한 상자고요.
0: 네?
1: 한 상자에 6불 99전씩. 예, 요즘에 토마토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르는 야채 중에 하나인데 줄기토마토를 일부러 좀 저렴하게 고객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 우리 붕어빵 준비했습니다. 또 아이들 간식으로 제일 많이 사랑을 받는 용궁에서 온 붕어빵입니다. 예, 단팥과 슈크림인데 다 발음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예. 용궁에서 온 붕어빵이고요.
0: 네.
1: 또 해오른 게맛살, 해오른 게맛살도 4불 99전에 저희 스마트카드 고객님들께 한해서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또 우리 곤약 젤리 준비를 했는데요.
0: 아, 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한테는 맞아요. 뭐 최고죠.
1: 예, 포만감이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식사 대용으로 좀 많이 드시고 있는데
0: 네.
1: 이게 곤약이 또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좋다고 합니다.
0: 최고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저렴할 때 7불 99전에 7팩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드시는 걸로 기획이 돼서 준비된 예, 곤약 젤리입니다. 저렴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 곤약 같은 경우는 그 냉동 보관도 가능한 거죠?
1: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간식으로 곤약을 보내는데 예, 얼려가지고 넣어서 보내면 녹아서 아이들이
0: 그 사이에
1: 먹더라고요.
0: 녹습니까?
1: 예, 먹더라고요.
0: 아니 근데 애들이 곤약을 먹어요?
1: 예, 아이들도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곤약은.
0: 오.
1: 예. 그러니까 아이들 간식에도 좋고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좋고.
0: 최고죠.
1: 예. 그러니까 곤약 젤리 저렴할 때 구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떡국과 떡볶이 떡도 준비를 했어요. 저 H마트 예, 브랜드, K타운 브랜드입니다. K타운 떡국, 떡볶이 떡을 4.4파운드가 4불 99전에, 4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렴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야채 코너에서도 저렴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0: 네.
1: 특히 수박, 수박이 전부 사이즈입니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사이즈예요. 저희는 큰 사이즈를 6불 99전 한 통에 저렴하게 수박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사과는 허니즈 사과입니다. 좀 고객님들이 조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허니즈 사과가 고객님들이 좋아하셔서 저희가 지금 계속 세일을 종종 내고 있는데
0: 네.
1: 허니즈 사과는 이제 허니크리스피를 개량한 품종이에요. 미국 품종인데 더 아삭하고 단맛이 정말 극대화된 품종이에요. 그래서 드셔보신 분들은 정말 맛있다고 다시 와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품종입니다.
0: 그러니까 제가 이걸 네. 어저께 네. 샀어요.
1: 예.
0: 어저께 샀는데 이거 세일한다 그러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내가 세일이면 나 그럼 내일 와야 되나 그랬더니 목요일 저녁부터 세일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허니 크리스피 그 사과 먹거든요.
1: 예.
0: 예전에는 이제 후지
1: 예, 맞아요.
0: 예, 그것만 예. 먹었었는데 예. 어느 순간 허니 크리스피를 먹으니까 세상에 이런 사과가 그래서 그것만 고집하다가 얼마 전에 그 방정일 부장님이 이 사과를 소개를 해줘갖고 먹었는데 어머. 허니크리스프도 더 맛있는 거예요.
1: 네, 정말 그 일반 미국 마켓에서도 고급 품종으로 좀 분류가 돼서 판매하는 아이템이에요.
0: 가격도 예. 아주 괜찮고.
1: 예,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도 어제 이거 사갖고 오늘 하나 먹었는데 양도 적당하고 사실 허니크리스피는 조금 커요.
1: 예.
0: 그래서 하나를 다 먹기 조금 부담이 되는데 요건 아주 딱 좋습니다.
1: 예.
0: 적극 추천, 강력 추천입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하고 계시니까요. 한번 이번 저렴할 때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파운드에 1불 99전에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다시 한번 사과 이름이?
1: 허니즈 사과예요. 허니즈 사과.
0: 허니즈 사과.
1: 네. 파운드에 1불 99전도 있고 또 2파운드 봉투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3불 49전에 두 가지 다 저렴하게 세일하고 있습니다.
0: 네.
1: 뭐 그리고 고객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샤인 머스켓 포도가 한 팩에 9불 99전씩 저렴하게 준비가
0: 맛있죠.
1: 되어 있고요. 또 파가 세일이에요. 파가 5단에 2불씩.
0: 웬열? 네.
1: 파가 5단의 이불이니까 파는 뭐 기초 식자재잖아요.
0: 많은
1: 꼭 필요하시니까 오신 김에 저렴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파 같은 경우는 쌀 때 잔뜩 사다 놔서 네. 그리고 종종 썰어서 냉동 보관하면 좋더라고요.
1: 아,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저장을 하신다고 많이들 사가십니다.
0: 예, 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5개의
1: 예,
0: 이불.
1: 5단의 이불.
0: 아. 예.
1: 그리고 느타리 버섯도 세일입니다. 느타리 버섯이 파운드에 4불 99전이고요.
0: 네.
1: 또 두부가 세일이에요. 자연 담은 두부가 한 모에 1불 29전씩 예,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가 다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정육 코너와 수산 코너에서도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정육 코너에서는 생돼지 등갈비를 파운드당 4불 99전씩 그리고 육개장용 앞치맛살을 9불 99전에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또 불고기가 3불 99전입니다. 돼지불고기가 3불 99전에 준비되어 있고 또 매콤한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념 삼겹살을 5불 99전에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또 저희 수산 코너에서는 제주산 광어가 21불 99전 오랜만입니다.
0: 아, 직송입니까?
1: 예,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0: 이야,
1: 아주 귀한 몸들입니다.
0: 우리보다 낫네.
1: 예, 맞습니다. 예, 광어를 또 오랜만에 저희가 세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또 제주 광어 이제 아무래도 쫄깃한 그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0: 다르죠.
1: 많고
0: 네.
1: 최근에 이제 사시미가 비싸서 많이 못 드셨던 분들은 이번에 저렴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에 21불 99전이고요. 또 통갈치 준비되어 있어요. 갈치구이 드실 분이나 갈치찜 드실 분들을 위해서 통갈치가 파운드에 4불 99전씩 4불 99전씩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새우, 머리 달린 머리새우가 5불 99전에 5불 99전에 새우도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그 그로서리 섹션에서는요.
0: 네.
1: 현미가 15파운드 12불 99전. 네, 12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한국쌀 말고 그 캘리포니아 쌀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 가지고 국보 옐로우를 15파운드 13불 99전에 같이 준비를 해 놨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쌀도 13불 99전에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런천 미트는 두 개 5불씩 저희 아얌육 런천 미트예요. 저희 아얌육은 저희 H마트 브랜드인데요. 아얌육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FDA가 함께 상주하면서 운영을 하는 공장입니다.
0: 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믿을 수 있다.
1: 예, 그렇죠. 품질 면에서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그 저희 육가공 그 공장이니까요. 네. 저렴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런천미트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1: 예,
0: 그리고 또 약주 좋아하시는 또 우리 아버님들한테 예. 최고의 반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이렇게 저렴할 때 이것도 몇 개 사놓으면 비상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1: 예. 그리고 또 칠갑 예, 들깨 수제비와 칼국수를 함께 담아서 이번에 출시가 된 기획 아이템입니다.
0: 네네.
1: 수제비와 칼국수가 함께 들어있는데요. 기존에 들깨 수제비도 참 고객님들이 좋아하시고 들깨 칼국수도 참 좋아하셔서 칠갑에서 따로 런칭을 한 거예요. 이제 칠갑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그 소면 그 제면 회사로는 최고의 회사이기 때문에
0: 네네.
1: 믿고 드셔도 되는 예, 네. 그런 아이템을 8불 99전에 준비를 했고요.
0: 네.
1: 또 풀무원도 따라서 같이 저희 생면 아이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짜장면, 우동, 칼국수 전부 다 4불 49전에 평소에 하던 세일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그 어려운 경제를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또 고객님들을 좋아하시는 인기 상품인데요. 얼짱 쭈꾸미예요. 쭈꾸미 예, 16불 99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양배추 같은 거 하나 함께 송송 쓸어서 넣으셔가지고 볶아 네. 드시면은 아주 뭐 식당에서 드시는 쭈꾸미보다 더 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예, 이거 혹시 집에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1: 저희 집.

0: 구직갱이가 뭐 효능이 뭐 그 당뇨를 좋게 해준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1: 확인된 거는 없지만 소문에 의하면은
0: 아무래도 예, 소문도 그렇고 네. 또 요즘에 또 유명한 그 챗GPT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예예. 예, 예. 예,
0: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들어온 이번 주에 처음 들어온 이제 신상품입니다.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 모찌예요. 예, 한국에서 한참 인기가 많았던 두쫑쿠를 아실 텐데요.
1: 두쫑쿠 알죠, 알죠.
0: 예, 두쫑쿠는 이제 쿠키 그 성분 때문에 저희가 들여올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모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쿠키 외에 다음에 모찌가 또 유행을 했는데
1: 모찌가 맛있어. 예,
0: 두쫑모로 두쫑모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네. 한 팩에 6불 99전에 예, 샤르봉봉 그 제빵회사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떠오르고 있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믿고 이번에 두쫌모 한번 즐겨보시면 그 보통 베이커리 가서 드시는 것보다 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 지금 부지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 부지깽이 나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예. 비타민 A와 C, 사포닌이 풍부해서 호흡기 건강, 그러니까 가래나 기침,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예. 황산화 및 면역력 강화, 연세 드신 분이나 늙는 거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좋고 혈당 조절, 다이어트까지도 좋다네요.
0: 그래서 그런지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세요. 많이 찾으시고 세일하면 또 많이 사가시고.
1: 이게 그러니까 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0: 늘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하지만, 그래요?
0: 예, 세일할 때, 이 가격은 세일할 때만 드릴 수 있는 그렇죠, 가격이라서 그렇죠. 저렴할 때 어차피 냉동 부지깽이니까요. 구매해놓고 드셔도 되고 뭐 많은 분들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드신다고 여러 개를 사가시더라고요.
1: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오늘 당장 사야겠는데 요거하고 두쫑크.
0: 예, 아, 두쫑모입니다. 두쫑모.
1: 모. 알겠습니다. 예,
0: 두쫑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또 저희 그 낭만 브라더에서 나온 낭만 꾸떡이 이번에 4불 49전 세일이에요.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간식인데요.
1: 아, 그래요?
0: 예, 떡 안에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 있어요.
1: 그래서 너무 맛있겠는데? 예,
0: 녹여서 구워서 찍어 그 참기름 같은 데 찍어 드시면은 예. 아주 인기가 높은 저희 간식입니다. 예.
1: 다시 한번요?
0: 낭만 브라더 낭만 꾸떡이에요.
1: 예, 꾸떡.
0: 예, 꾸떡. 여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꾸떡이 이번에 좀 저렴하게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꾸떡. 저렴하게 이용하시면 좋고 네. 또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태 아이스크림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 뭐 밥안바부터 탱크보이 여러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매장 오셔서 저렴할 때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또 오랜만에 다시 저희가 세일을 하는데요. 해오름 순수 보리차예요. 보리차. 고객님들이 많이 아시고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한동안 저희가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고객님들께 준비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저희가 준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예, 2개 3불씩 2개 아이고. 3불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굉장히 저렴하고 특히 보리차 같은 경우는 몸에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여름에는 뭐 필히 드셔야 되는 또 차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맞습니다. 보리차를 집에다 그냥 보리차를 끓여 드시지 않고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요즘에는 많이들 선호하시는 아이템이에요.
1: 네네.
0: 네. 그리고 통통배 볶음 멸치입니다. 멸치가 1파운드 지함으로 되어 있어서요. 조그마한 그 종이 상자 안에 들어있고요. 15불 99전에 예, 볶음 멸치가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유부초밥도 풀무원 유부초밥도 한 팩에 4불 99전씩 저렴하게 준비를 해놨고 또 고춧가루 찾으시는 분들 위해서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를 17불 99전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1: 뭐 김장을 하든 안 하든 고춧가루는 우리 한인 그 밥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0: 예, 맞습니다. 또. 고춧가루 필요하신 분들 많이 가져가시는데 그분들 위해서 저희가 고운 고춧가루를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희 하우스웨어 섹션에서도 저렴한 아이템들을 준비를 했는데 네. 뭐 페리오 칫솔, 칫솔이 오늘 4+4.
1: 오!
0: 예, 8개가 8불 99전입니다. 8불 99전. 또 한국, 저희는 이제 한국 손님이 많다 보니까 네. 말씀을 나눠보면은 한국 칫솔을 꼭 굳이 써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국 칫솔이 한국 분들 치아에 딱 맞다. 그래가지고 저렴하게 저희가 또 한국 페리오 칫솔을 8불 99전에 준비를 했고요.
1: 네.
0: 또 고무장갑 준비했습니다. 고무장갑이 1불 79전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 근데요, 왜 고무장갑은 꼭 한쪽만 그렇게 빵꾸가 나죠? 희한하죠?

0: 있어요. 저는 제가 고무장갑을 쓰질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그러시구나. 맨손으로 설거지하는 편인데. 아이고.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꼭 한쪽이 구멍이 나더라고요.
1: 왜? 일부러 그런
0: 아무래도 자주 쓰는 손가락이 구멍이 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근데 지금 1불 79전이라는 말씀이시죠?
0: 예, 그렇죠. 오,
1: 굉장히 뭐, 저렴한데요.
0: 네, 소모품이니까 네. 저렴할 때 여러 개 사다 놓으시면은 네, 놓고 두고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누르미 김치통을 저렴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11불 99전부터 7불 99전도 있고요. 또 찜시트, 그 요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찜시트도 준비해놨으니까요. 저렴하게 매장 오셔서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 모든 게 그 센터빌뿐만이 아니라 페어팩스, 버크 뭐 다
0: 예, 맞습니다.
1: 동일한 가격인 거죠?
0: 예, 저희가 그 신문에 광고로 나가고, 네. 제가 여기 나와서 안내해드리는 상품들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전 매장이 동일한 가격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동일하게 취급하는 상품들이고, 가격이니까 어디든지 가까운 데 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1: 네.
0: 또, 그리고 고객님들이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 그, 코코넛 워러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1: 코코넛
0: 그래서
1: 워러. 예, 예.
0: 이번 주에 저희가 코코넛 워러를 준비를 했어요. 차코 코코넛 워러가 2불 49전입니다. 코코넛 워러는 물보다 더 수분 흡수가 빠르대요.
1: 코코넛 워러 예. 드시는 분들은요. 예. 이것만 드세요.
0: 예, 맞아요. 많이 찾으 한국
1: 완전 매니아들이 많이 너무 많아서 주로 스페니쉬 친구들이 코코넛 워러 많이 찾는데 예. 이제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한인 분들도 굉장히 매니아들이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0: 예, 몸에도 좋고 뭐 말 그대로 천연 이온 음료라고 하니까요. 네. 저렴할 때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굴소스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금기 판다 굴소스를 준비를 했어요. 예, 이금기 판다 굴소스는
1: 최고죠.
0: 예, 굴소스로는 판매 1위예요. 1위.
1: 오리지널
0: 판매, 예. 판매가 제일 잘 되는데 한국 그 굴소스를 드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저렴하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관장 특별 세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장 네. 아이템들이 일부 30%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5월 28일까지예요. 가정의 달 세일을 할 때 저렴하게 오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정관장 좋은 건 아는데 가격이 네, 참... 그렇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고맙게도 30% 세일을 해 주신다니까 5월 28일까지 예, 기간 놓치지 마시고 일찍 가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번에 갔었는데 세 개를 샀는데 없어요. 더 하나 살라 그랬는데도.
0: 예, 맞습니다.
1: 왜 벌써 솔드아웃이 됐더라고.
0: 그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저희가 예. 많이 갖다 놓는다고 갖다 놓지만 또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정관장은 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믿고 사시다 보니까는 금방금방 떨어집니다.
1: 맞습니다.
0: 또 그리고 제가 여기 나와서 이제 고객님들께 또 이렇게 세일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지만 또 빨리 이 정보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저희 카카오톡을 이용하셔도 돼요. 카카오톡에서 저희 H마트 버지니아 VA를 검색하시면은 저희 카카오톡에 H마트가 뜹니다. 그 친구를 추가하시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경에 새로운 세일 아이템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모션 모든 다양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0: 예,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렴하게 정말 알찬 쇼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매장 오셔서 그 외에도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예,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시자마자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네. 하나라도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역시 다르십니다. 자 오늘 특별히 센터빌 지점 우리 양주호 부지점장님께서 나오셔서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일찍 품절될 수 있는 세일 품목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요거는 꼭 사셔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0: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진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1: 네.
0: 두바이 초코 모찌입니다.
1: 저도 이거 살려고 했어요.
0: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지금 처음 들어왔지만
1: 네네.
0: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왔을 때 한번 또 맛보셔야 한국 분들과 또 얘기도 하고 할 때 나도 두바이 초코모찌 먹어봤다 예,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시고 아이들과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가격도 괜찮고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게 되나요 또?
0: 아무래도 다음 주에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좋은 기회를 얻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H마트의 우리 양주호 부지점장님이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기약을 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15의 신인류의 사랑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 주말 좀 푹 쉬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고 오신 후에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결정하고 막상 어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죠. 어퍼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핀 후 어퍼를 하면 될 일인데 셀러 마켓이거나 경쟁이 붙은 집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는 정말 집 사기 전에 딱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클로징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에서 한번 보는 것이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불짜리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참을 입어보고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수십만 불, 백만 불이 넘는 집을 사는데 20, 30분도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위치나 구조 등은 개인 취향이시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들어가실 때나 나오셔서 지붕과 사이딩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면 몇 걸음 골목을 올라가서 멀리서 보시면 대부분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붕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맨 위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온 자욱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나 창틀 쪽에 누렇게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있다면 지붕이나 창문 틈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올드하우스의 경우 창문 교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의 상태도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덱과 패리오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의 상태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이딩의 경우는 정면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옆으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사이딩이 휘었다거나 헤일 데미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엌 싱크나 화장실 싱크의 캐비넷은 열어보셔서 물이 샌 자욱이 바닥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욱이 있다면 살짝 만져보셔서 현재도 젖어 있는지 예전에 새었지만 고쳐진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염려하시는 에어컨과 히팅은 직 방문하시면서 켰다 껐다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유닛의 제작년도 Manufacture Date을 보고 얼마나 오래되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제작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Manufacture 회사들은 유닛의 시리얼 번호에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는 Unfinished 된 메카니컬 룸 같은 곳에서 벽면을 잘 살펴보시면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스터드가 젖었다 마른 자욱이라든가 선펌프 주변의 콘크리트의 상태, 외벽의 상태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사기 어려운데 계약이 되어도 불안한 경우가 많으시죠?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시면 꼼꼼하게 최대한 살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에게 많이 질문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사랑이야기가 부른 제자 되어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 우리의 가장 멋진 스승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 8장 오늘 34절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우리의 참 제자된 삶을 묵상하며 오늘은 2시간 축복송에 머물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씨앗의 수건과 대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스승의 모습, 옹기장이 선교단 조수진이 함께한 제자들의 노래,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을 외치는 우리 제자들의 재기발랄한 노래였습니다. 아비가엘님께서 앞서가는 날씨 조금 힘들지만 오늘도 아자아자 하시며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모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삶을 쪼매라도 닮아가는 매일이길 신청합니다. 신청곡 사랑합니다. 매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시며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신청곡 써주셨어요. 푸른 잎 님께서 새싹으로 오셨는데 갑자기 오늘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혹은 예수님의 마음뿐 아니라 그런 그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 푸른 잎 같은 어여쁜 제자들이 파릇파릇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이런 찬양이 있어서 푸른 잎님께서 오셔서 제가 파릇파릇한 찬양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하이 힘의 자라는 기쁨이라는 오늘 스승의 날이라 뭔가 이렇게 잘 자라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멋쟁이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강찬, 김근영 찬양 써주셨는데 이 곡도 준비하고요. 또 김명식의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 삶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거기에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가 딱 맞잖아요. 꿈이 있는 자유, 소원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망은 하느님입니다. 사업이 아니고 우리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고 또 갈수록 더 많은 사업 하느님의 쓰심을 바라면 하느님께서 놀라운 역사 하실 줄 믿고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일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전해드리다 보니 내 인생에 너무나 귀한 스승이신 많은 분들, 그중에 또 오늘 함께 우리 신앙의 멋진 스승이 되신 목사님들 육성을 직접 전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타워십 김동호 목사님 음성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언제나 같이 이 울컥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혼자 부르시다가 다 같이 부르는 이 떼창 구간에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것과 함께 이어 들으신 곡은 예수원 가는 길 앨범에서 조준모 씨 음성이고요. 또 대천덕 신부님 말씀을 또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였고요. 마라나타님께서 잊지 못할 영적인 스승님, 예수전도단 설립하시고 초대 예수전도단 대표이신 데비로스 오대원 목사님, 또 깊은 인연이 있으셔서 지금은 또 미국 시애틀에서 사역 중이시라고 현황까지 또 보내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보니까 30몇 년생이신데 그 선교사로 아주 젊은 시절 우리나라에 또 오셔서 예수전도단 설립하시고 너무 귀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정말 1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 한국을 사랑해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또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장소들이 또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또참 감사한 것 같아요. 백문일답도 준비를 했어요.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를 들어보시면 CCC 김준곤 목사님 음성도 들으실 수 있어서,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그리고 하소우의 제주에서 온 편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오는 삶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또 새로운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제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속에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도 원치 않는 사회의 모습,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묵은 땅을 갈고,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껍질 같은 것, 자신들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기둥 같은 것들, 삶의 토대를 완전히 바꾸는 묵은 땅을 가는 건 그런 것이겠죠.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것 어렵고 힘겨운 일입니다. 험하고 고달픈 일들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어쩌면 자신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꽃비처럼 내리고 기쁨과 평강의 숨결처럼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린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묵은 땅을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것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새롭고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꽃비처럼 내리고 기쁨과 평강의 숨결처럼 다가올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는 삶의 여건이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그런 중에도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늘 듣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 말씀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네 주변에 내 백성이 많게 해서 너를 돕는 나의 백성이 많게 하겠다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새로운 삶을 보는, 사역을 보는 환상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볼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나를 다독이며 챙긴 좋은 기분은 내일을 든든하게 지탱해줄 바탕이 되겠죠. 마음이 평온해야 타인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고 예기치 못한 파도 앞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용기가 생깁니다.

찬란한 내일을 만드는 힘은 오늘 내가 지켜낸 작은 것들로부터 생겨요. 그러니 조급해할 것 없이 내 마음의 날씨 먼저 살펴보면 어떨까요?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채운 오늘이 아름답고 멋진 나만의 역사가 될 겁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아침 첫 곡은 세레나데 투 스프링, 시크릿 가든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일을 위해 산다는 건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겠다는 의미겠죠. 지금을 잘 보내면 다음도 또 그 다음도 잘 살게 됩니다. 내 기분이 어떤지 그것 먼저 살피면서 시작해보세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위안 가운데 3번 디플랫 장조 보내드렸습니다. 게하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앨범 Remember Vienna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당 모녀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회원 가입해서 처음 참여합니다. 그동안은 9390으로만 문자 했었어요.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4947번님 신청곡으로 이어갈게요. 목 디스크가 왔는지 뻐근하다고 하시면서 이런 신청곡 보내오셨습니다. Fix You. 포르티드 콰트로의 노래로 함께 듣죠.

포르테디4의 노래였습니다. Fix You. 호박넝쿨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 주셨네요.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친구들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이제는 성장해서 제 갈 길 잘 가고 있으니 친구들과의 모임이 참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또 아이들 키우는 동안에는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친구들 살짝 멀리하게 됐는데 다 크고 나면은 또 친구들 생각이 나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내 관심사는 잘 사는 것이었다. 내 바람은 평범한 수준의 잘 사는 것이었지만 그 평범함에 도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 채 막연히 원했다. 남들만큼 하고 적당히 가지고 어느 선에서 뒤처지지 않는 정도. 그것보다 조금 더 잘하면 더욱 좋겠고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면 그게 물건이든 경험이든 시간이든 나도 가지고 싶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도 막상 손에 쥐고 나면 별거 아니란 생각이 들어도 서랍 속에 넣어두곤 영영 잊어버리게 되어도 말이다. 한 동네에서 오래 자란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10년짜리 추억. 이름 있는 대학에 철석 붙은 친구의 합격 통지서. SNS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풍경. 평소 떠올리지 않던 것들도 맞닥뜨린 순간에는 내심 부러워했다. 어디 가서 주눅들 필요 없는 삶.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언제나 말할 거리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어 열심히 했다. 그런데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의문이 있었다. 잘 사는 게 뭐지?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는 게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하지?

하루를 쪼개서 생산적인 무엇들로 채워 넣으면 잘 사는 걸까?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바닥 따뜻한 집으로 귀가하면 잘 사는 걸까? 역시 SLE는 잘 될 줄 알았어 같은 칭찬을 들으면, 이번 달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더 이상 세지 않아도 되면, 새해마다 다짐하듯 외친 잘 살아보자 하던 말은 어떤 소망을 담고 있었을까? 돌아보면 잘 살기보다 여유있게 살고 싶었다. 그럴듯하게 살기보다 내 온도를 유지하며 살고 싶었다. 숨가쁘게 달리기보다 내가 시선을 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싶었다. 걸음이 느려도 뒤처지지 않을까 조급해하지 않고 빛이 환히 비추는 길이 아니어도 용기 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랐다. 어떤 미래를 위해 지금을 보내는 것 말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는 삶. 좋은 것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높은 점수보다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을 내 하루에 남기고 싶었다. 그저 나로 살아가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하루를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잘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나답게 사는 건 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스콧 조플린의 Easy Winner 보내드렸습니다.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과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차 에셀의 책 빵 안 파는 빵집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죠. 누구나 바라는 공통된 잘 사는 모습도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너무 높지 않게 내 상황에 맞춰서 정한다면 나답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3081번님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클래식을 잘 몰랐어요.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작년 이맘때 처음 입문해서 매일 아침 힐링 음악이 됐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당통에서 클래식 음악을 만나셨군요. 클래식을 만날 운명이셨던 겁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훗멜의 트럼펫 협주곡 E-flat 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듣습니다. 윈튼 마살리스의 트럼펫 그리고 레이먼드 레파드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훈멜의 트럼펫 협주곡 E-flat 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보내드렸습니다. 윈튼 마살리스의 트럼펫과 레이먼드 레파드가 주연한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저희 소품집 리멤버 비엔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이든의 피아노 변주곡 F단조 듣습니다. 이 곡은 하이든이 몇 남기지 않은 피아노 변주곡입니다. 뭔가 좀 멜랑콜리한 그런 테마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주했는데, 이 곡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고전곡들이 또 이런 초기 고전들이 음표가 별로 없어서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음 하나하나 조절하고 그 여백을 채워가는 게 꽤 어렵거든요. 하지만 참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요셉 하이든의 피아노 변주곡 F단조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이든도 모차르트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장조 단조의 비율이 장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조곡들이 상대적으로 좀 귀한데 이 변주곡은 아주아주 아주 멜랑콜리한 그런 단조 테마를 가지고 있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변주한 이 곡이 참 매력적입니다. 9831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다 커버린 아이들은 둘 다 미국에 있고 뒤늦은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새로 배운 그림을 그리며 커피도 마시고 뭘더 바랄까요? 정원님의 방송을 들으며 추억 소환도 하고 너무 좋아요. 저희는 73세, 82세나 되었지요. 하셨습니다. 73세, 82세 커플이시군요. 아들, 자식들 다잘 키워놓고 또 이렇게 자연과 함께 지내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또 음악도 들으시면서 추억도 그리고 두분 함께 계시니까 너무 좋죠. 늘 건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진 곡은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빈터가이즈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린덴바움 보리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와 제랄드 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윈터가이세 겨울 나그네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보리수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와 제럴드 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문호 1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스토 준비했습니다.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그리고 마르시 안손스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은상 씨 박태준 곡 동무생각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보내드렸습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로렌스 포스터가 주연한 에비로드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번엔 세실님의 신청곡인데요. 이런 사연 함께 보내오셨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카네이션 한 바구니 샀어요. 생전에 아버지가 전축을 처음 사시고 핸델곡을 크게 틀어서 우리의 아침잠을 깨웠었죠. 부모님 생각하며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셨어요. 자,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라시아키오 비앙가 울게 하소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그리고 빈센츠 스칼레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죠.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울게 하소서 라시아키오 피앙가 오늘은 피아노와 함께하는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조스미의 노래 그리고 빈센처 스칼레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뿌듯뿜뿜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빵 굽고 있어요. 가끔은 너무 정해놓은 틀을 지키려 긴장하고 사는 것에 피로를 느낍니다. 오늘 아침은 무장해제한 아침에 고요함을 느껴요. 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이 틀이라는 것,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참 불편하죠. 근데 이 틀이라는 게 가끔은 깨는 재미가 있어요. 계속 그 틀을 지키고 살면 재미가 없는데 깰 때 뭔가 좀 통쾌한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 마음껏 아침에 자유로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가운데 대장간의 합창 함께 들을까요? 보라 밤의 장막은 거치고 루이스 코보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얄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르 가운데 대장간의 합창 보라 밤의 장막은 거치고 루이스 코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얄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다사롬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인데요.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있어 참 좋다. 남편이 있어 참 좋다. 아들 둘이 있어 참 좋다. 그중 제일 중요한 내가 있어 참 좋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야 문의를 딱딱 맞춰서 쓰셨네요. 이렇게 소중한 것들 한 번씩 짚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물론 내 자신이죠. 자 이어지는 거군요.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전원 파스토랄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만원 트로포 시골에 도착했을 때 유쾌한 기분 보내드립니다. 에릭 라인스도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띄웁니다.

루드비 판 베이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전원 작품 번호 6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그리고 부제는 시골에 도착했을 때 유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에릭 라인스도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했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푸른 마음님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저의 신의 한 수는 매일 아침 온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에요. 뻐근한 몸을 풀어주면 하루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면서 열심히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하십니다. 그러게요. 이 스트레칭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저도 오랜 시간 이렇게 한 자세로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스트레칭이 필수인데 아유 또 가끔 까먹어요. 자꾸 해야지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스트레칭 하실 수 있는 환경이시면 한 번쯤 다들 스트레칭 하시고 다음 음악 함께 하시죠. 바이리스 이짝 펄만과 존 윌리엄스가 함께한 명반 시네마 세레나데. 아, 우리가 전곡으로도 함께 들었던 음반인데요. 정말 주옥같은 영화음악을 이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짝 펄만 바이올린 연주로 한 음반이죠. 오늘은 그 음반 가운데 영화 흑인 오르페 중에서 카니발의 아침 듣겠습니다. 로이스 봉파의 음악입니다.

루이스 봉파의 음악, 영화 흑인 오르페 가운데 카니발의 아침,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이삭 펄만, 그리고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쁜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위한 조리봉사를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늘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참 세상에 가장 힘든 게 꾸준함 같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꾸준하게 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일을, 아름다운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니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 이쁜이님. 존경의 박수 보냅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슈만의 유랑의 무리, 츠고이나 레벤. 자, 이 곡을, 이 곡 의외로 예전에 합창단에서 이거 노래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 곡을 합창단에서 학창시절에 많이들 노래하셨나봐요.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의 합창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로버트 슈만의 찍어있는 레벤, 집시의 삶, 유랑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집시의 삶이라는 제목이 사실 그대로 번역한 제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오르페스 보컬 앙상블의 합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7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가운데 여섯 번째 곡,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리겠습니다. 데이빗 윌콕스가 주연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와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바흐 작품 번호 147번 가운데 여섯 번째 곡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보내드렸습니다. 데이비드 윌콕스가 주연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와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교향곡의 왕 하이든의 교향곡 96번 세상에 96번 얼마나 많은 교향곡을 쓴 겁니까 대체. 자 D장조 기적 가운데 3악장 미뉴엣 알레그레토 보내드립니다. 제프리 테이트가 주연은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빠, 저와 시시콜콜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막 웃던 아빠였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와 저는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말랐어요. 지옥 같았습니다. 비록 의식은 없어도 목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매일매일 중환자실에 가서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나랑 같이 야구 보러 가기로 했잖아. 같이 가야지.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봉사 둘이 같이 가자고. 우리 또 좋은 추억 쌓을 수 있겠다고. 막 좋아했잖아. 아빠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아빠 진짜 조금만 더 버티자. 진짜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진짜 미안한데 조금만 더 힘내자. 매일매일 귀에다 대고 전 진짜 열심히 말했어요. 아빠는 꼭 일어날 거라는 절박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간병을 하면서도 저는 제 꿈을 완전히 놓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던 병원 창문에서 정말 매일 보던 광경이 있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연기와 노래의 꿈을 갖고 있는 유쾌 발랄한 서울 시민 이주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서 계속 살았던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곳, 어딜까요? 네, 약간 말투를 노력했지만 좀 티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20살 무렵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보통 그 나이 때 서울로 올라온 이유가 대학이나 직장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전 남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이유로 상경을 하게 됐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일이었는데요. 저희 집은 평범하고 유쾌한 집이었어요. 아빠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엄마는 초등학교 영어 강사 일을 하셨어요. 너무나 평온하던 어느 여름밤, 정말 천지 개벽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저는 거실에 있었고 아빠는 먼저 피곤하다면서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방에서 큰 굉음이 들려서 뭐지? 하고 엄마와 저는 방에 막 뛰어들어갔어요. 아빠가 쓰러진 채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라서 119를 불렀고 그렇게 아빠는 응급호송이 되셨습니다. 아빠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됐어요. 발작은 계속됐고 의식은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아직도 믿기 힘든 현실이었죠. 결국 대구의 병원에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아빠의 경련 발작은 계속됐고 결국 응급 중환자실까지 가게 됐습니다. 엄마와 저는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말랐어요. 지옥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빠, 저와 시시콜콜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막 웃던 아빠였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정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계속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계속 꿈이었으면 하면서 현실 부정을 막겠죠. 사실 아직까지도 아빠가 발작을 크게 하고 경련 시간이 또 길어지면 응급실에서 응급 중환자실로 옮겼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가슴이 철렁하고 엄청 불안해집니다. 당시 아빠의 심박수가 너무 높게 올라가고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응급 심폐소생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제발 좀 아빠 좀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 정말 빌며 매달렸던 그런 날들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의식이 없는 아빠를 면회할 수 있었던 건 딱 두 번. 면회를 갈 때마다 독한 약에 아빠의 몸은 점점 더 부풀어져 갔고 저는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누군가 비록 의식은 없어도 목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매일매일 중환자실에 가서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나랑 같이 야구 보러 가기로 했잖아. 같이 가야지.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봉사 둘이 같이 가자고. 우리 또 좋은 추억 쌓을 수 있겠다고. 막 좋아했잖아. 아빠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아빠 진짜 조금만 더 버티자. 진짜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진짜 미안한데 조금만 더 힘내자. 매일매일 귀에다 대고 전 진짜 열심히 말했어요. 아빠는 꼭 일어날 거라는 절박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란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셨습니다. 정말 하늘에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살아만 계신다면 정말 더 바랄 것도 없었으니까요. 지금 또 제 옆에 살아계신 아빠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버지께서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계속 또 치료를 받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도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서 서울 올라왔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저의 서울살이가 시작됐죠.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대구에 있는 집도 처분하고 병원이 있는 근처에 최대한 반값이 저렴했던 반지하 고시원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벌레도 너무 많고 좁고 춥고 그곳에서 엄마와 둘이 지내면서 아버지 간병을 교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20살이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나이잖아요. 제 친구들은 대학교 입학해서 캠퍼스를 누비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사치였습니다. 한창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 나이였지만 저는 결국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라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죠. 그런데 사실 간병을 하면서 취업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아빠가 언제 경련을 할지도 모르고 열이 나고 산소 포화도가 또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 상황에 맞는 간병의 비용도 너무 비쌌고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교대로 아빠 간병을 해야 했고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일반 회사보다는 파트타임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편의점, 고깃집, 카페 등등 닥치는 대로 정말 일했습니다. 또한 멀리 가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필요했어요. 지속적으로 나가서 하는 일보다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하니까 저만의 이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았죠. 그렇게 몇 년 동안 간병하고 일하고 간병하고 일하며 지내던 저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느낌에 무기력해졌고 막막함과 책임감이 또 저를 짓누르기도 했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께서는 상담과 치료를 또 알아봐 주셨지만 그때 전 병원비조차 아까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년간 꾸준히 또 치료받고 지금 밝은 저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 간병을 혹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간병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성인이지만 저보다 어린 청소년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영케어러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알게 됐는데요.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고요. 간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이 악순환이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죠. 그렇게 긴 시간 노력하면서 살아도 간병은 무엇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영케어러는 사회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때문에 그 노력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에 맞춘 나라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충분한 제도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여느 또래처럼 앞으로 삶을 나아갈 수 있게 충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른분들께서 영케어러가 충분히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먼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간병을 하면서도 저는 제 꿈을 완전히 놓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던 병원 창문에서 정말 매일 보던 광경이 있었는데요. 병원이 대학로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예술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제 꿈이 또 생각이 났죠. 그 학교를 보니까 잠시 접어두었던 제 꿈과 열망이 다시 살아난 걸 느꼈어요. 아, 나도 한번 해볼까? 다시 꿈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당시에 사실 7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도 제대로 사먹지 못해서 제가 막 벌벌 떨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밥을 굶고 그 돈을 모아서 대학로 연극 티켓을 샀어요. 간병 후에 저만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연극을 보러 바로 달려갔죠. 저만의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다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돼줬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의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에게 아빠는 봉사활동과 기부정신 그리고 헌신정신을 가르쳐준 분이셨거든요. 저는 아빠와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병원에 있게 된 후 어느 날 평창올림픽 봉사를 아빠가 자꾸 가고 싶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 저는 하도 그러니까 지쳐서 아빠, 몸도 상치 않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말했더니 아빠는 좀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야. 표라도 나눠줄 수 없을까? 사람들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결국 이 말을 들은 저는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글쓰기 공모에 아빠의 이러한 이야기를 적었고 수상도 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특별 자원봉사자가 된 아빠는 엄마와 저와 함께 평창올림픽에서 며칠간 봉사를 했습니다. 아, 그런 아빠를 보고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뭉클했어요. 여기서 저는 아빠의 신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정신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또 한다는 겁니다. 아빠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한 그 말처럼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간병을 하는 6년 동안 분명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 신념으로 에너지를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알바 말고도 일러스트 일도 해봤고요. 통역 일도 해보고 번역 일도 시간 되는 대로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상금을 탈 수 있는 공모전에도 꾸준히 도전했고 밝은 제 목소리와 성격을 살려 아나운서와 행사 리포터도 뛰었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이게 지난 6년간 제가 달려왔던 일들의 기록인데요.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취득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요양보호사, 대한족십자사 응급처치 일반과정, 호스피스 자원봉사 자격증, 이외에도 단기로 일할 수 있는 텔레마케터 관리사, 일러스트, 포토샵, 영상 편집도 배웠고요. 심지어 드론 자격증까지 배웠어요. 와, 저 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죠? 누군가 치열한 저의 삶의 기록을 보고 기분 좋은 농담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빈 씨, 간병도 스펙이 되었네요. 사실 저는 최근까지도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내가 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도 6년의 기록이 저만의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또 키워가고 있는데요. 바로 간호사입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곁에서 지켜본 간호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참 멋졌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또 잠시 미뤄두었던 꼭 다니고 싶었던 대학교, 간호학과 입시를 또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배우와 아나운서의 꿈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인생은 길고 미래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는 분명 아닐 테니까요. 먼 훗날 또 다른 무대에서 또 새로운 저의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힘든 일이 터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힘든 상황이 닥친다면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각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면 어떨까요? 그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스펙이 되고 무기가 되고 나만의 이력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3: 케이라디오.
4: 요즘 젊은 친구들을 MZ세대로 부르죠. 저는 AI세대입니다. 딸 친구가 묻더랍니다. 80 노인이 어떻게 AI 공부를 하느냐고. 50초에 조기 은퇴하고 60대는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옥탑방으로 쫓겨난 저를 맞이한 건 폐암진단. 암투병만으로 하루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시 스피치 13기 인생 플레이오프 가이드 송항섭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MZ세대로 부르죠. 저는 무슨 세대일까요? 저는 AI 세대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 두 딸과 손주 셋을 모아 AI 캠프를 열고 국제학교 교과 학습 방법을 토의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겠다는 딸의 고집을 꺾은 건 바로 제가 밤잠 설쳐 따낸 AI 자격증입니다. 딸 친구가 묻더랍니다. 팔순 노인이 어떻게 AI 공부를 하느냐고. 그 답변으로 제 인생 역경 속에 숨어있는 반전 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경은 12살 때 시작됩니다. 중학교 입학 6개월 만에 학비를 못 내서 쫓겨납니다. 화장실 담벼락에 숨어서 친구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그 시간,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슬픔도 잠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악재 고개에 뒷미리를 시작합니다. 무거운 수레를 언덕까지 밀고 나면 제 손에 딱 10원이 남습니다. 땀에 젖은 지폐를 움켜쥐고 내려오는 길목에서 다시 보는 학교 건물,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철벽입니다. 나는 영원히 저 벽을 넘을 수 없는 10원짜리 인생인가? 포기의 나락으로 떨어질 그 즈음, 국비로 미국 유학 다녀온 친척이 생각납니다. 그래, 미국 유학 가면 되지. 목표를 정하니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틈만 나면 영어책을 펴서 읽고 또 읽고, 뒷미리 하는 중에도 언덕을 내려오는 길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교과서 한 권을 통째로 암기했습니다. 영어에 미친 학생으로 소문이 나니까 이제 중학생의 가정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3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요. 낮에는 공돌이, 저녁에는 가정교사, 밤에는 수업 준비하는 독학생으로 하루를 25시간으로 쪼개어 밤낮 없이 피땀으로 보낸 세월, 그것을 자산으로 검정고시에 패스하고 사관학교를 거쳐 12살 공돌이는 육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중사. 두 번째 역경은 30살 전방 중대장 시절, 무전기 너머로 긴급 명령이 떨어집니다. 즉각 사살할 것. 술 취한 병사의 총기 인질극. 그러나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사살해야 할 타겟이 아니라 살려내야 할 제 자식 같은 병사입니다. 명령을 어기고 설득을 택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보직 해임에 중징계까지. 국가가 나를 버렸다는 배신감에 가슴이 미어지고 심장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그 추락의 언저리에서 다시 반전 카드를 찾아야 합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된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니까요. 징계로 밀려난 후방부대 근무 4년, 친구들이 주점에 모여 술잔을 기울일 때 경영학 전공 사적을 씹어삼키고 영어 문장을 튼튼히 엮어서 사회 진출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 그들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와신 상담하며 얻은 형설의 공은 20여 년 간직해온 제 미국 유학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아가 해외 법인의 40대 글로벌 CEO로 밀어 올렸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결단코 맛볼 수 없는 반전의 짜릿함입니다. 세 번째 역경입니다. IMF 사태로 50초에 조기 은퇴하고 60대는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부채만 남았습니다. 그 빚을 갚겠다고 서두르다가 부동산 사기 거래에 휘말립니다. 평생 일군 재산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 옥탑방으로 쫓겨난 저를 맞이한 건 폐암 진단, 철없는 구급차의 사이렌은 제 인생의 정리를 독촉하듯 줄기차게 울어댑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금식 기도에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 인생의 연주는 여기에서 끝내야 하나요? 하나님은 석 달 후 저의 칠순 여행지에서 자녀들의 퍼포먼스를 빌려 알려주었습니다. 인생은 70부터라고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70부터를 증거하려면 암투병만으로 하루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암과의 전쟁 틈새를 파고 들어가 컴퓨터를 시작하고 파이썬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영상학과에 진학, 이제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젊은 청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요, 노인대학 봉사, 영상 제작, 시민연극제 도전, 신앙송 공연까지 일정이 빼곡합니다. 이 새로운 일상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인생 플레이오프는 행복입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꿈의 실현이나 한 분야의 성공이 곧바로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인가? 소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일하는 대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내 스스로 선택해서 일을 결정할 때 그때를 인생 플레이오프라 부르겠습니다. 혹시 인생이 온통 실패와 좌절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저의 경우는 역경이 바로 인생 플레이오프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멋진 인생 플레이오프 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저도 사실을 뇌를 연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착각은 뭐냐?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서두에서 꺼내냐면 우리는 어떤 부부인가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죠. 이놈의 인간 오늘 오기만 해봐라 내 가만두나 이를 부두둑 부두둑 갈고 있는 날 혹시 있지 않았나요? 그런 날 자기 눈을 자기 얼굴을 혹시 거울로 보셨나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아이들이 거실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죠. 문제는 뭐예요? 그 눈을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흔히 싸가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아요. 다양한 곳에 우리가 눈치 없는 사람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많은데 그 사람이 자기 싸가지 없는 걸 알을까요? 그 사람이 어머 권사님 큰일 났어요. 저 싸가지 없어서 어쩌면 좋아요. 저 싸가지 없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나고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야야 쟤 온다 조심해 이러는데 나 같은 사람만 있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가장 나를 모르니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엄마일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다가 CCTV 설치해 놓은 거 힘들죠? 자, 그거 돈도 들어가고 힘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찍고 있는 우리 남편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한번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심각하게.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하게 한번 말해줘봐. 그러면 남편이 다시 물어봐요.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아마 물어볼 겁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줘봐.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어요. 말해 당신은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야. 고맙고 행복해야죠. 감사해야죠. 왜? 내가 모르는 나를 CCTV 설치하지도 않고 남편이 정확하게 가르쳐주니까 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려요. 됐어. 그만해. 그만해라 그랬지. 결국 대판 싸우고 말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르는데 가르쳐주면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는 부인이 당신 말이야 이런 거 좀 바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보 미안해. 바꿀게. 여러분 그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부인이 뭐 주택복권 맞았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뇌가 당신 이런 거 있는 거 고쳐. 그러면 뇌에서 뭘 고칠까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럼 너 눈을 찾아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뇌에서는 너나 잘하세요가 나와요. 아이한테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아이는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차마 아직 어리니까 혼날까 봐 말은 못하지. 이 가슴 안에 그게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심코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전부 다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1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죠. 잔소리는 사람을 마음을 떠나게 한다. 바로 이 원리가 2강의에 시작해서 연계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뇌 안에는요. 아는 뇌와 쓰는 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는 뇌와 쓰는 뇌는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중에 한 교구로다가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조그만 3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안 보이는 조그만 카드에다가 속담 카드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다가 우물 이렇게 써놓으면 아이들은 우물이 들어가는 속담을 얼른 손들고 말하는 이런 게임을 아이들에게 하려고 속담 100개를 만들었는데 히트쳤어요.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했더니 아이들이 모두 속담 박사가 돼 있어요. 나중에는 제가요, 웃자만 해도 손을 들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A4 용지에다가 속담 쓰기 시작했더니 속담 100개를 거의 다 아이들이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개를 박사처럼 아는 아이들이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그 속담을 써먹는 애들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는 뇌만 했어요. 쓰는 뇌는 안 했어요. 그러면 다시 아이에게 아는 뇌와 쓰는 뇌에서 쓰는 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숙제해. 뭐요? 일기장에다가 숙제할 때마다 일기를 쓰는데 거기다가 매일매일 속담 하나씩 넣어서 일기를 써. 이 아이가 저녁에 집에 갔어요. 자, 일기장에다 속담을 넣으려고 보니까 100개는 머릿속에 빙빙빙 도는데 어떤 속담을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다가 어색하니까 지우고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그 다음날 와서 박사님 못 쓰겠어요. 왜? 잘 어디다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100개를 아는데 이것은 쓰는 뇌로는 접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내일도 해와. 그 다음날 제가 써놓고 보니까 또 문맥이 안 맞아요. 어색하고 껄끄러워요. 그런데요. 3개월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보여요. 말하고 글쓰고 토론할 때 줄줄줄줄 속담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아는 뇌는 100개를 가르쳐도 하나도 써먹지 못해요. 쓰는 뇌는 하나만 잘 가르치면 10가지로 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목을 해봐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외우냐. 이게 아는 뇌예요. 그러면 얼만큼 성경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쓰는 뇌예요. 이건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말은 아는 뇌예요. 얼만큼 쓰는 뇌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식당에서 뛰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 아이를 3개월 만에 바꿀 생각을 안고 3번 만에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뛰지 마 이렇게요. 돌아섰더니 또 뛰어요. 두 번까지만 참는다. 돌아섰더니 또 뛰어요. 너 집에 가서 보자. 자, 이렇게 3번 만에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바꾸고 싶으면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 얘가 식당에서 보니까 좀 뛰네. 산만한 것 같아. 그래, 저거 한번 잡아볼까? 얘가 뛸 때마다 불러요. 철수야, 왜 식당에서 뛰면 안 되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즉, 아이가 생각해서 말하도록 해야지 내가 아이에게 말해서 아는 뇌 뛰면 안 돼. 사람들 봐, 혼나잖아. 이렇게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생각해서 나한테 말하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엄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뛰면 혼나죠. 그렇지. 아이가 생각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또 뛰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불러요. 왜 식당에서 뛰면 안 되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또 들어요. 이렇게 자꾸 부르다 보니까 옆에 같이 온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너무 극성 떨지 마. 원래 애들은 다 그런 거야. 아니에요. 다 그런 거지만 그냥 놔두느냐, 어머니가 아이가 생각해서 말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3개월 뒤에 우리 아이의 행동은 다른 아이와 전혀 다른 아이로, 정말 차분한 아이로, 끈기 있는 아이로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아이가 생각해서 말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디에다 접목시켜서 말하고 싶냐면 기다림. 아이가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알죠? 마시멜론 실험이라고 잘 아시죠? 맛있는 초콜릿 사탕 마시멜론을 놓고 자, 이것을 기다리면 선생님이 다시 왔을 때 두 개 줄게. 이때 기다린 아이와 얼른 먹어버린 아이는 나중에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다림은 다시 말하면 끈기고 참을성이고 인내고 집중력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가 돼야 되느냐? 기다림이에요. 왜 우리가 양심 없는 행동들이 나올까요? 기다림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오늘부터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간의 뇌는 만 3세부터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좌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는 어떤 뇌일까? 궁금하시죠?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텐데, 물론 몇 가지 해봐도 돼요. 팔짱을 이렇게 한번 껴보시면, 자, 팔짱을 딱 껴봤어요. 이렇게 팔짱을 끼시죠? 끼고 나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느 손이 위에 올라오는가? 만약 오른손이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럼 왼쪽 뇌가 발달된 거고요. 왼쪽 손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오른쪽 뇌가 발달된 겁니다. 깍지를 자연스럽게 껴보세요. 엄지손가락이 어느 엄지손가락에 올라와 있나 봤을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좌측 뇌가 발달된 거고요. 왼쪽 엄지손가락이 올라와 있다? 그럼 우측 올라와 있는 거죠. 조그만 삼각형을 만들고 거기다 눈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왼쪽 눈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봤을 때 분명히 한쪽 눈은 보이는데 한쪽 눈으로는 안 보여요. 왼쪽 눈으로 보였다 그러면 오른쪽 뇌가 발달된 거고 오른쪽에서 왼쪽 뇌가 발달된 겁니다. 자, 이런 단순한 아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좌뇌형 인간은요 어떤 사람이냐 여기 그림에서도 보인 것처럼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이에요. 집에 가보면요 언제든 집안이 깔끔해요. 이건

자, 그러면 좌뇌 여행과 우뇌 여행과 하나 더, 돈이 정확하다. 돈 관리. 내가 돈을 2천 원을 빌렸는데 깜빡 잊고 안 갚았어. 아, 잠이 안 와. 나 큰일 났다. 돈 줘야. 이 사람은 좌뇌형 인간이에요. 우뇌형 인간은요. 2만 원 빌려주고도 잊어버려요. 집에 들어오면 신발이 반듯해야 된다. 좌뇌형 인간이에요. 상관없어. 우뇌형 인간이에요. 학교 갔다 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좌뇌. 나돌아 우뇌. 여러분 쉬는 날 되면은 뭐가 어질러져 있어요. 그걸 얼렁얼렁 치워야 마음이 편안하다? 요건 좌뇌고요. 우뇌는요, 어차피 어질를 거, 다 치우고 저녁에 한 번에 치우면 될거 아니야? 우뇌형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은 우뇌형 인간인가요? 좌뇌형 인간인가요? 여러분, 나왔죠? 아, 내가 들어보니까 나는 좌뇌네. 그런데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은 더 좌뇌예요. 내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데, 우리 남편은 완벽한 좌뇌예요. 자, 이렇게 만나면, 내가 고지식한데 남편은 더 고지식해요. 이렇게 만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맞아서 싸울까요? 안 맞아서 싸울까요? 이 부부는요, 너무 잘 맞아요. 부인이 빗자루 잡아요? 남자 걸레 갖고 3시간 닦아요. 둘이 앉아서 수건 개요? 30cm 작았고 딱딱 재면서 계서요. 1시간 만에 수건 7장 개놓고 앉아 있어요. 남들이 볼 땐 깝깝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전혀 반대가 만날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큰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냐고요? 생각해봐요. 내가 고지식한데 남편은 더 고지식해요. 이 집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나죠. 자녀가 가장 큰 축복인데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반대로 만나요. 나하고 성격이 가장 안 맞는 인간을 찾아다니는 게 연애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여리면 강한 사람,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사람, 돈을 못 쓰면 펑펑 쓰는 사람, 게으르면 부지런한 사람, 노래를 못하면 잘하는 사람, 나하고 전혀 반대인 남자가 나타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우리가 맛이 조금 같다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옛날 생각해봐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활동할 때 청년 시절에 나 좋다고 따라댕기는 남자들이 꽤 있지 않았나요? 그 중에서 지금 남편 한번 생각해봐요. 그 남편이 그 당시에 볼 때 직장이 없었어요. 직업이 없으면 여러분 집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집안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인물이라도 뭐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인물도 없어요. 키도 작아요. 그럼 학벌이나 좋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자, 이 남자는 결혼할 조건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어요. 난 크리스찬이잖아요. 아, 저 남자 내가 저 남자한테 시집 가주지 않으면 저 남자 평생 혼자 살겠다. 할 수 없이 시집 가야지 라고 갔느냐. 지금 남편이요. 그 많은 남자 중에서 고르고 고르고 고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그래, 저 정도 되면 내 인생을 맡겨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후자로 선택한 거 맞죠? 그쵸? 근데 지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 감고 찍어도 그놈보다 난 놈 찍었어. 어쩜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왼수야.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복이에요. 저희 센터에 상담으로 오셔서 왜 오셨어요? 저희 너무 안 맞아서 못 살겠어요. 이혼할 거예요. 왜요? 너무 안 맞아요. 아니 그 복을 왜 이혼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걸 보는 게 아니라 연애할 때는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부분이 보이도록 요게 연애예요. 내가 못 가진 걸 가졌으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게 보이는데 그걸 보는 순간 평생 불행한 거예요. 왜? 그 남자는 그 내가 가진 걸 못 가진 게 보이니까 당당하게 당신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잔소리하면서 남편의 아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가정은 평생 불행합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 봤던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부분을 보는 부부는 평생 부부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교육은 뭐냐? 내가 가진 거와 남편이 가진 걸 그대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 나의 장점과 남편의 장점. 그래서 아이가 볼 때 니네 아빠 멋지지.

않니? 네 아빠는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그래서 아이가 그 부분을 보고 가슴에 삼고, 너네 엄마 정말 괜찮지 않니? 너네 엄마 같은 여자는 없어. 그 부분을 삼고,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어떤 집은요, 엄마 아빠가 이름만 대면 유명한 알만한 집인데 아이가 문제아가 돼 있어요. 그 집은 말 안 해도 알죠. 서로 네 엄마 왜 그래? 네 아빠 왜 그래? 서로 아이가 보는 데서 상대방의 안 좋은 면을, 그래서 이 아이는 두 사람의 안 좋은 면만 갖고 타고난 거죠. 근데 부부는요, 좌뇌 우뇌는요 안 맞아요. 좌뇌는 즉흥적이 아니라 계산적이에요. 우뇌는 즉흥적이에요. 주말에 TV 보다가 와 벚꽃집 봐 멋있다, 야 저기 집 봐 너무 멋있지 않아? 그럼 우뇌적인 사람은 즉흥적이에요. 짐 싸 그냥 떠나버려요. 좌뇌적인 사람은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이에요. 설악산 갈 때까지 잔소리합니다. 이 인간아 어디 가서 잘래? 뭐 먹을래? 왜 이렇게 계획성이 없어? 그러니 이 사람이 설악산을 가요? 가다가 유턴해버리죠. 그래도 부부는 살아보면요, 세 단어에 해당돼요. 해당화, 꽃에 담은 해당화, 여기 삼행시가 돼요. 해가 갈수록 당신하고 대화만 하면 화가 치밀어. 이게 부부관계예요. 근데 둘 다 우네다? 너무 잘 맞죠. 여보리 해외여행 갈까? 애 학교는 제껴 막 한 달씩 가요. 그러니까 아이는 엉망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보물이에요. 우리 아내가 보물이에요. 그 남편, 그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바라보세요. 최소한 나보다는 낫지 않아요? 왜? 나의 부족한 점과 우리 아내의 부족한 점을 우리 둘이서 아이에게 주었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나보다도 못났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아내의 좋은 점, 남편의 좋은 점을 아이에게 각인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뇌는 다릅니다. 뇌는요, 좌뇌와 우뇌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끈적끈적한 전기줄, 뇌량이라고 하는 전기줄을 연결되는데 이 뇌량이 여자가 남자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이 되고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여성 상위일까요? 남성 상위시대일까요? 지금 아주 우리나라는 애매한데 그거 뭘로 정하는 거냐면요, 낮에 고급 식당에, 즉 돈이에요, 고급 식당에 가면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그걸로 정하는 거예요. 낮에 설렁탕집 가면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그걸로 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가 많죠. 즉 금전적인 권한을 누가 쥐었냐가 선진국이 됐죠.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우리보다 뛰어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훨씬 더 여성 상위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요, 남자보다 뛰어난 게 뭐냐면요, 뇌량이 좋아서 두 가지를 잘해요. 남자는요, 부부가 앉아서 TV 보면서 밥 먹어요. TV 어떤 사건 터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남자는 큰일 났다, 멈춰요. 여자는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봐. 남자는 못 먹으면서 봐요. 또 여자는 언어뇌가 양쪽에 있고 남자는 한쪽밖에 없어요. 남자는 하루에 12,000 단어를 말하거나 들으면, 여자는 25,000 단어를 말하거나 듣지 않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남자는 집에 갈 때 집에서 쉬어야지. 여자는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기다려요. 남편이 퇴근하면 막 말 시켜요. 근데 남자가 말 대꾸해요?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핸드폰이에요. 여자들 핸드폰 잡으면 2시간 수다 떨어요.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나중에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럼 만나서 커피숍에서 또 2시간 수다 떨고 집에 갈 텐데 집에 와서 전화 왔게 또 이러고 가요. 달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남편이 좌우뇌가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도 나와 달라요. 우리 내 뱃속으로 난 우리 아이도 나와하고 달아요. 하물며 교회에서 만나는,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하나 바라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원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우리 남편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우리 아내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요, 우리 아이의 문제점보다는 우리 아이의 어떤 점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아, 나는 죽어야겠다.
2: 아이고야.
1: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확신을 했어요. 그때는.
2: 어.
1: 내가 죽으면 딱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2: 아이고.
1: 뭐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2: 어쨌든 무혐의 판결이 났으니까. 네네네. 무혐의 판결은 요만큼 나오잖아요.
1: 그리고 사람들은 관심이 이미 없죠.
2: 이미 뭐 무혐의래?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크게 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여러분, 음악 다 좋아하시죠? 저도 뭐 다양하게 음악을 즐겨 듣는 편인데요. 오늘 만나실 분은 장인입니다. 장인. 어떤 장인이냐고요? 바로 발라드의 장인입니다. 이분의 특유의 감성과 호소력 짙은 노래를 듣다 보면은요, 저도 이렇게 막 눈가가 촉촉해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목에 좋은 허브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는 절대, 절대 지켜줘야 되거든요. 믿고 듣는 발라더 음원 강자. 이제는 힐링 싱어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신 가수 송아예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하예 씨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본인 소개를 부탁할게요.
1: 네, 저는 발라드를 부르는 발라돌 하예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하나도 민망하지 않습니다.
1: 근데 발라드 부르는 아이돌이 아니라
0: 네.
1: 도라이라는.
0: 도라이?
1: 네.
0: 왜 본인을 도라이라고?
1: 약간 제가
0: 네.
1: 발라드 부른 사람 잡지 않게 좀 많이 업돼 있어요.
0: 항상요?
1: 네, 항상 이렇게.
0: 혹시 혈액형이
1: O형이에요.
0: 아, O형이세요.
1: 혈액형 질문을 되게
0: 제가 항상
1: 네.
0: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MBTI 이런 걸 몰라가지고. 아,
1: 네.
0: O형이시구나. 발라드시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버려야겠네요.
1: 네, 그렇죠. 그걸 깨고 싶은 성향인 것 같아요.
0: 오, 야, 노래랑 지금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들었을 때, 노래를 들었을 때 목소리와 지금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좀 틀리고
1: 네,
0: 텐션도 완전 틀리시구나.
1: 지금 되게 조용하지 않나요,
0: 조용하다고요? 네, 벌써 막 이렇게.
1: 아, 그래요?
0: 너무
1: 숨길
0: 좋은데요?
1: 수가 없나 봐요.
0: 숨기시지 마시고 오늘 편안하게
1: 네.
0: 본인 모습 다 보여주고 가십시오.
1: 네.
0: 네. 이름이 정말 너무 예뻐요. 하예. 하나님, 예수님.
1: 아,
0: 맞아요? 하예.
1: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0: 네.
1: 사실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났는데 엄마가 되게 못생기게 태어났대요, 제가.
0: 아이, 설마.
1: 되게,
0: 진짜요?
1: 네, 너무 못생겨서
0: 네.
1: 하얗고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예라고 지금.
0: 근데 저 같은 오해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1: 네.
0: 모태신앙이세요? 뭐 이렇게.
1: 맞아요. 되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0: 근데 하얗고 예쁘게 자라라.
1: 네.
0: 이름처럼 됐네요.
1: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0: 아까 좀 막,
1: 아, 네, 이거 시그니처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는
0: 네.
1: 하나님의 예쁜 딸, 이렇게
0: 너무 좋다.
1: 의미를
0: 의미가 어머니가 하얗고 예쁜 딸이 되어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예쁜 딸이네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어떤 타이틀을 얻는다라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발라드 하면 하이시잖아요.
1: 아.
0: 어때요? 요즘 계속 음악 활동 하시면서 발라드 하면 성시경. 이제는 다음 세대는 하예 씨.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믿고 듣는 발라더.
1: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0: 네.
1: 근데 아직은 너무 애송이가 아닌가, 되게 그런
0: 겸손하십니다.
1: 생각을 항상 하고,
0: 네.
1: 왜냐면 아직 이미 베테랑이신 선배님들을 제가 무대를 다 항상 모니터를 하면 너무 여유롭고,
0: 네.
1: 노래를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0: 네.
1: 그런 어떤 이 느껴지는 바이브가 너무 프로인데,
0: 네.
1: 저는 아직까지도 되게 그냥 딱 봐도 부족한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0: 그래서 좋지 않아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1: 너무 긍정적이시다.
0: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나와서 막 하면 위가 없잖아요. 근데
1: 아.
0: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0: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 위에 것들이 또 남아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1: 또 다른 시선이다, 이건.
0: 그렇잖아요. 저번에 방송을 보니까 인순이 선배님하고 이렇게 그래도 연륜이 있는 분들이 아이돌 노래 부르시는 모습 진짜 멋있던데. 그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죠? 요즘에 가수분들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나이의 개념이 없어진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활동하는 거.
1: 맞아요.
0: 지금의 하예 씨보다 10년 뒤에 하예 씨가 더 궁금하고 20년 뒤에 하예 씨가 더 궁금하고 또 그때는 또 어떤 노래로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0: 소식, 그 정말 뭐라 그럴까 감미롭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음악을 들어도 이 들으면서 막 아지랭이처럼 막 뮤직비디오가 막 떠오르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애곡이 뭐예요, 아예 씨는?
1: 저의 최애곡은 사실 네 소식은 아니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네.
1: 왜냐면 제 노래 중에 행복해라는 노래가 있는데
0: 네.
1: 제목도 그냥 제목만 들어도 되게 행복해질 것 같은 노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사랑 노래가 아닌데
0: 네.
1: 근데 저는 이 노래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부르거든요.
0: 네네네.
1: 왜냐면 메시지가 나를 믿어주고
0: 네.
1: 나를 떠나지 않을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뜻인데
0: 네.
1: 그게 어떤 연인이나 뭐 그런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언제나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만
0: 네.
1: 있으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것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울컥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0: 네.
1: 전 노래할 때 절대 안 우는 사람인데.
0: 네.
1: 그래서 그냥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0: 행복해. 행복해. 하, 이런 부탁 드리기가 좀 그런데.
1: 한 소절.
0: 어떻게 마음을 읽으세요?
1: 네.
0: 한번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0: 네.

0: 와.
1: 네, 이런 곡입니다.
0: 제가 사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첫사랑에만 실패 안 했어도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 야, 참 예쁘다. 예. 하나님은 얼마나 예쁘실까.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노래를 하시는 하나님의 예쁜 딸, 하예님을 얼마나 예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가사는 그렇지 않지만 노래 부를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른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실 테니까, 야, 얼마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노래 들으면서 했습니다. 노래도 워낙 좋지만 사실 어리시잖아요. 본인은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이게 연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좀 연륜, 나이가 있어야지 더 절절해지지 않나요? 근데 하예님은 이렇게 좀 약간 절절하잖아요, 노래가.
1: 제 생각인데요.
0: 네.
1: 저는 좀 남들보다 슬픔을 더 깊게 느끼고 더 오래 많이 느끼는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0: 네.
1: 그래서 그게 꼭 연인뿐이 아니라 친구랑도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고 한번 마음이 생기면 그거를 끊어내는 게 너무 힘들고 그냥 사랑의 감정 자체가 너무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컸었나 봐요.
0: 아, 자꾸 이게 연결을 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슨 느낌인 줄 알아요. 뭔가 다 소중한 거죠.
1: 너무너무.
0: 그런
1: 그래서 막,
0: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는데.
1: 네, 맞아요.
0: 나는 이만큼 주는데 왜 저쪽에서는 요만큼밖에 안 주지? 왜 헤어져야 되지? 뭐 이런 아주 세심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가 보다.
1: 진짜 너무너무 그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지금은 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게 되고 정리가 됐는데 어릴 땐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제가 돌연변이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가 좀 모자란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게 추스려지지가 않으니까.
0: 남들은 금방 추스릴 수 있는 것도
1: 네.
0: 추스려지질 않고.
1: 뭐왜 울어? 왜 슬퍼? 이런 게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하고 풀수 있는 게 노래가 유일했어요.
0: 그때가 몇살 때예요?
1: 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0: 오, 진짜.
1: 예, 아빠가 안 계셔서 그게 그런 어떤 그큰 결핍의 부분이 이거를 해소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그래가지고, 물론 어떤 다른 친구들도 뭐, 모든 가정이 다 화목한 건 아니니까
0: 그렇죠.
1: 그렇긴
0: 화목해
1: 한데
0: 보여도 가정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화목하지만은 않은 가정들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비극을 이렇게 풀어내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슬퍼지는 것 같아요.
0: 기본적으로 어떤 색깔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서 노래를 해도 그렇게 아까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게 맞는구나, 절절하게 느껴지는 게. 야, 그게 초등학교 때 노래로 표현을,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도 하고 이런데.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노래로 표현했으니까 뭔가 발산이 됐네요.
1: 네, 이게 만약에 삐뚤어지는 걸로 표현이 됐으면 최강자였을 것 같습니다.
0: 최강자.
1: 뭔가, 문제아 중에 문제아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천성이 좀, 그냥 좀 수, 그러니까, 성질은, 성격은 있지만, 승질머리는 있지만, 되게 순해요.
0: 승질머리 없는 사람, 그냥 다
1: 그렇죠.
0: 있죠.
1: 그냥 순하고, 나쁜 행동을 잘 못해서, 제일 선한 게 뭘까를 찾다 보니까.
0: 자기 스스로 또 찾았네요.
1: 네.
0: 선하게 풀수 있는 걸.
1: 네. 뭐 연예인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내가 힘든 걸 이렇게 풀어서, 예술로 풀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거를 어렸을 때 보고, 아, 그럼 나도 이렇게 해서 가수가 돼야지? 나중에 TV에 나가서 얘기해야지? 그런 꿈을 한 1학년 때부터 꿨던 것
0: 야, 꿈대로 되셨네요.
1: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제가 가수 말고는 아예 생각해본 직업은 전혀 없거든요. 태어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 할머니 등에 업혀서 다닐 때부터 이렇게 할머니한테 1,000원, 2,000원씩 받으면 노래를 막 했대요. 트로트를 막 하고 그랬대요. 막 춤도, 엉덩이 흔들고 춤추고 이래서 제가 책상에 나는 가수다 이렇게 써놓고 지냈거든요. 그때가 이제 8살 때였는데 약간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천직같이 나도 너무 가수가 좋고 하나님도 이걸로 나를 어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수 아니면 나와 어울리는 뭔가 없을 것 같아서 가수가 짱인 것 같아요.
0: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진짜 너무 하예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계시죠.
1: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가 만난 지는 정확히 3년이 됐거든요. 2021년
0: 네.
1: 3월 8일
0: 야 정확히 됐어요. 기억하네요.
1: 네 제가 다이어리에 적어놔가지고
0: 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2021년 3월 8일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1: 제가 되게 또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서
0: 네.
1: 막 아, 나 공황장애야, 우울증이야 이런 거 말하는 게 네. 싫어가지고
0: 보통 다 싫어하죠.
1: 네, 그래서 네.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을 계속했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게 되니까.
0: 네, 네, 네.
1: 저를 제가 가스라이팅하면서 참아 왔다가
0: 네.
1: 어느 날 그게 이제 그 뭉쳐있던 게 이게 터졌나 봐요.
0: 어.
1: 그래서 보통 공황장애는 사람들이 많을 때 오는
0: 그렇죠.
1: 건데 네. 저는 혼자 있는 걸 못하다 보니까.
0: 어.
1: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그 고요한 상태에서
0: 네.
1: 집 안에 물이 다 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수영장처럼.
0: 숨이 안 쉬어지는 네. 것처럼. 또.
1: 근데 숨이 아무리 쉬려고 해도 안 쉬어지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게 사람이 생명이랑 귀결이 되면 이제 딱 뭔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뭐
1: 지푸라기라도.
0: 네.
1: 그래서 바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0: 오.
1: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가수를 준비를 하면서
0: 네.
1: 이제 이 부분에 꽂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랑 점점 멀어지는 시기가 오래됐었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진짜 몇 년 만에
0: 고등학교
1: 때까지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진짜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0: 성인
1: 돼서 몇 년을 잊고 지내던 그 하나님을 막 부르짖으면서 찾았어요.
0: 네.
1: 근데 그러자마자 그 물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저기 이게 살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0: 야.
1: 그래서 근데 이 느낌은 겪은 사람만 아는 느낌이에요. 아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할 수 있지만.
0: 네, 네, 네.
1: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너무 뭐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0: 야 공황장애 상태가 오면 거의 패닉이고 잘 이게 복귀가 안 되는데
1: 네,
0: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이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차여있던 물을 다 빼주셨나요?
1: 네네.
0: 어.
1: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정말
0: 네.
1: 숨이 안 쉬어진다기보다는 물이 여기까지 찬 느낌?
0: 아이고야.
1: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너무 놀랬어요.
0: 네.
1: 내가 이런 느낌을 겪을 수 있구나.
0: 어.
1: 막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부터 그 기도 일기를 썼거든요.
0: 네.
1: 그때 하나님 오늘 만났다.
0: 어.
1: 언니 오빠들이 했던 인격적으로 만나봐 라고 했던 그게 이거다 이러면서
0: 그래서 날짜를 기억하시는구나.
1: 네.
0: 오.
1: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무슨 아빠가
0: 이제
1: 저는 육신의 아버지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랬었는데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뭘까 이런 게 근데 진짜 아빠가 에이 일어나 하고 깨우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은 적이 있어요.
0: 네.
1: 제가 일어나자마자 또 엉엉 울어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 하나님은 아빠예요, 아빠. 어쨌든 아빠라는 존재가 없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아빠라고 항상 부르거든요. 그래서 무서울 때도 아빠 무서워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빠 저 다녀왔습니다. 아빠 저 잘게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 근데 정말로 진짜 육신의 아빠처럼 저한테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만져주시고 다 큰 어른인데도 무슨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저를 항상 이끌어주시니까 정말 늦었지만 서른이 된 지금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제가 성장을 다시 하는 느낌. 그래서 너무 자주 눈물이 나고 자주 감격스럽고 되게 그래요.
0: 드라마 영화 OST 활동 뭐 이어가시면서 무명 생활도 하셨지만 차근차근 음악 활동을 이제 하게 됐어요. 네 소식 정말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때 사직이 의혹이 있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뜻하지도 않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
1: 네.
0: 저도 그런 일 참 생활하면서 너무 많았지만 어떠셨어요?
1: 어쩐지 좀 약간 현실이지 현실인가? 이런 생각 믿기지가 않아. 왜 제 이름이 막 이런 일로 우르락내리락 하는 게 왜 뭐지 싶기도 하고 뭐 어차피 그런 일이 딱 터졌을 때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0: 믿지 않으니까 이미 난 그런 사람이야로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1: 네, 네. 이미 끝나버린 일이라서 내가 가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였나?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인데 사실은 맨날 맨날 술을 먹었어요. 빨리 빨리 죽으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서.
0: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1: 제발 다음 날 눈 뜨지 마라. 제발 눈 뜨지 마라. 그때가 하나님이랑 가장 멀었던 시기였거든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됐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제일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단 한 순간도 생각을 안 했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했던 시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뭐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가 다 있다고는 하니까.
0: 그렇죠. 살면서 기도가 안 되는 날들도 많죠. 네. 네 그렇게. 네.
1: 그래서 그때는 제발 눈뜨지 마라.
0: 네.
1: 자연사 해라. 막 이러면서.
0: 눈뜨기가 무서운 거죠, 뭐.
1: 네. 이거를 뭐 해명하고 자시고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0: 이미 해명해도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1: 네. 이게 사실이어도 사람들은 그냥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느낌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너무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0: 또 그런 또 성격이니까. 네. 상처 쉽게 받는 성격이니까.
1: 네. 사실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0: 네.
1: 왜냐면 부모는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도 사실은 숨겨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런 원리로 따지자면. 만약 제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좋아한다면 사람들은 편을 들어줄 텐데
0: 네.
1: 이건 아닌데도 편을 안 들어주는 건 나를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0: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으셨구나.
1: 네, 그래서 나는 죽어야겠다.
0: 아이고야.
1: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확신을 했어요. 그때는 내가 죽으면 딱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0: 아이고.
1: 막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진짜 바보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맨날 그랬어요.
0: 근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어쨌든 무혐의 판결이 났으니까
1: 네네네.
0: 얼마나 걸렸죠? 무혐의까지?
1: 그래도 한 1년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거의 1년?
0: 무혐의 판결은 요만큼 나오잖아요.
1: 그리고 사람들은 관심이 이미 없죠.
0: 이미 뭐 무혐의래?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크게 막
1: 네네. 이미 다른 이슈에 관심이 가고 저는 이미 잊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사회의 생리를 이미 아니까 무혐의가 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조차도 너무 속상하고 그땐 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중간 기억은 없고요. 좋아지다가 아는 분들이 점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크리스찬이 점점 제 주위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0: 천사를 붙여주시는구나.
1: 네네.
0: 하나님이.
1: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을 때는 그냥 냅두시고
0: 네.
1: 바닥을 그냥 찍게 냅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사람을 붙여주셔서 다시 교회에 나갔죠. 근데 그때 코로나여서 비대면도 보다가 이제 풀렸을 때 마스크 끼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0: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쏙쏙 바뀌었겠네요.
1: 맨날 울었죠. 가면은 그냥
0: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게 다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더 단단하게 만들게. 그리고 앞으로도 활동하실 때 그런 일이 없애라는 법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해서 해도 옆에서 받으면 운전 그 교통사고잖아요. 저희는 정말 너무 조심히 살아도 교통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옆에서 들이받고 시기하고 들이받고 내려지려고 들이받고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미리 그런 시간을 주셨나 보다. 어떤 거를 느꼈었나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1: 모르고 연약했을 때는 주변에 그런 사람만 있었어요. 왜냐면 유유상종이라고.
0: 이상해. 꼭 그럴 참, 때는 그래요.
1: 네, 아프니까 아픈 사람만 오고. 근데 꼭 연약한 사람은 겉모습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0: 네.
1: 그걸 숨기려고. 엄청 우악스럽고 막 엄청 욕도 하고
0: 일부러
1: 막.
0: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1: 네. 그런 사람들이니까 뭘 해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걸 해도.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0: 자기 진심이 아니니까.
1: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참 연약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잘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다 그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그게 너무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까지 이제 가고 또 저는 항상 잘못은 저거든요.
0: 글로 돌아오는구나.
1: 전 남 탓을 절대 안 해요.
0: 그건 좋은 건데.
1: 왜냐면 얘가 정말 잘못했어도 이 사람과 내가 어울리지 않았으면 될 문제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분명히 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세상이 미운 거예요. 왜 이 친구를 이 부모님을 그냥 놔뒀을까? 또 그 부모님 왜 그 부모님은 또 놔뒀을까? 막 이렇게까지 가요. 막.
0: 이러면 A형인데 O형이 아니라. 네.
1: 그러니까 원 뿌리를 항상 생각해요. 원천이 뭘까?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새롭게 만나는 인연들은 거의 다 외유내강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겉모습은 이게 딱 선배님처럼 그러십니까? 막 이런데도 그 단단함이 그냥 느껴져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되게 지혜롭고 눈치가 너무 빨라서 그냥 유도리 있게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너무 닮고 싶고 막 멋있는 거예요. 되게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런 지혜가
0: 카리스마와 유연함을 동시에 주시는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멀티가 되는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0: 네.
1: 신기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막 주시는구나. 근데 안 좋은이라기 하기보다는 예전에 나 같은 아픈 친구들을 보다가 너무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0: 신앙이 단단한 사람들 보통 다 그렇잖아요.
1: 네.
0: 외유내강.
1: 네, 진짜 외유내강.
0: 왜냐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1: 네,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0: 네. 이미 이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일을 할지 되게 앞으로가 너무 기대됩니다.
1: 네. 저도 기대돼요.
0: 그러니까요. 그런 기대 가지고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건가?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거. 그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혼자 있을 시간이 그렇게 싫다고 하셨 잖아요. 이게 완전 어릴 때부터. 지금도 그래요?
1: 저는 저거를 평생 못 고칠 줄 알았거든요.
0: 네.
1: 그 불안함이 되게 컸었는데 진짜 언제 이게 고쳐졌지? 싶을 정도로 지금은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 말 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고 부러웠거든요. 되게 막 인텔리전트해 보이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왜냐면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빠라고 자주 칭하는데 아빠 저랑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뭐 말씀도 같이
0: 보고.
1: 근데 제가 또 집중을 잘 못해요. 말씀 있다가. 또 딴 데로 세면 죄송해요 하고 다시 보고 저 잠깐 릴스 좀 볼게요 이러고 이렇게 하나님이랑 같이 교류를
0: 항상 옆에 계신 것처럼
1: 네네 하니까 와 진짜 이걸 다 고쳐주셨네요 어느새 이런 생각에 되게 감사해요
0: 나도 모르는 사이에
1: 네
0: 저희 어머니는 남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난 진짜 남편 같다고 이제 뭐 아버지도 남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인 것 같다가 남편 같기도 했다가
1: 네. 저희 엄마도 그래요.
0: 그죠.
1: 네. 네.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1: 그래서 남자친구 소개해 줄까 엄마 이러면
0: 나 있어.
1: 필요 없다고.
0: 나 있어.
1: 나 하나님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0: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네.
0: 네. 만나기 전과 후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틀려지잖아요. 어떠세요? 어떻게 틀려졌을까요?
1: 너무 많은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사랑이 전부인 사람이라 제 일보다 사랑이 전부인 사람이라 연애를 많이 해왔을 거 아니에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나는 평생 한 사람과는 못 사는 인간이구나.

0: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1: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2: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3: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 초대 굿클래스. 예.
4: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2: 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당장 독립운동가 10명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10명.
3: 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유관순 열사님 네. 계시고요. 네. 또 우리 윤봉길 의사님 또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봉창 또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제 나머지 7개만 해주시면 돼요.
1: 안중근 선생님 계시고.
3: 그쵸, 그쵸. 네.
1: 예, 뭐, 이승훈 선생님 계시고, 네. 뭐, 김구 선생님도 계시고, 뭐.
2: 아무튼 간에 그,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를 겪은 민족이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말을 했듯이, 네. 그 교과서를 통해서 소수의 인원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맞아요. 이렇게, 잊혀진 분들 또는 우리가 교과서나 이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3: 맞아요.
1: 아는 분들 많은데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3: 네.
1: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직접 본인이 발로 뛰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재조명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21세기의 독립운동가 같은 분 아니겠어요? 그죠?
3: 그러니까요. 네. 남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오늘 굿클래스에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독립운동과 함께 해온 기독교 역사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모셔볼까요?
2: 네.
3: 오늘 강의 함께 해주실 정상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2: 대한독립 만세!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상규 작가입니다. 네, 잊혀진 독립운동가하고 이제 위대한 영웅 옆에 숨겨져 있었던, 가려져 있었던 그 위대한 조력자들을 발굴해서 알리는 정상규 역사 전문 작가입니다.

0: 이번 강의 주제는 이제 기독교 복음과 독립운동 그리고 상동교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좀 준비되셨나요?
1: 네. 네. 기대됩니다.
0: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네.
0: 혹시 상동교회가 어디 있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2: 너무 익숙한데? 명동? 아닌가?
0: 근처 맞습니다.
2: 네.
0: 근처. 숭례문 혹시 들어보셨죠?
2: 아, 알죠.
0: 남대문 시장 들어보셨죠?
1: 네네네.
0: 바로 그 남대문 로에 있는 게 상동교회예요. 근데 이 상동교회가 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 중 한 곳입니다. 보통 역사 이제 100년이 넘은 거죠. 거의 140년, 150년 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상동교회가 왜 생겼고 누가 지었고 왜 이 상동교회가 오늘의 주제인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1: 네.
0: 상동교회는 1888년에 이제 한국 감리교 최초로 의료 선교사이자 목사였던 스크랜턴 선교사가 남대문로에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이제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당시에 이제 조선에서는 아무래도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반도 교인이 있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뭐 상민, 천민들도 이제 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 네.
0: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데도 내가 양반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싸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딱 중재하고 막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있냐면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 좀 개화시키고 교육시켰던 분들이 그 당시에 선교사고 목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가면은 이제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2: 네.
0: 근데 그 당시에는 목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학교 교육부터 뭐 인권에 대한 어떤 교육부터 여러 가지 모든 거를 다 목회자분들이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상동교회를 하면은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제일 먼저 도끼상소를 떠올립니다. 이 도끼상소라는 단어가 조금 좀 생소하실 거예요.
2: 네, 살벌한데요?
0: 살벌하죠.
2: 네.
0: 무섭죠. 실제 도끼를 들고 가는 겁니다.
2: 아, 진짜요?
0: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도끼상소가 아니고요. 실제 도끼를 챙겨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조선판 이제 좀 민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끼를 들고요. 실제로 왕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궁 앞에서 무릎 꿇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쟤 이 도끼로 나를 죽여달라.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이 도끼 상소는 과거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이 있어요. 몇백 년 동안 해왔던 조선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유명했던 선비들이 또 이 도끼 상소로 굉장히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도끼 상소와 그러면 상동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상동교회의 6대 담임 목사였던 전덕기 목사님이 도끼상소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웬만한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이 상동교회에서 교인으로 활동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목회를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전덕기 목사셨던 것이죠. 근데 당시 이 전덕기 목사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도끼를 들고 왕한테 찾아갔냐. 그 이유는 1905년도에 우리 조선의 외교권,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그걸 을사조약이라고 배우고 을사늑약이라고도 네.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을사늑약이 일어났을 때 많은 조선의 양반들, 선비들은 오히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종교인들은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목회자 중에서 도끼를 들고 왕 앞에 찾아가서 이것은 부당하다. 나라가 망하는 거다. 라면서 이 을사늑약을 해결해달라고 폐지해달라고 상소하고 울부짖었던 목사가 바로 전덕기 청년 목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목사 신분이 아니었고요. 전도사 시절이었죠. 근데 20대의 이 전도사가 도끼를 들고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박탈당했으니 이 조선이 어찌 이 상태로 내가 가만히 있겠냐 라면서 목회자로서 자신의 시대적 양심에 의해서 이제 왕한테 찾아가서 울부짖었던 그 사건이 전덕기 목사의 도끼 상소입니다. 목사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죠. 그 당시 공무원들, 나라의 양반들, 뭐 정치인들이 도끼상소를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포함해서 모든 이 고대사부터 내려왔을 때 목회자가 도끼상소를 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덕기라는 목사는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정신에 앞장섰던 또는 행동하는 어떤 그런 양심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시민 운동가로서도 이제 많이 이름이 알려진 분입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전도기 목사님이 이제 사망하셨을 때 굉장히 갑자기 급히 돌아가셨거든요. 30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때 그 장례 행렬을 지켰던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원래 전도기 목사님은 양반 가문이 아닙니다. 그냥 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신분제상에서는 굉장히 낮은 계급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백정부터 기생부터 거리에서 장사라는 모든 사람들을 품었던 거리에서 활동했던 마치 사도 바울처럼 거리에서 사람들을 품었고 포용하고 전도했던 그런 목회자였거든요. 그래서 전도기 목사님이 딱 이제 사망했을 때 그 모든 운구 행렬을 기생들이 다 배웠고 맨 앞에는 백정들이 울면서 같이 갔고 정말 그 당시 이 조선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이 전도기 목사의 마지막을 함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느낌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굉장히 성도 수가 많은 그런 대형교회 목회자분들도 물론 대단하시지만 네. 어떻게 보면 작은 개척교회를 운영하셨던 이 전도기 목사는 이 사람의 인품과 그 성품에 모든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을 함께 지켰다. 그럼 대체 이분의 그런 어떤 성품 속에서 어떠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전도기 목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역사학계에서는 반드시 거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입니다.
3: 헤이그 특사 사건.
0: 헤이그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덜란드 헤이그는 들어보셨죠?
2: 그렇죠. 너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0: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교과서에 딱 한 줄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우리가 헤이그 1904년, 5년, 6년을 거쳐서 7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라는 게 열리니 거기에 우리 고종 황제가 3명의 특사를 몰래 보냅니다. 네. 그래서 밀사를 보낸다고 하죠. 근데 이 밀사를 3명 보냈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교과서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네. 그냥 실패한 도전, 실패한 사건. 그런데 단언컨대 이 헤이그 특사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과서에 한 줄로 나와 있는 이 헤이그 특사는 그 자체로 영화 한 편입니다. 혹은 정말 드라마로 이거 한 십몇 부작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분량이에요. 이 안에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은 딱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내면,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힘과 구심력은 어디 있었는가? 이 헤이그 특사 모두 다 이제 크리스천이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선교사들의 어떤 도움과 목회자들의 기도로 이 사람들이 행동이 옮겼다는 것이 뒤늦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은 실제 이 헤이그 특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찍은 사건입니다. 먼저 제가 이 헤이그 특사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헤이그 특사의 멤버를 당연히 이제 처음에 대한제국 안에서 이제 인물들을 이제 물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고종 황제가 몰래 이 부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궁 바로 앞에 그리고 자기 문 바로 앞에 일본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비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비밀스럽지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교회죠. 그래서 상동교회에 있는 전도기 목사를 부릅니다. 전도기 목사는 이제 시민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고종 황제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도끼 상설했던 목사잖아요. 그리고 그 목회자의 교회 안에 이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전도기 목사한테 부탁을 해서 임무를 물색을 합니다. 그때 이제 고종 황제의 눈에 들어왔던 세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맨 오른쪽이 이위종입니다. 20살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입니다.
3: 어려 보인다.
0: 그리고 외교관이에요. 네덜란드 헤이그를 가잖아요. 누군가는 귀와 입이 돼야 되잖아요. 통역이 필요하죠. 외교관이 필요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상설.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학장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수학자라 불리는 교육자입니다. 이상설은 누구냐면 을사늑약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일본의 정말 총칼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조약이 맺어졌는지를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똑똑했던 교육자기도 한 명입니다. 맨 왼쪽에 이준이 왜 필요하냐.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가면 앞에 이준 열사의 동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검사 1호입니다. 가장 정의로운 검사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왜 이준이 정의롭냐면 당시에 우리 군대에 가면 하극상이라는 말 아시죠? 내 위에 계급 사람을 이렇게 뭐 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보기엔 너무나 부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풀려나는 겁니다. 그걸 계속 항소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찍혀요.

0: 그렇게 해서 세 명이 준비가 된 거죠.
1: 너무 완벽한.
0: 이 세 명을 준비했던 것이 바로 그 전덕기 목사 그리고 상동교회 교인들이 집단 동의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을 추천합니다 해가지고 고종왕제가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했던 사건을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하고 이끌었던 게 리더였던 거예요. 그분이 전덕기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헤이그 특사들이 결국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도착을 하는데요. 여기에 에피소드가 조금 숨어 있습니다.
1: 네.
0: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1907년 4월 22일에 이준열사가 고종왕제의 특명을 받고 이제 부산을 향해 갑니다. 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우리 지금 연해주라고 하는 곳에 가죠.
1: 네.
0: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준열사가 처음에 갈 때 자기 아내한테도 숨겨요. 왜냐면 혹시라도 중간에 뭐가 문제가 돼서 이 거사가 들통날까봐 아내한테는 부산에 있는 친구 잠깐 만나고 오겠다 하고 2-3일 뒤에 돌아올게요 하고는 갑니다.
2: 예.
0: 죽으러 가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했고 아내한테 숨기고 부산을 거쳐서 연해주에 도착합니다. 연해주에 4월 26일에 도착해서 이상설과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합니다. 5월 21일에 가요. 한 달이 비죠.
1: 네.
2: 그러네요.
0: 지금 헤이그에서는 이미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바쁘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2: 예.
0: 근데 왜 한 달간 연해주에 머물렀을까요? 이 사건이 최근에 이제 역사학계에서 발견이 됐어요. 최근까지도 이게 미스테리였어요. 근데 러시아 국립 외교관이나 공문서 사료관에 이제 특정 문서들이 100년 정도 지나면 공개됩니다.
1: 아.
0: 그러다 보니까 발견된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원래 돈을 많이 들고 만약에 이준열사가 지나가 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1: 네.
0: 뭐 혹시 무슨 일 때문에 네덜란드에 가는 거야?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빈털터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 연해주에서 중간 어떤 조력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경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1: 네.
0: 고종 황제의 내탕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비가 지금으로 따지면 조단위 돈이에요. 환산하면 가치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내탕금을 전달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사라져요. 지금까지도 못 찾았습니다.
1: 들고,
0: 그 돈을 만약에 누가 찾으면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2: 와.
0: 그 내탕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준은 돈이 없는 거예요. 열차를 탈 돈이 없는 겁니다. 이상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그 당시 최고의 양반이었던 이들이 그곳에 이주했던 우리가 오늘날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한인 1세대의 사람들에게 같이 농사를 짓자고 합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농사를 해요. 그거 자체가 이들에게는 엄청난 감동과 충격인 겁니다. 그리고 한 달간 농사를 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열차를 타고 갑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엄청난 감동인 거예요.
2: 대단하다.
0: 그 나라의 운명을 걸고 검사와 그 사건의 어떤 증인 공무원이 거기서 농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약간 전율이 쫙 돋는데 그렇게 해서 열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제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서 주러시아 공사였던 이범진을 만납니다. 그 이범진의 아들이 이휘종이에요. 그렇게 세 명이 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헤이그에 도착해서 정말 이 만국평화회의가 이미 열려있던 이 장소에 도착했는데 결국 문도 열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들이 대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착했을 때 그 정보가 다 새어나가서 지금 이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 세 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프랑스 공사를 거쳐서 이토 히로부미한테 귀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머리를 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막아버리면은 조금 뭔가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다. 오히려 자유롭게 놔두자. 그러면서 우리는 문화 선진국이고 우리는 조선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 있는 유럽에서 온 각국의 정상들이 조선에 저 온 세 명 뭐야? 라면서 오히려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헤이그 특사가 도전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이런 상황이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포기하면 이제 나라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 회의장 앞에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뿌리는 거죠. 우리가 하려던 연설문을 나눠줍니다. 다 버리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음날 이들 한 명 한 명 집에 다 찾아갑니다. 집 앞에서 하루 종일 버팁니다. 그렇게 계속 버텨요. 그리고 거리에서 기자들이 보일 때마다 기자를 붙잡고 연설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명의 기자의 눈에 이들이 눈에 띕니다. 당시 독일에서 유명했던 윌리엄 스테드라는 유명한 기자가 있어요. 이 기자가 들어보니까 이거 왠지 기사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시에 이휘종이라는 그 청년이 말했던 그 내용이 너무나 명쾌하게 이해가 되길래 너 그러면

0: 내가 기자회견을 한번 열어줄 테니 기자클럽인 프레스센터에 와서 한번 연설을 해볼래라고 한 거예요. 이휘종이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해가지고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토이루 부미는 아 너희가 뭐 연설을 해봤자 뭐 얼마나 잘하겠어 했는데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잘한 거죠.
1: 너무 소름 돋아.
0: 제목 자체가 Plea for Korea입니다. 한국을 위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그 호소에서 이휘종이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체 너희가 하는 이 평화회의는 뭔 의미가 있냐. 너희가 말하는 기독교의 신은 그러면 차라리 총칼이라고 말하자. 성경을 믿는 게 너희는 아니다라면서 엄청나게 기자들 앞에서 이제 주장을 펼칩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들의 이 연설이 신문 1면에 도배가 되면서 전 세계 신문에 이제 특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었어. 난리가 나죠. 바로 그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고종 황제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보낸 거냐. 근데 우리 왜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뭐 CIA나 FBI 이런 데서 어떤 그 요원을 특파 보낼 때 만약에 걸리면 너는 우리는 아무런 그래서 뭐 정보 삭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일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뭘 하냐면 나는 이들을 모른다. 이들은 그냥 사기꾼이다. 나는 이들을 모른다. 이들이 자기들 혼자 그냥 간 거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 세 명은 거기서 한마디로 버림받게 됩니다. 국가의 목숨을 어떻게 운명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연설을 했는데 조국으로부터 오는 소식은 이들은 사기꾼이다. 라는 황제의 증언.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됐을까요? 완전히 정말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 헤이그 특사들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이휘종의 아내가 엄청 아프다는 전보를 받아요. 이휘종이 잠깐만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준열사가 사망해요.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기사가 도배됐던 게 독살당했다. 그러면 이제 법조인이 없죠. 이거를 법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휘종이 사라졌죠. 말을 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설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때 이휘종이 급히 다시 돌아오고 그때 윌리엄 스테드라는 기자가 다시 옵니다. 자 회의 다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포기할 거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고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문전박대를 당하죠. 근데 하필 딱 그 시기에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피의자가 없는 상태로 열리는 재판을 우리가 궐석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열려요. 그리고 이상설이라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요. 이미 사망한 한 달 전에 사망한 이준 검사에게는 무기징역형을 때립니다. 그리고 이휘종한테도 무기징역형을 때리죠. 이들은 조선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딘가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자신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던 그 고려인들이 있던 러시아 연해주로 돌아갑니다. 그 러시아 연해주로 돌아가니 거기서 이미 의병이 만들어져서 의병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설과 이휘종이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의병을 지원해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때 왔던 한 명의 청년, 그 사람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들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헤이그 특사의 사건을 보면은 교과서에는 실패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의 의지가 안중근에게 이어졌고 안중근이 이토이루 부미를 암살하고 이 모든 사건들이 계속 독립군, 독립의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의지가 정말 불쏘시개처럼 계속 연결돼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기독교 복음과 독립운동에서 상동교회를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상동교회의 이름도 조금 낯설 수도 있고 전덕기 목사님이란 분도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그 헤이그 특사 그리고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이들 모두가 한 점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좀 어떠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2: 오늘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촬영 전에 전덕기 목사 얘기 살짝 봤을 때 무조건 기억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저는 상동교회랑 전덕기 목사님 정말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1: 저도 그 독립운동사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접하면서 아 되게 순교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독교 복음과 거의 밀접하다 못해 같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 지금 너무 계속 소름이 들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 이 사건이 저는 그냥 네덜란드 갔다가 실패한 사건 진짜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지금 너무 놀랍고 이거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도 얼른 듣고 싶습니다. 저는. 네.
3: 뭔가 계승된다는 게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2: 맞아.
0: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걸 또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 복음과 어떻게 보면 순교의 역사랑도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들 한 명 한 명은 약하지만 그들의 그 순교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이 정말 큰 감동이고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심장에 내 사랑이 멈출 것 같아도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K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 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 중 10대 재앙의 각 재앙별 연구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제7차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 재앙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 볼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박은 히브리어로 바라드이고 한자로는 비우자, 우박 박자로서 기상의 급변으로 오는 싸라기, 눈보다 크고 단단한 얼음 덩이를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우박을 잘못 맞으면 그 식물은 꺾여서 죽거나 얼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박은 우레를 동반할 때가 많으며 사람과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 볼 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피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은 중한 우박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말씀 볼 때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앙으로 쏟아진 우박이 매우 크고 무거워 짐승이나 사람이 맞으면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8절에 내리리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역, 분사형을 사용함으로써 우박이 마치 비가 오듯이 쉼없이 계속 내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우박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22절과 23절 말씀 볼 때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우박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 볼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피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 다섯 번째 악질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문법 미완료형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계속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박지향에서는 출애굽과 관련된 보낸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샬라흐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박재앙의 예고와 시작 그리고 날짜는 언제가 될까요?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박재앙을 예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우박재앙을 예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의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우박지향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우박지향이 내리는 때는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그리고 18절 말씀 볼 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18절 말씀 볼 때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예고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들 때 재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 23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팡이를 들매 이 들매의 히브리어는 나타라는 단어로서 뻗다 펼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펼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박과 불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 볼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모세가 1월 9일에 우박지향을 예고하였고 실제로 우박지향이 일어난 것은 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9장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우박과 섞여 내렸다고 출애굽기 9장 23절과 24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박지향의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첫째로 이삭이 나온 보리와 꽃이 핀 삶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과 32절 말씀 볼 때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나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리와 삶은 보통 3월 말경에 수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재앙은 1월에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따라서 땅에 나온 것은 피해를 받았지만 아직 땅 속에 있는 것은 피해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삶은 히브리어로 피시타로서 아마 린넨을 가리키는데 애굽인들의 의복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애굽의 제사장들은 항상 삶으로 짠 옷만 입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내린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과 21절 그리고 25절 말씀 볼 때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먹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또 21절 말씀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25절 말씀 볼 때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에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은 히브리어 사데로서 인적이 드문 야외 그리고 성벽 있는 도시 바깥의 교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박지앙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당하지 않도록 애굽에도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 말씀 볼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상시에 경험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의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가 아니었기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소홀히 여긴 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생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집으로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무참히 죽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 볼 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자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의 생축, 그 생축은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박지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생과 살을 결정하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에서 얻은 자신들의 적은 경험과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거나 대결하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경험이나 얕은 생각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찾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습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 말씀 볼 때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꺾었으되라는 표현은 깨뜨리다, 부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바르의 강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산산이 부수다입니다. 여러분, 우박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쏟아졌는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무의 몸통까지 산산이 부서질 정도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박이 모든 채소를 치고 모든 나무를 꺾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모든의 의미는 100%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이 다 찼음을 의미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을 메뚜기 재앙 때에도 우박 재앙을 면하고 남은 채소와 나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메뚜기 재앙 때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박 재앙의 엄청난 위협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2절 33절 말씀 볼 때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에 나무를 찍으셨도다. 또 시편 78편 47절 48절 말씀 볼 때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개불에 붙이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박과 함께 내성이 바라고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박재앙을 내리실 때 우박만 내리게 하지 않으시고 비와 뇌성 그리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 볼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뇌성은 히브리어 콜이란 단어로서 천둥 소리를 의미하며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9장 23절과 19장 16절에서 19절 또 20장 18절 이렇게 세 군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우레와 나팔 소리에 모두 히브리어 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성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쫓겨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레 같은 소리 후에 이제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과 31절 말씀 볼 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달리게 하시니라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이것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즉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마치 사람이 걷듯이 지면 위에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24절에서는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덩이가 섞여 내린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해석해 볼 때 스스로 붙들고 있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또 한 번 사용된 곳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이 번쩍번쩍하여라는 표현이 바로 불덩이가 섞여 내린다라는 원어와 동일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불과 불이 서로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불이 매우 크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뇌성이 울리면서 수많은 우박덩이들이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와 섞여 쏟아졌으니 이것은 애굽 계곡 이래로 전혀 없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박재앙에 대한 바로왕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첫째로 일곱 번째 우박재앙은 바로의 마음에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우박재앙의 대상 가운데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재앙을 네 마음에 내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 볼 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여섯 가지 재앙과 이 일곱 번째 재앙이 구별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은 이해력, 통찰력, 그리고 이성 등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재앙이 내린다는 것은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왕의 마음이 극심한 고통을 받아 한치의 안정도 없이 불안과 공포 속에 있을 것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결국 바로왕은 그 마음이 혼란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9장 14절 상반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에는 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마음에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다른 혹독하고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바로는 이미 여러 차례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완고함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했다면 벌써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신 악재 재앙으로 바로와 그 백성을 능히 진멸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주지시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두렵게 알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박 재앙의 격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과 28절 말씀 볼 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뇌성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콜로트 엘로힘으로서 직역하면 하나님의 뇌성이 되겠습니다. 바로는 우박지앙에 동반된 뇌성을 하나님의 뇌성으로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두렵게 느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바로의 이 회개는 철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바로가 처음으로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했지만 이것은 철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이전 재앙보다 훨씬 무서운 뇌성과 불덩이와 우박이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렸고 그 두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려는 얄팍한 마음으로 말로만 번지르르 하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니 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출애굽기 9장 30절에서 답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재앙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 대비책을 강구할 만한 충분한 빌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회가 애굽인들에게까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면 이 무서운 재앙이 경고로만 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계속 완강하게 버텼기 때문에 재앙은 예고한 대로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예고해 주신다는 것은 이를 피할 기회도 함께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는 최후 심판날에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재앙이 끝나자 또 돌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 볼 때 바로의 마음이 강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퍅하여의 히브리어는 하자크로서 강하다, 완고하다, 단단히 묵다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다시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9장 34절 하반절 말씀 볼 때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하도 그때까지 바로와 똑같이 마음이 완강한 상태였음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 말씀 볼 때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고도 계속 완고한 마음으로 범죄하면 결국 파멸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볼 때 그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박재앙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애굽에 내린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재앙 때에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과 채소와 나무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나팔 재앙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 볼 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볼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큰 우박이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9절 말씀 볼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 때에 바벨론을 완전 멸망시키실 때 무게가 한 달란트 약 34kg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과 21절 말씀 볼 때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34kg이나 되는 우박덩이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우박을 사용하시는 것.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박 재앙에서 동반된 것 중에 뇌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 볼 때 모세가 하늘을 행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자 여기 이 뇌성은 히브리어로 콜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브론테라고 합니다. 이 브론테 역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 볼 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또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서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심판의 도구인 뇌성 모두 헬라어 브론테입니다. 그런데 이 브론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는 음성이나 작은 책을 가진 음성이나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볼 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기에서의 뇌성도 헬라어 브론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브론테, 뇌성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 영원토록 브론테, 뇌성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마지막 때 주님의 대적이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통치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 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로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직 예수교회 구속사

0: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또 하나라고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죠. 바구나 시몬아, 너가 정말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참 복의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아는 것은 너무나 복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 우리 뭐 다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 정의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온 우주의 창조자고 절대자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다. 그래서 어떤 견줄 수 있고 맞설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대립되거나 비교될 만한 것이 없는 압도적인 존재,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의 근원 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물의 현상이 생기는 본 바탕,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시작된 그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또 종교적으로는요, 세계, 인간과 세계를 다스리고 도덕적인 질서, 곧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행동의 규범,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 기독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또 편재 어디나 부재하지 않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의가 있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을 마태복음에 기록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는 그리스도다. 그 말은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 말은 기름 부은 모든 자들이라고 말인데, 구약을 보면 기름 부은 자는 세 직이 있었죠. 누가 받았어요? 왕이 받았고 제사장이 받았고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왕이 받았죠. 또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엘리야가 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의 모든 걸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셨던 그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하나님. 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사장직을 맡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선지자직도 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계시해 주셨고 또 오직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고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과 모든 본질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을 갖고 있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이 그 하나님과 동일하시더라.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들에게 물어봐, 내 자신에게도 물어본 게 뭐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실 게 뭐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것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릴까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할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그것은요, 무한한 우리의 지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스렸던 우리의 존재였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그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다 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다 칭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오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오신 것,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인간으로서 오신 것은 또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라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우리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 감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그 몸을 가져오셔서 참 인간으로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니. 또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그 고통을 친히 느끼셨대요.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연약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오셨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느낌이 없을 때 우리 입으로만 고백하고 말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를 다시 나누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또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 여러분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왜 예수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예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정의한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분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가 보면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면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라는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처럼 영원하시라 하는 게 영원하시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분이 계셨고 그분으로 통해서 모든 세상은 창조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인가?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데 영원하신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곧 태초에 예수라는 그분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야. 그냥 인간의 한 모습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게 예수님은 영원한 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님은 속성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이 다 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도 그런가 보면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걸 다스렸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방금 요한복음에 읽은 것처럼 그 예수라는 그분도 태초에 그와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있었던 것처럼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던 그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는 생명을 살려내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셨어요. 예수.

떠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도 그런 모든 걸 다 알고 계신가? 예수님도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도 알고 계시더라는 과거.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너가 오늘 밤에 날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미래 또한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도 알고 계시고 그가 또한 창조의 때를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신 그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는 그분이더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더라. 종말에도 뭔가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아까 또 속성적인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든지 계시는요. 오늘 여기에도 계시고 지금 한국에도 계시고 어디 아프리카도 계시는 편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도 그런가? 예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라는 그분.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요. 시편에 보니까 이러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예수 그분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도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죄가 없으시며. 또 요한복음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망하겠느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예수 또한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죄 없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죄가 없는 걸 보니까 예수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 예수님 또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보면 알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그분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곧 사랑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주신 그분,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안 같아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 동일하게 그러시더라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하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냐 하나님과 똑같은 그 사람은 예수 자신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믿는 것으로 통해서 어떤 삶에 우리에게 유익을 있는가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 구원은 이제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냐는 그 구원을 우리가 가지며 살 수 있게 되더라는 또 오늘 예배를 드린 것도 우리가 이단이라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더라.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란 것은요, 그보다 더 놀라운 내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더라고. 내가 외롭고 두려울 때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다가 갑자기 마태복음을 설교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좀 몸이 그 전에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러 갔어요. MRI를 찍으러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요즘에 계속 사람들 이름을 깜빡깜빡 잊어버려가지고 혹시 치매가 아닐까 그 두려운 것 때문에 의사하고
한참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내가 요즘

너무 사람들이 이름을 잊어버린다. 뭐 어떡하지? 막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MR을 한번 찍어보자 하고 MR을 찍으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MR을 찍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가지 말까?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혹이라도 너 치매가 시작됐어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의사들이 그래 하고 전에 24시간인가 그 전에 캔슬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의사를 보는 그 값을 네가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가서 MRI 찍으러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MR을 찍으러 이제 들어가는데 나에게 기막이를 주더라고요. 기막이를 주고 너 거기 들어가면 엄청 시끄러우니까 귀를 막아야 돼 하고 그다음 누우라 하는데 누운데 양쪽에다가 얼굴을 움직일 수 없도록 그냥 붙들어 매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얼굴 앞에는 마스크를 같은 거 이렇게 그 풋볼 하면 앞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딱 씌워놓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말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가 유일하게 준 것이 내 주머니, 내 손에 고무 같은 거 이렇게 쥐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누르면 거기에 삐삐삐 소리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기계를 중단하고 너를 꺼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MRI를 찍기 위해서 거기에 누워서 들어가는데 와, 공포감이 드는 거예요. 왜 이걸 줄까? 그냥 들어가도 될 건데 왜 이게 이걸 다 장비를 착용하고 이걸 누르게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들어오 폐쇄 공포증 같이 밀려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서 눈을 뜨는 그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폐쇄 공포증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워서 수룩 하고 기계가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데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전화도 그게 거기 뭐 병원이니까 와이프한테 그날 들어간다고 전화를 하는데도 전화도 안 통하더라고요. 전화 문자도 안 들어가. 그러지 이제 누워서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는 이제 어떡하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면. 그리고 기계가 잘못된다면. 난 이거 손 이거 한번 누르는 거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알겠어. 그냥 눈을 감고 한 25분 정도 누워서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 야, 내가 지금 뭘할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편을 외우기도 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외우기 시작했어. 근데 보니까 끝까지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다 알긴 해도 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 속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부른 찬송가가 몇개 없어요. 예수 사랑하는 뭐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야, 내가 혹시라도 코마 상태나 된다면 난 어떤 상황일까? 어떤 상황일까? 이런 그 MRI 찍는 그 기계 속에 진공 속에 들어간 20, 30분에 있을 때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존재가 없을 때그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내가 만약에 코마 상태에 있을 때 거기에서 2년 5년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떡할까? 나는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고 내 생각은 아마 뭐 생각까지도 없을 수도 있지만 생각이 지금처럼 뚜렷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은데 가족들은 듣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속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떡할까? 두렵다. 근데 하나 나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뻤어. 내 속이야기를 할수 있고 내가 그런 속에 있어도 유일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게 유일하게 내가 끊임없이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20분, 30분일지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내가 사랑하는 어떤 누구도 내 음성 하나 듣지 못하는데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 그게 기쁨이고 행복했어요. 내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꼬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거. 내가 영원한 죽음을 내가 맞이하게 될 때, 야, 그 어둠 속에 어느 누구도 없던 하나님조차 없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게 지옥이다. 그게 지옥. 지옥은 뭐 유황불로 우리가 찢음을 나가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그것도 우리가 지옥이라 하지만 정말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그게 지옥이에요. 오늘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게 지옥이에요. 내 두려움 속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내가 말해도 허공에 그냥 둥둥 떠버리는 내 삶, 내 이야기, 나의 기도, 나의 찬양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 이야기가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다가 오늘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내가 어디에서든 무엇이든지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 나에게 그토록 행복할까 하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라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세요? 오늘 찬송가 95장에 우리가 부른 것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내 생명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정말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쁨, 소망, 생명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라는 그분을 불렀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에게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데 내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렵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 예수라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건 그냥 고백 아니에요. 우리 그냥 우리가 외우는 시가 아니에요. 시편 18편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22장인가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가 모든 일을 다 자기 삶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라고 그가 고백하고 나의 반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일생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그 가나안 땅, 그 기쁨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는 두려워요. 두려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도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해요. 붉은 불에 던져졌어요. 그 두려운 순간에 그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핍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 바울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이. 그 고통 속인 하나님이. 예수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란 그 말이에요. 예수란 그분은 그냥 여기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말, 그런 시적인 표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란 그분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삶 속에 혹이나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들은 구원이세요.

0: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전화는 571-329-1801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뉴욕 우리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2: 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이런 빛 말고 돈, 빛. 한 세대 전에는 은행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신용카드도 없었고 또 학자금 대출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 어린 시절 자녀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소 파는 것도 받고 논 파는 것도 곧잘 들었습니다. 빌려주는 대출 시스템이 있었지만 강력한 통제 범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 수입 한도 내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또 신용카드 보편적입니다. 30년 모기지 상환이라고 하는 제도는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생겨난 미국의 새로운 하나의 문화입니다. 중산층에게 집을 살 기회를 제공하고 돈이 없어도 그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집을 구입하는 92%는 30년 상환, 모기지 상환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이 전문가들의 결론은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은행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입니다. 이 중산층은 평생 학자금 갚고 집 갚고 차 갚고 빚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혹 내 직장이 이뤄져서 그 빚을 갑자기 못 갚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불안도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번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또 AI가 출현하고 그런 요소들은 우리에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끌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빚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걸 쌍둥이 적자라고 합니다.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많은 나라가 상환 불능에 엄청난 빚을 떠안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가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뭔가에 묶여놓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빛의 치명적, 가장 치명적 문제는 정신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주 빛 독촉에 시달려보는 경험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자녀였을 때 부모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정신을 지배해버립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의 첫 번째,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12절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런데 이게 빚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빚진 것을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빚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에 빚지지 않았느냐? 12절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린 빚진 자지만 육신에게 빚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에 빚을 짓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우리에게 베푼 게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육신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일을 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그래서 우린 육신에 갚을 빚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신에 빚진 자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인 양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화두를 던진 겁니다. 왜 바울은 우리가 빚을 졌다고 말했다가 또 어떤 부분은 빚을 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빚진 것은 무엇이고 빚지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빚졌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17절 마지막 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상속을 받는 자라는 걸로 끝맺음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전개합니다. 빚을 졌는데 지금 내 게가 아닌데 나중에 가보니까 내 게 아닌 것도 내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빚지고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사는 삶과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노예입니까? 자녀입니까? 물론 이 시대에 노예라고 하는 건 우리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황당한 얘기는 나에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노예입니까? 또 아니면 뭐 당연하게 난 자녀인데 뭐 괜히 물어보나 생각하면서 이걸 그냥 건성으로 흘려들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폐부를 꿰뚫는 상당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세 가지 대지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린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린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필요가 없다. 난 육신에게 채무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출애굽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를 조금 오버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마치 빚진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면 노동해야 됐습니다. 그 채무를 다 갚아야 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뭔가 빌려준 것도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를 이어서 빚쟁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를 출애굽이라고 하죠. 거짓된 채무관계를 하나님이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출애굽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설 때 할 말을 일러줬습니다. 핵심적인 말 하나입니다. 이건 결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너는 바로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는데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했어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아니 노예인데 하나님의 신의 맏아들이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떠올려지면 사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결정적 카이로스의 순간이었다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그 박사과정의 논문 썼던 호세아 11장의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출애굽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릴 때 불러냈다. 사랑해서. 왜? 아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 이게 출애굽의 가장 결정적인 모티브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를 조금 요약해 보면 오늘 본문에 맞게 요약해 보면 출애굽은 빚쟁이로 시달리는 아들을 구출해낸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출애굽입니다. 이젠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깃발을 꽂아놓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백성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고 노예로 살았던 삶이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친숙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즉 빚쟁이의 삶을 청산해 줬는데 다시 빚쟁이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돌아가려는 발걸음을 붙잡았던 건 한 가지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말을 하고 그들의 심리가 막 움직이고 마음이 요동치고 나 갈 거야. 난 못 살겠어. 난 못 가겠어. 라고 해도 구름기둥이 가면 그들은 갑니다. 불기둥이 밤에 멈추면 그들은 멈췄습니다. 뒤로 돌아가려는 발을 구름기둥이 앞으로 밀게 했고 뒤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요동치는 발을 불기둥이 붙잡아두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아주 결정적 도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의미는 내가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줬어. 그래서 난 나왔어. 나는 채무관계를 다 청산했어. 이제 난 새로운 나야. 난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야 돼. 근데 갈 때마다 혼동이 되고 아 난 돌아갈 거야. 난 너무 불안해. 난 두려워. 할 때마다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멈추게 묶어뒀던 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고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각인하고 느끼게 해주고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소품입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를 펼쳐놓고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어봅시다. 광야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자주 굴복합니다. 그 광야에서 육신은 누구나 예외 없이 매우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빚지지 않는 이집트. 난 빚을 진 건 없는데 마치 거기 가면 빚쟁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거기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빛을 지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빛을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집트의 빛을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육신의 노예가 아닌데 우린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육신이 시키고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노예가 아니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상속받을 약속의 내일로 나가게 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이 본문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는 오늘날 광야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각인하고 기억하고 그걸 누리고 꺼내어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난 하나님의 딸이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증언해 줍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보십시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나에게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뭘 어떻게 잘 까먹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은 24시간 동안 얼마나 그걸 인지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그 서티피케이션을 꺼내어서 활용하고 살아갑니까? 그걸 물어보면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느 정도의 퍼즐로 내가 맞춰가지고 그거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성령이 하신 일의 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까? 네. 진짜 이 엄청난 파격적인 놀라운 일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아버지이십니까? 이걸 내가 아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그래, 그렇지. 우리 목사님 말하는 게 맞지. 옳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냐는 겁니다. 이 생각을 누가 갖게 했냐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나는 가문에서 그 기독교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게 그 개런티를 할 수 있느냐? 바울은 끊임없이 그 혈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미션스쿨에 가서 그런 커리큘럼에 내가 젖어들었는데 아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줬어.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개런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증언이 여러분들에게 시시한 것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화와 같은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이 나에게 뭘 말했나? 내가 뭐 불이 일어나고 막 특별한 어떤 체험들이 있어야 성령이 내 안에 있을 텐데 나는 성령이 없나 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첫째 표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저 약속의 땅까지 갑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과거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다시금 또 거기 양 복잡한 빚쟁이의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또 성령께서는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상속받을 미래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강력한 소품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췄다 나가겠다, 멈췄다 나가겠다. 우리의 생각은 속도가 느릴지는 모르고 우리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있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급해서 아 나는 이제 더 안 되겠어, 난 돌아갈 거야 라고 할 때, 나는 여기서 뛰쳐나갈 거야,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라고 할 때 불기둥처럼 성령이 우리의 발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혼란스러워, 길을 잃었어, 당황할 때 구름기둥처럼 성령이 우리를 앞으로 정확한 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광야에서 지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입니다. 오늘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 헬라어로는 휘오테시아스인데 이건 자녀가 되었다,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예요? 입양이란 뜻입니다. 입양. 입양은 이스라엘이나 중동 사회에는 매우 희귀한 문화였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행해졌던 법적 절차가 입양이었습니다. 군인에 나갔다가 전사를 해서 갑자기 그 군인에게 상속받을 자녀가 없다. 그러면 입양을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문을 유지시켜 나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입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입양은 낯설지 않는 메타포입니다. 아버지가 입양된 자녀의 모두를 책임져 줍니다. 입양된 순간 이 자녀는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어릴 적 김득구, 박진우, 지금 언뜻 기억나는 오늘 아침에 생각났던 이름인데 세 명 이렇게 같은 학년인데 김득구는 꼽수였습니다. 저보다 6살이 많지만 학년은 저보다 늘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세 명이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 뭔 얘기를 했던 게 생각나냐면 우리의 로망이 누군가가 와서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입양해 준다면 내 신세가 완전 바뀌어질 텐데, 여러분들은 입양되어 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입양이란 어답션이라는 게 내가 입양을 할까라는 입장에서만 생각해 봤을 겁니다. 내가 입양이 되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은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들으면서 난 입양되는 게 내 삶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를 버리고 갔던 아버지가 돌아와 나를 구출하는 게 내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은 저의 18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입양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깊게 와 닿았습니다. 그 생짜 고아들입니다. 그냥 태어날 때 얼마 안 돼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겐 삶의 출구가 입양이었습니다. 유일한 출구입니다. 아버지가 입양된, 하나님이 입양을 했다. 그 자녀의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양자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입양을 좀 거꾸로 뒤집어서 비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입양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태어날 때부터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신분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뭘 염두에 둬야 되면 내가 지금 그럴듯한 신앙인 같고 나는 목사고 장로고 뭐고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잃어버려졌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본래 아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입양이라고 하는 휘오테시아스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집트에 마치 빚쟁이의 채무관계를 가져야만 되는 삶처럼 늘 헉헉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입양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에게 대속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채무관계 빚을 대신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출애굽 때부터 그들은 출애굽 4장 22절 그 한마디의 음성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린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속죄 제물의 대가를 지불했을 그 순간부터 그를 믿는 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결코 시시한 게 아닙니다. 한번 듣고 이게 평가할 만한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획기적이고 혁명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고 신뢰하는 자녀됨의 삶을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빚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내 안에 혹시 나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아빠야. 내 아빠가 20년 전에 돌아가셨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내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갔어? 내 아빠가 어린 시절에 나를 학대했어? 그거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빠야. 내 아빠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들려진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을 만끽하십시오. 그 자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여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그걸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삽니까? 이 히든카드를 얼마나 꺼내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빚쟁이 취급해도 결코 우리는 육신의 세상에 빚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 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설렘으로 문을 여는 K-Radio 꿈꾸고 나누고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라는 낯선 땅에서 우리 이민자들은 참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꿈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요. 오늘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잊혀졌던 꿈이 다시 꿈틀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년 부활절 찬양으로 시작해서 올해로 벌써 16년째 찬양의 메아리를 전하고 있는 분들이죠. 헬라어로 선포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케리그마. 오늘 케리그마 남성 중창단의 단장님과 또 부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K-Radio 스튜디오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저희는 음악을 전공하고 각 교회에서 찬양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 음악을 하는 케리그마 남성 중창단입니다.
0: 교회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케리그마 남성 중창단. 우리 단장님 굉장히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단장님 성함이라든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프로싱 제일교회 김요한 권사이고요. 케리그마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김요한 권사님이시고 이제 아마 감리교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이라고 불리는 거죠.
2: 네,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단장님이십니다. 그리고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충신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유영문 부단장입니다.
0: 유영문 부단장님, 전도사님이세요?
3: 네, 주로 찬양에 관계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0: 아, 그러면 찬양 전도사님이시군요. 찬양 사역 맡고 계신.
3: 네, 그렇게 중심으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0: 예, 케리그마, 헬라어로 이제 외치다, 뭐 선포하다 이런 뜻인데 그 이름의 의미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외친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었어요. 16년 전 첫 모임 예,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이 팀이 결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2011년 부활절 십자가상의 칠언이라는 칸타타를 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어느 정도 안면이 있지만 인사를 좀 쑥스럽게 나눴던 그런 시기죠. 근데 셰퍼드 콰이어라는 그런 단체에서 그때 당시 박요셉 단장님 지금은 작곡하시고 안 계신데 그분이 만드신 셰퍼드 콰이어가 아주 어마어마한 십자가상의 칠언이라는 그 아주 감동적인 부활절 칸타타를 하게 되어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만났습니다.
0: 네. 네.
2: 마치고 나서 그 감동이 와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음악 공부할 때 하나님 저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고백을 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주님의 첫사랑이 그리웠던 거예요.
0: 네.
2: 그래서 그날 만났던 성악가들 남성 몇몇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의 뉴욕 충신교회의 찬양대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네. 저희들이 이렇게 16년을 달려왔습니다.
0: 네, 제가 그 공연 브로셔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사말에 남기신 단장님의 그 글 보면서 뭉클했는데요. 최고의 성악가가 되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으셨다고. 하지만 이민자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예, 유학 공부를 마치고 이민자로 살면서 그 무대 대신 그 생업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런 마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2: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그렇고 아마 부단장님도 그랬고 주님 이 콩쿨에 1등 시켜주세요. 저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할게요. 라고 모레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1등도 해봤고 2등도 해봤고 뭐 장사도 해봤고 떨어져 보기도 했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붙잡았었어요. 근데 어느 시간부터인지 그 기억은 없어지고 그냥 현실에 젖어들어서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이제 이민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뭐 모든 단원들이 다 똑같진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업종에서 종사를 하면서 되게 갈망하고 힘들고 또 안 해봤던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 힘겨움 속에서도 그 주님의 그리움 또한 주님의 음성 이런 거를 늘 갈망을 하면서
0: 네.
2: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중대한 어깨가 좀 무거워지면서
0: 네.
2: 예, 많은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나이는 어느덧 먹어가고 정말 어렸을 때 꿈꾸던 그 모습이 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좀 절망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역시 주님의 은혜다.
0: 네.
2: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라는 결론을 갖고 예, 감사함으로 예, 살고 있습니다.
0: 아, 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느라고 사실 다른 업계에서 일을 하기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함께 하신 단원분들은 또 실제 직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 일터에서 노래가 그리울 때 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우리 또 우리 전도사님이시잖아요.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이영문 부단자님. 네. 네, 어떠신가요? 원래 꿈은 뭐였어요?
3: 당연히 음악을 전공하면서
0: 예.
3: 다들 음악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리라 하는 그런 다짐이 다 있었겠죠.
0: 예.
3: 근데 대부분 글쎄요 다른 악기는 잘 모르겠는데 성악하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음악을 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음악인의 꿈을 꾸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0: 예.
3: 그런 면에서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을 다시 좀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죠.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시 모이게 됐는데 그때 모였을 때 당시에는 각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이민자 분들이 삶을 영위하시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뭐 운전하는 일을 하신다든지 무언가를 판매하는 일을 한다든지
0: 예.
3: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가르치는 일을 한다든지 네, 굉장히 뭐 요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였는데 그 마음 중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었죠. 찬양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0: 네.
3: 그랬을 때 우리가 화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 한번 모여서 우리 각자는 연약하지만 이제 세월도 많이 흘렀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본다면 또 이 일을 하나씩 또 이루어가는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화두를 던졌을 때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큰 소리 안 나고 또 서로의 어떤 어렵고 힘든 부분도 다 감내하면서도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0: 네. 그 캐리그마 단원 그 모두 이제 공동의 꿈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정규 연주회를 16년 동안 이제 이어오셨습니다. 그런 목마름의 시간들이 모여서 이제 또 한 번의 정규 연주회를 준비하셨는데요. 이번 공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 이번 공연은 감사 찬양 콘서트입니다.
0: 아, 감사 찬양 콘서트.
2: 네.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2: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녹록지가 않잖아요.
0: 네, 그렇죠.
2: 뭐 이민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전쟁
0: 네.
2: 예, 이런 게 물가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 걸 보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겠다. 예,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공연에는 국내외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붙들고 의지할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예, 마지막 곡으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주는 나의 피난처.
2: 네, 그렇습니다.
0: 네, 이번 공연이 이제 퀸즈 플러싱에 소재하고 있는 플러싱 제1감리교회. 예, 네, 감리교회에서 열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내일 17일 주일 오후 5시 반에 연주회가 이제 있고요. 이번 프로그램 구성을 보니까 좀 화려해요. 특히 뭐 항해자, 이젠 역전되리라 같은 이런 곡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 곡들을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3: 저희는 이제 선곡할 때
0: 네.
3: 글쎄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각자 우리의 단원들이 각자의 삶과 각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0: 네.
3: 그럼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습할 때 다음 공연에 대한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0: 네.
3: 각자에게 주셨던 어떤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 은혜들이 반영되는 곡들을 각자가 다 가져옵니다.
0: 아, 예.
3: 각자 가져와서 같이 그 곡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그 곡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면서 아, 이번 공연의 컨셉을 같이 기도하면 컨셉에 맞는 곡들로 다시 한 번 더 추려나가죠.
0: 아.
3: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선곡은 함께 모여서 함께 정하고 그 안에서 같은 띠을 가지고
0: 네.
3: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0: 아,
3: 저희도
0: 네.
3: 선곡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완성된 선곡의 내용들을 보면 저희도 이렇게 물론 기도하면서 정했는데도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0: 흡족해하시고.
3: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안에 주님의 음성 같은 그런 맥락들이 보입니다.
0: 네.
3: 선곡 가사 안에 제목 안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많은 도전들을 부딪힐 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입술과 생각들을 통해서 이런 선곡들을 이루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0: 네.
3: 선곡한 곡들도 그런 곡들 안에 예, 메시지와 음성을 듣는 듯한 느낌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0: 아, 우리 단장님, 부단장님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기획하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모든 단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3: 네,
0: 이번 연주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또 선곡을 하셨다. 이런 부분 참 뜻깊은 것 같아요.
3: 네.
0: 예, 그리고 이번 공연 보니까 게스트 또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게스트 분들은 이제
0: 네.
2: 부부인 분들이 있어요.
0: 아, 부부요?
2: 성악가.
0: 네, 부부 성악가인가요?
2: 네, 저희 단원 지금 조현우 테너와 정은지 소프라노가 부부입니다.
0: 아, 네.
2: 예, 그분들이 듀엣을 하고요.
0: 예.
2: 그리고 김인철 바리톤하고 임정현 메조소프라노 그분들도 부부예요.
0: 아, 예.
2: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요 두 부부는 이번에 출연을 하고요. 부인도.
0: 네.
2: 그리고 저희 15년 전부터 찬양하면서 함께 했던 그 소프라노 이희정 그리고 이충희.
0: 예. 예.
2: 이 두 분들은 저희들과 오랫동안 같이 찬양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0: 네.
2: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중하게 시간이 되는지 여쭤보고 꼭 누구를 하자가 아니라 저희 함께했던 분들 중에서 여건과 시간이 맞으면 이렇게 게스트로 초빙을 해서
0: 그러시군요.
2: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0: 네, 남성 중창도 있지만 또 여성 솔로들의 또 조화도 있고 이런 특별히 공들여서 준비한 이런 곡들 중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 저희 캐릭터가 남성 중창단이잖아요.
0: 예.
2: 근데 여성 사중창.
0: 여성 사중창?
2: 네.
0: 아, 네.
2: 아마 오시면 깜짝 놀랄

0: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고물가, 고유가 이것으로 참 굉장히 고단한 그런 이민자의 삶입니다. 다들 힘든 시기죠.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이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동포분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 이번 공연을 통해서 감사와 또 아까 찬양이라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가요?
1: 시대가 어려운 만큼 네. 어려운 중에 감사에 대한 것들을 찾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1: 그러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의 가사들이기 때문에 노래 가사라는 개념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마음과 또 위로의 메시지, 또 사랑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요.
0: 네.
1: 저희들 공연하는 마음의 항상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받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은혜 자리에 함께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참 신기하죠?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면, 힘있게 찬양하게 되면 그것이 역으로 다시 위로가 되어지고 큰 힘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힘있게 찬양하는 그 모습과 함께 또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게 된다면은 또큰 힘이 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이 곡은 정말 잘 준비했습니다라고 할 만한 곡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은 어느 곡이 제일 좋으셨던가요? 이번 준비하시면서.
2: 모든 곡이 귀하고 은혜롭지만 저는 제가 항해자하고 제일 마지막 주는 나의
0: 주는 나의
2: 피난처를 추천을
0: 피난처.
2: 했습니다.
0: 아, 네. 항해자, 주는 나의 피난처. 우리 부단장님께서는
1: 제가 추천했던 곡은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0: 아, 주여 우리를
1: 아무리
0: 회복시켜
1: 힘들어도
0: 주소서.
1: 다시 한번 엇나갔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 자리에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죠.
0: 네. 이 곡을 들으실 때는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단장님 얼굴도 보고 부단장님 얼굴도 보면은 좀 색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네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느라 또 음악과는 전혀 다른 업계에서 일을 하기도 하셨다고요. 또 지금 함께 하신 단원들의 실제 그런 모습들, 네, 물론 성악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양한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자리, 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5월 17일 주일입니다. 플러싱 제1감리교회 오후 5시 반에 캐리그마 남성 중창단의 정기 연주회 이번에 감사와 찬양의 주제로 예 함께합니다.
2: 저희가 이 내용은 꼭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0: 네.
2: 각자 교회에 섬기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죠?
0: 예.
2: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각자 섬기는 교회가 다 달라요. 물론
0: 네,
2: 같이
0: 그렇죠.
2: 겹칠 수 있는 단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달라요. 근데 저희를 이렇게 대부분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는 걸 원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근데
0: 네.
2: 저희는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에
0: 예.
2: 오로지 하나님께 표대를 맞춰 나아가기 때문에 아마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께서 저희들의 이런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힘껏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0: 네.
2: 또한 그 재단의 각 교회 성도님들 사랑 많이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0: 예.
2: 아울러서 제가 16년을 오면서 저희들에게 뭐 어떤 분은 20불도 어떤 분은 뭐 100불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희들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0: 아,
2: 그래서
0: 네.
2: 저희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모였을 때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라는 그 마음대로 지금은 저희 주변에 저희와 함께하는 뭐 기도로도 중보하고 또 물질로도 후원하시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0: 네.
2: 그래서 아주 힘이 나고 아마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더욱더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지역 사회에 라이브로 찬양을 듣는 전공

0: 한 분들의 무대, 아름다운 찬양, 멋진 찬양, 이거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의 후원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 이제 질문은요. 사실 이번 연주회를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후원자분들, 뭐, 교회에, 네, 그리고 성도분들,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렇게 알아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단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 도움 주신 분들에게.
2: 네, 뭐, 단장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외부적으로 도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감사의 포커스를 두고 싶은 분들은, 아, 우리 멤버분들의 가족분들. 왜냐하면, 네. 남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1: 예.
2: 또 찬양하는 자리를 또 지켜나가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 외에 여가 시간들 우리가 모여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1: 네.
2: 우리 멤버분들의 가족분들이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단체가 이루어져 갈 수도 없고 우리 멤버분들이 자리를 지킬 수도 없겠죠. 그래서
1: 네.
2: 가족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1: 예,
2: 그렇게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 우리 캐리그마 남성 중찬단처럼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다른 업계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런 생계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 나도 캐리그마 관심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저희는 특별히 뭐 학연, 지연 이런 예. 걸로 모인 단체가 아니고
1: 예.
0: 예수 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1: 믿음이면 다 된다?
0: 예, 믿음이면 되는데 다만 이제 저희 단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1: 네.
0: 뭐 단장이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제 옆에 친구를 데리고
1: 네.
0: 들어온다 이게 아니고
1: 예.
0: 이러이런 분이 함께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러면 단원들이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 네.
0: 뭐 안 됩니다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1: 네.
0: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단원들이 영입이 됐고요.
1: 아,
0: 그리고 젊은
1: 네.
0: 친구들도 지난해에 그래도 30대 올해 지난해 올해에서 30대 우리 단원들이 한 두세 명이 영입이 돼서 평균 연령을 낮춰주셨어요. 그래서
1: 예.
0: 어느 분이든지 그러니까 성악을 전공하고 아니면
1: 네.
0: 교회 음악을 전공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함께하고 싶어요라는 그런 마음에 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1: 네. 이 방송 들으시고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번에 연주에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단장님이나 부단장님 만나시면 좋겠다 싶고요. 예, 그리고 기대를 하시고 이번 멋진 연주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자리에 함께 찬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고 더 찬양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다라는 이 캐리그마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실에 부딪혀서 잠시 덮어두었던 여러분들의 꿈, 이제 내일 주일 퀸즈 플러싱에서 또 캐리그마의 화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꺼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내주신 우리 김희환 단장님, 그리고 유영문 전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 네.
0: 한번 저희가 16년 동안 충신교회에서 연습을 했어요.
1: 아, 그러세요?
0: 그래서 충신교회 안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대단히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후로싱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또 본당을 내어주신 김정호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특집 인터뷰 우리 꿈꾸고 나누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과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따뜻한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네.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아,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저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엔 저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요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아, 너무 파격적이에요. 네,
1: 그래서 도착층 네.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는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리고 발바닥 그래서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수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이 제품이 또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대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드는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어,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어,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아유, 또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젊었을 때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어,
1: 그러냐면 평평하게 주무시면은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아. 또 좋게 된대요.
0: 아,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어, 약간 올렸다 맞아요.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풀렸던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되게 돼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0: 오,
1: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가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탁탁탁 두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3세대로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그럼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0: 아,
1: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넷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벅지 통증, 허벌이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은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이제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리고 그렇죠.
1: 한 분들 돌침대, 흙침대 오랫동안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0: 맞습니다.
1: 오래 쓰신 분들 중에 그중에 많은 분들도 있지만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매트리스
0: 그렇죠.
1: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아.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0: 되죠.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에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 있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아,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아.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대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저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이제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이제는 입소문인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네.
1: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레스트라 그래갖고 네.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저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갖고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턱 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분들한테 선물을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0: 그렇죠.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리고 이제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기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기 옮기지 않고 하면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면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저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저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0: 너무
1: 많습니다.
0: 많습니다.
1: 네.
0: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Welcome aboard.
3: 입이 트이는 영어.
4: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Yes,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4: How are you today?
2: I'm doing very well. How are you?
4: I'm doing very good myself. Thank
2: Great.
4: You for asking. 자, 여러분, 오늘 정말 현실적인 주제를 신청해 주신 분의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월세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대요. 주인공은요?
2: 잠실에 사는 프로 재택너 지원이 청취자님께서 네. 신청을 해주신 주제입니다.
4: 아주 뭐 자세하게 월세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을 하게 돼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서 이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을 옮기다 보니까 중간에 계약을 그렇게 파기하면 본인이 임차인을 구할 때 이제 중개료를 내야 되잖아요. 아주 현실적이죠?
2: Yes.
4: 이 이야기 오늘 영어로 할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내가 계약을 만료하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됐었다. 이런 말까지 오늘 사연에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월세 자체에 대한 시스템 설명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 사연 내용 그 부분까지 들어볼게요.
5: Talk about living in a monthly rental house.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4: 자, 9년 전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월세 살이를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9년이 됐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한 문장에 담아 볼게요.
2: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4: Okay. Start 동사가 있으니까 그러하기를 시작했다죠.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월세 집을 그냥 monthly rental homes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년 전, 9 years ago, in college. 그러면 그것까지는 전치사고로 다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 때 이제 월세살이를 시작했는데 그게 9년 전이다. 자, 어순 잘 보세요. 갈게요.
2: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4: 자, 그 다음에 보통 월세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영어로 바꿔드릴게요.
2: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4: Deposit이라고 하면 어디에 넣어놓는 돈을 말하는데 security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말합니다. 아실 것 같아요. The 붙여서요.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한다 주로. 최소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Usually 앞에 붙여서. One more time.
2: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4: 그리고 보증금이 높을수록 월세는 낮아진다. 잘 들어보세요.
2: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So, the higher the security deposit, the more you pay as the security deposit, 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4: Okay.
2: Monthly rent이라고 하면은 자, 매달 내는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월세.
4: 월세.
2: So, the 월세 goes down. 더 내려간다. 즉, 비용이 덜 들겠죠.
4: 그렇죠. 근데 이제 주어를 보증금으로 잡았으니까 더 많은 보증금이 월세를 끌어내린다. 그런 의미로 bring down이라고 하는 걸 쓴 겁니다. 자, 주어와 그 뒤에 목적 관계를 잘 보세요. 자, 보증금을 다시 주어로 잡을게요. A higher security deposit.
2: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4: 물론 월세는 관리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요.
2: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4: Maintenance fees. 발음 도와드릴게요. 관리비.
2: Maintenance.
4: 중간에 T 발음은 잘 안 합니다. Maintenance라고 잘 발음 안 하고 maintenance 이렇게. Maintenance fees.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separately 따로 내야 된다. 다시요.
2: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4: 만약에 월세가 좀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이 될 수도 있죠.
2: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4: Mm-hmm.
2: So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f you are behind on something particularly, it means that you are late with it.
4: Mm-hmm.
2: So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meaning if you are late with paying your rent, it i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4: Mm-hmm.
2: It is taken from the security deposit.
4: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deduct라는 건 차감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보증금에서 차감된다.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자, 그 앞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월세가 밀리면 할 때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이런 경우는 on이 꼭 있어야 되죠?
2: Mm-hmm.
4: Mm-hmm. 그러니까 뭐 스케줄을 넣었을 때는 I am behind schedule. 그럴 때는 전치사 없이 쓰는데 여기서는 월세 내는 거가 밀렸다 이런 의미니까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꼭 on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2: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4: 자, 월세 계약서에는 실내 흡연 금지라든가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의 특약들도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2: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4: Lease 자체가 계약서란 말도 되고요. Lease agreement 혹은 lease contract 다 월세 계약서를 말하죠. 거기에는 special clauses, clause 자체는 조항 같은 거니까 특약 조항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2: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Smoke-free meaning 담배를 피지 않는 금연인
4: okay.
2: 이런 말이 되겠죠. 스모크가 없어요.
4: Smoking free라고도 안 하네요. 그냥
2: no,
4: smoke-free.
2: It's smoke-free.
4: 어, 왠지 담배 피는 건 smoking이니까
2: right.
4: smoking free일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네요.
2: So if someone, let's say, grabs a cigarette and, and is about to light up, then you can say, oh, excuse me, this area is smoke-free, meaning you cannot smoke here.
4: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Smoke-free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whether pets are allowed,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이제 특이하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집주인은 매년 5%까지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 자, 부동산법 관련된 얘기입니다.
2: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4: 자, 그 뒷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앞에 monthly rent cap policy란 게 나왔어요. Help us out a little bit.
2: Monthly rent, 쉽죠? 매달 내는 월세. And cap policy, so this is like a rule, it's a policy, but it's a cap policy. CAP, 우리 모자 할 때.
4: 맞아요, 야구 모자.
2: 쓰잖아요. 그렇죠. Cap also means... lid, something that covers a container or a bottle.
4: Okay.
2: 뚜껑이란 뜻도 있어요. So we're talking about how something limits something. So monthly rent cap policy, 월세 상한제를 말하겠죠.
4: 그렇겠네요.
2: Right.
4: Income cap 하면 뭐 저기 임금 상한제
2: yes.
4: 이런 것도 있듯이요.
2: So
4: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the landlord, 집주인이 can raise the rent, 월세를 올리다 by 5% every year. 5%가 상한선입니다.
2: So now there is a limit, right?
4: 그렇죠. Moving on.
2: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4: Renew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갱신하는 거죠. 자,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분이 좀 좋은 분이시면 이렇게 안 올릴 수도 있다. 사시던데 뭐... 굳이 안 올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2: sure.
4: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So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Renew, 강세 뒤에요. One more time.
2: Renew. Renew the lease.
4: 네. 자, 그 다음에 사연에 이제 본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직을 하게 되어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2: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I changed jobs, switched jobs. 자, 일을 바꾼 거죠. Mm-hmm. 이직을 했다.
4: 맞아요.
2: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어딘가에서 살고 싶었어요. With a short commute. Mm. Commute 하면은 I commute라고 하면은 뭐 출퇴근을 한다. 아니면은 뭐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그렇죠. 거리를.
4: Mm-hmm.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mm. I wanted to live somewhere close
2: exactly.
4: to my office.
2: Uh-huh.
4: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2: Right.
4: 근데 그것도 가능하지만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이런 경우 꼭 with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Mm-hmm. 출퇴근 거리가 짧은 그런 어딘가에 살고 싶었다. 이직을 하면서 I changed jobs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요.
2: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4: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 집을 구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쉽네요. Cancel.
2: Mm-hmm. Yes.
4: I canceled the contract.
2: Before my lease was up.
4: 이게 만료죠?
2: 네.
4: 이게 순간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2: My
4: lease is up. 그러면 나 저기 임대계약 만료됐다?
2: Yes.
4: When is your lease up? 이렇게 물어봐도 mm-hmm. 언제 만료되니?
2: Uh-huh.
4: 이 업이 만료네요, 그럼 여기서.
2: 약간 완성된, 끝난 이런 느낌이죠.
4: 그렇죠. So before my lease was up. 그러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했다는 얘기죠.
2: Right. For example, you can say, hey, time's up.
4: Time's up.
2: 시간 끝났어요.
4: 그러니까 거기에 업이 또 올라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끝.
2: 끝.
4: Time's up.
2: Right.
4: 이렇게 하듯이. Mm-hmm. 자, 새 집을 구했는데 내가 이제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다 보니까
2: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4: 뭐 만료되면 그건 당연히 집주인이 내는 건데 그 전에 만약에 내가 나가게 되면 real estate agent's fee, 부동산 중개료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만.
2: Real estate agent's fee.
4: When we found a new
2: tenant.
4: Tenant. Tenant. 세입자를 부르는 말이죠.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2: T-E-N-A-N-T. Tenant.
4: 여기 이제 we가 나오는 이유는 집주인분하고 나하고 같이 찾아야 되잖아요. Mm-hmm. 그렇죠? 뭐 집에 오면 이렇게 집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2: sure.
4: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When we found a new tenant. 세입자 새로 구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내가 냈다. 다시 한 번요.
2: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Let's listen one more time.
5: Talk about living in a monthly rental house.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2: 패턴 practice.
4: 자, 이티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오픈 단톡방에서 입티영

0: 내고 밀렸을 때 집주인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다. 영어로.
1: The landlord was very understanding when I was behind on my rent.
0: Somebody was very understanding. 그러면 이해심이 많게 해주신 겁니다. 자,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해주셨다. 자, 그 다음에 임대계약 같은 걸 재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renew라는 말씀입니다. Renew a lease. 자, 모든 계약 갱신은 이 단어 쓰시면 돼요.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when you renew the lease.
0: 좋은 집주인 만나면 월세 재계약을 할 때 월세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One more time.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when you renew the lease.
0: 아파트가 워낙 마음에 들어서 임대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I like the apartment so much that I decided to renew the lease.
0: I decided to renew the lea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부동산 중개료요.
1: Real estate agent's fee.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0: 자, 부동산 중개료가 항상 같은 게 아니죠? 총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1: The real estate agent's fee changes depending on the total cost.
0: Depending on the total cost. 전체 집값이라든가 전체 임대계약 비용 이런 거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도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현들 잘 기억해서 일상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Well done,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3: Oh, are you going to keep on living there?
2: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3: Oh,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2: Yes, I am in a dilemma.
3: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0: (목소리) 자, 대화문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긴 있어요.
1: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0: 우리 아파트 월세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돼요. expire 쓰시면 돼요. 자, S 붙여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1: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0: 그랬더니, are you going to keep on living there? 거기 계속 살 거예요? 그랬더니요.
1: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0: 아직 결정 못했어요. 집주인분이 월세를 또 올려달라고 하셔서. 자,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Okay?
1: Oh,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0: 부담이죠? 아유, 그럼 부담스러울 텐데.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1: Yes, I'm in a dilemma. 우리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하죠. 빠졌다가 in으로 표현됐어요. I am in a dilemma.
0: 약간 우리만의 고민이야.
1: I don't know what to do. 그렇게도 right?
0: I'm in a dilemma. Okay?
1: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0: 잘 됐으면 좋겠네요.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그대로 쓰시면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0: Goodbye.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비타민C 복용하세요.
2: 좋은 비타민C를 복용하세요.
1: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 바이오텍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출신.
2: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 리포존 비타민C로 면역력, 젊음 유지, 삶의 활력까지 지키세요.
3: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C 하루 하나리면 충분합니다.
4: 703-256-7671 703-256-7671

0: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스와 함께하는 건강이야기. 세종바이오텍.
1: 네, 혈관청소부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스 대표님 오늘 전화로 초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 씨, 성경호 씨,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오, 사장님 목소리 아주 유난히 네. 아주 뭔가 힘이 실려 있는데 힘이 이유가 뭘까요?
3: 왜 그럴까요? 뭐 두 분을 만나서도 기분이 좋은데 그 뭐 마더스 데이 그 다음에 뭐 5월 달에는 날이 많습니다. 15일이 스승의 날.
2: 그렇죠.
3: 그 다음에 이건 모르실걸요. 한국에는요.
2: 네.
3: 21일이
2: 네?
3: 둘이 하나가 되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 아, 저희 방송인이에요, 대표님.
3: 네. 네, 네.
1: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2: 와, 부부의 저만 날. 몰랐나요?
3: 네. 그래서 네. 뭐 5월 달에 날도 많아. 이럴 때는 또 아빠들이 분주하고 바빠지는.
1: 그렇죠.
3: 네. 아무래도 이제 5월 달은 건강 선물.
1: 그렇죠.
3: 뭐 미국 내에서도 또 많이들 구입하시고 또 요즘에도 상담이 많고. 뭐 후코이단, 송보감, 지난 방송 때는 뇌보감, 치매 예방하는
1: 그렇죠.
3: 뇌보감 설명도 드렸는데 뭐 선물로도 구입이 많고 조금 분주하고 그렇습니다.
2: 한국에서는 정말 보내달라고 네. 의뢰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 보내달라고.
3: 네네.
2: 네.
3: 우리가 이제 지사가 있어서
2: 네.
3: 뭐 후코이단 최근에 많이 보내고 계시고요.
2: 네.
3: 그다음에 뭐 뇌보감도 많이 보내시는데 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혹시라도 아이고 어버이날 깜빡 잊었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1: 네, 네.
3: 저희 지사를 통해서 한국 어디라도 배송을 해드리고요. 자 오늘 5월 달 어떤 제품을 또 소개를 할까 하다가
1: 네.
3: 요즘에 문의가 많은 우리 제품 중에 세종바이오텍 제품 중에 세종 비타민 3총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반갑네요.
3: 제가 이 시간에도 소개했었죠?
1: 네네.
2: 네.
3: 그래서, 신제품 리포좀 비타민 C.
1: 네.
3: 그리고 두 번째는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 그리고 당뇨 비타민 세종 여주.
1: 여주.
3: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세일 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좋아요. 네네. 먼저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삼총사인데 약간 3인조 약간 걸그룹 같은 그런 느낌인데.
3: 그렇죠. 네. 비타민C는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비타민C 앞에 리포존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 요즘에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도요. AI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1: 맞아요. 맞아요.
3: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고객이신데 AI한테 물어봤대요. 리포존 비타민 C가 뭐니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막 어려운 얘기를 쫙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2: 뭘까요?
3: 사장님, 리포존 비타민 C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 네네.
3: 일단은요, 두 분도 아시고, 뭐, 청취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비타민 C는,
2: 네?
3: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 그렇죠.
3: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되고, 하루에, 어른 기준으로 하루에 200mg으로도 충분한데, 문제는 어떤 분은 1000mg 비타민 C를 한 번, 두 번, 세 번 복용하기도 합니다.
2: 네.
3: 근데 이걸 자세히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비타민C는 그만큼 체내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타민C가 배설됩니다.
2: 네.
3: 그래서 흡수가 중요한데, 요 리포존 비타민C, 아마 우리 영화 씨는 아실 겁니다. 리포존 기술, 화장품, 여성분들 화장품, 최근에 나온 화장품 광고에 보면 리포좀 기술로 개발했어요 하는 광고가 많습니다.
2: 네, 그래서 저도 비타민C 제품이 약으로 나왔을 때 궁금했어요.
3: 그렇죠.
2: 네, 화장품에 쓰여 있습니다.
3: 흡수력을, 맞습니다. 화장품에서도 흡수력을 개선했다는 의미로 리포좀 기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2: 네.
3: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비타민C에서도 이게 대부분이 위에서 이렇게 용해가 돼버리면 우리가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포좀 기술로 장까지 잘 내려가서 흡수가 돼야지만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리포존 비타민 C는 흡수력을 완전히 개선한,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된 비타민 C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한 캡슐이 500mg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이거 가격 얘기를 할 때마다 아주 가슴에 아주 뿌듯한데,
1: 네.
3: 리포존 비타민 C는 2개월분이 한 병에 들어 있고 가격은 35불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1: 아, 좋네요. 네. 아주 가격이 좋아요.
3: 그다음에 이제 이제 비타민 C 세일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드리기로 하고요.
1: 네.
3: 비타민 C가 아마 두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 비타민 C의 효능 그러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타민 C 효능만 제목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 네.
2: 네, 네.
3: 다들 비타민 C가 좋은 거는 다들 아시는데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억제시켜줍니다.
1: 네.
3: 젊음을 지속시켜준다고 볼 수 있고.
1: 네.
3: 두 번째, 기초적인 면역력을 튼튼히 유지해줍니다. 우리 감기 걸리면 비타민C부터 찾습니다.
1: 그렇죠.
2: 그렇죠.
3: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여성분들 주위에서도 비타민C를 드시는 이유가 되는데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피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2: 네.
3: 그다음에 네 번째는 빈혈 예방을 우리에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마지막 다섯 번째 비타민 C는 피로 회복에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항산화제, 또 면역, 피부 건강, 빈혈 예방, 그리고 피로 회복에 좋기 때문에 요건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되고요. 이제 저 같으면 아침에 하루에 한 번을 드시는 복용을 하게 되는데.
1: 네.
3: 리포존 비타민 C 하루에 한 번, 2개월분 한 병에 35불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2: 와, 비타민 C가 저는
3: 네.
2: 이렇게 감기 기운 있을 때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은 효능이 있네요.
3: 그렇습니다.
2: 네. 지금 이제 세종 비타민 삼총사 중에서
1: 네,
2: 예, 첫 번째 네. 리포존 비타민 C를 만나봤는데요.
1: 두 번째는 네. 뭘 할까요?
3: 세종 유산균입니다. 성우 씨, 세종 유산균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1: 500억! 500억!
3: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고객이 사장님 제 어카운트에 500억 좀 있으면 좋겠어요.
1: 저도요. 대표님 저도요.
3: 참 웃었는데 네. 우리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유산균을 많이 복용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현대인들의 장 건강이 특별히 안 좋은 이유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서서 많이 걷고 또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1: 그랬죠.
3: 최근에는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일하고 두 분은 또 앉아서 방송하고
1: 찔려.
3: 또 앉아서 TV 보고 걷는 시간, 또 우리가 운전할 때 하루 종일 운전하죠.
2: 그러네요.
3: 그러니까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장 건강이 점차적으로 안 좋아지는데, 자, 공부하는 학생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르기까지 이렇게 장 건강, 화장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유산균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3세대, 4세대가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 일찍 뉴저지의 팔팍에 사시는 젊은 여성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1: 네.
3: 그래서 사장님, 유산균 지난번에 세일 때 구입했는데 한 번 더 구입할 수 있어요? 왜요? 저희 어머니가요. 연세가 높으신데 화장실에 가면 30분씩 계시는데.
2: 아이고.
1: 다리 저리시겠다.
3: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1: 네.
3: 그런데 유산균을 복용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한 번 더 구입해라 그래서
1: 네.
3: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팔팍에 계신 따님한테 아이고 따님이 효녀네요. 효녀네요. 그랬더니 막 웃는데. 자, 유산균은요.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유산균 제품에는 좋은 유산균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유산균의 함량이 써 있습니다.
2: 그렇죠.
3: 어떤 분은 뭐 코스코에서 월마트에서 또는 한국 유산균 어떤 유산균 제품이든지 어떤 거는 10억, 100억, 200억 이렇게 써 있습니다.
2: 네네.
3: 그리고 간혹 500억 유산균도 있는데 우리 세종 유산균은 유산균 수가
2: 네.
3: 500억 영어로 50빌리언이라고 써 있는데
2: 네.
3: 고단위의 유산균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2: 네.
3: 참고로 유산균은 커먼센스가 하나 있는데요.
2: 네네.
3: 공복에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1: 공복에.
2: 공복에.
3: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공복에 드시면 되고 우리 세종 유산균은 거의 2주 정도만 드시면 효과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3: 요거는 한 병이 한 달분이 되는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35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좋아요. 네네.
3: 제가 지난번에 우리 왜 현대인들의 세 가지의 기본적인 즐거움이 있다.
1: 네.
3: 그래서 우리 아기를 낳으면 잘 먹고
2: 잘 자고
3: 또 뭐 있죠? 잘 싸야 됩니다.
2: 그렇죠.
3: 그렇죠? 아기들.
2: 네.
3: 그것처럼 우리 일반인 우리 사람은 쾌면이 중요하고 쾌식이 중요하고
1: 네.
3: 쾌변이 중요한데
1: 맞아요.
3: 세종 유산균으로 장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쾌변의 경험을 꼭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일단 뭐 나부터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2: 네, 많으실 것 같아요.
1: 한
2: 정말.
1: 3개월 정도 쾌변이 안 되고 안 나오잖아요. 사람 네.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3: 그렇죠.
1: 중요한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C도 한 병에 35불 그리고 이
3: 네.
1: 500억 이 세종 유산균도 한 병에 35불.
2: 네.
1: 자, 우리 삼총사의 마지막 퍼즐이죠. 세종 여주 가보겠습니다.
3: 여주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아마 당뇨인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1: 그럴 거예요.
3: 그래서
1: 네.
3: 여주는 당뇨인들이 일단 필수적으로 복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시간 소개했습니다. 여주는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도 아주 좋다.
1: 네.
3: 그래서 한국에는 여성 아이돌 그룹에서
1: 그렇죠.
3: 여주를 꾸준히 먹는다 이런 말도 제가 해드린 바가 있는데
1: 네.
3: 자 일반 식품으로 개발된 여주와 달리 세종 바이오텍의 여주 제품은 고농축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1: 네.
3: 그래서 GMP 기준으로 생산이 돼서 당뇨 있는 분들 꼭 드셔야 되고요. 또 다이어트나 붓기 제거에 도움을 받을 분도 여주를 드시면 좋은데 일단 알약이니까 먹기가 편합니다.
1: 그렇죠.
3: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그래서 한 병이 한 달 반을 드시게 돼 있고요. 요거는 가격은 똑같습니다. 한 병 여주도 한 병 35불 이렇게
1: 네.
3: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세 가지의 비타민 삼총사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1: 맞네요. 네.
2: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세종 리포존 비타민 C
3: 네.
2: 또 둘째가 세종 유산균 마지막으로 당뇨 비타민 세종 여주까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한 병에 35불씩이고요. 이 삼총사 네. 똑같이 한 병에 35불입니다.
3: 네.
2: 일단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방송 때만
3: 세일
2: 주시는
3: 정보.
2: 세일 정보 또 소개해 주신다고
3: 네.
2: 하셨잖아요.
3: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5병에 1병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3: 그러면 저희들은 미국 어디라도 다 배송을 해드리고요. 무료 배송해드리고요.
2: 한국까지요?
3: 예, 오늘은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온 가족이 복용하실 분들 또 장기적으로 복용하실 분들 이런 분들 참 많은데 10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5병을 더 드리겠습니다.
2: 오, 와우. 원래 5병에 네. 1병이었는데 10병에 5병이요.
1: 네. 네.
3: 그리고 더군다나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2: 네.
3: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하니까 어떤 분은 뭐 여주 5병에 비타민C 5병에 선물로 유산균 5병
1: 야.
3: 각각 이렇게 받는 분도 계신데
1: 네.
3: 여러분이 원하시는 제품을 10+5로 구입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요.
2: 네.
3: 5병에 1병이든 10병에 5병이든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1: 네.
3: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1: 네.
3: 703-256-7671 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대표님 이게 타주에도 무료 배송이고 한국도 똑같죠?
3: 네. 무료 배송이 한국도 똑같고요.
1: 네.
3: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 같으면 주소, 그다음에 성함, 그다음에 전화번호 주시면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 세일 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분이 계세요. 연세가 높으신 우리 고객 장로님, 올러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1: 네.
3: 여주, 세종 여주로만 10 플러스 5로 달라고 그러셨어요.
2: 네. 그래서
3: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내 친구들은 다 이거 먹어야 돼.
1: 좋으니까.
3: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중에 여주, 유산균, 또 리포존 비타민 C 10 플러스 5 오늘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한 2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3: 네.
1: 가정의 달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에서 다른 세일 정보 혹시 있으면
2: 네,
1: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세요.
2: 이외에도, 네.
3: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3총사 5 플러스 1 또는 10 플러스 5 드린다고 그랬고요.
1: 네.
3: 우리 회사의 세종 송보감 요 세일은 꼭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특별 선물로 후코이단 한 박스 드리고
1: 좋아요.
3: 리포존 비타민C 한 병 드리는 세일은
1: 네.
3: 선착순 다섯 분에게 드리기로 하고요.
1: 네.
3: 세종 뇌보감 요즘에 문의가 많습니다. 치매 예방 요거는 2 플러스 1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전화번호 한번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1: 네.
3: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정의 달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에서 다른 세일 정보 혹시 있으면
2: 네,
1: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세요.
2: 이외에도, 네.
3: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3총사 5 플러스 1 또는 10 플러스 5 드린다고 그랬고요.
1: 네.
3: 우리 회사의 세종 송보감 요 세일은 꼭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특별 선물로 후코이단 한 박스 드리고
1: 좋아요.
3: 리포존 비타민C 한 병 드리는 세일은
1: 네.
3: 선착순 다섯 분에게 드리기로 하고요.
1: 네.
3: 세종 뇌보감 요즘에 문의가 많습니다. 치매 예방 요거는 2 플러스 1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전화번호 한번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1: 네.
3: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이 모든 가정의 달 세일, 지금 말씀하신 모든 세일은 한국에도 동일하게 무료 배송으로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비타민 3총사를 중심으로 제품 정보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아주
2: 세일
1: 다양한
2: 정보까지?
1: 세일 정보까지 오늘
2: 네.
1: 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대표님?
3: 그렇게 할까요? 두 분도 건강하시고 또 이
1: 감사합니다.
3: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이야. 항상 뭔가 건물을 또 건강을 선물 받은 그런 기분이라서 우리 서 대표님 만나면 늘 기분이 좋습니다.
2: 지금까지 세종 바이오텍 본사 데이비서 대표님이셨었고요.
1: 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4: 네, 세종 바이오텍 본사는 애난데일에 있습니다. 18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 있습니다. 혹시 본사 직접 오셔서 상담하실 분도 전화 주시면 애난데일 본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5: 네, 아직도 줄줄 흐르나?
6: 아이고 형님요, 마 소변 때문에 죽겠심도.
7: 내는 멀리 여행도 못 간다. 방광염 재발에 요실금까지 미치겠다.
8: 소변 관리에는 세종 요로청보감이 좋습니다. 빈뇨증, 방광염, 요실금, 남성 전립선까지 이제 소변 관리는 세종 요로청보감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9: 703-256-7671, 256-7671.
10: 세종 바이오텍.
11: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12: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13: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14: 세종 뇌보감 출시.
15: 세종 뇌보감은 우리의 뇌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 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16: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14: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 뇌보감.
17: 전화번호는 703-256-7671, 703-256-767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K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의 거리마다 지금쯤 라일락이 막 지고 대신 장미가 봉우리를 열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죠. 낮에 햇살은 이미 여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아침 저녁 바람 속에는 아직 봄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무언가가 지나가고 또 무언가가 도래하는 그 사이 거기에 우리가 서 있네요. 교회력으로 봐도 지금이 딱 그런 자리인데요. 부활절이 지난 지 여섯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5월 21일은 승천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던 날이고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런 날이죠.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사이의 시간이라고 해서 The In-Between Time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부활의 기쁨은 아직 가슴에 뜨겁고 성령 강림은 열흘을 더 기다려야 하는 그 긴장된 고요 속에 제자들은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과 참 많이 닮아 있죠. 고국은 저 멀리 뒤에 있고 온전한 정착은 아직 멀리 있는 것만 같은 그 사이 말이죠. 기다림과 파송, 고요와 사명 사이.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쉼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제이어스의 연주와 찬양으로 함께 나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였습니다.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왕의 십자가 가운데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곳 뉴욕 맨하탄의 아주 유명한 교회죠. 리디머 철치를 개척하시고 또 부흥케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맨하탄이라고 하면 뭐 마천루로 유명하긴 하지만 정말 세속화된 도시, 또 지친 이민자들, 돈을 쫓는 사람들, 성공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복음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를 평생 설파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왕의 십자가에서 나를 따르라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대목인데요. 이렇게 돼 있네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함께 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을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의 철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여정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주님처럼 반드시 무언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락함의 죽음, 통제권의 죽음, 자기 자신의 죽음.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 죽음 너머에는 부활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낯선 땅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낡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분께 더 의지하도록 만드시지요.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멍에를 어디로요? 십자가의 길로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찬란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쉼터.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의 쉼터. 오늘은 20세기 기독교 형성의 거장 헬리나 오웬의 탕자의 귀향 책 가운데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헬리나 오웬은 하버드 신학대학원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적장애인들의 공동체인 라르쉬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한참을 내려간 삶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른 그런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 앞에서 수시간을 앉아 묵상하다 쓴 이 책에서 나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탕자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간 아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 속에 형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집에 없는 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 하나님은 나를 작은 아들도 그런 큰 아들도 아닌 나를 아버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요. 두 팔을 벌려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자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탕자의 길을 두려워하거나 형처럼 억울해하거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우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그런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이민의 세월이 우리를 깎고 다듬어 이제는 누군가에게 팔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주말 찬양의 날개 위에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에서 오순절까지 기쁨의 50일, 이 기다림과 파송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던 그 자리처럼 우리도 잠시 멈추어 지나간 것들을 흘려보내고 다가올 것들을 기대하며 지금 이 자리를 온전히 살아낼 힘을 풀리 충전하는 그런 이번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부디 흔들림 없이 그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걸어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끝찬양 힐송의 킹 오브 킹스를 들려드리며 이제 찬양의 날개 위에 날개를 거두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순례길의 동반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샬롬.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요셉은 열두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났습니다. 형제들이 넘볼 수 없는 축복을 받았고 뛰어났고 최고 성공한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며 또한 장자의 축복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유다에게서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게,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이지만 그러나 오늘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그리고 큰 민족, 200만의 민족을 만드시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해나가고 계시고 또 한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만드시는 그 일을 유다를 통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가 뛰어난 사람도 유다가 그가 신앙적인 결단을 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를 만들어 가셔서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뭐 그런 사람이었지만 훗날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젊은 유다는 신앙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르우벤은 정말로 요셉을 살리려고 바로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을 말리면서 저기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해서 일단 던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저가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고 아버지께로 돌리려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은 분명히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그러나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지나가는 애굽 상인이 지나갑니다. 아, 우리가 형제를 죽여서 뭐 하느냐? 차라리 돈 받고 팔자. 그래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의 이 제안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결과를 맺어지게 됐지만 사실 유다가 그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애굽 노예가 돼서 어떻게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형들보다 덜 잔인했을 뿐 그도 똑같이 요셉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고 어쩌면 더 심하게 말한다면 차라리 우리 돈 받고 팔자라고 하는 것이 더 계산적이었다라고까지 심하게 표현하자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이 총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이 우물에 갇혀있는 그 순간 그 타이밍에 애굽의 상인들을 그리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애굽에 팔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가 바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젊은 날을 가만 생각해 본다면 그는 신앙에 그렇게 뛰어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그냥 형제들과 똑같은 그렇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쁘다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지만 뭐 평범하고 또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언약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이 다말의 이 고엘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너무도 드라마틱하고 아주 대단한 아주 누구나 다 아주 좋아하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37장 다음에 38장에 너무도 이상한 황당한 유다 이야기가 삽입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바로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한쪽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일들을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 총리 이야기보다 유다의 이야기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말 사건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유다가 아이를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첫째 아들을 바로 다말 며느리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첫째 아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다말이 젊은 과부가 됩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관습과 또 하나님의 언약 거기에 따라서 고엘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그러니까 형제가 의무를 행해줘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고엘 의무를 행하려 했는데 여러분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형수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돈을 대주고 독립할 때까지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가 내 아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시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 의무는 이거는 의무지 내가 좋은 걸 취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 계산해 보니까 둘째 아들 오난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자기가 손해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에게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유다 생각으로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 때문에 두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며느리 잘못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그 아들들이 잘못했는데 며느리 탓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고 말로는 셋째 아들이 커서 고엘 의무를 행할 때까지 기다려라 했지만 아이가 컸는데도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셋째 아들도 죽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과 오난이 죽은 것은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그들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들의 직접적인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완전 자유롭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창세기 38장 1절부터 보면 유다가 라고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아둘람 내려가서 형제를 떠나 아둘람 사람 히람과 함께 하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아내로 삼은지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야곱이, 야곱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저 하란 친척에게 가서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도 자기 아들을, 자기 아내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저 하란에 가서 친족에게 가서 언약신약이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을 이삭의 근심이 되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다가 알고 있는 때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다 그것을 철저하게 아브라함부터 들어서 그렇게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히람에게 가서 그와 친구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를 만나 그의 딸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유다에게는 언약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유다에게 야곱이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두 아들을 주셨고 너희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 백성을 만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조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얼마 후에 야곱의 열두 아들은 한 70명 정도 돼가지고 가족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어쨌든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언약이 단절되고 언약의 계보가 내려가는 것을 단절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그건 관심이 없고 내 피붙이, 내가 낳은 저 셋째 아들마저 죽으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즉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단절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젊은 시절 그렇게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에게 다말이 고엘 의무를 행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정애가 있는 다말에게 아무리 기다려도 셋째에 대한 이 고엘 의무가 오지 않으니까 유다가 변장을 하고 그리고 다말이 변장을 하고 유다에게 가서 베레스를 낳는 것입니다. 당시 관습과 그리고 성경의 언약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 언약 의미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고엘 의무, 고엘을 다른 말로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유목민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 각 형제, 가까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를 도와주는 의무가 있어요. 형제가 돈이 없어서 만약에 뭐 집이나 땅이나 논을 팔아서 그렇게 노예가 되면 그것을 사서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가까운 형제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구속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원수에 의해서 자기 가까운 형제가 죽으면 그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성경 구약의 고엘, 구속자의 의무입니다. 심지어 아내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아들을 낳아줘서 그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가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재정적인 지원과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줄 의무가 그게 고엘 구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아들이 안 오면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은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시아버지에게 고엘 의무를 내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그건 맞는 것입니다.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를 의자,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그 며느리 남편이었던 아들 대신 아들을 낳아서 한 가문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맞는 일이고 정당한 일입니다. 오늘 같은 막장 불륜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언약 계승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이것이 율법이 중단되었지만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그 아들 때문에 언약 계승의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사건은 유다 자신에게 굉장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절대로 고엘이라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그 지역에 좋지 않은 몸을 파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고엘 의무를 행하게 하는 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자신을 통하여 베레스를 출산한 것은 유다 자신에게 큰 충격이며 신앙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 일은 시아버지인 자신을 통해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끄러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굉장한 충격이며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잊고 있었는데, 아니 아브라함의 직계아들인 야곱이 직접 낳은 유다인 나도 잊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 들어온 며느리인 다말이 그것을 실제로 믿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했다니 유다에게 있었던 굉장한 부끄러움이면서 도덕적인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 나는 아버지의 말을 안 믿었는데 우리 며느리도 믿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동안 자기가 잊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신앙, 믿음을 유다를 통해서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은 유다는 아브라함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또 자기의 솔직히 다말과 며느리와의 그 관계를 했던 것은 좋은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여인에게 돈 주고 가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그러니까 유다의 상황이 그 정도의 신앙과 그 정도의 인격에 그 정도로 젊은 날 방황하던 뭐 그냥 평범하게 살던 가난 여인과 살던 그런 사람이었 유다를 유다 다말 사건을 통하여 굉장한 충격과 함께 아 며느리 다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유다는 하나님의 큰 언약을 전달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변화가 되어지고 좀 과하게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식 표현으로 신약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혁주의자 신학자들의 글들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의 회심의 체험 같은 그 정도 중대한 신앙의 변곡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말의 그 행위는 절대로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 12절에 보면 룻이 아이를 낳아서 룻에 대한 축복을 뭐라고 말하느냐.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 같은 축복이 이 룻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말의 그 사건을 축복의 표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이나 또는 마태복음 1장에도 똑같이 예수님 족보, 다윗 왕과 족보에 다말의 이름을 부끄럽게 빼지 않고 당당하게 그 이름을 넣습니다. 즉, 유다에게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유다에게 하나님 언약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붙잡게 했던 그 사건, 유다는 믿지 않았는데 한 귀로 흘려들었는데 듣고 있어도 자기 아들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잊어버렸는데 언약 단절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며느리가 정말 아버지 그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 전달의 내용을 듣고 실제로 믿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다말이 한 행동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도 걸리면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가 안 죽은 것은 그 일이 고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 행위는 다말의 그 행위는 돌에 맞을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엘의 의무를 요구해서 실제로 믿었던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룻기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 족보에도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유다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축복과 유다의 축복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만큼 있는 힘을 다하여 두 사람에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말 사건으로 큰 신앙의 변화를 겪은 유다는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도 없는데 베냐민마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참 야곱이 문제가 있어요. 너무 편애를 하는 거예요. 시므온 잡혀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내려가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유다가 형들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진솔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 아들들을 다 죽이시라고, 내가 내 아들을 볼모로 드리고 내가 가겠다고,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상황을 통하여 애굽 총리 요셉이 베냐민을 노예로 잡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때 유다가 나가서 총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베냐민은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를 노예 삼으시라. 나를 노예 삼으시라고 얘기하면서 베냐민을 적극적으로 내가 데려가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고, 전에 그의 형이 있었는데 죽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둘째 동생까지 죽으면 죽는다고 아버지 때문에라도 돌려달라고 변호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전에 젊은 날 방황하던 유다, 아버지 말 안 듣고 가나안 여인과 마음대로 했던 유다, 또 심지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던 유다, 이런 모습이 온데간도 없고 어느덧 유다는 너무도 깊은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신앙의 계보를 이을 만한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야곱은 유다에게 최고의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게서 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은 요셉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를 역대상 5장에 보면 장자로 직접 지명을 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한 기업씩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두 몫을 준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한 몫인데 한 지파만 돼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은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가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세겜 땅에 들러서 하몰에게서 산 그 세겜 땅의 일부, 그 지역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죽고 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갖다가 그 세겜 땅에 묻게 돼요. 자, 정말로 요셉이 장자였고 사랑했고 그리고 그에게 두 배의 몫을 줬고 땅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땅까지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축복은 유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개인으로 볼 때는 당연히 요셉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같으면 요셉에게 그런 복을 주지 않겠어요? 인지상정이라면 그냥 요셉에게 그런 복까지 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요셉에게는 온갖 물질적이고 풍요롭고 형제의 으뜸되는 축복을 다 줬습니다. 마음껏 쏟아부어줬습니다. 유다에게는 좀 더 다른, 유다에게는 영적인,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거기에 보면 유다는 규라고 말할 때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여러분 이번에 네타냐후가 그 이란을 칠 때 처음에 Arising Lion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사자라는 거예요. 그게 유다지파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사자, 숫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규라고 하는 것은 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리에 앉았을 때 뭐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죠. 왕의 표시였던 뭐 막대기 같은 거, 지휘봉 같은 거, 그걸 홀이라고, 옛날 개역 한글에는 홀이라고 번역했고 여기에는 규라고 표현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라는 것은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저기 실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로. 이게 구약의 난해 구절이고 여기에 나오는 건데 도대체 이 실로가 뭐냐? 분명히 여기서 보면 이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면 실로는 옛날 성막이 있었던 그 장소, 지명 외에는 실로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로가 뭐냐? 저 실로가 뭐냐라고 하는데 우리 신구약 개혁주의 성경학자들과 또 심지어 유대교 사람들, 유대교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바꾼 게 탈굼이고, 그래서 번역 해설서를 쓴 게 탈굼이고, 그 다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게 뭐냐? 그게 72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2인역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 탈굼과 그리고 72인역 성경 모두 다 뭐라고 말하느냐? 메시아, 그리스도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실로를 샬롬을 주실 분, 샬롬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사야 9장 6절, 또 에스겔 21장에도 보면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 실로를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의미로. 그래서 모두 다 유대인 또는 우리 개신교 또 우리 개혁신학자 모두 다 저 실로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유다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800년 지난 후에 다윗왕에게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왕에게 이루어졌던 그 언약이 쭉 진행되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이제 유다지파의 모든 권한들이 예수님에게로 종결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유대인 지금 히브리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자기 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이 교회, 신약교회, 온 인류 가운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에게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 방황하던 유다에게 다말 사건을 통하여 변화를 주시고 언약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그가 큰 성숙한 인물로 변화되다가 죽을 때 가서 야곱을 통하여 그런 메시아의 축복을 주시다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변화의 행동보다는 그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의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주님의 교회 이광은 목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는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8시에 드리며, 교회 주소 5936 롤링로드, 스프링필드 버지니아입니다. 이광은 목사 설교는 교회 웹사이트 gospel323.com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703-622-2017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죽은 할아버지의 귀신이 너에게 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는 발상. 성경의 세계,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용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거 막 맞추고 막 그랬다고 무속인에게 접신했다고 하는 그 존재가 성경대로 판단하자면 초자연적 세력인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에 가깝다. 이렇게 사탄, 악마, 복음서에 보면 그 악한 영들,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굳이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보면 너희들 작은 자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그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뵙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천사도 등급이 있는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천사는 많이 없어요. 그 등급 속에서 높은 천사여야만 하나님 얼굴 뵙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자로서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역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성경이 말해주는 바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세력들, 영적 세력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단어들이 어떻게 번역됐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번역의 문제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맞서는 혹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반대하는 영적 존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또 각 개인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영적 세력들, 하나님 또 천사들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맞서는 혹은 고발하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영적 세력, 초자연 세력이 이렇게 있죠. 적대적인 초자연 세력들을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됐냐면 예전 번역은 사단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은 사탄이라고 번역을 하죠. 같은 말이죠. 예전에 우리 번역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격음을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이렇게 순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데 사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단이나 사탄이나 같은 말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신약 성경에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마귀랑 사탄이랑 어떤 관계냐? 마태복음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서 그분을 시험하는 것을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하는데 뒤에 예수께서 4장 10절인가요?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봐도 사탄하고 마귀랑 호환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을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는구나. 둘 다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귀신이라고 번역한 영적 세력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헬라 성경을 읽어보면 더러운 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영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요 세력을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귀신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던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번역어는 사실 그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고요. 이 언어에 담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아도 문화 속에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종의 혼돈을 줘요. 귀신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존재가 뭐 그 동물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뭐 샤먼들은 동물의 영의 시인 그런 경우도 있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이건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떤 한 존재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어서 원한이 남거나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그의 혼백이 정확하게 말하면 혼이죠. 혼이 남아서 이 이승을 떠돌다가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이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하고 이런 존재로 귀신이란 말을 원래 썼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 조선시대에 제가 질문 받은 걸 보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선 성종 때 성현이란 분이 용대총화라고 하는 글에서 귀신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음양설에 따르면 천지 만물에 기가 있는데 이 인간의 기가 양의 정령과 음의 정령으로 이렇게 나뉘고 양의 정령은 혼이고 음의 정령은 백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혼백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죽으면은 죽음이 이 둘을 갈라놓는데요. 혼과 백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머물게 되고 이거는 이제 상승하게 되는데 잘 상승하면 신명. 예전에 뭐 천지신명께 빕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신명 그거죠. 신명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원한이 있고 뭐 복수할 것이 있고 이러면 귀신이 되는 걸로. 그렇게 성현 선생님께서 조선시대 성종 때 그 길을 남겨뒀더라고요. 이게 아마 조선시대나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의 죽은 할아버지의 귀신이 너에게 있다 라든지 뭐 가장 유명한 건 이제 관우죠. 억울하게 죽은 관우의 신을 내가 모시고 있다. 이런 얘기들 모두 샤만의 이야기 혹은 조선시대 민중들이나 민속적 이야기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그냥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신앙인들이 굉장히 뭐 어렵고 그러면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는 발상 혹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이제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죠. 원한이 씨 죽은 어떤 사람의 혼이나 넋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세계,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정말 우리나라 전통 속에 인간이해고 그 다음에 귀신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란 단어를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위 계급의 초자연적 세력들에게 쓰다 보니까 이게 그냥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초자연적 세력,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 세력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분명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기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일종의 단일신론적 개념이 강했다는 거예요.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 신 중에 딱 한 분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교적 맥락에서 하나님 한 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초자연적 세력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초자연적 세력이고 영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후에 유대교가 좀 더 풍성해지면서 영적인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이 부리는 사자들, 천사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욥기나 또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가운데 고발자의 역할을 맡은 존재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재미있고 흥미롭게 나오는 게 욥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뭐 어전회의, 뭐 대통령회의처럼 하는데 그중에 이 땅에서 일어난 잘못된 일을 고발하는 존재가 한 명 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각이 추후에 발전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존재의 우두머리격이냐 이해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성경 내 전체에서 어떤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의 혼이 이승으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신명이 되지 못하고 남아서 여기 원한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됐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종종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영혼이 있고 영혼이 불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몇 교단을 빼놓고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 그러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우리의 영혼이 불멸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혼 불멸을 믿는 것은 사실은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그리스식 세계관 혹은 이집트식 세계관이에요. 성경의 세계,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아주 독특하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하지 영혼이 불멸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성경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어떤 죽은 자가 원한을 갖고 원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나타나고 뭐 그게 이제 무속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무당이라고 부르는 무속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접신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런 거는 기독교 세계관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초자연적 세계 세력이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그 사람을 사로잡는 그래서 예수께서 악령에 쉬인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쉬인 악령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있죠. 그것은 어떤 죽은 사람의 원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사탄 혹은 악마, 마귀의 그 부하 세력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성경을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 세력을 말하는 가장 적절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것을 뭐 안 믿을 이유가 없죠. 너무 뭐 말도 안 되게 너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 배후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귀신이란 말 제가 썼지만 그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악한 영이라는 말도 쓰고 더러운 영이라는 말 쓰는데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그 거기 쉬인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굳이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초자연적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 사탄이든 마귀든 그 존재를 돕는 악한 초자연적 세력도 있다고 상정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또 그런 세력들이 나중에 절멸당한다고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써 있는데 굳이 의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고 또 뭐 악마를 두려워하고 그런 일들이 꽤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저도 주변에 얘기 많이 듣는데 뭐 용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거 막 맞추고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뭐 맞추고 그런다고 그때 무속인에게 접신했다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 저 한국 전통에서의 그 귀신인지 아니면 성서에서 말하는 마귀의 하부 영적 세력인지 우리가 성경대로 판단하자면 초자연적 세력인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보다 다양한 사례들이 좀 있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악마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악한 세력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이제 당연한데 그것이 이제 약간 미신적 혹은 주술적 생각이 너무 강한 데에서는 이른바 과학의 힘으로 과학적 규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해명하려는 노력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질문 주신 것을 대답하려고 찾아보니까 로잔 연방 테크놀로지 연구소의 올라프 블랑케 박사하고 제네바 대학 병원 소속의 신경학 전문가 팀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누가 있다, 어떤 초자연적 세력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뭐 MRI로 뭐 같은 걸로 찍었겠죠. 간질 환자의 왼쪽 귀 인근에 있는 왼쪽 측후두 옆 접합점 여기에 부드러운 전기 자극을 주면 환자가 어떻게 느끼냐면 자신을 몰래 지켜보는 세력이 있다, 존재가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보고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귀신을 다루는 방식은 뭐냐면

0: 괴롭힌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고 우리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조상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뭐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날마다 울부짖는 뭐 어떤 그 할머니 귀신, 뭐 아버지 귀신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독교 신학에 입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귀신은 없다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는 장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그건 이제 해석들이 여럿 있습니다. 정말 사물의 영혼이 있는 거를 어떤 무속 접신환자가 불러올렸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것도 본 분들도 있고, 사무엘인양 하는 어떤 귀신의 존재, 그러니까 악한 영을 불러올렸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샤만, 그 접신하는 사람이 모두 다 속임수를 썼다. 등등 여러 해석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가 그것 외에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좀 갈리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이 혼백을 갖고 있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성현, 조선시대 그 성현 그 선생님 말처럼 인간이 어떤 혼백을 갖고 있고 죽을 때 혼과 백이 갈리고 혼백 갈리는 중에 신명이 되거나 귀신이 되거나 이런 인간관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이 사그러든 후에 어떤 불멸하는 영혼,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자격, 능력, 요소가 불멸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멸의 씨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되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고백한 게 그리스도교 신앙이고, 그다음에 성서 전반적인 이야기하고도 부합하는 생각입니다.
1: 어떤 권사님은 아들에게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이런 식의 믿음과 기도가 적절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성령이나 악한 영 같은 초자연적인 세력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0: 마태복음서에 보면 너희들 작은 자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그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뵙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당시 유대교 문헌 보면 천사도 등급이 있는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천사는 많이 없어요. 그 등급 속에서 높은 천사여야만 하나님 얼굴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얼굴 뵙는 게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작은 자 무시하지 마라,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뵙느니라,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신교가 천사에 대한 얘기 많이 안 하거든요. 뭐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뭐 천사에 대한 감각을 좀 더 키우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구절을 우리가 마냥 무시할 이유는 없다.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우리 뒤에 하나님의 선한 영적 세력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관찰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욥기 보면 욥 쭉 지켜보던 사탄이,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지금 잘하는 것 같아도 재산 빼앗아 보세요, 몸 아프게 해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욥을 지켜보듯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의 천사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의 신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는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나 악마나 이런 것들에 너무너무 매여가지고 자기의 모든 일, 또 천사나 이런 초자연적 세력에 너무 자기의 인생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으시라 마시라. 그러니까 귀신을 자꾸 의식하고 뭐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자꾸 인식하시면 살아라. 거기에 근거해서 사시라. 삶을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베푸시면서 사는 삶에 집중하셔라. 우리가 뭘 자꾸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거든요. 우리가 살 때 질투심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원동력이 질투라고 생각하면 그 삶이 성공하더라도, 이른바 외형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하는 삶의 질은 좋지 않습니다. 질투로 가득하니까 그 삶이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초자연적 세력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이유 없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다라고 수용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선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천사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매개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사시라. 마귀와 악마, 귀신들을 두려워서 쩔쩔매면서 거기에 매여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뭐 사주, 명략, MBTI며 혈액형, 별자리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사시라. 저는 사주 명리학이 내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저는 그걸 한 번도 신경 써본 적도 없고, 누가 제 생시를 물어봐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거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계산기도 있더라고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도 안 나요. 뭐라고 그랬는지.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사주 명리가 아니거든요.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주 명리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들고 사시라. 사주 명리하게 그냥 쩔쩔매고 자기 인생을, 그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에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지, 사주 명리학, MBTI, 혈액형, 운명 이런 거에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를 확실해야 하는 게 이 귀신과 관련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귀신 두려워하는 이유가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귀신이 해방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걱정 때문인데, 우리는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는 거지,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 삶에서 승리한다,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로서 권한다면 저랑 같이 사시는 것도 괜찮다. 거기에 매이지 마시라. 그렇게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0: 본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Yes,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3: How are you today?
1: I'm doing very well. How are you?
3: I'm doing very good myself. Thank
1: Great.
3: You for asking. 자, 여러분, 오늘 정말 현실적인 주제를 신청해 주신 분의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월세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대요. 주인공은요?
1: 잠실에 사는 프로 재택너 지원이 청취자님께서 네. 신청을 해 주신 주제입니다.
3: 아주 뭐 자세하게 월세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을 하게 돼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서 이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을 옮기다 보니까 중간에 계약을 그렇게 파기하면 본인이 임차인을 구할 때 이제 중개료를 내야 되잖아요. 아주 현실적이죠?
1: Yes.
3: 이 이야기 오늘 영어로 할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내가 계약을 만료하지 않아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됐었다. 이런 말까지 오늘 사연에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월세 자체에 대한 시스템 설명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 사연 내용 그 부분까지 들어볼게요.
4: Talk about living in a monthly rental house.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3: 자, 9년 전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월세 살이를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9년이 됐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한 문장에 담아 볼게요.
1: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3: Okay. Start 동사가 있으니까 그러하기를 시작했다죠.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월세 집을 그냥 monthly rental homes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년 전, 9 years ago, in college. 그러면 그것까지는 전치사고로 다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 때 이제 월세살이를 시작했는데 그게 9년 전이다. 자, 어순 잘 보세요. 갈게요.
1: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3: 자, 그 다음에 보통 월세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영어로 바꿔드릴게요.
1: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3: Deposit이라고 하면 어디에 넣어놓는 돈을 말하는데 security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말합니다. 아실 것 같아요. The 붙여서요.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한다 주로. 최소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Usually 앞에 붙여서. One more time.
1: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3: 그리고 보증금이 높을수록 월세는 낮아진다. 잘 들어보세요.
1: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So, the higher the security deposit, the more you pay as the security deposit, 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3: Okay.
1: Monthly rent이라고 하면은, 자, 매달 내는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월세.
3: 월세.
1: So, the 월세 goes down. 더 내려간다. 즉, 비용이 덜 들겠죠.
3: 그렇죠. 근데 이제 주어를 보증금으로 잡았으니까 더 많은 보증금이 월세를 끌어내린다. 그런 의미로 bring down이라고 하는 걸 쓴 겁니다. 자, 주어와 그 뒤에 목적 관계를 잘 보세요. 자, 보증금을 다시 주어로 잡을게요. A higher security deposit.
1: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3: 물론 월세는 관리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요.
1: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3: Maintenance fees. 발음 도와드릴게요. 관리비.
1: Maintenance.
3: 중간에 T 발음은 잘 안 합니다. Maintenance라고 잘 발음 안 하고 maintenance 이렇게. Maintenance fees.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separately 따로 내야 된다. 다시요.
1: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3: 만약에 월세가 좀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이 될 수도 있죠.
1: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3: Mm-hmm.
1: So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f you are behind on something particularly, it means that you are late with it.
3: Mm-hmm.
1: So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meaning if you are late with paying your rent, it i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3: Mm-hmm.
1: It is taken from the security deposit.
3: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deduct라는 건 차감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보증금에서 차감된다.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자, 그 앞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월세가 밀리면 할 때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이런 경우는 on이 꼭 있어야 되죠?
1: Mm-hmm.
3: Mm-hmm. 그러니까 뭐 스케줄을 넣었을 때는 I am behind schedule. 그럴 때는 전치사 없이 쓰는데 여기서는 월세 내는 거가 밀렸다 이런 의미니까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꼭 on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1: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3: 자, 월세 계약서에는 실내 흡연 금지라든가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의 특약들도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1: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3: Lease 자체가 계약서란 말도 되고요. Lease agreement 혹은 lease contract 다 월세 계약서를 말하죠. 거기에는 special clauses, clause 자체는 조항 같은 거니까 특약 조항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1: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Smoke-free meaning 담배를 피지 않는 금연인.
3: Okay.
1: 이 말이 되겠죠. Smoke이 없어요.
3: Smoking free라고도 안 하네요. 그냥
1: no,
3: smoke-free.
1: It's smoke-free.
3: 어, 왜지 담배 피는 건 smoking이니까.
1: Right.
3: Smoking free일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네요.
1: So if someone, let's say, grabs a cigarette and, and is about to light up, then you can say, oh, excuse me, this area is smoke-free, meaning you cannot smoke here.
3: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Smoke-free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whether pets are allowed,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이제 특약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집주인은 매년 5%까지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 자, 부동산법 관련된 얘기입니다.
1: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3: 자, 그 뒷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앞에 monthly rent cap policy란 게 나왔어요. Help us out a little bit.
1: Monthly rent, 쉽죠? 매달 내는 월세. And cap policy. So this is like a rule. It's a policy. But it's a cap policy. CAP, 우리 모자 할 때.
3: 맞아요. 야구 모자.
1: 쓰잖아요. 그렇죠. Cap also means lid, something that covers a container or a bottle. 뚜껑이란 뜻도 있어요. So we're talking about how something limits something. So monthly rent cap policy, 월세 상한제를 말하겠죠.
3: 그렇겠네요.
1: Right.
3: Income cap 하면 뭐 저기 임금 상한제
1: yes.
3: 이런 것도 있듯이요. So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the landlord, 집주인이 can raise the rent, 월세를 올리다 by 5% every year. 5%가 상한선입니다.
1: So now there is a limit, right?
3: 그렇죠. Moving on.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3: Renew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갱신하는 거죠. 자,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분이 좀 좋은 분이시면 이렇게 안 올릴 수도 있다. 아유, 사시던데 뭐 굳이 안 올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1: sure.
3: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So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Renew, 강세 뒤에요. One more time.
1: Renew. Renew the lease.
3: 네. 자, 그 다음에 사연에 이제 본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직을 하게 되어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1: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I changed jobs, switched jobs. 자, 일을 바꾼 거죠. 이직을 했다.
3: 맞아요.
1: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어딘가에서 살고 싶었어요. with a short commute. Commute 하면은 I commute라고 하면은 뭐 출퇴근을 한다. 아니면은 뭐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그렇죠. 거리를.
3: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I wanted to live somewhere close
1: exactly.
3: to my office.
1: Uh-huh.
3: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1: Right.
3: 근데 그것도 가능하지만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이런 경우 꼭 with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출퇴근 거리가 짧은 그런 어딘가에 살고 싶었다. 이직을 하면서 I changed jobs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요.
1: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3: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 집을 구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쉽네요. Cancel.
1: Mm-hmm. Yes.
3: I canceled the contract.
1: Before my lease was up.
3: 이게 만료죠?
1: 네.
3: 이게 순간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1: My
3: lease is up. 그러면 나 저기 임대계약 만료됐다?
1: Yes.
3: When is your lease up? 이렇게 물어봐도 언제 만료되니?
1: 아하.
3: 이 업이 만료네요, 그럼 여기서.
1: 약간 완성된, 끝난 이런 느낌이죠.
3: 그렇죠. So before my lease was up. 그러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했다는 얘기죠.
1: Right. For example, you can say, hey, time's up.
3: Time's up.
1: 시간 끝났어요.
3: 그러니까 거기에 업이 또 올라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끝.
1: 끝.
3: Time's up.
1: Right.
3: 이렇게 하듯이. 자, 새 집을 구했는데 내가 이제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다 보니까
1: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3: 뭐 만료되면 그건 당연히 집주인이 내는 건데 그 전에 만약에 내가 나가게 되면 real estate agent's fee, 부동산 중개료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만.
1: Real estate agent's fee.
3: When we found a new tenant.
1: Tenant.
3: Tenant. 세입자를 부르는 말이죠.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1: T-E-N-A-N-T. Tenant.
3: 여기 이제 we가 나오는 이유는 집주인분하고 나하고 같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집에 오면 이렇게 집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1: sure.
3: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When we found a new tenant. 세입자 새로 구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내가 냈다. 다시 한 번요.
1: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Let's listen one more time.
4: Talk about living in a monthly rental house. I started living in monthly rental homes 9 years ago in college. Usually the security deposit starts at 10 million won. A higher security deposit brings down the monthly rent. The monthly rent doesn't include maintenance fees. That must be paid separately.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ase agreement also contains special clauses, such as whether the apartment is smoke-free or whether pets are allowed. Under the monthly rent cap policy, the landlord can raise the rent by 5% every year.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at all when you renew the lease. I changed jobs and wanted to live somewhere with a short commute. So I canceled the contract before my lease was up and found a new home. Since I was the one who canceled the contract,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3: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오픈 단톡방에서 입지형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단톡방들 몇 개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운영 시간 안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려요.
1: Okay, let's take a look. The first one is to be behind on one's rent.
3: 월세가 밀리다 할 때요. Behind, 그 다음에 on one's rent 붙이면 됩니다. 이거 바꾸지 말고 그대로 쓰셔야 돼요.
1: If you are behind on your rent, it's taken from the security deposit.
3: 내가 월세를 좀 못 내고 밀렸을 때 집주인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다. 영어로
1: The landlord was very understanding when I was behind on my rent.
3: Somebody was very understanding. 그러면 이해심이 많게 해주신 겁니다. 자,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해주셨다. 자, 그 다음에 임대계약 같은 걸 재계약하거나 갱신할 때 renew라는 말 씁니다. Renew a lease. 자, 모든 계약 갱신은 이 단어 쓰시면 돼요.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when you renew the lease.
3: 좋은 집주인 만나면 월세 재계약을 할 때 월세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One more time.
1: If you meet a kind landlord, they might not raise the rent when you renew the lease.
3: 아파트가 워낙 마음에 들어서 임대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I like the apartment so much that I decided to renew the lease.
3: I decided to renew the lea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부동산 중개료요.
1: Real estate agent's fee.
3: Mm-hmm.
1: I had to pay the real estate agent's fee when we found a new tenant.
3: 자, 부동산 중개료가 항상 같은 게 아니죠? 총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1: The real estate agent's fee changes depending on the total cost.
3: Depending on the total cost. 전체 집값이라든가 전체 임대계약 비용 이런 거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도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현들 잘 기억해서 일상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Well done,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5: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4: Oh, are you going to keep on living there?
5: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4: Oh,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5: Yes, I am in a dilemma.
4: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3: 자, 대화문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긴 있어요.
1: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3: 우리 아파트 월세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돼요. expire 쓰시면 돼요. 자, S 붙여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1: The lease expires for my apartment next month.
3: 그랬더니, are you going to keep on living there? 거기 계속 살 거예요? 그랬더니요.
1: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3: 아, 아직 결정 못했어요. 집주인분이 월세를 또 올려달라고 하셔서. 자,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The landlord wants to raise the rent. Okay?
1: Oh,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3: 부담이죠? 아유, 그럼 부담스러울 텐데. That must be a burden for you.
1: Yes, I'm in a dilemma. 우리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하죠. 빠졌다가 in으로 표현됐어요. 그쵸. I am in a dilemma.
3: 약간 우리만의 고민이야.
1: I don't know what to do.
3: 그렇게도
1: right?
3: I'm in a dilemma. Mm-hmm. Okay?
1: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3: 잘 됐으면 좋겠네요. I hope everything works out well. 그대로 쓰시면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3: Good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7번째 페이지. 잡독자들 월요병 치료해주는 반바지의 천사, 역사 스토리텔러 성김 씨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 양복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바지는 반바지란 거.
1: 아, 저 앙상한 다리.
2: 앙상한 다리. 예.
1: 그렇죠. 상반신만 보면 밑에 구두랑 예,
2: 그렇죠.
1: 수트 갖춰 입을 거.
2: 근데 보통 TV 녹화를 다 이제 위 상반신만 나오게 찍으시니까 밑에는 뭐 안. 상관없어요, 솔직히. 어, 나온다요! 나오네.
1: 반만 진심이네요, 방송.
2: 반만 진심이네요. 네,
1: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썬킴의 썬문답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주제를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2: 내일이 바로 5월 10일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간호사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백의 천사죠. 나이팅게일. 5월 12일이 나이팅게일의 생일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네,
2: 그래서 네. 오늘의 그 나이팅게일이란 간호사는 누구시고, 또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간호사가 있는데 많이 잊혀진 간호사였습니다. 메리 시콜이라고 하는 자메이카 출신의 간호사분도 계시거든요. 이 두 분이 어떤 업적을 세우셨는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메리 시콜 저분은 좀 생소한데요. 궁금해집니다. 나이팅게일이 이제 크림 전쟁 때 활약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크림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좀 배경을 짚어주시죠.
2: 여기서 진짜 끔찍했던 게 뭐냐면
1: 뭐죠?
2: 전쟁의 참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1: 네.
2: 여기에 전염병 때문에 죽은 병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1: 아, 전염병이
2: 콜레라,
1: 들어서.
2: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
1: 아, 때문에. 수인성 질병 때문에. 그래서 크림 전쟁이 실제로 역사상 엄청난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도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2: 근데 솔직히 그지 이전 전쟁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겠지만 네. 이 크림 전쟁의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상 역사상 인류사상 최초로 종군 기자가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를 해요.
1: 네, 아 1850년대인데
2: 그 텔레그라프 있죠?
1: 네.
2: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1: 전보
2: 전보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전쟁터에서 상용화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흑해를 통과해가지고 그 전선이 다 해저 케이블 통해가지고
1: 네.
2: 영국과 프랑스로 다 가요.
1: 네.
2: 그리고 그 윌리엄 러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타임스지의 사상 최초의 종군 기자가 저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러셀이라는 사람이 네. 이 비참한 상황을 네. 다 또또또또또또또또 본부에 보고를 한 거죠.
1: 예.
2: 그 타임스가 정말로 아마 CBS 다음으로 위대한 언론사죠.
1: 왜 어떤 면에서요?
2: 네?
1: 크림 전쟁. 그 러셀이 타임스 소속이에요?
2: 타임스 소속 기자였어요.
1: 예, 예.
2: 그래서 네. 러셀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는 크림 전쟁의 그 비참함과 잔인함을 타임즈가 계속 보도를 한 거죠.
1: 그렇구나.
2: 뭐야 이거. 우리 아들 딸이 가가지고 뭐 지금 똥통에 빠져서 지금 전염병으로 죽고 있어? 아.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특히 영국 언론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타임즈 덕분에요. 그리고 이때 살상 능력이
1: 네.
2: 이전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나요.
1: 뭐 대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 어떤 변화가 있냐. 네.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 총도 그렇고 네. 대포도 그렇고 제가 또 밀떡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네. 예, 예. 그냥 총알도 동그란 예, 원형,
1: 예.
2: 대포알도 동그란 원형이에요.
1: 예.
2: 그냥 총신에 넣고 빵야! 쏘면 예. 동그란 게 축축 나가요.
1: 예, 예, 예.
2: 그런데 이 전쟁은
1: 예.
2: 처음으로 강선 아세요?
1: 라이플.
2: 아니, 강선.
1: 그게 라이플 아닌가?
2: 요 선 있는 거 이렇게
1: 예,
2: 안쪽에.
1: 예, 그러니까 소용돌이 모양
2: 예.
1: 해서 회전을 주는.
2: 혹시 ROTC 출신인가요?
1: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2: 아니에요.
1: 밀덕도 아니고요.
2: 아, 예. 그때부터 처음으로 총알이
1: 네.
2: 탄두는 이렇게 원뿔 모양에 그다음 밑에는 나사 모양 홈이 파져요. 그리고 총신 안도 이 강선 선이 들어가고
1: 예, 예, 예.
2: 회전 모양. 예, 예. 그래서 탁 쏘면은 총알이 회전을 하면서 나가게 돼요.
1: 예.
2: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총알도 그렇고 대포알도 그렇고 빵 예. 쏘면 포물선을 그리고 가다가 뚝 떨어지거든요.
1: 약간 그 머스켓 총처럼 그죠?
2: 머스켓 총이죠.
1: 예.
2: 근데 이 강선총부터는 팡 쏘면 회전력 때문에 직선으로 날아가 쫙.
1: 명중률이 높아지고.
2: 명중률 높아지고 살상률도 어마무시하게 높아집니다.
1: 아, 그렇구나.
2: 끔찍한 대생이었어요. 이거를 윌리엄 러셀이라고 하는 타임즈 기자가 계속 실시간을 보고하다 보니까 영국 언론 어마무시하게 나빠집니다.
1: 이런 면모에서 크림 전쟁을 또 현대전의 시초라고도 많이 부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나이팅게일 얘기로 좀 들어가 보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2: 나이팅게일이 중요했죠. 그렇죠.
1: 간호사의 날이 내일이에요.
2: 아, 나 크림 반도 얘기인 줄 알았어.
1: 이렇게 살상무기 때문에 사상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전염병,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그로 인한 부상자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병 걸린 병사들을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그때 전장에 없었습니까?
2: 그 야전 병원들이 있었긴 있었지만 네. 저 전투 현장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에 있었던 병원들도 병을 치료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서 죽는 곳이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죽는 곳이요. 그다음 시신 처리하고.
1: 네.
2: 영국 본토도 그런데 왜냐하면 그 지금 상황을 보시는 것이 나이팅게일이 이제 1850년대 활동을 했잖아요.
1: 네.
2: 이때가 영국도 그렇고 유럽이 이른바 산업혁명을 성공시켜가지고 전 도시가 공장화가 되는 때였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다 야 우리 도시에 가가지고 돈 벌자 해서 다 도시로 밀려드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포화 상태예요.
1: 네.
2: 저기 왜 우리는 월급을 1페니밖에 안 줍니까? 나가시든지!
1: 그렇죠, 그렇죠.
2: 쟤는 공짜로 일한대! 노동법 이런 게 없었으니까.
1: 네.
2: 노동자들 근로 환경 꽝이었어요.
1: 예, 예.
2: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 모르핀을요, 아기들 잠재우는 약으로 팔았어요, 당시에.
1: 아, 그래. 어, 그래, 들어봤어요. 네.
2: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이 있긴 있었지만, 가면 그냥 죽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저 전쟁터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그냥 다친 병사들
1: 네.
2: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라. 거의 아. 이런 시스템이었죠.
1: 그런 참혹한 환경을 바꾼 것이 오늘의 주인공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인데요. 나이팅게일의 삶을 좀 요약해 주시죠.
2: 나이팅게일은 1820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 네.
2: 아버지가 어마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많은 재벌이었어요.
1: 약간 낮추네요. 네. 어마무시하진 않고.
2: 어마무시하면 뭐 제드래곤 정도. 왜 그러냐면.
1: 상류층이었다 어쨌든.
2: 원래 이름이 윌리엄 쇼였어요. 아빠 이름이요.
1: 어,
2: 윌리엄 쇼였는데 네. 나이팅게일 집안이 원래 영국에서 재벌 집안이었거든요.
1: 예.
2: 그래서 피터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네. 그 외조카 손자였어요.
1: 네.
2: 나이팅게일 아빠가.
1: 네, 쇼가.
2: 윌리엄 쇼가.
1: 어, 예.
2: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안 일원이 되면 우리가 재산 분배해줄게. 어떻게 이 성을 쇼에서 나이팅게일로 바꿀래?
1: 네.
2: 어떻게 하실래요?
1: 제가 성을 가겠습니다.
2: 저는 미리 갈고 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1: 빠른 절차를
2: 빠른 절차.
1: 예, 준비성 철저하네요.
2: 아빠가 윌리엄 쇼에서 윌리엄 예. 나이팅게일로 바꿔버려요.
1: 예, 예, 예.
2: 그래서 그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1: 네.
2: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아요. 오죽했으면 엄마랑
1: 네.
2: 그 당시에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유럽 귀족들이 아, 그 유럽 문화의 뿌리인 로마와 그리스에 약간 수학여행 가는 거를 그 유행을 했어요. 뭐 로마에 몇 년 살고 뭐 이런 식으로요.
1: 야, 거기 수학여행을 로마 그리스로 가네.
2: 몇 년씩 살아서 갔어요.
1: 예예예. 예.
2: 가가지고 몇 년씩 지내고 야 이게 콜로세움이구나 보고 오도록. 이 집안도 부자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로 갔어요.
1: 네.
2: 로마의 문화를 보자.
1: 네.
2: 하다가 피렌체에서 나이팅게일을 낳았어요.
1: 아, 피렌체에서.
2: 여보 우리 딸 이름 뭐라고 할까? 피렌체에서 낳았으니까 피렌체로 하자. 피렌체의 영어 이름이 플로렌스예요.
1: 아 그렇지. 아 그래서구나.
2: 그래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요.
1: 아 그렇구나. 역시 이런 얘기는 제일 잘 알아. 진짜.
2: 이런 얘기는. 아,
1: 어.
2: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출생지는 이탈리아예요.
1: 네.
2: 잘 살아요.
1: 놀랍군요.
2: 그런데
1: 예.
2: 당시 영국이 이제 그 1850년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는데
1: 네.
2: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 여인들은 일단은 남편 소유였어요.
1: 아,
2: 아무리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가지는 거 금지.
1: 네.
2: 할 수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남편의 그냥 부속품처럼 사는 거고 귀족들도 내가 이런 귀한 집다님을 내 와이프로 삼은 거를 자랑하고.
1: 자랑하고. 예.
2: 여보 옷 좀 비싼 거 입으라고. 어? 이거 옷이 뭐야 이거. 꾸며가지고 약간 뭐라고 할까 인형처럼 꾸미고.
1: 보여주기용으로. 예.
2: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나이팅게일은 거부했던 거죠.
1: 오, 그러게요. 어떻게 또 간호사의 꿈을 가졌죠?
2: 어, 나이팅게일이 17살 때,
1: 네.
2: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이팅게일이 약간 뭐 선구자였나? 양이 말이 다치면은 매 치료해주고
1: 어...
2: 이런 식으로
1: 네.
2: 뭐 하여간 치료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1: 예.
2: 그러다가 17살 때 네. 그 나이팅게일 이제 신비주의 기독교 신자라고 이제 그 말들을 하는데 프랑스를 잔다르크.
1: 잔다르크.
2: 아,
1: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2: 네, 용량 초과.
1: 하나가 튀어나와요 가끔씩. 예.
2: 잔다르크도 신비주의 기독교주의잖아요. 신의 계시를 받았다. 나이팅게일도 17살 때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1: 예. 어떤 계시? 그러니까
2: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 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네 삶의 의무다. 그거를 들은 후에 네.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는 거를 계속 연구를 했대요.
1: 아, 네.
2: 근데 간호사가 되긴 되지만 네. 지금 기준 아니에요.
1: 네.
2: 당시 간호사는 3D 직업을 떠나가지고 네. 귀족들이 하면 안 되는 직업이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1: 아.
2: 당시 영국이요.
1: 네.
2: 왜냐하면 의사 면허도 애매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같이 공장지대에 있는 병원에서 그냥 장례 치료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귀족들도 네. 병원에 안 가요. 그 당시에.
1: 그러면
2: 왕진
1: 의원 불러가지고
2: 예. 의사들도 무시했거든요 귀족들이 그러니까 의사들과 같이 왔던 간호사는 말할 것도 없죠.
1: 처우가 안 좋았겠네요.
2: 안 좋았죠.
1: 네.
2: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나이팅게일이 자기 부모님 보고 엄마 아빠 나 간호사 될래. 뭐야? 아!
1: 뒷목
2: 잡는 거죠.
1: 반대를 했군요 집에서.
2: 엄청 반대하고 엄마는 거의 통곡을 했다고 하죠. 네가 왜 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1: 네.
2: 근데 솔직히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1: 예.
2: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그래서 네. 뭐,
1: 지금 계시도 받았잖아요.
2: 계시도 받고,
1: 예.
2: 그리고 딸이 계속 간호사가 한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 돈이 있으니까 유럽 여행을 쭉 돌아보게 만들어요. 프랑스도 갔다가, 갔다가 특히 프랑스에 가가지고 민주주의 사상을 또 받네.
1: 나이팅게일.
2: 이거 봐라. 귀족들 무슨 내, 귀족이 뭐 귀족이야.
1: 그러네.
2: 우리 역효과가 났어요. 네. 부모님 편에서.
1: 예, 예.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래가지고, 독일로 건너가서
1: 네.
2: 독일에 있는 간호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 간호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요.
1: 네.
2: 그리고 진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1: 네.
2: 요양소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그나마 안심을 좀 했다고 해요.
1: 운영자여서?
2: 약 매니지먼트 그래도 운영자니까 요양소 요양원 원장이다.
1: 네.
2: 우리 딸은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원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1: 네.
2: 요 시기에 크림 전쟁이 딱 터지면서.
1: 그 시기군요. 예.
2: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러셀이 계속 지금 전보를 영국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1: 네.
2: 계속 우리 영국 아들딸들이 죽고 있다, 죽고 네, 있다, 죽고
1: 네,
2: 있다.
1: 네.
2: 영국 언론 어마무시하게 나빠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1: 누구죠?
2: 시드니 허버트라고.
1: 예. 시드니 허버트?
2: 안 네. 외우셔도 돼요.
1: 예.
2: 네. 아, 외우세요.
1: 아시게 외울게요. 예, 네. 시드니 허버트 누구죠?
2: 당시 영국의 전쟁부 장관이었어요.
1: 근데요, 왜 기억해야 되죠? 네.
2: 나이팅게일과 친구였어요. 가도 이 시드니 허버트의 승낙이 있어야지 갈 수 있어요.
1: 전쟁부 장관이니까.
2: 전쟁부 장관의 허락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1: 네네.
2: 나이팅게일도 시드니 허버트 친구니까
1: 네.
2: 편지를 보낸 거죠. 지금 크림 전쟁에서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간호사들 다른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크림 전쟁에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요.
1: 네.
2: 동시에
1: 네.
2: 시드니 허버트도 나이팅게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정말 무리인 건 알겠지만 나이팅게일 당신과 당신 친구들이 동료 간호사들이 크림 반도로 좀 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동시에 보내요.
1: 아, 동시에?
2: 동시에 편지가 오고 가서 딱 받은 거예요.
1: 같은 얘기네, 결국엔.
2: 이심전심 통한 거. 시드니, 나도 같은 마음? 콜! 그래서 동료 간호사들과
1: 신기하다.
2: 그 타임스 기자들과
1: 네.
2: 진상조사단도 같이 가요.
1: 진상조사단.
2: 어떻게 개판으로 지금 전쟁을 하기에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병사보다 질병 때문에 죽는 병사들이 더 많냐. 그래서 일단 간호사 팀과
1: 네.
2: 타임즈뿐만 아니라 기자들과
1: 네.
2: 시드니 허버트가 보낸 조사단이 다 같이 크림반도로 넘어갑니다.
1: 네, 38명의 간호대가 조직됐군요.
2: 네. 예. 당시에 크림반도 크림 전쟁을 총괄 지휘하던 그 지휘관 이름이 존 홀이라고 하는 영국군 사령관이었는데
1: 네.
2: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왜 오냐가 된 거예요.
1: 왜요? 너무 지금 엉망이니까?
2: 아니, 진상 조사단도 같이 오잖아요, 지금.
1: 그렇죠, 그렇죠. 예.
2: 그리고, 아니, 우리 부상병 치료 잘하고 있다고. 근데 왜 간호사들이 오냐고. 당시 군의관과 간호사들도 남자들이었거든요.
1: 네.
2: 아니, 여자 간호사가 왜 오냐고.
1: 아.
2: 어?
1: 네.
2: 또 귀족 간호사잖아요. 네. 나이팅게일이. 왜 오냐고. 네. 어마무시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 존 홀이라는 친구가 진짜 삐삐삐삐예요. 네. 왜냐.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 사지 절단 수술을 받는 부상병도 많았거든요. 네. 마취제 없이 시술하라.
1: 아. 제 나이팅게일 활약상 좀 듣고 싶은데.
2: 아니, 나이팅게일이 예. 결국에는 예. 들어가요.
1: 야,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어.
2: 예. 들어가니까 진짜 개판이었어요. 딱 보니까, 당시에는 일단, 세균에 의해서 전 병균, 질병이 번진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몰랐던 상황이었거든요.
1: 아.
2: 그래서 그 당시에 독기론이라고 해서.
1: 독기.
2: 독에, 독이 있는.
1: 예. 독기를
2: 기체, 기체.
1: 아, 예.
2: 기체요.

0: 그대로 이제 다 나와.
1: 응.
0: 마당에 여기 다 병상 세우고 네. 그다음에 큰 텐트 쳐가지고 환기 잘 되게 만들어. 아,
2: 열린 공간에서.
0: 열린 공간. 그리고 보니까 지금 환자들 부상병들 왜 옷을 못 갈아입게 만드냐? 고름이 다 묻어 있는 옷이 어떻게 할 거냐?
2: 아.
0: 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옷을 갈아입기에 정책을 바꿔요.
2: 아.
0: 일단 가장 큰 공은 뭐냐면 네. 환기를 시켰잖아요.
2: 그렇죠. 네.
0: 환기를 시킴으로 해서 진짜 치사율이 뚝 떨어집니다.
2: 치사율이 뚝 떨어져요. 반년 만에 한때는 40%까지 사망률이 올라갔었는데 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의 대표 업적이라고 하면 간호의 영역을 전문직이자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업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사가 될 때 낭독하는 윤리서약을 우리가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0: 아, 벌써요?
2: 잊혀진 중요한 간호사 한 분 더 있다 그랬잖아요.
0: 그러니까 메리
2: 나이팅게일, 네, 메리 시콜. 이분은 네. 어떤 분이에요?
0: 메리 시콜은 네.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어요.
2: 네.
0: 자메이카에서 아버지가 백인이었고 엄마가 어머니가 흑인이었습니다.
2: 아.
0: 그래서 크리오요예요.
2: 크리오요?
0: 우리 저기 남미 편에서 했을 것 같은데.
2: 아, 그
0: 원주민과 백인의 그렇죠, 혼혈 그렇죠. 자녀를 아. 크리오요라고 하잖아요.
2: 네.
0: 그래서 그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크리오요 출신이었어요.
2: 네.
0: 뭐 아빠도 돈 있었어요.
2: 네.
0: 그 엄마도 약초 전문가였거든요.
2: 약초.
0: 그리고 두 양반이 뭐했냐면 자메이카 킹스턴 수도죠.
2: 네.
0: 거기서 호텔을 운영했습니다. 호텔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요.
2: 네.
0: 그리고 엄마가 또 약초 전문가다 보니까 엄마 그게 뭐야? 이건 감초라고 한다. 너도 약방의 감초 같이 잘 웃겨라.
2: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잖아.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하면 실화인 것 같잖아.
0: 그래 그래 그래.
2: 자메이카에서 약방의 감초가. 예, 예.
0: 그런데 네. 킹스턴의 대규모 한번 화재가 발생해서 아빠, 엄마가 운영하던 호텔이 홀라당 타버립니다.
2: 아.
0: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그 다다음에 콜레라가 또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걸 보면서 일단 집안은 그것 때문에 약간 몰락을 해버려요.
2: 아 그래요.
0: 예. 운영하던 호텔이 불나도 아빠도 약간 화병이 돌아가세요.
2: 예.
0: 이런 과정에서 뭐가 터지냐? 크림반도에 전쟁이 터졌다는 걸 들어요.
2: 아 네네.
0: 자.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서 배운 이 약초 전문 기술과 원래 집안이 호텔 경영이잖아요. 나는 그러면은 전쟁터에 가서 저렴한 가격에 호텔을 운영하겠다. 이게 중요해요. 메리 시콜은 간호사였지만 호텔을 운영하려고 크림반도로 갔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자메이카가 당시 영국의 식민 통치.
0: 영국 식민 통치였었죠.
2: 예예예. 예, 예.
0: 그리고 그 크림반도에 이 먼저 와 있던 나이팅게일과 메리 시콜이 만나요.
2: 네.
0: 이거는 나이팅게일의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2: 만났어, 만났어. 예.
0: Who are you? My name is Mary Seacole from Jamaica.
2: 예, 예.
0: 그 된 거예요.
2: 예.
0: Why are you here? 왜 왔냐? 예. 호텔 운영하면서 부상병 치료하러 왔다. 여기에 나이팅게일이 약간 안 좋게 봤대요.
2: 안 좋게 봤어요? 왜요?
0: 호텔을 운영하러 왔어? 전쟁터에?
2: 아.
0: 그래서 당시에 나이팅게일의 기록을 보면은 메리 시콜이 운영하던 호텔에 가지 마라라고 영국군 병사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은 메리 시콜을 안 좋게 봤어요. 오해였어.
2: 아,
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 예, 오해였다.
0: 오해였다.
2: 네.
0: 일단은 메리 시콜이 그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가요.
2: 네.
0: 그리고 외곽 지역에 야전 호텔 하나 만들어요.
2: 예.
0: 그리고 뭐 포도주, 네. 빵, 스프 같은 걸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2: 네.
0: 일단 판매를 하고
2: 네.
0: 돈이 없는 병사들에게는 외상으로 다 줘요.
2: 아,
0: 외상으로.
2: 네.
0: 부상병들 자기가 또 약초 전문가잖아요.
2: 네, 네, 네.
0: 이걸 다 약초를 뭐 처방을 해가지고 치료제로 만들어서 줍니다.
2: 사실상 병원이네요. 예.
0: 사실상
2: 재활병원.
0: 진짜 병원이었어요.
2: 예, 예, 예.
0: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팅게일의 병원은 약간 후방에 있었고 메리 시콜의 병원이 진짜 전투 현장에 있었어요.
2: 아 그래요?
0: 그 차였어요.
2: 예. 메리 시콜 이분도 직접 전장으로 뛰어들어서 활약을 했다던데요?
0: 그게 뭐냐?
2: 예.
0: 지금 전선이 점점점 밀려 내려온다.
2: 네.
0: 그 현지 사령관이 자 후퇴하라 다 후퇴를 했는데
2: 네.
0: 메리 시콜은 오히려 더 전투 현장을 뛰어 들어갑니다.
2: 아...
0: 그래서 거기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다 치료하면서 전진을 해요.
2: 아 이분 대단한 분이네.
0: 대단하죠.
2: 네.
0: 그리고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네. 메리 시콜이 그러니까 돈 번 건 맞아요.
2: 네.
0: 그 호텔을 운영하면서 번 돈 가지고 뭘 했냐면은 러시아 병사까지 치료를 해줘요.
2: 러시아 병사까지?
0: 적군이에요.
2: 그치.
0: 그 메리 시콜이 한 말은 뭐냐면, 아니, 이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왔냐고. 나한테는 러시아군, 뭐 영국군, 프랑스군, 오스만 트루크 다 필요 없다. 나한테는 다 애들이, 내 아들들이다.
2: 아이고 걸리면 근데 큰일 날 것 같은데.
0: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난 내 아들들 젊은이들 살려야 되겠다. 나가면서 국적이 상관없이 다 치료를 합니다.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는 일단 병원은 죽는 곳이거든요. 네. 솔직히 그 당시에 그 메리스콜 뿐만 아니라 기록을 보면은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진짜 외롭게 죽는데. 그렇겠죠. 예. 그렇게 임종 직전에 부상병을 메리스콜이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대요. 네. 거기에 진짜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1: 와.
0: 그래서 당시에 부상병들은 메리스콜을 엄마, mother,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 거의 진짜 마더 테레사
0: 급이에요.
1: 못지 않은.
0: 네. 예. 그래서 뭐 나이팅게일이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 끝난 다음에 메리스콜이 이제 파산을 합니다.
1: 파산을 해요?
0: 왜냐면 일단 호텔을 운영하러 갔는데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병사들이 돈이 없잖아요. 네. 다 외상 주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사업적으로는 파산을 해요.
1: 네.
0: 그리고 잊혀져 버려요.
1: 네.
0: 마더라고 불렸던 메리스콜이.
1: 예.
0: 근데 나중에 크림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 특히 영국 군들이
1: 예.
0: 이제 참전 용사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죠. 아니 나이팅게일이 이미 영국에서 영웅이 됐어요.
1: 전후에도 나이팅게일은 잘 나왔죠.
0: 그럼요. 예, 예, 예. 진짜 영웅이 됐는데 예. 나이팅게일도 영웅이지만 메리시콜 그 어머니 어떻게 됐냐? 어떻게 했지? 특히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오스만 트리크에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1: 아 예.
0: 우리 메리시콜 어디 갔냐?
1: 우리 메리시콜 날 도와주셨던 그분
0: 궁금하다. 어디 갔냐? 예. 오스만 트리크에도 아 이건 감히 할 수가 없네.
1: 같은 내용을 얘기했겠죠.
0: 같은 내용을 얘기했어요. 예, 예, 예. 세 나라에서
1: 아무도 시킨 적 없는데 왜 혼자 이렇게 고뇌하는 거야.
0: 갑자기 예. 생각해보니까 예. 터키, 튀르키어를 알 수가 없네. 케밥
1: 예.
0: 말고는.
1: 예, 예, 예.
0: 그래서 3국의 참전 용사들이 메리시콜 우리 엄마 찾자.
1: 찾아달라고.
0: 그래서 TV는 사랑을 싣고 부활해야 된다니까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1: 네네.
0: 다다다다다다. 나옵니까? 나옵니까?
1: 어머니!
0: 어머니! 아들아 이리 와라. 찾아내요.
1: 네. 아 찾아내요?
0: 찾아냅니다. 잊혀졌던 메리시콜을 찾아내요.
1: 예, 예, 예.
0: 찾아낸 다음에 훈장을 병사들이 십시일반으로 사비를 털어서 만들어서 여기 훈장을 만들어줘요.
1: 아 감동적이네.
0: 세 개를 만들어줘요. 영국, 프랑스, 오스만, 튀르크.
1: 사실 러시아에도 그런 마음은 있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러시아군도 돌봤으니까. 예.
0: 훈장 세 개를 여기다가 달아줍니다.
1: 아.
0: 그리고 그거를 사진보다는 유화로 남겨요. 그림으로요. 그 그림이 또 사라져버려요.
1: 사라져요?
0: 네. 잊혀져요.
1: 어.
0: 그리고 백몇 년 동안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메리시콜이란 존재가 잊혀져 버립니다.
1: 근데 다시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0: 2005년도에.
1: 2005년에?
0: 한 액자 가게에.
1: 예.
0: 그 누가 액자 수리를 맡기러 와요.
1: 예.
0: 뒤에 액자 좀 판 좀 갈아달라고.
1: 어.
0: 알았습니다. 오케이. 뒤에 그 액자 보호하는 뒤에 판 있죠.
1: 네.
0: 덧대는 두꺼운 종이.
1: 네, 있죠, 있죠.
0: 아 이게 뭐야? 이걸 떼야지 내가 수리하는데. 툭툭툭툭툭툭 떼니까. 여기 사람 왜 이게 그림이 있냐 유화가? 왜는 흑인 할머니 사진이 유화고. 왜 가슴에는 지금 훈장이 세 개가 있네.
1: 네.
0: 이게 누구지?
1: 네.
0: Who is this? 그러니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100년 전에 잊혀졌던 메리시콜이었어요.
1: 아, 그래서 다시 알려지게 된 거군요.
0: 그래서 다시 100여 년 만에 메리시콜이 세상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1: 그 업적과 숭고한 마음만큼은 나이팅게일 못지않은 분이었는데 뒤늦게라도 좀 이렇게 알려줬어요.
0: 그래서 지금은 늦었지만 메리시콜이 영국에서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자, 오늘 크림 전쟁의 맥락과 또 전쟁 속에 빛을 밝힌 두 간호사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리고 메리시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고향은요?
1: 피렌체 출신.
0: 파이팅!
1: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캐리비언 해적의 캡틴 잭 스페로, 미국의 전설적인 3점 슈터 레리 버드, 영화배우 러셀 크로우, 모두 성 씨를 새 조류 이름에서 따왔다는 건데요. 먼 옛날 중세시대 사람들은 개인의 외모나 목소리 특성에 따라 새 종류로 별명을 짓고 성 씨로 굳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작고 재빠른 사람은 참새, 스페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노래를 잘하거나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밤꾀꼬리인 나이팅게일로 불렀을 거라고 하던데 과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목소리도 마음처럼 아름다웠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남북극장 함께 볼까요? 나와주세요.
2: 상태야, 내가 얼마 전에 그 실버 모델 인터뷰를 갔거든.
3: 그래.
2: 근데 살결물 바르고 피아스 곱게 바르시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거야. 완전 멋있더라. 나
3: 멋있지.
2: 너무 자극받았어.
3: 자극받았지. 많이 받아야 돼.
2: 야. 때리라요.
3: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인생은 60부터다.
2: 그렇지.
3: 하지만 이제 좀 올려야 돼. 인생은 70부터다. 왜냐하면 요즘에 70세, 80세 되신 어르신들이 활동하지 왕성하셔.
2: 그렇지. 그래, 맞아요.
3: 그래서 이 연로 보장 나이를 조금 이제는 올려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2: 정말 맞는 말인 게.
3: 맞지.
2: 요즘 그 실버 세대가 분야가 뜨고 있잖아.
3: 뜨고 있어.
2: 북한은 어떨지 모르겠어. 이 북한에도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려나?
3: 궁금하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실버 세대! 그들만의 세상! 빠밤!
2: 맞췄어.
1: 야, 우리 여련 너무 감사합니다. 유나 씨가 막 계속 막 이렇게 티키타카 맞춰주시느라고 언젠가 꼭 세 분이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2: 저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오시라요.
1: 자, 오늘도 중간에 북한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습니까? 유나 씨, 어떤 말이 있었죠?
4: 살결물.
3: 살결물.
4: 그러면 러션은 뭘까요?
3: 로션?
2: 살결물은 스킨이에요?
4: 그렇죠.
2: 로션.
4: 러션이 빠졌네요?
1: 로션?
4: 네.
1: 그 뭐라고 해요?
4: 물크림. 물크림.
1: 물크림.
4: 물크림. 그다음에 피아스는 파운데이션. 그걸 피아스라고 그래요.
3: 피아스.
2: 완전 생각 못했어요.
3: 완전
1: 물, 살결물. 그다음에 물크림.
4: 피아스.
1: 피아스. 야.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듣던 말 중에 뭐가 있었어요? 열로보장이 뭐예요?
5: 그러니까 대한민국식으로 말을 하면 은퇴, 정기 은퇴. 예. 그걸 말하는 거죠.
2: 정년퇴직.
1: 연로 보장이라고.
5: 정년퇴직. 맞아요.
1: 정년퇴직. 아니, 우리 아까 상태 씨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생은 60부터란 이야기 이제는 맞지 않는다.
3: 맞지 않는다.
1: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이 뭐지 70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70세, 80세도 분명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북한의 실버 세대. 과연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3: 궁금해.
1: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남북한의 실버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우리 송중 씨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3: 그래요?
1: 자,
6: 저는 사실은 방송국에서 질문지가 왔는데 네. 실버 세대라서 네네. 실버 세대란 말 뜻은 몰랐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해서 막 찾아보고 하다가 사람들과 한번 물어봤지. 부장님 혹시 실버 세대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실버 세대란 건 노인들, 늙은이들, 어르신들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내가 이해하기 쉽다 하더라. 저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북한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친네 영감 이렇게 말하는데
2: 영감,
6: 거기다가 실버? 이해 못했더라고. 저는 질문지를 쓰면서 실버 세대란 뜻을 처음 알았어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5: 우리나라는 이제 영어로 실버라는 말을 쓰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로인들, 할아버지, 뭐 아바이, 그리고 할머니, 뭐 아메, 아마이 이렇게도 말하고 어르신들은 로인 부부, 영감은 너치네를 너치네라고 부르고 너치네는 또 우리 영감님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6: 구수하네요.
3: 그럼 저희는 보통 뭐 어르신,
1: 그렇죠.
3: 아니 선생님, 뭐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노인네 영감은 좀 격이 좀 없지 않나 그러니까.
2: 들긴 하는데. 저 격이 좀 없지 않나.
1: 맞습니다.
3: 맞아요?
7: 네.
1: 그럼 뭐 어떤 말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 한국에 오니까 언어가 완전히 고상하고.
1: 고상하고.
6: 격식 있고.
7: 그리고 언어가 리가 있어요.
3: 리가 있다.
7: 한국은요, 네. 딱 님자 붙입니다. 아. 어르신님. 네. 북한에 어르신님이 없어요. 네. 어르신이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북한에.
6: 없지, 없지, 없지.
7: 네. 에이, 룡감.
1: 룡감.
7: 예. 네. 좀 심한 사람들은, 야, 이 룡감택이야. 룡감택이야.
6: 맞아. 맞아. 룡감택. 네.
1: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놓친네 뭐 이렇게 영감탱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우리 아버님은, 그죠? 북한에서는 그런 말들이 뭐 너무 일상화된 거 아니에요?
7: 우리 북한에서는 저거, 그거를 그저, 뭐 모욕이거나, 그런 걸 몰랐어요.
1: 평상시 그냥 늘 쓰던 말.
7: 북한이 그저, 네. 그런 문화가 그래요. 근데 여기 한국 와서 네. 대비해 보니까, 네. 아유, 남한의 문화는 완전히 수준이 높아요. 네. 네. 그 북한은 완전히 쌍스러운 소리고.
1: 아. 아, 진짜요? 아버님, 그럼 한국에 오셔가지고, 호칭을 뭘로
7: 들으세요? 저요? 2011년도에 올 때, 57살이었단 말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그 개천대만 받고, 야, 이 소리가.
1: 아이고.
7: 그런 말만 듣다가, 네. 국정원에 척 들어왔는데, 네, 네. 아, 강 선생님.
8: 선생님.
7: 아, 네. 강 선생님이래요.
1: 강 선생님.
7: 중학교도 졸업 못 했는데, 네. 네, 강 선생이네요. 저건 지가 무슨 선생님이 됩니까? 네, 선생은 자격도 없는데, 아, 그런데 강 선생님이, 아, 어신으로 수고했다고, 아, 그러면서, 아, 이거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네, 네. 야, 그 말 할 때, 그 강 선생님이라는 말씀에 눈물이 나고. 네, 나 처음 뒤져봤어요. 존경의 말은.
1: 우리 아버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2024년입니다. 12월 23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65세 이상, 네. 네, 65세 이상 그 고령층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사실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고.
6: 아하.
1: 그래서 교계에서도 사실은 그 실버 세대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직접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9: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의 리더 분이 네. 나이가 71세.
3: 어머!
9: 네, 저희 리더 분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자식도 다 키워봤고 네. 얘네들이 무슨 고민이 있고 아~ 얘네들이 뭐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너무 잘 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성경 공부 클래스만 열면 네. 매진. 네. 우와. 그러니까 그 연륜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시면서 지금 이 실버 세대는 네. 교회나 한국 사회에 있어서 너무 귀한 자산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6: 아니 그 김영석 교수님 있잖아요. 네네네. 104세신데 오, 강연을 강연 스케줄 1년 내내 잡혀 계세요.
1: 그러니까.
6: 제가 그 강연 들을 일이 있어 강연 듣는데 그분이 네. 얼마나 멋진 얘기를 해주시냐면 네. 60세 정년 퇴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세상이 나를 은퇴시키는 나이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은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 맞아요.
10: 아버지 들었지?
6: 오,
10: 우리 아버지 70세거든요.
6: 그래서 그분은 104세신데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글쓰기부터 시작할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1: 아니, 저도 이제 배우로서 우리 가장 또 신망 높으신 선배님이잖아요. 이순재 선배님, 선생님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다 그 얘기 하셨어요. 배우는 은퇴할 시기가 언제냐? 이게 외워지지 않을 때.
6: 아, 대사가.
1: 네, 대사가 외워지지 않을 때. 지금 뭐 거의 아흔 다 되셨잖아요.
6: 네.
1: 그러니까 은퇴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은퇴시키는 네. 거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 아니, 우리나라가 81년 이후부터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기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바꿀까요, 우리가 이제?
3: 그래야겠어요.
7: 북한은요, 네. 노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저 늙은이.
1: 늙은이.
7: 예, 늙은이다 그래요.
1: 대략 몇 세 정도 되면 그런 얘기를 들으세요?
7: 근데 60 되면서 늙은이라고.
1: 벌써.
7: 네.
1: 아, 60세. 너무 빠른데.
5: 그럼 괜찮은 거예요.
1: 괜찮은 거라고.
5: 50대부터 머리가 살짝 쉬거나 이러면 네. 뭐 아바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3: 아~ 아니 그럼 정해진 나이가 있어요? 몇 세 이상?
5: 정해진 나이가 없어요. 원래 60세 맞아요.
6: 정년퇴직은 60세가 맞아요. 연료보장 받는 나이는. 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65세 딱 이렇게 해서 뭐 무슨 아까 실버세대 이런 네. 기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나이에 따라서 호칭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처럼 머리만 해도 그저 50살인데 머리가 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아바이 이렇게 말하고 농산일을 평생 하신 할머니는 허리가 또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1: 네.
6: 그러니까 한갑 때 벌써 허리가 구부러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 그게 얼마나
5: 막 아메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6: 네. 네. 북한에서는 할머니, 남자들은 61세면 연노보장이라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자들은 55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들 벌써 50세만 돼도 완전 할머니라.
4: 맞아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6: 저 마흔아홉에 한국에 왔는데, 네. 저 그때 올 때 사진은 진짜 할머니, 유나 내 사진 맞아, 완전 맞아. 할머니입니다. 그건 누가 50살 안 된 여자라고 믿지 않을
4: 때. 그래서 엄마가 계속 거짓말한다고 그랬대요. 이게 진짜 나이가 이거 맞냐고.
6: 완전 할머니. 저는 여기 와서 아가씨 됐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아가씨 됐습니다.
3: 아가씨입니다. 사실 예전에 그 북한 하면 사실 못 먹고 아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고 하는데 북한에 계실 때 장수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어느 정도 사시면 북한에서 아이고 장수했다라는 말을 듣는지.
7: 장수. 네. 북한에서 남자들은요 80세 이상 산 분들이 제가 지금 북한에서 57년 살면서 세 분밖에 못 봤어요.
1: 세 분이요?
2: 세 분밖에 없어요?
1: 네. 아, 그럼 대부분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7: 평균 수명이 그죠? 좀 남자들은 많이 살아야 75세.
5: 아니, 근데 네. 아버님이 되게 네. 높게 부르신 것 같아요.
1: 높게 부르셨다고요?
5: 그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 같은 경우는 60세 사시면 정말 잘 살았다.
2: 진짜?
5: 제 나이 다 살고 돌아가셨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는 60세도 한갑상을 네.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엄청 많으세요.
4: 병 때문에.
5: 네, 근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60세, 뭐 네. 한갑상은 거의 다 받고 돌아가시는데 네. 그 전에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52살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장례식을 할 때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 한갑상 받고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명이 좀 짧으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60 살고 돌아가면 다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갑상 받고 돌아가셨잖아. 싫은 나라. 이게 북한의 남성분들입니다.
2: 그 이유는 뭐 영양 부족 이런 거 때문일까요?
5: 영양 부족도 있고 노동을 수동적으로 많이 하시고 영양 보충을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4: 병원도 안 좋고
5: 네.
2: 60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북한에서는 환갑을 안 챙겨드리면 섭섭한 분위기. 네. 우리나라는 환갑을 챙겨드리면
4: 욕 먹어요.
1: 섭섭하죠.
2: 섭섭한 분위기. 완전 동상이
1: 뭐예요.
4: 큰일 나요.
3: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표 시니어들, 액티브 시니어들.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모습을 증명하는 분들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1: 오, 진짜요? 네. 오, 진짜요?
2: 오, 진짜? 네.
3: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1: 네.
3: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1: 네. 네?
3: 궁금하시죠?
1: 네. 궁금하죠.
3: 좀 나와주시죠?
2: 어디 계세요?
3: 좀 나와주시죠?
2: 어디 계세요?
1: 오,
2: 오. 쉬죠, 어디 계세요?
4: 어디 계세요?
1: 어디 계세요?
2: 라고
1: 하면 보시는데 그게
3: 아니라 라고 하면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1: 보시겠습니다.
3: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아~ 예.
1: 아~ 사진.
4: 오. 와.
3: 자, 먼저 선우용녀분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몇 세이신 것 같습니까?
5: 북한 나이 60.
7: 60.
1: 60. 우리 아버님이 60세 정도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송죽 씨는
3: 몇 세 정도로 보이세요? 몇 세 정도로 보이세요?
6: 지금 현재 두 사진을 보면
1: 네.
6: 한 65?
1: 65.
3: 65세.
6: 네, 65세.
1: 65세. 아, 근데 저분이 요새 그 무슨 플렉스 하고 다니시지 않으세요?
2: 그럼요,
1: 65. 네,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호텔 호캉스 하러 다니시는 분이신데.
7: 아니, 더 젊어 보이네.
6: 예쁘시다. 50대는 한 50대 보인다.
1: 50대
4: 보인다고요?
6: 일자 50대. 네, 너무 예쁘다.
3: 자,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1945년생 80세입니다. 1945년생 80세입니다. 80세.
1: 아버님보다 10살 많으세요.
7: 그렇죠. 누님도 한참 누님이네.
1: 한참 누나.
7: 네.
6: 아, 뭐 이 한국 사람들 나이를 모르겠다는데 이렇게.
3: 자, 그러면 과연 이분.
2: 오,
3: 자, 이분이 지금 현재 가천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1: 이진혁 총장님.
2: 아, 현역
1: 맞죠?
6: 아, 현역 총장님입니다. 네.
1: 혹시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2: 맞아요.
1: 어느 정도 되실까요?
3: 자, 과연 이 총장님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2: 한 나이 50.
4: 아니, 그래도 50에 되면, 아, 얼굴은 어떻게든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조금, 55세.
1: 55세. 55세. 우리 아버님이 제일 맞추실 것 같아요. 몇 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7: 저분의 실제 나이는, 저분의 실제 나이는, 저분의 실제 나이는, 저분의 실제 나이는 한 80, 한 5세 좀
1: 나와요. 85세.
4: 네, 왜? 기준이 없다니까.
1: 아까 우리 저, 아까 우리 저 선호영님 선배님 보고 이제 짐작하신 거야. 좀 더 많겠지.
7: 여기는 저는요 네. 한국에 와서 사람 보고 나이 못 맞추겠어요.
6: 아 나도 그래 못 맞춰.
4: 근데 저 머리숱.
3: 아 맞아요.
4: 근데 저 머리숱도 다 자기 거예요?
3: 그러니까요. 나 다 네, 본인 겁니다.
1: 우리 상태 씨.
3: 자, 과연 몇 세일까요? 1932년생
6: 92살이라고요?
3: 93세입니다
1: 93세?
10: 마마마마 이거 너무하다
4: 말이 안 나간다
2: 우리 아버님이
6: 85세 하던데 32년이면 96년 정도 해병 전 해병 전 아니 이제 진짜 제 나이 맞아서 돌아친 건 아니겠다
1: 아니
7: 아닙니다.
6: 미치겠다.
7: 저는요, 이제 저 사진을 보고 진짜 본 견해서는 네. 한 65세 같은데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들 나이를 맞춰서 좀 높이 부른 게 85세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에, 그런데 93세라니까 아예 깜짝 놀라네요. 이야.
3: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을 공개해 주시죠. 사진 올려주세요.
6: 더 놀라우신 분?
3: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을. 자, 오!
9: 어, 이분은,
3: 자, 할리우드 과연 이분은
9: 누구세요?
3: 누구일까요?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6: 아~
3: 성경 속의 인물.
4: 아, 성경 속의 인물. 어디 차? 저기 구세? 아, 저 구약
2: 사울. 구약의 저 시작이에요.
1: 구약입니다.
4: 구약?
3: 구약입니다.
1: 제가 볼 때 구약 같습니다. 네? 그냥 느낌이 구약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4: 다니엘.
6: 아브라함.
1: 다니엘. 아브라함.
4: 누구지?
1: 힌트를 좀 주세요.
3: 힌트요? 네. 힌트는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1: 네, 제가. 네, 목사님.
9: 네. 네. 네,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4: 아~
9: 그리고 이렇게 아닙니다.
1: 아니래요.
4: 그리고
9: 이렇게 얘기 저 얘기 좀 할게요. 저 얘기 좀 할게요. 이분에 관련한 정말 유명한 그 문구가 하나 있죠.
3: 뭐예요?
9: 이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4: 어? 이산지를. 아~ 네. 갈렙.
9: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80세가 넘었는데 네.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거인들이 살고 하나. 모두가 두렵다고 네. 말하는 그 땅에 네. 제가 가겠습니다.
4: 오~ 80세?
9: 80세가 훨씬 더 85세의 나이예요.
1: 85세에?
9: 그런 사람 얘기가 뭐냐면 내 힘은 여전한 거예요. 젊을 때와 같이 난 싸울
3: 멋있다.
9: 수 있습니다.
3: 멋있다.
9: 네.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갖고 꿈을 이뤄낸 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3: 사실 뭐 80세 하면 진짜 모든 게 은퇴할 나이
1: 아니죠.
3: 근데 내가 가겠 나이다.
2: 아, 그 나이에 정복을 한 거야.
6: 그리고 그 시대의 나이 진짜
7: 맞죠.
6: 그 시대.
7: 하나님께서는 네. 모든 사람께 복만 주고 네. 불행은 다 막아주고 네. 생명도 길게 해주네요.
4: 오, 아멘, 아멘. 맞지? 너 맞지? 너 맞지?
10: 잘가시는다
8: 말씀하신 게 맞아요.
2: 지금 아버님이 72세신 것처럼.
1: 아니 우리 아버님이
2: 길게.
1: 아버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냐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통해 어떤 일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한테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 되시겠네요. 그렇죠.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6: 부지하는 집행이 하나 네. 생겼네요.
10: 어째? 자,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시각에
9: 대하지 않으니.
1: 아이, 그럼요. 감사합니다.
7: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불행은 네. 막아주고, 네. 딱 복만 줘요.
8: 복만 줘?
7: 네, 모든 복만.
10: 네. 네. 근거가 뭐예요,
8: 근거가
10: 아버지?
8: 뭐야?
7: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오래 살게 해준 거고 나 여기 한국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 온 가족 다
4: 아멘.
7: 네. 네. 여기 대한민국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지.
1: 우리도 80세, 100세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 아까 보듯 갈렙. 마찬가지죠. 야, 그 사명 감당하면서 활력 있고 건강한 통일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 아멘. 네.
1: 자, 그런데도요, 그 북한에도 실버 문화가 있나 하고 살펴를 딱 봤더니 있어요. 오. 전국 노병 대회라는 행사를 꾸준히 열었더라고요.
3: 노병 대회.
1: 어떤 행사예요?
3: 어떤 대회입니까?
6: 저기. 6.25 전쟁을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침략한 걸로 지금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남조선에서 침략한 걸로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조선을 괴뢰도당이 일으킨 6.25 전쟁을 이긴 거, 도해반 전쟁을 이긴 게 바로 김일성이다. 그때 참가했던 전쟁 참가자들을 저 전쟁 노병이라 한단 말입니다. 아... 네. 전쟁을 참가한 의존 나이 다 드셨지 않습니까? 네, 저분들도 좀 몇이 없단 말입니다. 북한에도.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전승기념일이라는 거 만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날이 네. 7월 17일 한국은 정전협정 조인 날이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전승기념일이라는
10: 거. 사기죠. 사기. 사기.
6: 네.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저거 전국 노병대회라는 거 열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전태에 참가했던 사람들 네. 그분들이 돌아가셨으면 또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공화국 영웅들, 뭐, 또, 나이 드신 자식들, 영웅 자식들을 불러드린 거.
1: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가 유공자, 뭐.
6: 네네네, 이런 맞습니다. 그렇죠? 유공자. 아, 네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유공자 자식들을 불러드린 게 바로 저 노병대입니다.
10: 아, 근데 보면은 진짜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전쟁 노병들이 네. 제가 있을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이가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그분들이. 근데 키가 다 자꾸 구성해서 그 대우를 나름 받는 전쟁 노병들이신데도 네. 정말 거늙으셨어요.
1: 아, 네. 고생은.
10: 근데 노병대회 말고도 네. 국제노인절? 네. 네네네. 그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만 들어도 북한에서도 상당히 노인을 이렇게 우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5: 네, 북한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 그거 TV로 이제 방영해 주니까 북한도 사회주의가 좋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래 산다. 아.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10: 10월 1일.
9: 10월 1일. 10월 1일. 완전 사기. 완전 사기.
1: 완전 사기.
3: 완전 사기.
5: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하는데 보면 노인들이 나와서 뭐 체육 행사 같은 것도 하고 네. 공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노인들이 뭐 이제 그날 모자란 특별한 날 하는 걸 텔레비전 중계로 계속 보여줘요. 노인들이 또 뭐 음식 경기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날만은 특별하게 이제 노인들이 TV에 많이 출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100세 된 할아버지한테 네. 김정일이가 무슨 뭐 이게 생일 선물상 보내주는 거, 이게 사회주의 노동당에 있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산다 뭐 이런 거 이제 선전하는 방송을 보여주는. 근데 실제는 이제 노인들이 연금이라든지 노인들이 그렇게 대우받는 사회는 아니에요.
4: 없어요, 없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에서의 말들을 우리 또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기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평양에 양로원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있답니다.
3: 보여주시기
1: 근데 그 시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막 운동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자료화면이 있습니다.
3: 오~ 오~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 보죠.
11: 국제노인회 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평양 양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링크러와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보호 사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에 대한 차별의 위험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인 가정보험 제가 정서 사람으로서 한국에 대한 사회적 보호 시설의 완화가

0: 이렇게 보면 연세들이 그래도 70, 80은 되신 분들 같이 보여요, 우리가.
1: 60, 60, 70.
0: 그러니까.
1: 만나고 있어요.

0: 할머니 춤은 조금만 잘 추십니다.
1: 노래 가서 언니 춤이 안 나올 수 있나요? 난 노래 만나면 춤이 절로 나와요.
0: 할머니 젊었을 때 무용배우 하지도 않았습니까?
1: 아니요, 무용배우는 안 했는데 건강미술소서에서 춤을 많이 췄습니다.
0: 그렇군요. 할머니 인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1: 올해 70세입니다.
0: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1: 춤을 자꾸 추니까 10년 젊어졌다고 말해요. 사람.

0: 할머니들이 건강 최소 안, 노인들 좀 최소한다.
1: 저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거. 이거 더 촬영하기 위해서.
2: 얼마 동안 됐대?
3: 다 말하셨네.

0: 야,
1: 세상에. 이거는 누가 봐도 보기만 해도 연출.
2: 연출이지.
1: 너무 냄새가 나서.
3: 아, 연출이죠.
4: 어,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고생시켰겠냐고.
1: 다 마르셔가지고. 아니, 근데 저기 등장하신 어르신들이 대략 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5: 제가 보기에는 한 60세, 70세.
2: 저 완전 선전령이죠. 가짜.
1: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늙으셨지?
5: 그래. 저것도 괜찮은 거예요. 지방에 가면 저기 나오는 어르신들보다 더 늙었어요.
2: 그랬을 것 같은데.
6: 지방에 제가 이제 살던 대홍단이나 맹산 이런 데 네. 진짜 북한에서 구청촌이거든요. 거기 어르신들 보면요. 죽을졸하시고 이 기름기 하나도 없고 가죽이 다 쳐져가지고 정말 안쓰러워요. 그래서 고난행구 때 굶어 죽은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이제 60 초반대 아~ 그렇게 다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도 그랬고.
7: 사실 그 화면만 보면 사실 저기는 일부 고위층들만
2: 그렇죠. 맞아요.
7: 평양에서 누를 수 있는 그런 혜택인 것 같고 아무나 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2: 그렇죠. 예.
7: 그렇죠. 북한에 말씀. 계실 때 뭐 우리 아버님도 그렇지만은 양로원 보셨습니까?
2: 아, 좀 양로원 멋지도 봤어요. 아.
6: 그러니까. 네. 나도 못 들어봤어요.
2: 저 양로원은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서 북한의 양령원이 생겼다 하더라고. 근데 평양 하는 거 그것도 그저 외국에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이고 실제는 지방에 내가 북한에 있을 때 평성, 순천, 개천, 덕천, 안주, 함흥, 사리원, 남포 양령원 하나도 없어요.
3: 아, 근데 우리네 양로원이 있어.
4: 어, 우리도 있었어요.
3: 우리도. 우리 양강도에 양로원이 있습니다. 양로원인데 난 거기 양로원이랑 가서 그때 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햇빛에 앉아서 밖에 나와서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나와 앉아서 몽땅 앉아서 옷을 벗고 이자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옷을 벗고 진짜 알몸에 앉아서 이자비하고 서로 앉아서 이렇게 썩해 이제 이거 알 흩어두고 예, 그거 이렇게 흩어두고 그런 거 봤는데 제가 요양보호사 이렇게 공부를 했다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하겠다고 한데 한국에 실습을 나갔다 했습니다. 네. 실습을 강원도 춘천이라는 데 나가서 실습했는데 요양원들을 보고 저 너무 놀라가지고 이건 늙은이들만 딱 어르신들만 요양보호사들이 실습을 나가서 그분들을 해주는데 밥, 칼로리 이거 식품까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 한 사람 한 사람당 이 사람은 어떤 알레르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줘라.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은 이거 피해줘라.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1: 다 맞춤으로.
3: 네. 그치. 근데 제가 본 북한의 양로원은 말 자체로 노인들이 무덤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7: 사실 뭐 한국에는 또 지역마다 뭐 아파트 단지마다 경로당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친구도 사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럼 어떤 어르신분이 할머니 아이고 야 막내 너 일로 와봐. 그러면은 한 70세 후반 되시던데.
1: 막내야 막내.
7: 막내야 막내야. 아이고 형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형님 대접을 받으려면 한국에서는 한 80세 정도 되셔야 예? 뭐 이렇게 형님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리 강 선생님께서도 혹시 경로당이나 양로원 가보셨습니까?
2: 아 저는 못 가봤습니다.
1: 한국에서도?
7: 한국에서? 예,
2: 한 번 가서 슬쩍 가면
8: 어디요?
2: 저기 괴산이라는데 충청 남도가 충청 괴산 네, 예, 그 친구가 그 양로원에 무슨 뭐 소물도 하고 한다 그래서 거기 한
8: 봉사활동 같은 거
2: 봉사 네. 그래서 가봤는데 네. 거기 가니까 뭐 한 85세 90대 나시는 분들인데 아니 그 무슨 총 거의 뭐 60대 같이 보이더라. 젊어 보여요. 뭐죠? 키도 구척 같고, 그저 얼굴이 볼이 이렇고, 몸이 이런데.
4: 맞아, 맞아.
2: 그런데 거기서 무슨 뭐 하트야, 요거, 네 뭐, 요 말. 하트 널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장기. 봐도 이거 널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우리 친구가 말하는 게, 형님 여기 가고 봐요. 이거 가면 어떨까 가지 말라요. 왜? 네. 형님 여기 들어가야 아니 맨 막내이고
1: 막내야.
8: 막내다 막내.
2: 심부름꾼이 돼요.
8: 아 심부름꾼. 네.
2: 심부름밖에 할 거 없대요. 거기 안 간대요. 예. 네. 거의 뭐 70대들은 안 간대요. 네. 양로원에.
1: 그럼 우리 아버님은 여가 시간에 어떤 취미 활동하세요?
8: 취미 있으세요?
1: 네.
2: 저 자전거 타고
8: 자전거?
2: 네, 동네에서 한 바퀴 돌고 그죠. 네. 네. 그래서 걷기 운동하고 저 산책하고 저 이런 거밖에 하는 거 없어요.
6: 아이고 왜 또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요? 자전거 사드렸어요? 제가 120만 원짜리. 그랬더니 야 엄마가 좀 한국에 와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여보하고 기분 나쁘면 영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끔 저한테 왔다가 영감 오늘은 뭐 해요? 이러면 나 지금 저기 한강으로 자전거 쭉 타고 무슨 남양주까지 왔다가 지금 냉면 한 그릇 먹고 오다가 어디 들려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코스별로. 네. 네. 그렇게 사세요.
7: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니까.
6: 그런 걸 빼먹으면 안 되지 아버지. 자전거 사준 걸 얘기를 해야 돼.
3: 자전거 타기 간다 했잖아.
8: 네. 그 우리 강일교 아버님처럼 참 북한에 그 평범한 어르신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그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이 사실 말하는 걸 듣다 보면 아 이거 상상이 좀 되는데 어떤 모습일까? 좀 우리 지영 씨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5: 평양에 가니까 네. 그나마 이제 평양시잖아요.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뭐 장기도 나와서 뜨시고 네. 아, 네. 보통 가 거기 붕어도 막 있고 뭐가 많아요. 네.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낚시도 이렇게 두리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방에서 본 어르신들은 네. 자식들 눈치를 보느라고 토지 일커야 되고 집 빠져야 되고 텃밭 갖춰야 되고 돈 벌어서 줘야 되고
8: 아이고야.
5: 이 장사를 해야만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 눈치 거기서 밥 얻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어르신들은 정말 불쌍하고요. 그나마 평양 어르신들은 네. 제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6: 보니까 그 지방의 어르신들이 이제 그 안 그래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살기가 힘든데 네. 그 자식한테 얹혀 사는 게 짐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권한의 인근 때 진짜 어르신들이 한번 이게 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몰래 나와서 안전원이 쫓아오면 도망을 가더라도 앉아가지고 팔고 그리고 혼자 점심 한 끼를 해결하고 그냥 잠만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발 입는 걸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그 장마당 앞에 이런 거 이제 다 청소를 해주고 그렇게 돈도 받아서 끼거리를 해결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알아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5: 돼지도 키워줘야지.
6: 그렇지. 근데 이게 집에서도 며느리들 눈치가 너무 보이니까 어르신들이 집에 안 있어요. 그냥 나가서 이제 저 소토지 일구고 어떡하나 그 밥값을 하려고. 처참하죠.
2: 그렇게 안 했다가요. 아들을 며느리한테 쫓겨나요.
6: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3: 네, 제가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늙은이들은 산송장이라고 네, 진짜로 말입니다. 우리네도 보면 진짜 저는 완전히 산골에서 살았잖아. 산골에 대신 이제 은정이 말한 것도 반대. 우리 산골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0: 너무 많아요.
3: 정말 장수사들이라고 봐도 되죠. 70살 먹은 사람들 너무 많단 말입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산에서 진짜 약초란 약초는 다 캐드시고 진짜 한국식으로 말하면 유기농들. 와, 그래서 농촌에는 네. 어르신들이 지내 많은데 이 어르신들이 자식들이 서로 이렇게 거두지 않겠다고.
8: 아.
3: 네. 건강해서 앓고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너무 다 정정하시는데 산에 가서 서토지 않고 이런데 그것도 도 안 주고 앉아있으면 내쫓고 며느리들이 시아버지를 남편이 몰래 막 내쫓고 막 이래가지고 길바닥에서 꽃에 비치는 게 애기들 어린애들이 꽃에 비치는 게 두 번째 많은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꽃에 비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 걸어다니는 진짜 산송장들이라 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지는지.

0: 아니 그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막 노동까지 막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사실 어른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연륜과 경험과 그리고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은 기업들에서 이 어르신분들을 모시는 재취업들이 막 일어나고 어르신들을 위한 인턴 과정들이 막 생겨서 이분들이 실제 사회생활을 막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2: 지방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휴게소에 가보면 거기서 그 이거 휴게소에 식당 우리 이렇게 폈대가지고 기다리는데 거기서 이거 밥 해주시는 분들이 다 15세대.
3: 맞아. 맞아.
2: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건강하시고 아주 뭐 엄청 일 잘하세요 그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남양주에 가면 그 손두부집이 되게 유명해요. 그 두부집에 가잖아요. 다 70대 어머니들이 팀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젊은 세대를 먹으러 가고 소명하시는 분들 다 어르신들이니까 이거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막 받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괜찮아요 안 받아도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게 희한한 장면들이 많아요.
3: 아, 그리고 내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사람들 아는 분들하고서 이제 지방이랑 나가서 어디 먹으려고 하면 그분들이 저한테도 알려주는 게 성득 씨 맛있는 거 먹자면 어르신들이 하는 식당 들어가라.
2: 네, 맞아.
3: 그 식당들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식당들이 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니 식당 무조건 가라. 진짜 맛있습니다. 돈만 몇십 년 동안 내려온 그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1: 그렇지.
4: 아, 저는 지하철에서 너무 놀랐는데요. 네. 대구를 간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철 타고 가고 거기, 아니, 그러니까 저기 KTX 타고 가고 네. 거기서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길을 몰라가지고 물어보려고 이러고 있는데 앞에서 진짜 나이 드신 분인데 어르신이에요. 근데 영어로 외국인한데 This is a baby 뭐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데 이제 제가 정말 그 어르신한테 반했어요.
1: 반했어요.
3: 멋있다.
4: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래서 제가 그 간증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아니 여기 교육열이 도대체 얼마나 잘 됐길래 어르신이 영어를 하면서 외국인 길잡이를 해주더라 하니까 이제처럼 어르신들 그 직업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1: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보면 이제 노인 복지관들 많잖아요. 거기 보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사회에 다시 나가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또 그런 게 많거든요.
5: 사실 네. 뭐 이렇게 다들 건강하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계시는데 요즘 그 노후에 연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근육이라고 합니다. 근육. 운동.
2: 근력.
1: 네. 네. 근육.
6: 운동.
1: 근육.
6: 네.
1: 네.
5: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근육 1kg이 400만원 상당이다. 뭐 그런 값어치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르신 맞춤 건강체조를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1: 아버님 잘 따라하세요.
5: 키우니까 네. 잘 보고 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동작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 함께 귀를 한번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밑으로 내려갔다 이제 올라오시면서 쭉 펴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시작.
7: 하나
5: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머리가 쭉 피세요.
1: 오우야 시원한데.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쭉 피세요. 어렵지 않죠?
2: 네. 네.
5: 이거 뭐 어르신들도 누구나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이 있고 두 번째 동작은 다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앞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하트 사랑해.
2: 사랑해. 머리로 사랑해.
5: 하시면서 옆으로 돌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다시. 이렇게
5: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자세입니다.
1: 이야.
3: 아니, 이제 오래 안 가시는데 폼 풀리네. 좋네.
8: 저희 지금 앉은 자리에서 400만원씩 벌었어요.
5: 다 버신 거예요.
8: 네, I love you.
5: I love you.
8: I love you.
2: 아버지, I love you.
5: 스트레칭 되죠?
2: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이게.
8: 우리 아버님, 방금 체조하니까 어떠셨어요?
9: 아, 좋았어요.
8: 좋았어요.
1: 네, 시원하시죠?
4: 아버지가 네. 근육 자랑 가끔 하세요.
1: 아, 진짜요?
3: 아, 진짜요? 이렇게 해봐요.
4: 근육? 엊그제 산에 갔었는데.
9: 네. 근육 만져봐, 한번.
3: 아니, 진짜.
8: 만져봐.
3: 입으시오.
9: 어, 진짜.
3: 남자들한테 근육. 아, 입으시오, 이거 근육.
1: 아, 진짜 그래요. 아까 우리 상태 씨 말처럼 나이 들수록 근육 운동하시래요. 네,
2: 맞아요.
1: 그래야지 오래 더 버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0: 근육뿐만 아니라 네. 요즘 뭐 청년들만 외모 가꾸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2: 아, 그렇죠. 네,
0: 너무너무 어르신들이 곱게 하시고 네. 그래서 모두 올리시고 모두 피시고 모두 넣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1: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은정 씨가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서 뭐 좀 해드리고 싶다고 자꾸 얘기했었대요. 뭐예요?
4: 아버지가 북한에서 너무 뭐 고생하고 사셔가지고 네. 이 주름이 골짜기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 싫다고 하셨었는데 예, 네. 막 싫다고 너무 그러시니까 네. 이제 못하고 있다가 네. 제가 약속 받아냈어요.
1: 아 진짜요? 오.
4: 아버지 이거 수술하러 가자.
1: 아 정말로?
4: 네, 그러니까 네. 가게 가시겠대요. 근데 오. 요즘은 여기만 지금 된 게 아니에요. 혼자 계시니까 엄마가 네. 잔소리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도 마음껏 피시고 술도 드시고 장기도 있는 대로 뛰고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갔다 오더니 열받아가지고 조용한테니까 여자가 생겼나 봐. 그래서 엄마가 무슨 소리 하니까 은정아 보라 하더니 다리를 거추 편다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운동을 하더래요. 그러고 갔더니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건강에 좋은 거 찰떡 받아와가지고 거울 앞에서 떨어질 않더래요. 이게 바로고 여기 바로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요즘에 급하게 지금 미에 막 관심이 쏠려가지고 이제 여기
1: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화장품이 유명하잖아요.
9: 네, 유명해요.
1: 네. 특별히 또 미백기내 있는 거, 뭐 주름 개선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북한에도 그런 화장품들이 있을까요?
9: 없어요.
6: 예전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란 말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김정은 일본이 네. 대한민국 화장품을 압도하라고
1: 압도하라.
6: 지시를 내렸대요. 그래서 네. 요즘에 북한에도 기능성 화장품이 맞아요. 나왔대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6: 그래서 평양에 백화점에 가면 이거 네. 기능성입니까? 뭐 우나스, 범양기, 뭐 장미,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1: 아 브랜드 이름이
6: 네네. 네네. 그게 이제 천년 뭐 인삼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알로에라든지 그걸 네.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기능성으로 해서 미백이라든지 뭐 주름 개선한다든지 얼굴 화사하게 하는 거 뭐 네. 기능성 돼서 얼굴에 뭐 진피까지 뭐 이제 도달하게 하는 그런 화장품이 나왔대요.
1: 네.
6: 요즘에는
1: 많이 네네.
2: 근데 북한이 화장품이자 그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공개하는 줄 알아요?
1: 어떻게요?
2: 북한이 원래 선전이 없거든요.
1: 네.
2: 근데 이걸 광고예요. 뭐랑 그래요? 자기네 화장품하고 이제 그 범양기하고. 네. 세계적인 화장품 랑크하고 비교했대요.
1: 아.
2: 나왔어요, 영상에. 그래서 네,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방송 다 뺏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뭐 자사 화장품, 뭐 홈쇼핑 뭐 막 하자. 그렇게 해서 촥 비교를 한 거예요. 이제처럼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우리 화장품은 산삼이 들어가 있고 인삼이 들어가 있어서 뭐 어떻게 해줬고 랑콤을 이겼대요.
1: 네.
2: 아, 그러면서 공개했어요. 선전으로.
6: 요즘은 피부 분석기까지 나왔어요. 얼굴 딱 대면 이 사람의 피부는 뭐가 뭐 건조하고 한 번에 딱 분석기가 나오는데
8: 화장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임플란트, 새치, 염색 이런 것도 있어요?
3: 아, 임플란트란 말은 나는 북한에서 들어본 적 없어요.
2: 보철은 있지.
3: 근데 우리는 보철도 병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없고 자제들 개인이.
1: 개인이요?
3: 그러고 다니면 집집마다 이제 이빨 틀니를 우리 틀니를 한단 말입니다. 네. 보철이라고도 하는데 틀니를 개인이 해가지고 이제 강냉이 받고 콩을 받고 이렇게.
0: 와 세상에 위험하다. 너무 위험해.
6: 진짜 성걸짜기.
3: 그렇게 해 지금 개인이.
2: 아니.
1: 그 지영 씨 어떻게?
6: 아니 언니는 예. 진짜 성걸짜기인 것 같아. 네. 저기 임플란트는. 네. 병원이잖아요. 네, 보철가라는 게 치과가 따로 아, 있어요.
3: 우리는.
6: 그래서 그 보철 틀니. 이런 걸 해줘요. 그리고 썩은 부위를 파내고 그걸 소독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 땜쟁이처럼 떼어주고 그다음에 맞아요. 씌워주고 이런 것까지는 있는데 임플란트는 제가 본 적이 없고 들어도 못 봤어요.
3: 없어 나도 못 봤어.
8: 새치 염색은?
3: 있습니다. 새치 염색 있습니다.
6: 아, 있어요?
3: 네. 있어. 염색을
2: 새까만 거, 그냥 새까만 거. 그냥
6: 색채 염색이란 말이 없고, 네. 새까맣게 하는 거예요, 그냥.
2: 흰머리 염색.
6: 네. 네. 아예 새까맣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새까맣게 하고. 네.
8: 까맣게만 하고 노랗게나 부동색은 안 해요?
3: 뭐라는 거야, 만대요.
2: 저희 할아버지도 73세 돌아가셨는데, 친할아버지. 네. 돌아가시는 날까지 새까맣게 염색하시다가 하셨어요. 멋쟁이셨어요, 할아버지.
6: 자, 우리 유나 씨가 이제 갈색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볼래요, 저한테.
2: 그러면 이거 자본주의 날라.
6: 이거 자본주의, 이거, 자본주의 누나 머리를 했다.
9: 머리깔 다 잘라버려요?
6: 네. 잘라버려요.
4: 청년도매에서 길 지키고 있다, 씩 잘라버려.
2: 저런 머리 색깔 안 돼요, 이거.
4: 안 되죠.
2: 순정 언니가.
9: 저 또 자본주의 사상이라고?
5: 네. 네. 아, 사실 뭐 그런데 그런 시술보다 중요한 건 또 네. 마음의 평화, 그렇죠. 감사하는 뭐 일상,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0: 맞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피부 얘기도 하고 뭐 근육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마음과 또 머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 마음과 머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2: 알려주세요.
5: 비결. 아, 중요한 거야.
0: 이거는 네. 제가 실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쓰러지신 거예요.
2: 아이고.

0: 자, 이것은 무엇일까?
1: 정답 탁구.
0: 이게 아니요.
2: 아니에요?
1: 이거 뭐지? 성경책 읽기.
0: 성경 읽기. 아,
3: 이렇게.
4: 야, 이게 바로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야.
5: 이게 바로 이게. 이렇게. 와.
2: 성경 읽기.
3: 아, 나 탁구인 줄 알았어.
0: 정의 성경책.
5: 네네.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진짜 안 된다. 읽으실 때. 진짜.
1: 읽지도 않고 그냥 넘겨서.
5: 우리 성경 읽으시네.
3: 아니, 근데 목사님, 우리 아버님 집에 가셔서 그냥 성경책 읽진 않을 수 있게 계속 이렇게 번지기만 하시고.
5: 아니, 그러진 마시고, 그냥 조금만 이렇게 읽으시면.
4: 그러니까.
5: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머리가 정말 정말 건강해지죠.
3: 읽으셔야 돼, 읽으셔야 돼.
6: 아버지도 오늘 읽으면 되겠다.
4: 아버님,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0: 네, 읽겠습니다.
4: 그러니까.
7: 근데 저도 저 말이 형편없이 빨랐단 말입니다. 내 말 다 알아먹더라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1: 심하고.
7: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한이 나졌단 말입니다. 네. 제 말을 그래도 상대방들이 거의 다 알아듣죠.
1: 네.
7: 처음엔 알아먹더라고요.
1: 맞아요.
7: 그 이 말투를 저는 진짜 성경책 읽으면서 이거 고친 겁니다. 성경이 글 읽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 거기 나오는 그 이름들 읽는 게 좀 힘들단 말입니다. 예, 네, 그걸 또막 읽기 연습한 게 저 지금 이까지 된 겁니다. 진짜.
1: 근데 엄마 말씀 정말 중요한 게 이 영어 공부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성경의 그 영어 버전이 진짜 멋있어요. 멋진 단어, 막 이 멋있는 단어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으로 영어 공부하라고 추천합니다.
7: 명언이야, 명언. 성경은 진짜 명언.
8: 아니, 사실 저희 신랑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뇌경색 진단 받았었어요.
5: 맞아요.
8: 언어의 장애가 왔어요. 아, 나 이랬어요, 정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5장씩 소리내서 읽었어요. 테타 하나하나 이러다가 점점 발음 좋아지고 말씀을 읽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7: 말씀 진짜 그건 나도 느낀 게
4: 느끼셨어요?
7: 네.
4: 아, 오늘부터
5: 성경 열심히 읽기.
4: 성경 열심히 읽기.
1: 진짜.
4: 네, 우리 다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성경 열심히 읽기 하시죠.
8: 영원국의 건강을 위해서.
4: 그러니까. 자,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4: 목사님. 네. 어떤 게 있을까요?
5: 일단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더 많은 배려, 더 많은 섬김, 그리고 더 많이 흘려보내는 그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9: 네. 북한에서 이제 약간 이제 북쪽에서 살아서 그런지 성격이 좀 급했거든요. 그래서 말도 되게 빨랐고. 네.
4: 대부분 그렇구나.
9: 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좀 이렇게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북한에서는 그게 습관이 됐었는데 입은 무겁게 항상 간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미소를 항상 띄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없이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늙으면서 같이 얼굴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10: 네, 맞아요.
11: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쭉 보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벌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정말 뭐 위험한 것들 좀 내가 봤을 때 야, 이건 정말
1: 하더라
11: 아닌데,
1: 하더라
10: 가짜뉴스 같은 거
11: 이런 막 연예인들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근데 그게 참 저는 안 좋은 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저도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분노와 미움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가짜에 휙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좀 염려스러웠는데 우리 엄마가 자꾸 그런 거에 혹하게 해가지고
1: 우리
11: 봐요.
1: 우리 아빠가 그래.
11: 그래서 엄마가 막 욕을 해요. 어머나 이 갓난 새끼가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가만 뒀다가
1: 그런 거 보지 말라 그래.
11: 엄마 그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자고.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안 좋은데 엄마가 봤어? 야 그래도 야 말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봤냐고. 정말 우리 엄마도 바뀌었어요. 그 시간에 엄마 찬양 듣고 기도하자. 그게 훨씬 낫지. 왜 보지도 못한 그런 위험한 것들에 마음 뺏기고 분노하고 에너지 생기고 주름 생기고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데 저도 좀 나이가 젊은 편이지만 이제는 좀 그런 거 다 걸러내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10: 맞습니다.
4: 아니, 오늘 제가 아침에 녹화를 하러 올 때 이제 말씀을 듣고 오면서 가만히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에 참 집중하게 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왜 저랬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선택을 잘했는데 그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남과

0: 북의 실버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죠. 자,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아버님, 어떤 울림이 있으셨어요? 오늘 실버 세대, 북한에는 없는.
1: 야,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진짜 하늘과 땅입니다.
2: 네.
1: 원래 한국에는 고르신 분들이 수없이 많고 북한에는 70인 이상, 80인 이상 분들 보기 힘듭니다.
2: 네.
1: 대한민국에 오니까 자, 이거 복지가 잘 될지 우선 건강 안 할 수가 없어요.
2: 그러니까.
1: 한국은요 잘 먹지, 네. 운동하지, 건강 검진하지 하니까 이 생명 길어질 수밖에
0: 그러니까.
1: 없다
0: 맞습니다.
3: 제가 강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대한민국은 네. 죽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쓰러지면 119가 와서 그냥 막 실어다가 꽂아놓고 다 살려놔요. 그런데 북한은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냥 정확하게 반대다 그러면 됩니다.
2: 네. 네.
3: 죽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0: 네. 선조 씨 어떠셨어요 오늘 이 얘기 나누면서?
4: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때 막 네. 오래 장수한 분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찐한 데이트.
0: 네.
4: 네. 또 하나님과 찐한 데이트가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르신께서 그런 와중에도 계속 말씀을
0: 네.
4: 성경을 넘기는 소리와 함께 거기서 많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실버 세대가 어떤 뭔가 내가 그냥 그 누리기 위한 실버 세대도 좋겠지만 영적으로 누리는 그런 실버 세대가 돼서 네. 하나님과 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 그때가 돼도 하나님은 사명자로 세우시면 쓰셔야 됩니다. 그죠? 우린 그 역할을 다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3: 네, 네.
0: 자, 우리가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오! 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은 악기 네.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0: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하고
1: 네네.
0: 악기 소리도 다 좋아하는데요. 네.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어요. 기타만 조금 쳐요.
1: 기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0: 예, 그런데 이제 그 꼭 내가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악기가 있어요. 그게 색소폰.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제가 배우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1: 예.
0: 우리 교회 색소폰 그 연주하는 예.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게 하고
1: 예.
0: 그 시간 가끔 예? 발표도 하게끔 하고 했어요.
1: 색소폰의 매력이 약간 구성지고 좀 이렇게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고 그런 예.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0: 글쎈 그 좀 뭐라 바이올린이라든지
1: 예.
0: 이거하고는 달리 약간 여성스럽잖아요.
1: 예, 예, 예.
0: 색소폰은 굉장히 조금
1: 그 뭐라 그럴까? 남성 같은?
0: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옛날 우리 감성에
1: 예.
0: 좀 옛날 노래 그렇죠 하늘 담아 있는 그림
1: 네,
0: 있잖아요.
1: 네,
0: 뭐
1: 네.
0: 이런 표현들을 네. 조금 할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1: 네.
0: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1: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색소폰 얘기를 했느냐. 오늘 정말 명품이 나오십니다. 어떤 분이 나오실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음악을 하고 뭔가 악기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꼭 노는 것 같이 보여요.
1: 그렇죠.
0: 친구들도 야, 너 정신 차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어? 아버님 차 트렁크에 있는데 네. 아니 그 있는 거예요.
1: 어머나 어머나. 인성이 좋다고.
0: 부모는 절대 물어보시고 하시면 안 돼요.
2: 싸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주민도 그 말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정말 저 눈물이 한 바가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꾸역꾸역 지금 참고 있는데 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생각하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었습니다.
1: 네, 색소폰 연주계 멋진 분입니다. 로카스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자, 그 루카스라고 하는 이름.
0: 네.
1: 예.
3: 그 예명이죠?
0: 예, 예. 아티스트명 예명입니다.
3: 어, 네. 뜻이 뭔가요?
0: 어, 루카스란 뜻은 그리스어로 빛이라는 뜻이고요. 예, 예, 이런 예, 라이트의 예, 빛이라는 예, 뜻이고 예. 세상에서 어떤 그 빛을 바라는 연주자가 되자라는 어,
3: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네. 말씀하신 대로
0: 네, 맞습니다.
1: 생각하고 뜻으로. 지으신 거예요?
0: 네, 생각하고 지었습니다.
1: 오, 네. 나름 고민을 루카스. 하셨네요. 루카스. 예. 성경 읽다가 지으신 거예요? 네. 아니면 그냥
0: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경 읽다 지진 네. 않았는데,
1: 네. 네.
0: 예, 그게 또 루크라는 누가라는 뜻이에요.
1: 예, 예, 예.
0: 연관이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여쭤보셨거든요.
1: 예, 예.
0: 사실은 나중에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1: 아, 네. 그래서 잘 연결이 됐네요.
0: 네, 네, 네.
1: 국내 이 색소폰 연주자들이 꽤 많은가요? 네. 어떤가요?
0: 어, 꽤 이제는 많죠. 많아졌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올해 들어서 이제 어, 악기를 잡은 지가 한 20년 정도, 아, 네, 됐는데, 예, 예. 그 처음 당시만 해도 정말 이제, 정말 스페셜한 악기였어요. 흔하지
3: 예,
0: 않은
3: 예, 예, 예.
0: 그런 악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대중화된 악기가 예, 이제 됐죠.
3: 네,
0: 예, 많은 분들도 하시고.
1: 예. 예.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0: 어, 활동한 지는 이제 거의 한 5년? 조금 더 되는 아, 것 같습니다.
1: 어디서 예. 처음에 연주하셨어요?
0: 흔히 말해서 이제 데뷔라고 예. 이제 하는 거는
1: 예.
0: 저는 이제 그 MBC의 예전에 예. 그 개그 프로그램 개그야라는
1: 예.
0: 프로그램이
1: 예.
0: 있었어요.
1: 아, 예. 예.
0: 그 사모님이라는 프로그램이 제일 핫했던
1: 예.
0: 김유래 씨가 나왔던 그 프로의 이제 어, 하우스 밴드죠.
1: 예.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연주하고 네. 네. 이, 뽑혀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우리 쪽 올려면은 네. 쉽지 않은
0: 쉽지 게. 않죠. 예. 그게 대학교 한 4학년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냥 음악하는 친구들 몇 명 해서 흔히 말하는 그냥 그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디밴드 같은 개념인데
1: 예,
0: 뭐
1: 예.
0: 인디밴드 실력도 안 되죠. 그냥 친구들이 예. 그냥 모여서 뭐 하자 하면서.
1: 그냥 밴드.
0: 네, 그냥 밴드. 네, 그냥 밴드. 그래서 그, 이제 뭐, 이 티켓을 만들어서,
1: 예.
0: 이제 그런 거 뭐 대학생 때 많이 하잖아요. 뭐 만 원씩
1: 그렇죠.
0: 지인들
1: 예.
0: 팔아서,
1: 예.
0: 그날 대관료만 메꿔도 그냥 감사합니다고.
1: 그렇죠.
0: 아니면 공연 단 다음에 얼마씩
1: 더 걷어서,
0: 예, 털어서 내고.
1: 예.
0: 대학로 이제 라이브 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1: 아.
0: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리허설을 하고 그런 공연을 하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 공연장의 그 당시 사장님이,
3: 네.
0: 그,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표인봉 목사님이셨어요.
1: 아~
0: 그 당시에는 예. 이제 목사님만 아니셨죠.
1: 예, 예.
0: 저희가 그냥 뭐, 임봉형 이렇게 이제 불렀었거든요.
1: 대표였어요.
3: 예, 예. 이런 표인봉 말고.
1: 예, 예.
3: 그 개그.
1: 예, 개그맨.
0: 어, 네, 네.
1: 예.
0: 예.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사장님이니까
1: 예?
0: 이렇게 그 극장을 와서 이렇게 봤다가 저희가 하는 거를 보고 어 쟤네가 그냥 괜찮네 이렇게 해서 저희를 좀 되게 이쁘게 이제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를 그 밴드로 소개를 시켜줘서 PD님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MBC에서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돼요.
3: 그러니까
0: 너무나
3: 굉장히 빨리 데뷔하게 된 거죠.
0: 네네 네, 그렇죠.
1: 예.
3: 그러면
1: 예.
3: 제일 처음에 색소폰을 딱 이렇게
0: 네.
3: 손 들게 된
0: 네.
3: 때가 언제였어요?
0: 예, 이 질문을 아무래도 이제 악기 연주자니까
1: 예.
0: 제일 많이 받게 되는데
1: 예.
0: 정말 좀 계기가 특별해요. 정말
1: 어.
0: 예, 듣고서 이제 많이 웃으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1: 네.
0: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음악이 이제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1: 네.
0: 저는 또 이제 작곡을 하는 것도 너무 하고 싶었고 예, 예.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거든요. 근데 제가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이제 제가 쳤는데 좀 또 남고인데 남자가 또 저기 피아노를 치는 게 좀 더 특이하잖아요. 네,
1: 그렇죠. 네,
0: 그 당시에 또 그 음악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너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음악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권해서 그쪽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교수님들을 좀 만나고 이렇게 좀 상담도 받고 네.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예전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네.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이세요. 한 10년 넘게 군대 생활을 직업군인 하시다가 이제 사회로 나오셨으니까 그 정신이 이제 많이 남아 있어서
1: 그렇죠.
0: 예,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옛날 분이죠. 이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그래서 뭐 음악한다 뭐 좀 뭐 딴따라 뭐 이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음악을 이제 접게 돼요. 음악에 대한 꿈을 고2 때 접게 되고 근데 이제 고3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이미 늦었으니 네가 대학을 가고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2학년 때 군대를 그냥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가게 됐는데 그 군대에서 군악대로 뽑히게 돼요.
1: 어머나.
0: 너무나도 신기하게.
3: 근데 무슨 악기로 군악대?
0: 그때는 이제 피아노 치고
1: 건반.
0: 피아노 치고 이런 걸로 어떻게 뭐 너무너무 운이 좋게 군악대로 뽑혔는데 군악대를 이제 배정을 받아서 갔더니 그 야 너 저기 이 악기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부는 사람이 3일 있다 제대하니까 그 자리가 비니까 그 악기 해 이랬는데 네 하고 가서 했는데 그 악기가 색소폰이었던 거예요.
1: 아 진짜요? 네.
0: 아까 저는 이 악기가 색소폰이라는 것도 모르고
1: 제대로 모를 때
0: 네. 그리고 그냥 해 하니까 네 그리고 가서 그걸 들고 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 악기랑의 첫 만남이거든요.
1: 어머나.
0: 예. 네. 그러니까 너무 그 당시에 색소폰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악기를 만났으면은 글쎄요 제가 그 악기로 이렇게 계속 연주를 했을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하고
3: 그러면 배우면서 굉장히 이 악기는 매력 있다 생각한 거네.
0: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뭐 매력이 또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했고 뭐 옆에서 욕하고 때리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그게 쭉쭉 늘더라고요 빨리빨리. 예, 네, 그래서 그냥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연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악기가 참 나랑 그 잘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악기의 어떤 그런 남성적인 면이랑 그 지성님 말씀하신 어떤 한에 대한 그런 소리도 있고 이게 좀 그런 상당한 좀 매력이 저한테 많이 그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악기구나 하는 생각을 연주를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1: 탬버린 아닌 게 정말 다행이에요.
0: 네, 그렇죠.
1: 네. 안 그랬으면 노래방에서 잘 봤을 것 같아요.
0: 네. 제 뒷공번이 그 탬버린 쪽으로 갔어요.
1: 아, 그래서, 진짜요? 네.
0: 참 그게 군대이기 때문에 그 흔히 말해 뭐 저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1: 그렇죠.
0: 말도 하잖아요.
3: 그럼 군에서 그 얼마나 배웠어요?
0: 군대에서 이제 그때는 제가 복무할 당시는 이제 2년 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기간을 군대에서 어쨌든 간에 배우고 그 제대를 했어요. 근데 제대를 하고도 제가 아 이거를 연주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그 당시 이제 그 통계학과였거든요. 전혀 음악이랑 상관없는.
1: 상관없는.
0: 그 당시 이제 흔히 말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쪽 실용음악학교 쪽으로는 전문대밖에 없었어요. 서울예대, 뭐 동아방송대, 근데 2년제잖아요, 전문대니까. 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4년제였단 말이죠.
1: 네.
0: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에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에는 아니 4년제를 다니다 왜 저걸 때려치고 전문대 가려고 하지?
1: 그렇지.
0: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그냥 아 그래 4년제를 졸업을 할 때까지는 다니고 대신 이 악기를 좀 더 내가 배워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귀로는 좋은 음악들을 너무 많이 듣는데 제가 그만큼 못 부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악기가 좀 많이 스페셜했기 때문에 뭐 여기 교회에서 연주할 기회 연주할 기회가 많은데 아 이거 너무 제가 못하니까 창피하니까 예. 이거를 좀 배워보자 해서 예. 사회에 나와서 다시 열심히 레슨도 받고 연습을 예. 하던 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네.
1: 그러면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도 네. 꾸준히 배운 거네요. 배우면서 네. 일도 하고.
0: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게 좀 웃긴 게 음악을 하고 뭔가 악기 연습을 하고 뭐 이거 불고 있으면 이거 꼭 노는 것 같이
1: 그쵸,
0: 보여요.
1: 그냥 취미생활로. 네, 네.
3: 그 공부인데.
0: 네, 개미와 배짱이도 보면 배짱이가 음악도 이게 그냥 노는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또 이게 노는 것 같으니까 친구들도 야, 너 정신 차리고 회사 원서 넣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음악하고 이럴래?
1: 놀고 있을래?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을 친가 외가를 통틀어 음악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1: 돌연변이네.
0: 네, 이런 부분을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를 못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자꾸 그런 걱정의 말을 들으니까 예. 저도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1년의 시간을 제가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보통 이제 학교 졸업을 하니까
1: 네.
0: 내년 2월까지 제가 1년만 음악을 해보고 제가 이게 소득이 없고 뭐 그냥 변변 찮으면 제가 그냥 회사를 뭐 원서를 넣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1년의 시간을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2월에 졸업을 하고 바로 다음 달 3월 달에 그 개그야 방송의 하우스 밴드로 들어갈 수 있는
1: 예,
3: 알리프.
0: 네,
1: 그러니까.
0: 그래서 수입이 있으면서 음악을 하고
1: 네?
0: 뭔가 이렇게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1: TV에 나오고
0: 예.
3: 그러면은
0: 그게 이제 뭐 1초라도 이렇게 지나가면 예, 봐도 저기 TV에 나오고 하니까 아니 제가 뭘 하고 있네 이러면서 예.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 티켓도 드리고, 또 뭐 어머니 친구들이랑 방송국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너무 좋아하시기 시작을 하면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음악하는 거를 지금은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예.
1: 제일 너 하지 말아라 했던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해요.
0: 네. 예. 지금 이제 몇 가지 일들이
1: 예.
0: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면 예, 저는 너무 예. 웃긴 일들이 많아가지고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제일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잖아요.
1: 예.
0: 그랬는데 한 3년 전쯤이에요.
1: 네.
0: 우연찮게 뭐 이렇게 짐을 싣다가 아버님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1: 네.
0: 아니 거기 색소폰이 있는 거예요.
1: 그래서 왜 색소폰?
0: 그리고 이게 뭐지? 그 아버지가 뭐야 했더니. 아버님이 그게 이렇게 말씀을 피하시는데 네, 알고 네, 보니까
1: 네.
0: 아버님이 색소폰을 몰래 사셔서 6개월 정도 되신 거예요 이거는. 근데 너무 이게 하시고 싶어서 좋으셨는데
1: 예, 예.
0: 막상 아버님이 그거를 반대하셨으니까 저한테 네.
1: 말은 못 하시고
0: 말씀은 못 하시고 근데 그렇게 배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때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아무래도 수상했대요. 왜냐하면 아버님 어느 순간부터 계속 유튜브로 색소폰 부는 거를 그렇게 듣고 차만 타도 그거 CD를 사와서 그걸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웃겼죠. 저는 너무 웃기고. 그래서 그 한번 연주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아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저한테 하셨던 게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를 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주셨다고 예, 그런 생각을 더
3: 그러니까
0: 많이
3: 1년의 시간을 예. 줬다고 하는 그게
0: 네.
3: 오히려
0: 네.
3: 더 그냥 열심히 하게 하는
0: 예. 예. 그래서 그냥 되게 그냥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그냥 감사하게 예, 생각을 하고
3: 근데 있어요. 늦게 시작해서 데뷔는 또 빨리 하게 됐잖아요.
0: 네네.
3: 그리고 세션 연주자로 지금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잖아요.
0: 아, 네.
1: 그러니까요.
3: 한번 소개해줘. 어떤 경력들?
0: 네. 뭐 이제 일반 대중들은 아마 잘 이제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가수 공연이나 어떤 방송이나 이렇게 하면은 가수들이 이제 항상
1: 보이니까?
0: 거 많이 보이기 네. 때문에. 뭐 살짝 말씀드리면은 열린음악회 같은 프로도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7080 뭐 나는 가수다 불의의 명곡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들 많이 작업을 했었고 지금 일단은 제가 그 가수 박상민 씨 밴드 마스터를 10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뭐 그 외에도 뭐 김건모 씨, 뭐 YB 형들도 뭐 많이 친하고 투어도 그렇구나. 많이 다녔었고.
1: 심수봉.
0: 네, 심수봉 선생님도 제가 밴드를 맡아서 네, 같이 아이돌도.
3: 그러면 뭐 유명하신 네. 분들 다 했네. 네.
1: 그러니까는 오, 주위에 네. 소문이 난 게 인성이 좋다고.
0: 아니.
1: 소문 맞아요? 네.
3: 이름 때문에 더 그런 소문.
0: 네, 네. 네. 네. 소문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확인이 안 되겠죠.
1: 실력도 네. 좋은데 본인은 잘 모르신다 이거죠.
0: 네.
1: 그래서 본인을 잘 아는 분이 네. 오늘 나를 잡아서 할 얘기가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셨어요. 어떤 분인지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예,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 가수 박상민입니다. 예쁜 성민 누나, 인석 씨,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인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너무 착했어요. 그리고 워낙 잘생겼잖아요. 얼굴에 빛도 났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가? 아, 내가 볼 때 주님도 요 말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싸가지가 있었어요. 주님도 싸가지 있는 사람을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매너? 어린 친구인데도 매너도 있고, 싸가지도 있고, 일단 실력도 점점 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죠.

0: 아티스트로서 팬세하다. 제 밴드에 지금 또 리더를 맡고 있고 모든 또 편곡 이런 것도 쫙 하기 때문에 좋아요. 저는 좀 강한 스타일이고 인성 씨는 좀 부드러운 스타일인데 그걸 절묘하게 이제 조화가 돼서 좋은 음악이 나와요. 후배들,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더 아낌없이 자기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성아, 지금처럼만 쭉 하자. 그리고 항상 고맙고, 야, 그 어린 인성이가 이렇게 커서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아주 내노라는 음악인이 됐어. 그런 음악 변하지 말고 쭉 가고 형이랑 또 오래오래 가야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니면 외국 밴드들 보면 막 30년, 40년 막 이렇게 해서 막 70 넘어서까지 음악하는 이런 게 정말 부럽거든.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파이팅하고 오늘 잘해라. 성민 누나한테도 잘하고. 저만 괜찮으면.
1: 깜놀.
2: 네, 20년, 2년이요?
3: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막둥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팀이 정말 이 한국에서 레노라는 연주자들로 모인 팀이거든요. 드럼 치신 형님은 가수 조용필 선배님, 위대한 탄생에서 드럼 치신 형님이고, 뭐 건반 치시는 분, 뭐 기타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뭐 내 쟁쟁한 그 분들인데 예.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사실 저의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이 밴드를 하시다가 어떤 사정에서 못하게 돼서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줬는데 예. 그 선생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너를 여기 소개를 시켜줬지만 여기서 네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한테 달려 있는 거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했다가도 흔히 말해서 그냥 네가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했는데, 보통 한 요 정도 되는 공간에 밴드가 한 10명에서 한 10명 조금 넘게, 그런 뭐 이런 스태프들이랑 공연 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거의 한 20, 30명 정도가 안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때 밴드 마스터였던 이제 형이 탁 여기서 음악을 멈추더라고요. 다시 불어봐. 그 여기 한 30명이 저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불렀더니 아니야 다시, 아니야 다시 했더니 그래도 안 되니까 끝나고 남어. 딱 해서 끝나고 남아서 그 형이랑 한 시간 동안 제가 막 아주 혼나면서 그거를 배우고 이랬던 땀 뭐 삐질삐질 흘리면서 혼나고 그 했던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이제 이번만 하고 이게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해서 끝났겠구나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상민이 형님한테 되게 이제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공연이 끝나고 저는 이제 아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연주가 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가고 그렇게 해서 한 네 번 정도를 더 하고, 어느 날 이제 그 지방 행사를 마치고 이렇게 휴게소에 들려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형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어깨동무를 딱 하면서 앞에 다른 형들한테, 야 여기 인성이가 얼마나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냐 딱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계속 이끌어주면서 저를 제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믿어주시더라고요. 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2: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꼈거든요.
3: 네, 네. 정말 저 눈물이 한 바가지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꾸역꾸역 지금 참고 있는데, 아유 너무너무 그 감사해요.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한 통 꼭 드려야겠고 저도
1: 형님 잘 모셔야 되겠네요.
3: 잘 모시겠습니다.
2: 그리고 저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화면으로 답장을
3: 화면으로 네.
1: 상민이 형.
3: 네, 상민이 형. 너무너무, 놀랬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처음 형을 만났을 때, 그 합주실에서 만났을 때, 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장면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옆에서 열심히 보좌하고 열심히 더 음악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좋은 음악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화이팅입니다. 아, 예. 네.
2: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음악이 시작됐잖아요.
3: 네네네네.
2: 모태 신앙이었어요?
3: 네, 모태 신앙이었어요. 너무나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친가, 외가, 네. 뭐, 지금은 저기 좀 연세가 많으셔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고, 네, 네, 네. 지금 외할머니만 살아계신데,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그 온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기도를 뭐 부모님도 그렇고 많은 친척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셔서 그게 제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2: 근데 이미 이제 음악상은 사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네네. 그때 시작했던 게 예. 음악상을 유천이. 키워준 거잖아요.
3: 예. 엄청나게 그렇죠? 그게 컸죠. 예. 그리고 어떤 악기를 20살에 잡았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늦었죠. 느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좀 빨리 그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뭐 찬양팀 하면서 반주하고 예. 성가대면서 반주했던 게 예. 그게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거를 나중에
2: 음악이라는 게 서로 다 연결성이 있다 그럼요. 보니까 예. 뭐 하나 잘하면 또 금방 하잖아요.
3: 네네.
1: 네, 맞아요. 예. 예. 그러면은 할머니의 기도도 그렇고 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도 늘 칭찬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3: 네.
1: 어머니 까불지 마라 이런 쪽이셨어요.
3: 네?
1: 잘 될 때 까불지 말고 나대지 마라 네. 이런 엄마들 계시거든요.
3: 네. 지금 집사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1: 있어요. 아, 네.
3: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도 기도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계시고
1: 네.
3: 그렇게 하시면서 항상 저한테 입이 닳도록 하시는 말씀이
1: 네.
3: 있어요.
1: 네. 뭐라고요?
3: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직도 거의 뭐 조금 과장하면 매일 한 번씩 정도로
1: 네.
3: 예, 하고 계십니다.
1: 근데 지금 얘기로는 중학교, 네. 고등학교 순탄하게 그냥 정말 모범적인 교회를 다니는 교회 오빠로 성장을 했는지
3: 네네네.
1: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는 쪽
3: 네네네.
1: 우리
3: 그렇죠. 네.
1: 그래서 어땠나 네. 되게 어릴 때 어땠어요?
3: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정말 착한 교회 오빠였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 지금 나가요?
3: 네, 거기까지.
1: 예.
3: 그래서 이제 순탄하게 그 성경학교 다 참석했고 성가대도 했고 채널팀도 했고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무슨 뭐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교회 너무 재밌잖아요.
1: 지금까지 너무 좋아요?
3: 네. 예. 그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대학교를 가니까 이게 이제 확 터집니다. 예.
1: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네, 거죠.
3: 확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친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면서 교회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항상 그렇게 어울려서 이게 이제 뭔가 이 교회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일이 이제 별로 없었는데 이게 대학을 가니까 각자 대학교로 찢어지면서.
1: 네, 네, 네. 그렇죠.
3: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당시에도 저한테 한 번도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무라는 적이 없었어요.
1: 네.
3: 뭐, 한 번은 그 새벽 4시인가 5시에 이제 집을 들어가는데 새벽 예배 가는 엄마랑 마주친 적도 있어요. 현관문에서. 예.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도 한 번도 나무라는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저를 위해서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2: 네, 눈물로 기도하셨겠지.
3: 네. 그거를 나중에 하셨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깨닫고 네, 엄청나게 저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1: 근데 사실 이런 이제 일이 잘 풀린다 그러죠.
3: 네,
1: 한쪽으로 되고 나면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나의 이 재능을 기부할 일은 이런 고민 하거든요.
3: 네, 네, 네.
1: 뭐 특별하게 하고 있는 일이 있으세요?
3: 어느 순간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왔어요. 네. 이 음악을 시작하면서 가수들이랑 그런 큰 무대에 서고 하는 게 정말 꿈이었거든요.
1: 네.
3: 뭐 체조 경기장 만 명이 들어가는 무대에서 가수랑 같이 제가 거기서 악기를 불고 연주할 수 하는 날이 올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하고 있고 네. 또 앨범을 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또 앨범을 내고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연주를 다 끝내고 집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그냥 고요하다는 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해답은 찾지를 못했었는데 일본에 가서 좀 연주를 할 기회가 많이 네. 생겨서 네. 그곳에서 또 가서 연주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이제 거기서 제가 찾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좀 교회라는 곳이 기독교 네. 소규모고 네. 많지가 않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렇죠? 많지가 않고 어떤 그 좀 마을 회관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그냥 동네 사람들도 워낙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음악회 같은 거 하네 그럼 보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그 일본에 계신 목사님들은 절대 너희 찬송가만 연주하지 마라. 일본 노래도 좀 해주고 유명한 합성도 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이런 찬송가 같은 거는 마지막 쪽으로만 좀 이렇게 연주를 꼭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가요를 막 해도 괜찮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 그 몇몇 분들한테 이제 그 어떤 공연의 피드백을 이제 나중에 듣는데 내가 뭐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었는데 오늘 당신의 연주를 듣고 내가 다시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그런 분들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화려한 무대에서 연주하고 만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인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 물론 좋죠. 좋은데 거기는 제가 어떤 생명을 살리는 무대는 아닌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명 아니면 5명 모인 자리에서 연주를 했어도 4명이 믿고 1명이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안 믿는 사람 1명이 오늘의 어떤 공연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아 그 공연은 2만 명, 3만 명 앞에서 한 공연보다 말도 안 되게 가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제가 그 해답을
2: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계시네요.
1: 그러네요. 네.
2: 근데 제가 우리 루카스 연주를 들어봤어요.
3: 네네.
2: 가스펠 연주도 있더라고요.
3: 네네네.
2: 그 앨범도 됐나요?
3: 네네네.
2: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3: 아, 감사합니다.

0: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1: 그 제가 그 가스펠 앨범 말고도 네. 그 앨범을 이제 총 한 6장, 7장 정도 발매를 여태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앨범을 내면서부터 생각 그 계획을 이제 했던 게 꼭 이게 일반 앨범이라도 한 곡씩은 꼭
0: 찬양을
1: 넣자라고 생각을 해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친 거를 또 가스펠 앨범에 이제 실었던 거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2013년도 낸 첫 번째 싱글 앨범에 수록한 주품에라는 찬양이
0: 주품에. 네. 네,
1: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가장 많이 연주를 했던 곡이기도 하고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너무나 제가 은혜받은 찬양이기도 해서 제일 먼저 그 앨범을 만들 때 실었었거든요. 네. 네. 찬양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네.
0: 안 들어볼 수 없어요.
2: 그렇죠.
0: 예, 저희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예.

0: 역시.
1: 예. 네. 그럼 혹시 그 아내분도 네. 음악하시는 분인가요?
2: 네. 전공은 이제 작곡가긴 한데 피아노도 피아노. 잘 치고 그렇습니다.
0: 아기는요?
2: 아기는 지금 이제 5살 된 쌍둥이.
0: 쌍둥이?
1: 쌍둥이.
2: 남자 이제 쌍둥이가 있고요. 예. 예. 뱃속에 한 명 또 있습니다.
0: 어머나, 어머나. 축하드려요. 네.
1: 그러면 쌍둥이였으면 굉장히 힘드셨겠는데.
2: 예. 두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정말 엄청난 이 감정이거든요. 예. 너무나 그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고, 예. 그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란 판정을 받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동네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장애인일 것 같다는 좀 판정을 받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그걸 듣는 부모의 심정은 뭐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곳에 가서 뭐 다른 검사를 받고 이게 괜찮다고 판정을 받아서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32주 이틀 만에 이제 좀 일찍 조산에서 태어나서 좀 작게 1.9kg, 1.5kg로 태어났어요. 정말 조그맣게 태어나서 그 한 명은 더 작은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고 큰 아기는 이제 인큐베이터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거의 뭐 한 3주, 4주 거의 한 달 동안에 있으면서 고생을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
1: 지금 아이들이 건강해?
2: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건강하고요. 그러니까 발달이 어쨌든 미숙하니까 좀 느리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뭐 이제 일반 친구들 못지않게 키도 다 따라왔고 해가지고 아유 그거 보면서 뭐 그때마다 기도로 계속 준비를 하시게 많이 하시는 거를 그 당시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계속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태교 앨범을 사실은 이 그 이름이 지향이 지후예요. 그래서 그 지향이 지후가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자장가 한 곡을 그냥 작곡을 와이프랑 같이 해가지고 한 곡을 실었고 나머지 9곡은 와이프가 피아노 치고 저는 색소폰을 불어서 찬송가로 9곡을 이제 이렇게 채운 앨범에서 그렇게 발매를
1: 태교 음악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느낌일까요? 좀 잔잔한가요?
2: 그렇죠. 태교 음악의 제일 포인트는 이제 아기가 깨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 아주 조용하게
2: 힘을 모든 걸 빼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아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앨범은 뭔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런 이른 동의를 가진 엄마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만든 앨범이고 이게 이런 동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좀 이런 동이를 위한 좀 일들도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1: 아내와 함께 이렇게 앨범을 만들었으니까 피아노와 색소폰이잖아요.
2: 네네네.
1: 피아노와 색소폰이 잘 어울리나요?
2: 잘 어울려요.
1: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0: 목사님이 아이를 하나 더 가지시면 들을 수 있는.
1: 그러고 싶은데. 네.
2: 오늘 선물로 한 장 드리겠습니다. 네.
0: 그러면은 이제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2: 네.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0: 네.
2: 정말, 기쁨으로 많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0: 그래요.
1: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가겠다. 이 고백은 쉽지가 않은데 사실.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2: 어떤 교회 사역이나 이런 거는 정말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정말 누군가를 초청을 해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싶은데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렵고 정말 열악한 교회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뭔가를 이렇게 그 자꾸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에,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감동을 드리려고 갔다가 제가 감동을 받고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그런 일에 이거를 많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게 이제 저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찾아가서 또 연주도 하고 싶고,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0: 그냥 저에게 하나님은 그냥 너무나 감사한 분. 그냥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거를 다 채워주시고 네. 제가 불만을 하건 뭐라건 간에 항상 결론은 좋게 A를 놓고 기도했는데 A가 안 이루어져서 제가 실망을 하면은 B나 C나 D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예, 경험을 해서 정말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 당시는 우연이고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셔서 제가 지금 이런 연주자로도 할 수 있게 그때부터 그리고 군대에서 배웠기 때문에 막 욕하고 두드려 패서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빨리 늘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준비하신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1: 기도 제목은?
0: 그 셋째 가 또 건강하게 예, 태어나 이제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제가 이 셋째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그 쌍둥이 때는 아니었는데 아주 입덧을 거의 너무너무 심하게 해서 아 이걸로 또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기가 잘 태어나는 게 일단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네. 이 사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정말 정말 이 예술인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이야 저도 이제 좀 많이 극복을 했지만 저도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거의 뭐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사태가 좀 빨리 뭐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공연도 연주도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됐으면 하는 게 정말 요즘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닌가. 예, 예, 예.
2: 자 이제 가시기 전에 한 곡 더 청해 듣고 싶은데 네네네. 좀 어떤 곡 들려주실래요?
0: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대개 찬송가. 네.

0: 보고서 제가 너무 그 기분이 좋고 예. 너무 저기 그 나중에 이 사태도 다 마무리가 되면은 제가 한번
1: 가려고요.
0: 가서, 네, 가서 같이
1: 오 좋다 좋다
0: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또 의미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 찬양을 한번 네, 준비했습니다.
1: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이, 제가 더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예. 네.
1: 자, 오늘 루카스 만나신 기분이 어떠셨어요?
2: 그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계획 속에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네. 우리 루카스 삶을 돌아볼 때 색소폰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음 품게 하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복된 마음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만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다면 우리 루카스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오늘 멋진 세계로 빠져들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빠지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녁 스케치입니다. 우리는 늘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손해보지 않는 삶이 정답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가장 낮은 패를 쥔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로볼 게임처럼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지는 게 곧 이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보다는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일, 빈틈없는 모습보다는 적당한 허당끼를 보여주는 일, 겉보기에는 왠지 진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최고의 승자일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은 무조건 항복하라는 뜻이 아니고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품는 아주 유연한 기술이니까 말이죠.

라이언 엘리치의 노래 Stuck on You. 이 곡은 뿌요님이 정한 신곡이었습니다. 세상에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지만 이기고 나서 마음이 무거운 적은 있을 거예요. 또 언쟁이 생겼을 때 논리로 상대를 꺾었을 때의 쾌감도 잠깐 그 사람과 싸워온 신뢰가 한순간에 금이 가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 게임의 고수는 판을 깨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승리를 선물하고 본인은 실리를 챙기죠. 오늘도 누군가와 서로 맞다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선 일이 있었다면 슬그머니 먼저 다가가 보기로 해요. 그 사람의 마음 위에 서는 것보다 마음을 얻는 것이 또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바로 사랑이니까 말이죠.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안버레이의 노래 You Needed Me 그리고 수잔 잭스의 노래 에버그린이었습니다. 어느 날 옷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저도 모르게 그 가게에 들어가서 어느 방송인지 여쭤봤는데 그게 8년이나 됐습니다. 청주에 내려오면서는 차 안에서 방송 끝까지 끝곡까지 다 듣고 나서 집에 갔던 생각도 요즘에는 라디오로 이어폰 끼고 들으니 너무 행복하죠 하셨습니다. 0070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준 그 친구는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그 친구가 카세트에 녹음해 준 곡 2548님 엘튼 존의 투나잇

생애선가 마음 한번 베인 후로 꽃의 안부 묻지 않는 것이 늦골의 통증이 그냥 통증이 아니었지만 오늘 밤 꽃이 바람에 스치는 것, 꽃지는 의미 알라는 것 아니겠는가. 꽃 피었던 자리가 어디였나 더듬어 보라는 것. 유시와님의 글이네요.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0337님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은 잉거마리의 노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가슴에 품고 살면 인생은 언제나 봄날이죠. 사랑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나누는 날들이 되시길. 9779님 정하신 곡은 스팅의 노래 Windmills of Your Mind 였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내는 어버이날 선물로 저에게 그린 자켓을 주었고 저는 아내에게 발표낸 운동화 그리고 초콜릿 바를 준비했습니다. 한동안 차가웠는데 이제는 아내의 손이 많이 따뜻해요. 손잡고 둘레길을 걸을 거라 하셨는데 2884님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 When the girl in your arms 포렌카의 노래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이쁜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버이날 신경 많이 쓰였지 나도 그랬어. 9월 출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채랑이 파이팅 독권호이님이 도리스데이의 노래 캐세라 세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겸해서 아들 내외와 저희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들 며느리가 외출 준비하다 싸워서 아들만 아기를 데리고 오는 중이라고 옆에서 화를 벌컥 내는 남편에게 아들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싸운 사람 속도 불편한데 거들지 말자고요. 빈자리는 허전했지만 저희끼리 점심 심사하고 집에 가는 아들 편에 준비했던 음식 골고루 쌓아 보냈습니다. 며느리 먹으라고요.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럭저럭 하루가 저물어가고 저는 라디오의 좋은 음악으로 흥얼거리며 저녁 준비를 합니다. 6971님 지미

큰 딸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서운하고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대학 뒷바라지하는 보람도 없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근데 지금은 딸을 똑 닮은 손녀가 왔다 갔다 해서 아주 행복합니다. 이 아이는 잔정이 많고 어찌나 살가운지 싹싹한 것도 지 엄마를 똑 닮았습니다. 요새는 월급을 탔다고 시장에 들러 족발을 사오거나 과일을 사옵니다. 한 번을 그냥 오는 법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어버이날이면 바쁜 엄마 아빠 대신 와서는 카네이션 달아주고 같이 밥을 먹고 갔죠. 밥을 먹으면서도 조잘조잘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할머니 밥이. 근데 엄마는 할머니 딸인데 왜 요리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가끔은 이렇게 지 엄마 흉도 보고요.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면서도 밥 더 달라고 밥 공기를 내밉니다. 남자친구하고 싸운 이야기도 들려주고 베스트 프렌드들 이야기도 들려주고 핸드폰 사용법도 알려줍니다. 너무 이뻐서 갈 때 슬쩍 주머니에 용돈 찔러주면 오, 나도 이제 돈 버는데 할머니 쓰세요. 사양할 줄도 아는데 저는 또 기어이 주고 말죠. 또 이쁜 손녀를 볼 텐데 손녀가 좋아하는 묵은지 등갈비찜 그리고 갈치구이 준비를 해야겠어요.

삶의 길목에서 백여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간다고 해서 많이 서운하셨던가 봅니다. 근데 딸을 닮은 예쁜 손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도 요즘에는 모두 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하는데 그렇게 예쁜 손녀가 있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손녀와 함께 행복하시기를 사연 주신 백여사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템테이션스의 노래 My Girl,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5314님, 바브라 맨드렐의 노래 청하셨네요. Years.

우리 집의 3남매 각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엄마가 퇴근길에 응원을 보낸다 하셨어요. 우와. 1930님 브로클 하르메 노래 Why the Shadow Pale.

0: 25년 전 대구 살 때 귀촌의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죠. 울진 일 끝내고 돌아오는 길, 저녁 스케치 듣는 게 유일한 우리의 비타민. 우리 짝꿍 하늘나라 간 지 15년. 첫 수확한 두릅, 취나물, 달의 순을 고르쇠 된장에 묻혀 혼자 시골집에서 먹는데 목이 메입니다. 우리 남편 스모키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포항 바다를 달려올 때 따라하던 모습 생각하며 듣고 싶습니다. 6529님 스모키 멕시칸 걸.
1: 원미 짝인 준비

양가 아버님들도 참으로 보고 싶은 저녁입니다 하셨네요. 이영수님, 루도벤드로스의 노래 Dance with my father, 뱀이 양이었어요.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 오늘 주제는 흥미진진합니다.
1: 네, 네, 오늘 그 여러분 그 원주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0: 네.
1: 저는 이제 원주보다 훨씬 먼 곳에서 왔습니다.
0: 어? 필리핀?
1: 아니요, 필리핀 아니고요.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2: 네.
1: 어, 근데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그 조금 그 제가 군대를 다니던 한 93년도엔 좀 덜 그랬는데요.
2: 네.
1: 좀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더라고요.
2: 아, 지역마다 그 있죠.
1: 그렇죠.
2: 네.
1: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괴롭히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괴롭히고 제주도 사람은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렇게 오래 살다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돈이 없는 사람이 가면 살짝 무시당할 때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얼굴이 하얀 곳에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2: 구릿빛 피부,
1: 구릿빛 그 자연의 느낌을 가지고 가면 네. 사람들이 왜 그러시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다고요.
2: 아, 목사님도 제주도 분이세요?
1: 아, 목사님 제주도 분이세요? 아유, 이게 웬일이야? 그러세요? 아유, 이게 저희 괜당들이 오셨네요. 이게 아유. 네, 아유.
2: 반갑습니다.
1: 아유, 이제 사투리로 진행한 후닥에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경험을 살다가 쭉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2: 예.
1: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한 적.
2: 네.
1: 아니면 돈이 많아도 또 서러움을 당하는 적이 있어요. 너무 돈 많으면요. 이렇게 돈 없는 지역에 가면 괜히 이렇게 아우,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또 교회에 너무 예쁜 집사님이 오면 또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아요.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2: 질투를 받아보신 경험이
1: 없으 그렇죠. 질투를 받아본 적이 없. 내 질투를 해본 적은 있는데 질투를 받은 적은 나
2: 다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냥 첫 순간부터.
1: 그렇죠. 그냥. 네.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사람 사이가 있는데 그런데 유난히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니? 지금 그러니까 누가 적이 없냐면요. 우리 몇 주 전에도 그런 강의를 했자면 인상이 참 좋은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2: 아, 인상이 좋은 사람.
1: 예쁘면 적이 생길 수 있지만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2: 네.
1: 갑자기 표정에 신경 쓰시는데요.
2: 갑자기?
1: 그럴
2: 필요가 있어요.
1: 하던 대로가 좋죠. 근데 얼굴은 예쁜데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2: 네.
1: 그 좀 뭔가 그래요. 근데 최악은 이제 얼굴에 질소도 어긋났는데 인성도 안 좋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이렇게. 그런데 누가 인상이 좋은가 하고 기업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해본 결과
2: 네.
1: 나왔습니다.
2: 어렸을
1: 적에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인상이 매우 좋아요.
2: 어렸을 때 추억.
1: 어렸을 적에 추억.
2: 네. 저는 주로 엄마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인상이 안 좋아하실 수 있죠. 네. 그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어렸을 적에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느냐.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유아경영 그 자들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시는 수업인데,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60대 중반의 원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2: 60대 중반.
1: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2: 네.
1: 이렇게 어떤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했더니 자기는 집이 시골에서 살았대요.
2: 네.
1: 그런데 이제 어렸을 적부터 달리기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번 가을 운동회 때 3등 안에만 들면 내가 소를 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너를 태우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 아니 무슨 천하장사 시골 얘기도
1: 그렇죠?
2: 아니고.
1: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예. 흔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서 딱 3등 했대요.
2: 와.
1: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시골 분이니까 살짝 약주를 하시고 소를 가고
2: 학교에 오신 거예요.
1: 학교에 이렇게 오고 자기 딸을 이렇게 탁 태우고 그리고는 동네 어귀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2: 네.
1: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3등이요! 근데 자기는 살짝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2: 기분 좋죠. 네.
1: 아버지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자기는 정말 기분이 좋더래요. 그러니까 사실 3등 한 게 별거 아니잖아요.
2: 네.
1: 그런데 그 3등 한 게 사실 대단한 추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 그게 자기는 엄청나게 추억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가요? 그랬더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뭐 한 십몇 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언제 죽냐면 사람은 추억 속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다. 아... 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2: 그렇죠.
1: 그러면 그 부모는 살아계신 겁니까? 돌아가신 겁니까?
2: 살아계신.
1: 살아계신 거죠. 근데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이 하나 더 없는 집이 있어요. 부모가 살아계시나 부모는? 어떻게 된 걸까요? 돌아가신 거죠. 네. 사람은 추억이 매우 중요하고
2: 추억이 매우 중요하다.
1: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주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 자체가 추억이거든요.
2: 그렇죠.
1: 특별히 근데 어른들만 오시지 않고 오늘은 아이들도 왔어요.
2: 맞아요.
1: 심지어는 방송 중에 모유를 수유해야 하는 아이까지 왔어요.
2: 지금 모유 수유하러 갔어요.
1: 지금 하고 있습니까?
2: 네네네.
1: 그래서 안 계시는 거군요. 그래서 자리가 지금 비어 계시네요.
2: CBS에 앞으로 이제 유아 그 모유 수유실을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추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억은요, 사실 큰 돈 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2: 아, 돈이 안 들죠.
1: 네. 되게 조그만한 거. 거기서 추억이 생겨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 3급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기야 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귀가 들리는데도 대화를 안 하는 집이 많거든요.
2: 아, 그럼요.
1: 네, 아버지가 귀가 다 들리시는데도 자녀하고 대화를 안 해요.
2: 한 세 마디 이상 못 오고 가는 게 그렇죠. 있어요.
1: 그러면 대화는 뭐고 말은 뭐냐? 말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래요.
2: 그냥 말은.
1: 네. 그러니까 당신 몇 살입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은 몇 명입니까? 이거는 정보거든요. 근데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거래요. 네. 그런데 저는 가만히 그 얘기를 어느 날 강의를 듣는데 보니까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제 기적 같은 전화가 온 거예요.
2: 전화가.
1: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버지가 치과 병원에 가셔서 이제 그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시고 나서 아버지랑 사이가 살짝 좀 좋아졌어요.
2: 네.
1: 그래서 제주도에 그 미안하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집에 가면은 그 용돈을 저 엄마한테만 드렸거든요.
2: 네.
1: 왜냐면 제가 아버지한테 솔직히 몇 번 드려봤더니요. 아버지가 그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항상 지역사회를 걱정하시거든요.
2: 뭐 내기 윷놀이.
1: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분배하셔요.
2: 분배.
1: 이제.
2: 아니, 그냥 혼자 좀 쓰시지.
1: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미안하다고 한번 전화를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돈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그렇게 그 어렵지 않습니다.
2: 그렇죠.
1: 젊기 때문에.
2: 젊기 때문에.
1: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돈이 없으면 식당에 갈 때도 한번 참 기분이 그렇고.
2: 맞아요.
1: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 세 번 용돈을 드리고 나서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갔는데요. 서울을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2: 처음이에요?
1: 저희 아버지는 네. 배웅도 안 나가시고 뭐 마중도 안 나오세요. 그냥 아버지 항상 집에 계셔요. 그리고 아들이 가도 아버지는 집에 이렇게
2: 그렇지.
1: 방에 고자리에 앉아 계셔요. 이렇게 뭐 문 밖으로 나오시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셔요. 저희 엄마는 막 이렇게 막 그렇지. 뛰어나오시는 스타일이시고 네.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시고
2: 그러니까.
1: 전형적인 한국의 그런 집이죠.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공항에
2: 와.
1: 나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어머니는 또 연골이 안 좋다고 공항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공항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요. 엄청 어색해요. 이게 분위기가.
2: 아니,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괜찮을
1: 텐데. 그렇죠.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겠는데.
2: 하필 아버지... 어머니 연골이 그때만 써요.
1: 그렇죠. 그 어머니 빠지시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이게 참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어색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How are you?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이게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재하하고 제가 이렇게 의식이 생기고 나서 단둘이 어떻게 이렇게 길을 걸어본 적이
2: 없죠.
1: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아버지한테 뭐 서로 드릴 말씀도 없고 신권을 좀 준비했습니다. 5만 원짜리 새로 나왔잖아요.
2: 예.
1: 그래가지고 이제 신권을 봉투 안에 넣어놓고 이제 그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봉투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 저희 아버지 닮았어요. 생긴 게요.
2: 예, 예, 예.
1: 저희 아버지 그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2: 아, 진짜로요? 진짜로.
1: 네, 저희 아버지 예. 미국 사람처럼 생겼고.
2: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그 아버님
1: 보실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엄마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엄마는 이제 그 엄마는 전형적으로 그 이렇게 그 정이 많은 한국의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정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몸 빼고 우셔요. 막동아가라잉. 그러면 이제 저는 주민등록증하고 티켓을 보여주고 그렇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엄마 얼른 가셔. 제가 이래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아버지랑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공항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봐야 되나?
2: 뒤돌아야 되나?
1: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버리셨으면 한 바퀴 더 돌아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주민등록증하고 이걸 티켓을 보여주고 이렇게 탁 들어가서 떨리는 심장으로 아버지가 계셨던 곳을 이렇게 탁 봤는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돈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심 이렇게 하셔가지고 쉬시더니 다 쉬었으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시고 저 있는 쪽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2: 와.
1: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2: 만약에 아버지가 보고 있었으면 정말.
1: 그럼 제가 울었겠죠.
2: 네.
1: 제 예상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냥 가시는데 한 1초, 2초 황당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는데 아버지 뒷모습을 봤거든요.
2: 네.
1: 그래서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왼쪽 어깨가 좀 심하게 내려앉아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노동률을 50년 넘게 하셔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펴지 못하시고 이렇게 구부리고 걸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 수치를 당할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요.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갑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은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쁜 옷 입고 있다가 자빠져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거든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1: 순간 자빠지면 아프지도 않아요. 사람이 수치스러울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는데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매우 시간이 느리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인데 전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죠.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데 마치 핀 조명을 준 것처럼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순간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보통 사람의 뒷모습은 부모가 보지 자녀가 보지는
2: 않죠.
1: 않는다는 거예요.
2: 자녀들은 그냥 가기 바쁘죠.
1: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철나는 때래요. 애 난다고 철나지도
2: 않는 거예요. 부모님.
1: 안 낼 수 있대요.
2: 네.
1: 저 애 셋 낳고 철 없는 분도 봤어요.
2: 아, 그럼. 저 둘 낳았는데 아직도 철이 없잖아요.
1: 그렇죠. 자, 애는 저 사모님이 낳으셨잖아요. 제 사모님이.
2: 아, 그럼 평생 철 안 되겠네요.
1: 그렇죠. 남자는 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자들이 좀 살아보니까 철이 나는 것 같으세요? 안 나는 것 같으세요?
3: 안 나요.
1: 안 나요. 안 나. 안 나.
2: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1: 그렇죠. 네. 남자는 나이가 그 90 되면 철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90. 그런데 사람이 언젠가 철이 나면 사람의 앞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네, 그게 서른이 넘어서 훌쩍 와. 넘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처음 봤는데 오래 보면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랑 사이가 또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미 추억 만드시려고 여기 오신 겁니다. 추억을 만드는 데는요, 그리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걸 아이들은 기억할 겁니다. 지금 오늘 모유수유했던 그렇죠. 우리 막내도,
2: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언니도, 그리고 우리 회의적인 둘째도.
2: 회의적인 둘째.
1: 네. 아까 큰 언니는 만사형통 엄청 재밌다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는
2: 따분해요!
1: 따분해요! 완전 따분해!
2: 아까도요,
0: TV에는 안 나왔는데요. 신발 벗고 이렇게 한쪽 다리 올리고요. 발가락 긁고 있었어요, 이렇게.
1: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다 추억입니다. 네.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 원주에서 살 때, 네? 그때 우리 그 엄마랑 아빠랑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같이 우리 거기 가서 그 불법 체류자 같은 이상한 그 한국말 잘하는 그 강사님한테 강의도 듣고 추억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냐면요 서울에 큰 빌딩 짓고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시골에 초가집 짓고 살아야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는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어느 날 나이가 60대고 70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나이가 됐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추억이 없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교회와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네.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3월에 제 고향에는 유채꽃이 핍니다. 빠르면 2월에도 피죠. 오늘 담임 목사님 고향도 제주도라고 그러시는데 3월이 되면요. 제주도 올레길이 그렇게 좋대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한 2박 3일만 시간 내셔서 제주도 올레길 한 번씩 갔다 오십시오. 전학이 딱 2박 3일만 끊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보면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2: 아, 전화기가 그렇죠. 통화 안 된다고 해서.
1: 저희가 뭐 3일 뭐 원주를 비운다고 해서 뭐 원주의 어떤
2: 그렇죠.
1: 의정이 파행되거나
2: 생활 경제가 파탄
1: 네, 뭐 국회가 파행되거나 예. 국회는 원래 파행입니다, 지금. 지금 계속 파행이었고 뭐 앞으로도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3일만 내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우리 그 교회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교인들끼리 단체로 2박 3일 저기 제주도 고향에 유채꽃 한번 꼭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은 꼭 데려가십시오. 그리고요 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시집 가지 않은 딸하고 네. 군대 가지 않은 아들하고 단 둘이 물론 처음엔 무척 어색할 겁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이게 너무 쑥스러워서 다시 넣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정말. 그래서 추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추억은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와의 추억은 중요합니다. 부부와의 추억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남편하고 다투다가도
2: 그렇죠.
1: 그래, 그때 정말 남편이 내 젊었을 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2: 그럼.
1: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인간이 그때는 더 나쁜 놈이었었어.
2: 이제 달아봤어 내가
1: 이 인간을 제주도 올레길 가서 묻어버려야 되겠어 내가. 아주 그냥 유채꽃으로 그냥 확 묻어버려야지 내가 진짜. 아유 나 더 화가 나네 내가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정말. 아유 아버지 죽여 정말 내가 정말. 아유 정말 유채꽃으로 때려버릴까 그냥 저 인간을.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또 사랑이 떨어졌을 때도 그 사랑을 반환하게 하거든요. 근데 유난히 한국의 아이들은 아버지랑 추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2: 아, 진짜.
1: 그렇죠. 그러신 것 같으시죠?
2: 아버지는 그냥 어려운 관계예요, 사실.
1: 아버지는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아버지는 너무 어렵고 저희 집은 집안 식구가 막 집안에서 재밌게 놀다가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면 다 각자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갑자기 뭘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의 40대, 50대, 60대, 70대 아버지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왔어요. 그 아버지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2: 아, 그러네요.
1: 아.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안 해주면 그건 문제인데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는 데 보면은요,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의 뭐를 씻을까요?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하는 대사가 어디나 비슷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대사 참 슬프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0: 없죠.
1: 없죠. 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리 씻기는 거를 자기가 내려와서 씻기지 말라고. 네. 근데 참 그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최대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추억 쌓기입니다. 네. 이미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게 엄청난 추억이에요.
3: 맞습니다.
1: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3: 그렇죠.
1: 아이들의 삶에 나비 효과가 됩니다.
2: 네. 오늘 여기에
1: 그렇죠.
2: 오신
1: 그... 오늘 여기에 조그만한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냐면 폭풍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거든요. 나비 효과. 그러니까요, 자녀들에게 갑자기 너무 좋은 거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조그만한 추억. 그리고 오늘 여기 끝나고 나서 식사도 추억 있게 하셔요.
3: 그래요.
1: 한 10만 원짜리 뷔페 이런 거.
0: 오!
1: 그런 거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0: 그거는 뭐 악몽일 것 같아요.
1: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런 거 안 좋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조그만한 걸 먹어도, 값싼 걸 먹어도,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거.
3: 맞습니다.
1: 근데 우리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장소에 가고, 화려한 데 살아야 추억이 생길 그렇죠. 거라고 하는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 최고로 유명하다는 요리사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들 그렇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면 그 미국 요리사들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런 왜 그런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지금같이 요리사가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 전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가 먹었던 거래요.
3: 그러니까.
1: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해주신 걸 먹고 싶대요.
3: 그렇죠.
1: 물론 어떤 집은 어머니 음식 안 먹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3: 네, 네, 네. 네. 네.
1: 사방에서 탄식이 나오네요.
3: 탄식.
1: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뭘 먹는 거냐고 봤더니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3: 추억을 먹은
1: 거예요. 추억을 먹은 거래요.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도 먹고 산다고요?
3: 추억도 먹고 산다.
1: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요?
3: 추억.
1: 추억도 주시고.
3: 네.
1: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에게도 예, 추억을 주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3: 그렇죠.
1: 예, 조그만한 거. 남편에게도 추억을 주세요. 여보 선물이에요. 폭탄. 남편한테도 뭔가. 근데 여기서 마지막 꼭 소개하고 싶은 건 멋지게 하지 않으시려는 게 좋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그렇죠.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약간은 어색하게. 약간은 이렇게 좀 어색한 게 좋아요. 너무 원주에 계신 목사님이 너무 막 그냥 말씀 차차차차 하면 이거 안 좋아. 조금은 뭔가 공간이 있게. 그렇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알아요, 몰라요?
3: 아니.
1: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구나. 목사님 얼굴이 왜 저렇게 까매졌구나.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과 우리 교우분들과 가족과 또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는 올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4: 네.
1: 고맙습니다.
0: 아니, 어떻게 똑같은 글자인데
1: 네.
0: 이상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목으로 들려드리는 말은 네.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 오늘 특별히 좋지 않습니까?
0: 고통이 있어야 네. 소통이 된다.
1: 네. 네. 그렇죠.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한국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보셨습니까?
0: 네. 네. 그
1: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0: 옷장. 장롱 속으로 들어가요.
1: 장롱 속. 장롱 좀 퀄리티 떨어지네요.
0: 옷장, 옷장. 장롱. 옷장, 옷장.
1: 장롱은 좀, 네. 장롱은 뭐 좀약 있고 이런 데니까. 이제 옷장 속으로 이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
0: 네.
1: 그 사람이 혹시 이름이 영국 사람인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0: C.S. 루이스.
1: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아주 그 영국의 석학이고 네. 또 강의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그렇게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쓴 책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0: 고통의?
1: 고통의 문제.
0: 문제.
1: 네,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에 개인적으로 제 삶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졸업하고 한 2, 3년 됐는데 크게 그렇게 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근데 그 책에는 첫 번째 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변증론가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
0: 그렇죠.
1: 그렇죠?
0: 있죠.
1: 그 우리 여학생들도 고통스러워요.
0: 네.
1: 뭐 이제 막 1학년, 2학년 때는 몸매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막 장난이 돼요. 장난이 돼요. 장난이 심해져.
0: 몸 자체가 장난꾸러기가 돼요.
1: 그렇습니다. 에버랜드야. 어디서 에버랜드를 하려고 막. 그리고 막 이제 그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예뻐요.
0: 그럼요.
1: 캠퍼스에 보면 여학생들이.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그 막 화장해도 막 이렇게 좀 막 추하고 막.
0: 추워.
1: 막 어두운 밤길에도 안전하고 막.
0: 아무도 안 건드리고.
1: 이게 짜증나.
0: 네.
1: 아우, 진짜. 그리고 이제 취업도 불투명하고.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이 대학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0: 또 호락호락하지 않죠.
1: 그렇게 되지 않죠. 이 네. 대학 나온다 그 대학 나온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극과 나온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0: 않죠.
1: 않는 시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되고 있대요. 저도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그런데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신이 있으시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신이 전능하다면 인간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이건 좀 논리적인 내용이니까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0: 네. 자, 좀 학교, 어렵네요. 네,
1: 학교 졸업한 지 꽤 된 학생들도
0: 네.
1: 집중해 주세요. 자, 신, 즉 절대자께서 계시고 절대자가 인간을 사랑하고 절대자가 전능하신데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있냐라는 거죠. 자, 이거 너무 종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 생각합시다. 오퍼가 있어요. 오퍼가 나에게 있어요. 나 사귀는 오퍼가 있어요. 근데 그 오퍼는 매우 전능하고 그 오퍼는 나를 사랑해요.
0: 아, 전능하고.
1: 네? 근데 그 나에게는 왜 고통의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왜 핸드백이 없냐는 거예요. 네? 나는 왜 핸드백이 없고 나 오늘 여기 CBS 올 때도 검은 봉지 들고 와야 되고 막 내가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거기서 배우게 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고통의 문제를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보니까 고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는 고통이 있어요.
0: 생각지도 않았던.
1: 네, 내가 예상하지 않았어.
0: 그렇죠.
1: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막 오늘 이렇게 대학생들 온다고 해서 전 여대생이 올 줄 알았는데
0: 생각지도 못했던.
1: 이런 어려운 고통.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야 이게. 네? 이게 뭐 진짜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있다는 거야. 대학 졸업하면 취업될 줄 알았는데
0: 그렇죠.
1: 취업 안 됐단 말이에요.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그리고 세상에는 두 번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나 정말 그 오빠랑 사귀지 말 거야. 그때 진짜 다른 오빠랑 사귀었어야 되는데. 나 그 군대 가지 말 걸.
2: 맞아.
1: 나 그때 선택에 있었는데. 내가 그 자매를 선택하고 내가 그 형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대학도 선택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그 장소 내가 간 거야.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거기 가가지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요. CBS 여기 오늘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왔어. 그런데 막 필리핀에서 오신 강사님이 막 왜 이렇게 남자들만 왔냐고. 어우, 짜증나, 진짜. 진짜. 너도 필리핀으로 돌아가. 뭔가 내가 선택했어요. 전공 누가 선택했어요?
2: 내가 했죠.
1: 그래도 내가 했어요. 그래도 내가 했는데 나 이 전공 선택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냐?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나보다 더 성적이 안 좋았던 내 친구는
2: 더 잘 돼.
1: 더 잘 되고 더 괜찮은 자리로 가는데 나 그때 그 친구보다 더 괜찮았는데. 그리고 어머니들은 맨날 그냥 맞아요. 그 저기 뭐야 그 동창회 같은 거 갔다 오면 막 그냥 화가 나 있어요.
2: 그렇죠.
1: 그때 걔 진짜 나보다 완전 진짜 얼굴에 질서 어긋났는데 진짜. 그냥 걔 남편 날 잘 만나가지고 그냥.
2: 맞아 맞아.
1: 압구정동에 빌딩 짓고 그냥. 그냥 나는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아유 내가 복이 없어 그냥. 근데 그 인간 누가 선택했어요?
2: 내가 선택했어.
1: 자기가 선택했어. 어.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2: 맞아.
1: 그놈 B형이라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 니네 애비 B형인 거 모르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누가 선택했어요?
2: 내가 선택했어요.
1: 자기가 선택했어. 자기가. 그래서 고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나 선택하지 않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2: 어쩔 수
1: 받는
2: 없지.
1: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 서른 가까이 사셨죠? 아니에요? 얼굴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고통스럽게 많이 살아서 그래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고통을 아는 얼굴이야. 이게 지금 마냥 그, 마냥 햇살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뭔가 얼굴에 무언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봐요. 쫙, 그럼 25살. 25살은 살았죠?
2: 예. 네. 거긴 되게 해맑아지시네요. 기준이 한 5년 내려오니까.
1: 왜냐, 지금 27 언니가 있거든요. 지금 27 언니가 있어요. Anyway.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뭔가 내가 그때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때가 사람마다 있어요.
2: 맞아요.
1: 저는 제일 고통스러웠던 몇 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학을 두 군데를 나왔거든요.
2: 어?
1: 어려우니까요. 요즘에 대학 한 군데 나와서 안 돼요. 이제 제가 그 경희대학을 나왔는데 그 전에 제가 그 해병대를 나왔어요. 이제 해병대를 나왔는데.
2: 남자만 가는 대학.
1: 해병대. 그래서 저 거기를 갔어요. 제가 지원했어요. 육군 영장이 나왔는데 제가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 훈련소에서 저는 급속되는 후회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람을 패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뺨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보통. 근데 해병대는 뺨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2: 아, 양쪽에서요?
1: 뺨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밀려나는데 뺨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리고 막 구두끈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구두끈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거를 구두끈이 길잖아요. 네. 그걸 뭉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2: 그렇죠.
1: 이런 걸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2: 와.
1: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패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교관실에 하나 들어갈 때도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냥 보통 일반 사회면 이렇게 똑똑해서 똑똑 이러면 되잖아요.
2: 들어와.
1: 예, 그렇죠. 그럼 예, 그럼 뭐 들어가면 되는데 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똑똑똑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이게 뭐 말이야? 뭐야 말이 뭐야?
2: 진짜요?
1: 예, 들어가도 좋냐고
2: 들어가도 다시
1: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안 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룰이 엄청 많고
2: 들어가도
1: 사람을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기도 너무 많이 맞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2: 그렇죠.
1: 사회에서. 아 이제 안 되겠다. 간다고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이 간다고 하기 가면 또 때릴 것 같은 거예요. 또 마음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다고 얘기 못 하고 이제 동기한테 야 네가 먼저 간다고 얘기해. 어? 네가 빨리 교관실 가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다.
2: 물어봐도 있냐고 물어봐도 좋겠어요.
1: 그래서 물어봐도 물어봐 그러면 들어가도 좋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또 너 얼른 네가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가도 된다. 그러면 저도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갔는데 교관실에서 나왔는데 파트라슈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파트라슈. 맞아가지고.
0: 거기 그 친구 아무래도 쓰면 김창호 선생님이.
1: 제가 그랬죠. 바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해서 너무 큰 후회와 여기서도 이런데 그때 2년 2개월이었는데.
0: 그렇죠.
1: 앞으로 2년 2개월은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또 돌아갈 수 없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군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최소한의 선택을 했어요.
0: 네.
1: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왜 돌아갈 수 없었냐면 전 해병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재수를 해서 떨어졌어요. 재수해서 그 전문대.
0: 네.
1: 완전 겸손한 전문대. 막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 않는 그런 대학. 그런 전문대를 쳤는데 제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해병대 간 거예요. 근데 해병대까지 가서 적응 못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머리도 해병대 간다고 삭발하고 갔거든요. 해병대가 삭발입니다.
0: 아주 강렬하게 깎고 가셨군요.
1: 그리고 육군은 이제 스포츠로 가도 그렇죠. 괜찮은데 해병대 완전히 다 삭발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리까지 다 삭발하고 막 친척들한테 돈 받고 막 또 교회에서 뭐 기도해주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또 적응 못하고 왔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 영혼에 그렇죠. 그 전문 용어로 그걸 심리학에서는 그 쪽팔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게 하는 거죠. 돈 다 받고, 예? 근데 갔는데 그거 적응 못하고 오면.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 신앙이 있었지만
0: 네.
1: 만약에 제가 신앙이 없고 조금 용기가 있으면 전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저는 계속 교회에서 그냥 가스펠만 부르다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욕이 반이에요. 막 뭐 시베리아, 뭐 십장생, 뭐 개나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0: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1: 그렇죠.
0: 사람의 대우가 아니잖아요.
1: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과연 2년 2개월 동안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취직이 안 되거나 졸업해도 내가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느낌이 계속 지속될 거야. 그렇죠. 라는 느낌. 나라가 계속 이렇게 어려울 거야. 내 삶은 계속 이렇게 안 풀릴 거야.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네. 그건 마치 우리 여학생들 오빠 사귀어본 사람 다 알아요. 오빠가 처음에 잘해줘요. 그때 여학생들은 착각하죠. 이 오빠가 나에게 계속 잘해줄 거야. 사귀어보면 계속 잘해줘요. 오빠가 변해요? 변한 건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0: 아, 처음에 그 좋아했을 때가
1: 네,
0: 미쳤던 거예요.
1: 오빠 원래 그런 놈이었었어요. 네? 여러분, 이 오빠가 나에게 영원히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인 것처럼 이 청년의 어려움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0: 착각이다.
1: 근데 희한합니다. 이 말을 모르고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똑같은 시간인데 길게 느껴져요.
0: 그렇죠.
1: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0: 맞아요.
1: 너무 힘들어요, 막.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속도 모르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때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래서 막
0: 너 얼마 있으면 벌써 제대야?
1: 그렇죠.
0: 뭐 이런 거 있잖아.
1: 너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지긋하게 있어. 사실 그 군바리들은 그냥 그 안에서 얼마나 손꼽아
0: 그날만을 기다려.
1: 그날 기다려가지고 그 군복 그냥 이거 멋지게 다려면 멋지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착각이죠. 예, 언니들은 멋져하지 않습니다 군복. 예, 근데 그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왔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기엔 시간이 되게
0: 빨리 지나가
1: 빠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군인에게는 시간이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매우 느렸어요. 매우 느렸어요. 우리 교수님, 여군 갔다 와서 알고 있어요. 매우 느려.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우 무언가가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늘 이쁘게 입고 왔잖아요.
0: 네.
1: 특별히 오늘 그냥 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0: 그냥. 네. 생각 없이.
1: 특별히 손가락 가리키지 않겠어요, 제가. 네.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네네. 근데 오늘 뭔가 좀 차려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0: 아, 그러게요.
1: 그 막 이렇게 스타킹에다가 막 구두에다 그런 여학생들은 이렇게 꼭 많은 사람 앞에서 자빠져요. 희한해.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는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와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면서.
0: 거의 정지.
1: 그렇죠. 어. 내가 떨어지는 것과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의 웃는 소리도 들려.
0: 그래, 맞아.
1: 완전 쪽팔리게.
0: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1: 그렇죠. 어. 그런 경험 여학생들 하셨죠? 네. 이쁘게 차려, 근데 안 이쁘게 차려입으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 너무 차려입고 막 그러면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는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실제 고통이 계속돼요. 희한해요. 네. 여학생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면 남학생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다시 화장을 좀 더 예쁘게 하게 돼요.
0: 맞아요.
1: 네. 그런데 이제 안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오빠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면 다음엔 여기다 실밥을 만들고 싶어, 실밥을. 네. 세상에는 다 그런 선순환과 악순환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0: 그렇죠. 맞아요.
1: 여러분, 저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군대 교회를 가게 됐어요.
0: 군대에서?
1: 군대 교회를 갔는데 맨날 뭐 남자들끼리만 막 해병박수 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뭐 이제 어느 날 위문 공연단이 온 거예요. 남학생들 아실 거예요.
0: 아, 지금? 네?
1: 위문 공연단. 그 막 그 자매님들이라는 분이 막 그 치마에다가 막 이런 거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막 완전히 막 분위기가 종교 집회가 아니라 어떤 그 이교도의 창시 같은 그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바꾸면서 막. 근데 그날은 또 그분들이 또 맛있는 걸 또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0: 아이고. 네.
1: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엽서, 그러니까 무슨 종이 같은 거였어요. 뭐 순서지. 근데 그 순서지를 보는데, 아, 그냥 세계에 기억 남을 만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목은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어떻게 된 갈매기 떼들이요?
0: 굶어 죽게 된
1: 갈매기 떼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폭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폭우의 백사장에 갈매기들이 점점 떨어져서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0: 그냥 이유도 없이?
1: 아무 이유도 없이. 한 마리, 두 마리. 그다음 나중엔 떼거지로. 계속 갈매기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을에 병이 도나.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더니 나왔어요. 그 마을이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새우를 잡아다가 폭우에서 이렇게 털면 비둘기들이 옆에 있다가 그거 이렇게 좀 나머지 떨어지는 거
0: 그러니까
1: 쩍 지가 잡아먹는 거예요.
0: 별 어려움 없이?
1: 별 어려움 없이. 쩍.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겨서 이 폭우를 다른 마을로 옮기게 됐어요. 다른 마을로 옮기니까 이제 자, 보세요. 그 폭우가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다면 이게 비둘기 세대로는 엄청나게 바뀐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폭우를 옮겨버리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거 떨어진 거를 먹어야 되는데 쫓아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전에는 먹었는데 이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사냥하는 법을 너무 세대가 많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0: 그 전 세대에게 그렇게 배웠겠죠. 저기다 털면 저거 주워먹어.
1: 그렇죠. 털면 주워먹어.
0: 저거만 보면 돼.
1: 그러려고 그렇게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학생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닷가에 물고기가 없고 새우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0: 그렇죠.
1: 어떻게 해서 죽은 겁니까?
0: 그 잡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1: 사냥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좀 털어주면 그거 이렇게 먹었는데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0: 그렇죠.
1: 많이 뽑았거든요. 네. 쓸데없는 사람도 많이 뽑았어요.
0: 그럼요. 네.
1: 그런데 이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사람만 뽑습니까?
0: 정말
1: 필요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안 필요해도 좀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쪼적쪼적 주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젠 정말 필요한 인재 아니면 뽑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되면 각종 회사에서 그 사람을
0: 데려가려고 하죠.
1: 네, 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면 창업해버렸어요. 창업.
0: 그러니까.
1: 사람들이 알아주면 돼요. 네. 그럼 우리는 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내가 직접 사냥해야 되거든요.
6: 그렇죠. 네.
1: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영화 아바타 보셨죠?
0: 아바타.
1: 네. 보셨어요?
0: 아바타는 우리? 죄다 보셨어요. 그죠?
1: 우리 여학생들 봤어요? 네. 네. 어떤 오빠하고 봤어요?
0: 어떤 오빠? 다 보여줬죠?
1: 그렇죠. 네. 자, 아바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명장면 나옵니다. 그 이렇게 그 공룡 같은 새 있죠? 그 새를 타려고 해요. 그렇죠? 그때 그 남자 아바타가 여자 아바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공룡을 탈 수 있습니까? 처음에 뭘 하라고 해요? 교감. 뭘로 교감해요? 아주 특이하게 하는데. 코털요? 코털로? 머리로 이렇게 교감을 하죠. 여러분, 교감해야 돼요. 세상은 절벽과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죽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공룡들 있는데 찾아가려고 되게 막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간다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절벽에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6: 그렇죠.
1: 어떤 사람은 그 공룡을 타고 거기서 막 이렇게
6: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1: 그렇죠. 엄청나게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게 막 하려고 막, 예?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밤새들아, 예, 밤새들아, 씨. 야, 오빠 다 갚으게, 씨. 야, 오빠 못 믿냐? 나도 안 믿어, 씨.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남자들분들?
7: 아니요.
0: 그렇게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1: 선생님 그렇게 사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 거기에서 정말 그 저 절벽 같은 데서 그 새를 타고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고르라 그래요. 골라라. 그리고 교감해라. 이건 완전 인생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한다고 반드시 되진 않아요.
6: 그렇죠.
1: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본 자는 그 다음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선택하셔요.
6: 그래요.
1: 이 여자가 결혼할 여자일까요? 안 할 여자일까요?
0: 만약에 안 할 여자라도,
1: 네.
0: 못 할 여자라도 된다는 거죠. 다음에.
1: 뭔 말입니까 이건? 아니 저랑 이렇게 오래 파트너를 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아 정말 이게 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0: 아, 잠깐 그 여자가 떠올라가지고 잠깐만. 넘치셨어요 제가.
1: 하도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여자랑 나랑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삶의 길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 보면.
6: 그렇죠.
1: 그 상대방을 위함도 있지만 그렇게 사랑해본 건 내 몸과 마음의 기...

0: 있던 그 삶의 방식과 그 법은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든 새로운 직업이든 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새가 호락호락하게 등을 내어줄까요?
1: 아니죠.
0: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자 아바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가 너를 죽이려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직업, 진정한 자기의 재능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는 말처럼.
1: 그렇죠.
0: 예.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기 싫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직업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를 탈 수가
1: 없죠.
0: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바위를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새를 못 타면 자기가 그 험한 곳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 이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런 오파들 만나지 마세요. 평생 절벽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오파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예? 그 오파 만날 필요가 없어. 예. 그리고 그런 오파가 되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빠 등에 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르세요.
1: 스스로.
0: 네, 스스로.
1: 스스로.
0: 스스로. 스스로.
1: 아바타 좀 자기 돈 내고 가서 보자고요.
0: 그렇죠. 왜 이 오빠한테는 2D, 저 오빠한테는 3D를 보냐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1: 왜 사람 차별하냐고 왜.
0: 진짜. 자기가 돈 내서 안경 끼고 보라고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자꾸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누구 덕 좀 봤으면 좋겠다.
1: 맞아요.
0: 아, 나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지? 전요 해외 유학을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로요.
1: 맞아요.
0: 연수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연수 어떻게 가게 됐어? 네. 아, 뭐 캐나다에 자기 삼촌이 있다. 아,
1: 맞아요. 친척 중에 네.
0: 누구는 뭐
1: 좀 있으면.
0: 누구는 뭐 뉴욕 예 뉴욕에 자기 뭐 작은 아버지 있다 그러고. 근데 막 저희 집은 막 그냥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저기 목포, 해남, 완도, 막 진도. 뭐 진도께 살 일 있어요? 지금 진도 뭐 그런 데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여러분처럼 대학 그때 완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은 이렇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군요. 진짜 완전 짜증이 나. 그때쯤에 제가 들었던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평생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1: 그렇죠.
0: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도 평생 누구의 덕을?
1: 보려고 하겠죠.
0: 자, 여기 더 중요한 말이에요. 보려고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1: 아, 무조건.
0: 그렇죠. 자,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1: 그러네요.
0: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이라는 건 자기 능력이 지금?
1: 없다.
0: 없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덕을 봐야,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맨날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덕을 봐야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덕을 보게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없지만 예? 다른 사람이 우리의 덕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환경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자세와 태도가 먼저 변할 뿐입니다. 예. 환경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1: 그렇죠.
0: 살은 갑자기 빠지지 않아요.
1: 안아요.
0: 예? 갑자기 쪘다고요? 다 뻥이에요. 네? 어디서 오빠한테 그런 뻥을 치고 난리예요, 지금?
1: 뭐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변신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 중국 한약 먹었다고 뭐 그런 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 맞아.
0: 갑자기 뛰지도 않고 갑자기 빠지지도 않아요. 환경이 먼저 바뀔 거라고 얘기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출신 학교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어버리세요. 우리 학교는 왜 나 안 도와줘? 이러지 말고. 그래 내가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게 영광스럽게 내가 만들어주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린 젊은입니다.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여기 PD님에게 귀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PD님이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네.
1: 한 번도 고기 산 적 없어요.
0: 덕을 보고 싶은 건가 봐요.

0: 보기는 덕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중심 세력에 규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덕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젊은인데 예.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덕을 보게 만들고 예.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덕을 여러분 때문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 안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신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누군가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신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한다고요?
1: 여러분들 스스로.
0: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매우 중요한 키를 하나 주셨고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덕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샘 리차드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인데요. 그의 어머니는 세계 여행이 목표였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여행 대신 다른 나라들의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가서 그 나라 전통 음식을 자주 먹었다고 합니다. 여행 대신 음식으로 대리만족을 한 거죠. 이것처럼 한동준의 팬팝스에서 틀어드리는 세계 각국의 노래를 들으시면 여러분께서도 전 세계를 여행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